0: 7월 28일 화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오늘 첫 곡은요. 윈디 시티 엘리뇨 프로디고였고요. 봉주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7199님이 저런 여름 소리 하면 할머니 댁 놀러 갔을 때 대청마루 위에 누워 시원하게 선풍기 쐬던 소리가 생각나요. 지금도 집에서 들리는 소리인데 이상하게 시골에서 들을 때는 다르더라고요. 시골에서는 뭐든 다 다르잖아요. 네, 먹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기억으로도 조금 다르게 저장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성민 님이 시원한 수박을 두 손에 들고 후루룩 찹찹 먹는 소리가 생각나네요. 요즘 제철이라고 가격도 좀 내렸던데 봉대도 퇴근길에 수박 한 덩어리 사가세요. 가족들이 너무 좋아할걸요. 저희 막내가 수박을 정말 좋아해요. 네, 그리고 예전엔 잘 못 느꼈는데 수박 정말 맛있더라고요. 예전에도 맛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맛있었나는 이번 여름이 절정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여름에 소리하면은 봉그레들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레모네이드요. 여름하면 그렇게 레모네이드가 떠오르더라고요. 자몽에이드도요. 네, 아마 그게 제가 신혼 때 제가 5월달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네. 이 여름이 막 왔을 때 자몽에이드와 레모네이드를 엄청 먹었던 그런 기억이 굉장히 뚜렷하게 흔적으로 남겨져 있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매미 울음소리나 바닷가에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네, 계곡에 개구리가 울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속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까지 뭔가 상상하면 청량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런 게 또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이겠죠. 이렇게 여름의 장점을 조금 찾아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목소리가 조금 청량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칙 하면서 막 뚜껑을 딴 약간 사이다처럼. 아, 건강해야 되니까 탄산수 같은 그런 느낌 알죠? 뭔가 사이다랑 똑같게 이렇게 칙 하고 탄산이 확 느껴지는데 당도도 없고 칼로리도 없어. 어때요? 거기에 뭐 레몬즙을 타면은 레모네이드가 되고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네, 청량함 가득하게 아침봉을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제작진이 빨리 광고 소개하라고 난리네요.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네, 청량함이 터지는 소리였고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

0: 3D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수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8: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9: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8: 비다샵!
9: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8: 비다이렉트샵!
9: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8: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0: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층입니다. 우리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김시영님이 봉디칙 이래서 사이다 말고 치킨 생각났잖아요. 아침부터 치킨 먹고 싶어졌는데 책임져요. 어떻게 책임지면 좋을까요? 더 먹고 싶게 칙을 여러 번 해야겠네요. 칙칙 더 먹고 싶어져라 칙칙 확실한 책임. 네, 식욕을 확 땡기는 치킨을 확 생각나게 하는 칙. 네, 6184님께서 어제 저녁에 초등학교 5학년 둘째가 수박을 직접 자른다고 하더니 하트 모양을 만들었더라고요. 저를 닮아서 하트를 좋아하나 봐요. 아 그래요? 오 지금 저에게 사진을 보내줬는데 진짜 수박 껍질에 하트 모양을 만들었어요. 네, 너무 귀엽네요.

하트를 좋아하시는군요. 하트를 좋아하니까 칙. 네. 노래 듣고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푸시캣 돌스 스웨이.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회사에서 김부장으로 불리는 저는 이제 윗분보다는 후배들이 훨씬 많은 연차가 됐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모두가 저를 어려워하는 위치에 있달까요? 제가 이름만 불러도 박대리, 박대리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부장님? 저 뭐 잘못했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회식 장소 좀 같이 알아보자고. 내가 그렇게 무서워? 그거는 아닌데 그냥 윗분이 부르시면 긴장이 돼요.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곤 하거든요. 그게 참 씁쓸하기도 하죠. 그러다 몇 달 전 회사가 끝나고 집에 가다가 아파트 헬스장 앞에 붙어있는 홍보 문구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라인 댄스 신입부원 모집 누구나 환영합니다. 라인 댄스? 매주 화금 8시? 아, 이 정도면 여유롭게 담임만 할 것 같은데. 한번 해봐! 이상하게 확 끌리는 느낌에 당장 등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을 확 바꿔놓게 됐어요. 40대 중반인 제가 그 라인 댄스 수업에서는 완전 막내거든요. 가장 적은 나이 차이를 가진 분이 열몇 살이고요. 심지어는 저희 엄마랑 연세가 비슷한 분들도 계세요. 제가 처음 가자마자 어머 얼마 만에 온 막내야 너무 반가워요 잘 왔어 그래 다 이웃인데

0: 우리 친하게 지내요.
1: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0: 어떻게 부르긴 언니라고 하면 되지.
1: 아니 근데 너무 예쁘네. 옷도 끝내주고. 아우 역시 젊음이 좋아.
0: 열렬한 환영을 해주시더니 귀요미 막내 취급을 톡톡히 해주세요. 수업 없을 때도 동네 산책하자고 부르셔서는 반찬도 챙겨주시고 라인 댄스복도 선물로 주시는데, 아우 언니들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저 진짜 이러시면 옆에 더더 달라붙어서 안 떨어질 거예요.
1: 아유 귀여워 우리 막내. 막내는 그냥 받기만 해.
0: 막내가 이렇게나 좋은 거였나요? 그렇다면 저 평생 라인 댄스 배우면서 귀요미 막내 담당할래요. 회사에서의 김부장? 그거 제 부캐예요. 저는 막내가 체질이니까요. 오늘 사연의 제목, 나는 막내라서 귀여운 곤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아이유 분홍신이었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김은영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6535님께서 오늘 사연 제목, 나는 막내라서 귀여운 건데 이거 소개하실 때 하나도 안 귀여웠어요. 다시 하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드라마 쌈마이웨이에서 배우 김지원 씨가 기억했던 귀엽게 굉장히 대사를 했던 걸 패러디한 거라고 하는데, 그래요? 안 귀여웠단 말이죠? 나는 막내라서 귀여운 건데. 네. 좀 그런가요? 네. 좀 그래요? 네. 그럼 말고!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다 귀여워요? 우리 봉글레들은 다 귀여워요? 아, 그렇다고요?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만. 네. 어떻게 다 귀여울 수 있겠어요? 네. 홍세희 님이 부럽다. 막내. 진짜 막내일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막내일 때가 가장 좋죠. 약간 뭐 실수해도 되고, 그다음에 어쩔 때는 조금 개겨도 되잖아요. 막내는 애매하게 뭐 막내가 아니라 셋째, 넷째는 실수해도 안 되고 막 윗사람한테 개겨도 안 되는데, 막내는 뭔가 약간 가끔 반항을 해도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최선미 님이 저도 항상 맏이었다가 한 모임에 나갔더니 막내인 거예요. 언니들한테 챙김을 받으니 너무너무 좋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막내입니다. 집에서 막내이긴 합니다만 그 막내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약간 막내라기보다는 아래것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좀 다르잖아요. 막내는 그래도 대우를 해주는 느낌인데, 저는 약간 집에 있을 때 아래것, 네, 아래것이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서 이 느낌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김수현님이 저도 아쿠아로빅 배우러 가면 막내라서 언니들이 챙겨줘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언니들이 많이 챙겨주시네요. 저는요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지금 공연 중.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있으세요?
1: 외출할 때 선글라스나 모자, 양산을 챙겨요.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오랫동안 직접 쐬면 눈이나 피부에 안 좋거든요. 적당한 일광욕은 괜찮은데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싶으면 꼭 챙겨요.
2: 좀 선선한 아침 저녁 시간에 조깅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있어요. 여름엔 더워서 기운이 없을 때가 좀 많거든요.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좋은 것 같아요.
3: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큰 만큼 우리 몸도 쉽게 지치는 계절이죠. 건강한 식사, 충분한 휴식, 그리고 틈틈이 수분 보충까지 잊지 말고 챙겨보세요. 나를 살피는 작은 습관들이 큰 힘이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슈가볼 여름밤 다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사연 소개된 모든 봉글에게 커피 한 잔이 갑니다. 2081님께서 요즘 너무 더워서 초저녁마다 옥상에 물을 뿌리고 있어요. 단독주택이라 더 덥거든요. 집이 뜨거운 찐빵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요즘 정말 덥죠. 환기하려고 문을 열어놓으면 그 습한 기운이 약간 사우나에 처음 들어갈 때처럼 뭔가 집 안으로 확 밀려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뭐 단독주택 사는 분들은 조금 관리해야 될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시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880님께서 오늘 아침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출근하는 남편 배웅했더니 현관문이 닫혀서 비번을 누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세상에 비번이 안 맞는 거 있죠. 다섯 번 누르니 오류가 떠서 당황했어요. 초인종 현관문을 두드려도 아이들은 묵묵부답이고 전 잠 못 차림이라 5분 동안 땀이 줄줄 났네요. 아니 비밀번호를 이렇게 까먹을 수도 있는 건가요? 저 진짜 나이 먹었나 봐요. 이게 근데 나이 때문이 아니라 가끔 정말 이럴 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항상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기억이 안 날 때. 저도 종종 이럴 때 있거든요. 저는 가끔 집 비밀번호를 그런 식으로 약간 뭐였더라 하고 할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쩔 때는 핸드폰 비밀번호 있죠. 그게 그렇게 가끔 그냥 되게 기계적으로 르륵 이렇게 눌렀는데 의식이 되는 순간부터 뭔가 뭐였지라고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직 한창이잖아요. 나이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거 아닐까요? 네. 0731님.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아침복으로 태교했던 9개월 아기랑 남편이랑 서울로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제 생일 기념으로 떠난 거였는데 선물처럼 봉디를 만났어요. 정말 친절하게 사진도 찍어주시고 인사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이번 여행을 계획해준 광주 최수종 정관승 엄마 아빠를 꼭 닮은 사랑스러운 공주님 정한별 정말 많이 사랑해요. 이한철 박세별의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신청합니다. 네, 만났죠. 네, 저도 이제 따로 여행을 갈 수 없어서 수영장을 갔는데 거기 어느 분이 아는 척 하시더라고요. 근데 봉그레라고 안 하시고 아침봉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아침봉으로 태교를 한 아주 귀엽고 예쁜 아이가 있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 아기가 너무 예뻤어요. 네,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너무 아는 척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청곡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이한철 박세별 노래 듣고 올게요.

0: 이한철 박세별의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그리고 이어서 폴킴 빅나티의 한강에서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우리 폰클레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6644님이 봉디 방학 중인 울 아이들은 지금 복숭아 상자 접기 알바 중이에요. 30개 접으면 2,000원 준다 했더니 신나서 접네요. 300개는 접을 끼세요. 네, 어이구 정말 아이들이 옆에 이 아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두 아이인가요? 네, 두 아이군요. 두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목장갑을 끼고 상자를 접고 있어요. 네, 상자가 엄청 많아요. 정말 한 300개 이상은 접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방학이잖아요. 이 두 아이들이 300개의 상자를 접는다고 해도 뭔가 30분밖에 안 흘렀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왜죠? 왜 이렇게 방학은 시간이 안 흐르는 걸까요? 네. 3544님이 봉디 내일 엄마가 친구분들과 베트남 여행을 가세요. 어린아이처럼 설레하시네요. 계속 여행가서 입을 옷 사진을 저한테 깨톡으로 보내시면서 이게 나 저게 나 물어보셔서 예쁜 옷도 하나 선물해 드렸어요. 이제 베트남 돈 환전해서 드리려고 은행 가려고요. 이건 서프라이즈예요. 아우 너무 잘하셨네요. 네, 옷 선물해드린 것도 너무 잘하셨고 그 다음에 돈 환전하신 거 그거 정말 잘하셨네요. 왜냐면 어르신들 생각보다 여행을 보내드려도 그 여행 가서조차도 돈을 아끼시려고 하거든요. 네, 너무 잘하셨고요. 어머니 정말 즐거운 여행하고 오시겠는데요. 광고 듣고 오도록 할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4: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

0: 있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워킷 워킷 안전화.
9: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0: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9: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1: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2: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의 커피도 완판입니다. 2부 끝곡으로 오아시스 샴페인 슈퍼노바 들으시면서 저는 3부 시대착오 퀴즈로 돌아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2: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6: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7: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8: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9: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9: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0: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9: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
9: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1: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2: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1: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과거로 부착한 태규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2007년에 불시착한 태규, 짝사랑하던 여학생에게 고백에 성공했다. 야호!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그래 태규야, 넌 나한테 바라는 거 없어?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진짜 바라는 거 없어? 아 진짜 얘기해도 돼?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8번 웃고 6번의 키스를 해줘.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8번 웃고 망했네. 어 그게 뭐야 유치하게 잘생기면 다야? 하하하. 나 한번 웃었다. 아 근데 태규야 나 일찍 들어가 봐야 돼. 내일 또 보자. 거짓말. 나 지금 고작 한 번밖에 안 웃었는데 8번 채울 때까지 못 가. 나 너 못 보네. 그렇게 태규는 하루 만에 차이고 말았다. 여기서 문제. 가수 유나 씨의 히트곡이죠. 과거 삐삐 시절 사랑해 라는 뜻으로 쓰이던 숫자가 들어간 이 곡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께 마스크팩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유나, 비밀번호 486 듣고 왔고요. 똑닮았네요. 뭐 제가 부른 느낌이라. 성별 차이 말고는 네, 거의 뭐 복사 붙이기 한 것처럼 네. 약간 커버한 그런 느낌이죠. 네. 486이 사랑의 글자의 획수를 풀어놓은 거죠. 정답은 비밀번호 486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볼게요. 양동우님, 비밀번호 486. 내가 태규 형한테 바라는 건 단 하나. 노래를 불러도 음이 틀려도 자신감 있게 좀 해줘요. 나 완전 자신감 있었는데 완전히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 유후! 완전 자신감. 자신감 완전 있었는데. 네. 5415님, 비밀번호 486. 저 대학교 1학년 때 짝사랑하던 선배에게 눈빛을 막 쏘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그 선배 끝까지 모르더라고요. 모른 척 한 건가? 아니요. 선배는 계속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쟤는 왜 계속 나를 째려보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병우님, 비밀번호 486. 남들이 한참 쓰던 그 시절엔 단 한 번도 삐삐에 남겨보지 못한 애증의 번호네요. 486. 사랑한다고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이번에 오답자요. 1941님. 내 컴퓨터는 486. 형 컴퓨터는 586. 네. 지금 AI 시대인데 말이죠. 486, 586이 나왔어요. 조영희님. 추격자 4885. 너지? 네. 이거는 그 영화 추격자에 굉장히 유명한 대사죠. 김윤석 씨가 했던. 김지현님. 비밀번호 7942. 네, 봉디와 봉글에는 친구 사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요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 봉글에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비타민.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 원해요.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링 개보린정 삼진제야.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레노.
4: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3: 레노.
5: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2263님께서 저희 아내가 됐어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라는 말을 한다는 건 진짜 화가 났다는 소리거든요. 신혼 초에는 나이스 아무것도 안 해야지 룰루 이랬다가 뜨거운 맛을 볼 뻔한 이후로 지금은 더 빠릿빠릿하게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합니다. 그러면 아내의 화가 조금씩 풀리거든요. 이게 다 결혼 3년 차 남편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한 덕분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결혼 3년 차잖아요. 방심하지 마라. 본인이 느낀 뜨거운 건 미온수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3년 차 때 느낀 뜨거움은 아직 미온수 느낌이다. 그거보다 더 뜨거운 불구덩이가 기다릴 수 있으니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들 회사에서 가정에서 또 모임에서 각자의 위치에 맞게 나름 열심히 살아남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부터는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봉글에 여러분의 사연 받아볼게요. 방금 소개해드린 사연처럼 남편이나 아내로 살아남기 위해 또 회사에서는 부장이나 막내로 살아남기 위해 우리 봉글애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사연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요거트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네,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사연을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황 PD가 아침봉 PD로 살아남기 참 힘들다라고 하면서 이 노래를 선곡했다라고 하네요. 네, 황 PD가 그런가요? 다이나믹 듀오의 참고 살아 듣고 올 텐데요. 오, 피차 일반이에요. 네, 저도 네 SBS에서 DJ 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네, 107.7에서 저희를 위한 노래예요. 저희 제작진과 봉디를 위한 노래예요. 다이나믹 듀오의 참고 살아 듣고 올게요.

지금부터 땡땡으로 살아남기. 봉구레 여러분은 각자 위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사연 만나볼게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요. 요거트 세트 보내드릴게요. 2729님. 중2 엄마로 살아남기 너무 힘드네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접하는 것도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걸까요? 봉디는 중2 때 어땠어요? 엄마 많이 괴롭혔었나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해요. 네. 뭐 얼마 전 저는 중학교 때 사춘기가 막 그렇게 세게 오거나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엄청 바쁘셨거든요. 식당을 하셔서. 그래서 엄마를 괴롭힐 새가 없었어요.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악마가 있었거든요. 네. 누나라는 탈을 쓴 악마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들에게서 살아남는 게 약간 중요했어요. 나의 어떤 뭐 이런 호르몬과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사춘기가 오고 이런 것보다는 그 악마들에게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엄마는 많이 안 괴롭혔던 것 같고요. 아마도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밖에 없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이런 걸 토로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중학교 2학년 때가 네 그럴 때는 그냥 아유 그래 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나 뭐 아유 금방 지나가겠지 하면서 그냥 넘겨야지 이걸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면 더 뭐라고 할까요? 부모님들 그러니까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아유 얘도 얘가 컨트롤이 안 돼서 이러는 거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넘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경을 끄고 네 279님 중2잖아요. 한 중3 이제 조금 있으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9728님 나이 많은 신입으로 살아남기 힘들어요. 10년 만에 취업했더니 다들 저보다 나이가 10살도 더 어린 거예요. 나이 많은 후배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도 일 배우고 잘 어울려서 지내야 하니까 MBTI도 열심히 키고 신조어 공부도 하면서 흡수되려고 노력 중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9728님보다 나이가 어리신 선배님들이 지금 이렇게 9728님이 노력하고 있는 거 다 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신조어는 네, 너무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신조어는 그냥 모르면 나 그거 모르는데 하면서 그냥 가르쳐달라고 하는 게 뭔가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8738님이 남자 미용사로 살아남기 힘들어요. 샵에 저 빼고 모두 여성 직원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모 칭찬은 그렇게 합니다. 아이고 눈이 송혜교네 송혜교. 아니 살 뺄 데가 어디 있다고 더

왜 이러고 있어요? 그럴 때 껴야죠. 어, 맞아요. 진짜 송혜교랑 똑같아요. 어, 그러게요. 진짜 뼈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서 껴야죠. 이거 힘들어하면 안 돼요. 뭔가 약간 이렇게 여성들이 있는 모임에서 어떠한 대화가 시작될 때는 공감. 이게 꼭 이게 직장과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 공감. 네. 어, 맞아, 맞아. 그래. 어, 완전 송혜교네. 맞아. 살 뺄 데가 어딨어? 라고 하는 공감. 네, 영혼이 조금 없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기가 힘들지 하다 보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아직 미혼이시라면 이렇게 공감해주는 능력이 나중에 결혼했을 때 아주 큰 장점으로 이렇게 되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연습해보신다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선희님이 부장으로 살아남기 위해 팀원들 눈치를 엄청 보고 있어요. 물어보고 싶은 것도 참고 뭔가 웅성거려도 관심 없는 척하고 있어요. 대신 밥 사고 커피 사고 있는 저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라. 눈치 팍팍 보면서 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런가요? 오히려 부장이 되면 약간 좀 직급이 올라가면 팀원들 눈치를 보게 되나 보네요. 네. 약간 이런 거죠. 팀원들이 웅성웅성 할 때 뭔데?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나도 알려줘. 나 부장이잖아. 야, 이 부장한테 알려줘야지 니들.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밥 살 때 사다리 타, 사다리.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부장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방송 용어가 아니겠죠? 더치페이를 이렇게 피읍 발음으로 하는 건 방송 용어 아니죠? 황 PD. 무슨 바이 뭐 이런 거. 아니죠? 야. 우리 밥 먹었으니까 사다리 타거나 이거 각자 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놀랍게도 제가 부장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CP 님이 내려오셨어요. SBS 라디오 CP 님이 내려오셨는데 네.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라. 네. 이 말이 팍팍 남는데요. 네. 이선희 부장님 힘내시고요. 데이브레이크가 부릅니다. 써니 써니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고요. 4579님께서 조기축구 회원으로 살아남기 힘듭니다. 조기축구에 들어갔는데 축구를 잘 못해서 경기 한번 뛰기가 힘들거든요. 여기저기 잘 보이려고 마사지 해드리고 음료 챙겨드리고 수건 정리하고 발바닥에 불나도록 뛰어다닙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근데 사실 이 조기축구 자체가 엄청 뭐라고 할까요? 선수 선발부터 해서 진지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마사지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긴 한데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 주변에도 이제 조기축구 하는 분들 꽤 많은데 이게 거의 뭐 프로리그처럼 그런 식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네, 조금 더 연습하시고 팀원들과 호흡을 맞추다 보면은 경기 뛸 날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7564님께서 회사에서 후배로 살아남기에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사장님이 자꾸 나 박보검 닮았지? 라고 물으시길래 아니요 박보검이 사장님 닮은 거죠 이래버렸어요. 아유 그 정도가 뭐가 어려워요. 네 아유 그 정도 뭐가 어려워요. 그 정도는 다 해요. 7564님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다른 사람을 얘기할 거예요. 네 4부에서도 땡땡으로 살아남기 사연 만나볼게요.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타, 국민 스타, 자디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자디니 스타.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교정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카드 포인트 따지고 보면 다 돈이죠. 일부 은행에서는 계좌 입금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국세와 지방세를 낼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쓰지 않고 남아있는 카드 포인트가 2조 9천억 원이 넘었다고 해요. 포인트는 보통 5년이 지나면 사라지죠.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해 현금으로 바꾸거나 결제에도 쓸 수 있다니까 사라지기 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도 아직 10조 원 넘게

0: 남아있는데요. 내 보험 찾아줌에서 조회와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잠자는 포인트와 숨은 보험금 잊지 말고 챙겨보세요.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가 시작이 됐고요. 계속해서 땡땡으로 살아남기 봉글의 여러분은 회사에서 부장으로 막내로 또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아내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사연 만나볼게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요거트 세트 보내드릴게요. 예홍주님께서 성깔 대단한 언니의 동생으로 살아남기 힘들어요. 365일 중 360일 까칠한 언니의 심부름하기 신경안 건드리기 애교 떨며 용돈 받기 등등 동생의 삶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마치 제가 사연을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뭐 저는 이제 결혼을 했고 네 독립을 했기 때문에 유후 네 이런 삶이 없었지만 쉽지 않죠. 네 정말 아 이 동생 생각해보면 이거 부모님 탓 아니에요? 이 위에 있는 우리 윗형제들에 대한 어떤 가정교육을 철저하게 뭔가 동생을 보살피고 아끼는 그런 걸로 뭔가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말이죠. 아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부모님들한테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네, 홍주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38595님께서는 아내의 갱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는 제 얼굴을 잘 안 보여줘요. 아내가 매 순간 감정기복이 롤러코스터를 타거든요. 제 얼굴 안 봐야 심신 안정이 될 것 같아서 퇴근 후에 친구들과 저녁 겹 술 한잔하고 들어갑니다. 하하하. 괜찮으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389님 이거는 심신 안정이 아니라 이거 괜찮으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지옥이 보이거든요. 389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지옥의 급행열차를 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3895님.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티켓은 이미 예매하셨어. 근데 만약에 술 한잔하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급행열차예요. 지옥행. 이거 3895님 조심하셔야 돼요. 얼굴을 안 비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안 비추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위험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강정님님. 깔끔 떠는 남편의 아내로 살아남기 힘들어요. 머리카락 하나 찾아줍는 남편 때문에 옆에서 같이 돌돌이 돌리느라 너무 힘듭니다. 다음 생에는 집안을 돼지우리로 만들어도 그냥 넘어가는 남편이랑 살고 싶네요. 이거는 정말 쉽지 않겠네요. 이거는 어느 쪽이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반대로 약간 와이프분이 이렇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다음 생엔 집안을 돼지우리로 만들어도 그냥 넘어가는 남편.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난감하고. 정님님의 어떤 그 삶에서 느껴지는 그 뭐라고 할까요? 압박이 저한테 전달이 되네요. 이거 어떡하죠? 약간 그런 거 해야 되나? 그 놀이터 가잖아요. 놀이터 가면은 요즘에는 좀 이렇게 모래놀이 할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남편이랑 산책을 하러 가자고 해요. 그래서 그 노래놀이 하려고 가는데 가서요. 뒹구세요 그냥. 아! 막 이러면서. 자유다! 막 이렇게. 그 남편분에게 정님님의 어떤 그 심리상태로 표출을 하는 거야. 그럼 남편분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왜 이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냥 나 가끔 이러고 싶어. 나 좀 내버려둬 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면 남편분이 약간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정님님 너무 힘드시겠네요. 김병현님께서 사랑받는 남편으로 살아남기 위해 매일 센스 있는 멘트를 연구합니다. 얼마 전에는 아내를 모시고 가는데 주차장 차단기 앞에서 인식되지 않는 미인식 차량입니다라고 뜯어.

싶더라고요. 그 순간 아내에게 미인식? 아, 여보가 너무 미인이라서 그런 거네. 미인을 태운 차는 주차장 못 나가나 봐. 라며 호들갑을 떨었더니 아내가 미소를 짓더라고요. 잘했다! 병현님, 우리 병현님!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우리 병현, 봉글레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중요해요. 거기 하나 더 보태야죠. 주차장을 못 나가나 봐라가 아니라 잡으러 올 건가 봐. 여보가 너무 미인이어서 주차장에 가두고 누가 잡으러 올 건가 봐. 창문을 닫아야겠어. 막 이렇게 더 호들갑을 떠는 거죠. 그러면 귀엽다라고 하면서 병현님의 볼을 꼬집어줄 수도 있어요. 우리 병현님, 잘했다. 네. 2479님. 삼촌으로 살아남기도 힘들어요. 조카한테 뽀뽀 한번 받아보려고 인형의 간식에 좋아하는 거라면 다 사다 바치는 중입니다. 그래도 너무 귀여워서 포기할 수 없어요. 조카의 매력 쪽에 푹 빠졌나 봐요. 삼촌이잖아요. 조카가 성별이 어떻게 될까요? 남자 조카일까요? 여자 조카일까요?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빠도 양육자인 아빠도 이건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어디 삼촌이? 삼촌은 더 노력해라. 삼촌은 더 최선을 다해야지 뽀뽀? 아, 뽀뽀는 좀 어렵고 포옹도 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빠도 뽀뽀 한번 받으려면은 정말 온갖 노력을 다해야 돼요. 심지어 아빠인데도 삼촌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4532님께서 저는 세자매의 막내인데요. 막내로 생존하기 위해 두 언니들의 비위를 잘 맞춰줍니다. 두 언니가 싸웠을 때큰 언니에게는 작은 언니가 너무 했지 하면서 공감해주고 작은 언니한테는 맞아, 그건 큰 언니 잘못이야 하면서 박쥐 같은 생활을 해요. 그래도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4535님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두 언니들이 연합을 했을 때. 너 뭐라고 했어? 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박쥐가 진짜 힘든 건 뭐냐면은 두 사람이 연합을 하게 되면 정말 얄짤 없이 네, 큰 화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 언니에게 너무 했지라는 말도 중요하긴 한데 그 수위를 조금은 낮춰서 얘기할 필요 있다. 그래서 연합을 했을 때 조금 화를 좀덜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작은 언니가 그러게 정도 있잖아요. 애매하게. 그 다음에 작은 언니한테는 맞아 큰 언니도 참 정도 있죠. 뭔가 공감은 해주지만은 뭔가 약간 뒷담화도 아닌 그런 약간 아슬아슬한 이런 경계 있죠. 이 경계에서 박쥐 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팁을 드리고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까요? 또 이런 노래가 나오네요. 성시경 참아.

성시경의 차마에 이어서 리안나의 캘리포니아 킹배드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0822님께서 봉디 설거지하려고 라디오 켰는데 노래가 좋아 식탁에 앉아 들었네요. 저는 육아휴직 중인 아빠입니다. 네, 육아휴직 중이시군요. 앞으로 아침 봉하고 함께 하도록 해요. 8453님께서 저 이번에 주말에 상견례예요. 제 나이 42에 상견례를 하게 될 줄은 몰랐고 이 나이에 이렇게 긴장되는 일이 있을 줄도 몰랐네요. 제가 막 귀엽고 싹싹하고 막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어려운 자리를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잘할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잘할 수 있고요. 상견례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돼요. 쑥스러우면 쑥스러운 대로, 조금 약간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그냥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어르신들에게 가장 좋은 점수를 받더라고요. 이때 막 뭐 하려고 애쓰고 그러면은 약간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8453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보여드리면 아마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7: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8: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9: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8: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9: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7: 카사베르디.
10: 발효식초 광고.
1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0: 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3: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2: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3: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4: 중부대학교.
2: 중부대학교와 함께
3: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5: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6: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귀진이 왔다.
7: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6: 아니, 귀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7: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6: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7: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6: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8: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전석호 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봉디님, 전 옆 부스에서 다음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배우 전석호입니다. 이번에 처음 뵙지만 너무 반갑게 반겨주시고 방송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울 게 있었나요? 제 방송에서 근데 시네타운이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요. 네, 석호님. 참고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잠시 후에는 그 전석호 배우가 진행하는 시네타운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랑은 좀, 네, 다르게 가셔야 돼요. 네. 오늘 끝곡으로는 Take That, 로빈 슐츠, Greatest Day 들으시면서요. 저도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옆집에 쌍둥이가 태어났대요. 옆집에 쌍둥이가 태어났대요. 한 배에서 한꺼번에 태어난 두 아이를 친근하게 부를 때 올바른 표현은 쌍둥이입니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에 따르면 오와 같은 양성 모음이었던 소리가 우와 같은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바뀐 형태를 표준어로 삼고 있습니다. 쌍둥이의 둥이는 아이를 뜻하는 한자 동에서 나온 동이가 어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음이 변해 표준어로 굳어진 형태입니다. 같은 이유로 막둥이, 흰둥이가 아니라 막둥이, 흰둥이라고 쓰는 것이 바른 표기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프레스.
8: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옴.
8: 운동할 때도
7: 뉴바옴.
8: 장 건강에도
7: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박하선의 시네타운. 드라마 베이비 레인디어에서 도니가 바텐더로 있는 가게에 어느 날 마사가 들어옵니다. 도니는 몹시 지쳐있는 마사의 첫인상을 이렇게 기억하죠. 난

그 여자가 불쌍했다. 그게 처음 든 감정이었다. 도니는 돈 한 푼 없다는 마사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호의가 나중에 끈질긴 스토킹으로 돌아오죠. 제가 이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반전이 정말 훌륭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결국 외로운 사람들의 이야기여서입니다. 여러분은 외로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외로움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롭지 않은 척 애쓰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외로워 보이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외로움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억지로 밀어내기보다 차라리 친구 먹는 게 제일 속 편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저는 스페셜 DJ 전석호입니다.

7월 28일 화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 드라마 베이비 레인디어에서 터틀즈의 해피 투게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셜 DJ 전석호입니다. 오늘이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캔디가 휴가를 가 있는 동안 여러분과 시네타운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 작품은 저의 추천작이었는데요. 2024년 공개된 드라마 베이비 레인디어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작가이자 배우인 리처드 게드가 자신의 과거 스토킹 피해 경험을 기반으로 연출, 극본, 주연을 맡았고요. 우연히 만난 남성에게 집착하는 여성 스토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실화를 기반이라고 해서 더 놀라운 것도 있었는데 사실 이 드라마가 처음에는 에딘버러 페스티벌이라는 곳에서 1인국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0: 런던에 있는 부시극장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그게 잘 돼서 이제 드라마까지 오게 된 건데, 아마 뭐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보는 내내 좀 충격이었어요. 계속해서 아니 왜?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진짜야? 하면서 좀 마음을 졸이면서 봤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같이 공유해보면 어떨까 하고 한번 추천해봤습니다. 강선미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외로움과 친구 먹자는 말 너무 맞는 말 같은데요. 그래서 해피투게더. 맞아요. 가끔은 외로움을 견뎌내야 그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나면은 조금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미친 듯이 보고 싶을 때가 있는 것처럼 무언가가 미친 듯이 외로움을 느낄 때 또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냥냥 빤치님께서 목소리 듣고 깜짝 놀라서 보라 켰는데 진짜 잘생기셨네요. 전석구 배우님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요즘 카메라가 좋습니다. 예, 제 얼굴도 잘생기게 잡아주고. 이은미님께서 석호 배우님 아까 아침봉에 문자 보내주신 거 너무 귀여우셨어요. 오늘 마지막이신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네 맞아요. 오늘 마지막이라서 그 봉디님한테도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갑자기 옆에 앉아있다가 문자를 보내보고 싶다는 생각에 근데 그게 채택이 됐네요. 선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1번 끝곡은 늘 큐시트 비워놓고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2부에는 하나의 주제로 달리는 영화 주제. 오늘의 주제는 나의 극장 데이트 경험담입니다. 역시 데이트의 최고봉은 극장 데이트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또 서로의 취향까지 한 방에 맞춰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은 극장 데이트를 하면서 어떤 영화를 보셨는지 어려운 영화를 골라서 졸다가 끝난 실패담부터 공포영화 손 꼭 잡고 봤다는 성공담까지 여러분의 다양한 극장 데이트 경험담 모두 환영합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크림과 아이패치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한 킬바사
1: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케어. 원해요?
6: 케어원 헤어.
5: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6: 케어원 헤어.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6: 케어원 헤어.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배우 정호연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전 11시엔 무조건 시네타운. 그냥 라디오 딱 켜서 시네타운 들어요.

영화는 방울방울. 한 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 보는 시간, 영화는 방울방울. 김지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3남매를 둔 아빠입니다. 영화를 좋아해서 아이들과 함께 자주 극장에 갔는데요. 몇 년 전 온 가족 다 함께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을 보러 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극장을 가면 영화가 시작되기 전엔 항상 전쟁이었어요. 아빠! 팝콘은 치즈맛! 치즈맛으로 사야지! 첫째 아이 말을 듣고 치즈맛 팝콘을 고르면 둘째 아이가 잔뜩 불이 나서 팝콘은 카라멜로 사야지, 아빠는 맨날 형아 말만 듣고 행! 결국 이래서 반반 팝콘을 고르는 저는 아이들 사이에서 협상 전문가가 되곤 했죠. 상영관에 들어가 겨우 자리를 찾아 앉고 영화가 시작되면 아이들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스크린 속 이야기에 푹 빠져버린 거죠. 막내는 슬픈 장면이 나오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웃긴 장면만 나오면 배를 잡고 깔깔 웃었어요. 그러다 보면 영화를 보는 건지 아이들의 표정을 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시간은 참 행복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아이들은 한동안 역할놀이를 하기 바빠서 서로 엠버가 되겠다, 웨이드가 되겠다 하며 다투곤 했죠. 영화 속 대사를 따라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느새 많이 컸습니다. 얘들아,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만세를 부르며 좋아했는데 요즘은 친구 만나러 가야 한다고 저랑 극장에 잘 안 가네요. 아, 지난 세월이 그리워서일까요? 저는 아직도 극장을 지나갈 때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지금 돌아보니 평범했던 하루가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언젠가 아이들이 먼저 아빠, 우리 영화 보러 갈까요? 이렇게 말해줄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오면 팝콘은 꼭 제일 큰 사이즈로 사줄 겁니다.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에서 라우브의 스틸 더 쇼 듣고 왔습니다. 아이들과 영화관에서 쌓은 추억을 그리워하는 아빠 김지사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저도 이런 기억이 있어요. 김지사님 진짜 아이들한테 소중한 추억과 기억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 뮬란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시티 극장에서 본 기억이 나요. 강남역에 있는. 근데 정말 좀 기억이 왜곡된 걸 수도 있는데 그날의 날씨 그리고 그때 그 영화관에서 좀 쿰쿰한 그 쿠션 냄새 사실 그런 것까지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왜 그때는 그 의자가 왜 빨간색이었는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장면을 보고 같이 웃고 떠들었던 기억들 그리고 형이랑 단둘이 가서 처음 봤던 에어라는 옛날에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케빈 베이컨이 나왔나? 그런 영화들. 근데 이 기억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낸 것도 있거든요. 그때의 기억. 영화관에서 같이 울고 웃고 떠들었던 그 기억들이 아마도 지금의 저의 한 20% 30%는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김지사님께서 삼남매에게 선물해준 이 추억과 기억들이 엄청나게 큰 선물로 돌아올 겁니다. 박기루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내가 여행을 가고 아들을 데리고 영화관에 갔습니다. 영화 코코를 보면서 아들은 팝콘을 먹다 잠이 들었고 저 혼자 영화에 빠져서 훌쩍훌쩍거리다 아들한테 들킬까 봐 긴장했던 그때가 참 그립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코코 슬프죠. 코코는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입니다. 전희경님께서 아이랑 도라에몽 애니메이션을 극장에서 봤는데요. 유치하겠지란 제 생각을 뒤집고 어느새 아이랑 같이 감동받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크크크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이 애니메이션이 처음에 아유 뭐 그래봐야 만화고 애니메이션이지 하지만 막상 보고 나면은 왜 이렇게 가슴 먹먹하고 슬픈지 참 신기합니다. 영화에 얽힌 다양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하나08님께서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있는데 호디 웃는 모습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아 감사합니다. 영화 아비정전에 나오는 자비에르 쿠거 오케스트라의 마리아 엘렌에 신청합니다. 네, 이 곡 듣고 계속 얘기 나눌게요.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영화 오디세이 예매권, 화가 마르첼로의 사라진 유작과 복원을 둘러싼 이야기, 뮤지컬 소년의 초상 초대권을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 제목 적어서 고릴라 또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1부 끝곡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임영란님께서 저는 작년에 둘째 딸과 소방관 영화를 봤는데 내기를 했어요. 먼저 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소원 들어주기요. 그런데 제가 먼저 울었습니다. 안 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딸이 좋아하는 마라탕 사줬습니다. 정말 소방관님들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신청곡 박효신의 히어로 신청합니다. 네, 소방관님들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임영란님의 신청곡 들려드리고 잠시 후 2부에 영화 주제에 나의 데이트 경험담 얘기 나눌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7월의 바다는 여름을 닮아서 뜨거운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이번 달엔 바다의 상징적인 존재들인 세계 상어 인식 증진의 날과 세계 범고래의 날이 있는데요. 물 환경의 균형을 지켜주는 소중한 생명들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런데 만약 해양 오염으로 이들의 서식지가 줄어들면 바다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오염을 줄이고 바다 생물들이 마음껏 숨쉬는 맑고 푸른 바다를 함께 지켜주세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SBS 생활정보.
7: 올여름 전국적인 열대야 일수도 최다인데다 폭염특보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벌써 온열 질환자도 1,400명가량으로 늘었고 8명의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는데요. 온열 질환 피해 없도록 건강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젯밤에도 서울 26.7도, 대구 포항 28도 등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김해와 밀양 등 영남 곳곳에는 폭염중대경보로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 서울 33도, 청주와 광주 35도, 대구 38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하나의 주제로 달려보는 시간, 영화 주제. 오늘의 주제는 나의 극장 데이트 경험담입니다. 이문세 씨가 괜히 조조 할인이라는 주옥 같은 노래를 부른 게 아니죠. 이 가사 좀 한번 보세요. 돈 500원이 어디냐고 난 고집을 피웠지만 사실은 좀 더 일찍 그대를 보고파. 아, 이게 나올 줄 알았으면 아침에 노래방 가서 연습 좀 하고 오는 건데. 역시 데이트의 최고봉은 극장 데이트인데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만나고 싶어서 조조 영화 데이트를 했던 애틋한 기억부터 조금이라도 더 늦게 헤어지고 싶어서 심야 영화를 골랐던 추억까지 오늘은 여러분의 다양한 극장 데이트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정말 저는 이 영화관을 가기 직전 예매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영화관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가 다 이 데이트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핸드폰으로 예매나 이런 걸 잘 못해서 직접 가서 예매를 하곤 했었어요. 아침 일찍 가서 제가 원하는 시간에 티켓을 구매해서 그걸 갖고 있는. 근데 어떨 때는 이게 더운 날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다가 땀에 쩔어서 그게 지워지고도 했었죠. 여러분들 이야기 한번 볼까요? 김미수님, 남자친구랑 처음 사귀고 겟아웃을 보러 갔거든요. 와, 겟아웃? 남친이 덩치도 있고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요. 근데 영화를 보는 내내 무섭다고 눈 가리고 제 등 뒤에 숨어서 계속 소리 지르는데 좀 귀여웠어요. 크크크라고. 아, 노렸네. 이거 노린수예요. 김민수님. 지금 만나고 계신다면은 아, 제대로 걸리셨네. 윤준영님께서 또 보내주셨는데요. 여자친구랑 첫 데이트로 건축학 개론을 보러 갔거든요. 팝콘 먹으면서 은근슬쩍 손 잡아볼까 기대하는데 여자친구가 팝콘, 오징어, 나초, 핫도그 등등 패밀리 메가 콤보를 세트로 사왔더라고요. 영화 내내 먹느라 손 잡아볼 틈도 없었어요. 밥 먹고 만날 걸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빨리빨리 먹었어야죠. 얼른 먹고 잡아달란 얘기를 그렇게 몰라요? 자, 참. 이게 영화관을 간다라는 거는 다 같이 있지만 서로만의 어떤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어떤 넓은 공간에서 몰래 몰래 어떤 이렇게 손 잡고 아유, 아침부터 음흉한 것 같다. 7810님께서 전 지금의 남편과 영등포에 있는 아주 오래된 영화관에서 올드보이를 봤거든요. 팔걸이 사이에 과자를 두고 보고 있었는데 계속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팔뚝만한 쥐가 튀어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놀래서 얼마나 소리를 얼마나 내질렀는지. 그래서 영화보다 중간에 나왔냐고요? 아니요. 끝까지 다 보고 나왔어요. 표값이 아까워서요. 아, 맞아요. 옛날 영화가 뭐 지금이야 이제 멀티플렉스관이라고 해갖고 여러 개가 하는데 예전에는 단관 이런 데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보다는 조금 이렇게 노후된 곳들이 있었는데 이런 추억들도 있죠. 백용기님께서 아내와 처음 본 자동차 극장 영화 봄날은 간다 생각이 나네요. 자동차 극장은 처음이라 모든 게 생소했거든요. 저는 볼륨을 키울 줄 몰라서 허둥지둥하다가 결국 그림만 봤어요. 아, 이거 진짜 자동차 극장 정말 뭐랄까 신비한 신기한 경험이죠. 들어가기 전에 주파수를 알려줍니다. 그 주파수를 맞춰서 봐야 되는데 아,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그 뒤편에 이제 자동차 극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막 학교에서 작업을 하다가 연극 준비를 하다가 너무 답답하고 하면은 자동차 극장을 딱 가요. 그러면은 이제 휴대용 라디오로 그 주파수를 맞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너무 가까이 가면 이제 혼나거든요. 그래서 그 적당한 딱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몰래 몰래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짓궂은 장난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3267님께서 썸남이랑 영화 링을 보러 갔어요. 무서운 영화니까 은근한 스킨십을 기대했는데 썸남이 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화장실도 얼마나 자주 가던지. 근데 공포영화 잘 보는 대장부 같은 제 모습에 반했다고 썸남이 먼저 고백해서 결국 사귀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사실 저도 공포영화 잘 못 봐요. 아, 우선 좀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소리를 지르고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지. 아, 잠깐만. 막 이런. 근데 또 영화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지릅니다. 도지민님. 회사 남자 동기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 우연히 시간이 맞아서 맘마미아를 보러 갔는데요. 영화 보는 내내 그 동기가 화면은 안 보고 저만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뭐야. 제가 곁눈질로 봤을 때 그 친구 얼굴 각도가 너무 저한테 틀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남편이 되었네요. 야, 축하드립니다. 이게 바로 영화 데이트의 힘입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네? 주말에 무조건 예매하십시오. 소개된 모든 분께 선크림과 아이패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영화 주제에 나의 데이트 경험담 보내주세요. 가족과의 데이트 말고 리얼 데이트 경험담. 극장에서의 설레는 추억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내, 남편과의 첫 영화관 데이트도 환영합니다. 무료인 고릴라나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영화 맘마미아에서 Our Last Summer 들을게요.

하고 있습니다. 전미영님께서 석호님 되게 수다 좋아하는 삼촌 같아요 라고 보내셨는데 맞아요. 좀 외삼촌 스타일이죠. 정신 못 차리는. 감사합니다. 김보라님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당시 좋아했던 친구랑 영화 접속을 보러 갔는데요. 끝나고 일어나서 보니까 학교 영어 선생님이 여자친구분이랑 오셨더라고요. 어머, 선생님이 못 본 척 하자는 눈빛을 보내줘서 서로 모종의 웃음만 지었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보내줬습니다. 아, 정말. 아니. 이런 경험도 정말 참 뭐랄까 귀한데 이 영화 접속을 보면은 아 피카디리 극장인가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모르고 그냥 피카디리 극장 공을 아니 영화를 보러 갔는데 되게 익숙한 어떤 2층에 있는 거기와 이 딱 구도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실제 배경이 됐던 데가 여기구나. 아 물론 지금은 그때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실제로 촬영이 된 장소에 가보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거 접속도 그렇고 8월의 크리스마스 뭐 이런 어떤 실제 있는 공간에 가면은 사실 그 영화가 더 또렷이 기억이 남기도 하거든요. 0255님께서 남자친구랑 설국열차를 보러 갔어요. 시간이 좀 남아서 팝콘이랑 콜라 사서 영화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얼떨결에 남친 소개해드리고 좌석 바꿔서 4명이서 나란히 앉아봤네요. 가끔 TV에 설국열차 나오면 그날이 떠올라요. 아 이거 이러면 이제 빼박이죠. 이거는 이제 어쨌든 만나긴 만나야 돼. 계속. 그리고 또 아 이날 남자친구가 좀 점수를 땄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좌석 바꾼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좋은 소리님께서 남편이랑 첫 데이트로 영화관 갔었는데 그 당시에 커플 의자 자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었어요. 자리가 많은데도 남편이 자리가 커플 석분이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덕분에 꼭 붙어서 영화 봤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이 정도의 거짓말 뭐랄까 선의의 거짓말 귀여운 거짓말은 이해해 주고 가시면 참 좋죠. 하나구 공사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크리스마스 때 여자친구와 함께 레미제라블을 보러 갔었는데요. 그때 점심을 잘 못 먹었는지 체해서 영화 초반 부분부터 끙끙 앓았어요. 중반부에는 거의 기절을 했는데요. 영화에서 코제트가 울 때 배가 너무 아파서 같이 울다가 결국 영화도 다 보지 못하고 나와버렸네요. 여자친구와 크리스마스 영화 데이트가 망해버렸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추억이 됩니다. 정말로. 왜냐면 이 영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관까지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준비 과정 그리고 가서 이런 어떤 에피소드들이 모두가 다 훌륭한 소중한 기억들입니다. 정순원님 지금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여성분과 오래전 영화관에서 첫 데이트를 하던 날 애니메이션 폴라익스프레스를 봤는데 진짜 심장 쿵쾅거려서 하얀 눈과 기차밖에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도 함께한 첫 데이트, 함께 본 첫 영화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그때 그 설레임 잘 생각하며 잘 살겠습니다. 아, 맞아요. 처음, 네, 첫 영화, 첫 사랑, 첫 키스, 첫 만남 이런 것들은 조금 오래오래 남는 것 같아요. 잘 간직하고. 이정훈님 늘 야근에 찌들어 살다가 썸타는 직장 동료에게 용기 내서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했어요. 일부러 썸녀가 좋아하는 맷 데이먼이 나오는 영화 마션을 골랐거든요. 둘이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기 시작했는데 점점 눈꺼풀이 스르르 스르르 어느새 둘 다 잠들어 버려서 숙면하고 일어났어요. 영화관 나오면서 서로 침착 보고 빵 터졌던 기억이 있네요 라고 그쵸 대실하신 겁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가끔 영화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긴 영화 보면 새벽에 심야 보잖아. 그럼 뭐 숙박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예. 네. 좋죠 뭐. TV 틀어놓고 자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럼 영화 마션에서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주제 나의 극장 데이트 경험담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보니까 극장은 영화를 보는 곳이기도 하지만 추억을 만드는 곳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도 더운데 시원한 극장에서 오랜만에 영화 데이트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소개된 모든 분께 선크림과 아이패치 선물 드리고요. 오늘 저의 스페셜 DJ로서 마지막 날인데요.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과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는

0: 돌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6: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번호.
7: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8: 박하선의 시네타운. 저는 스페셜 DJ 전석호고요. 캔디가 휴가를 떠난 지난 6일 동안 시네타운을 함께했는데요. 아이고, 벌써 마지막 날 끝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덕분에 제가 얼마나 영화, 라디오, 음악을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알게 돼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처음에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곳으로 여름 휴가를 6일 동안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휴가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정말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뭐 매일 이렇게 출근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주시는, 라디오를 만들어주시는 여기 작가님들, 그리고 PD님들, 여기 엔지니어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경혜윤님, 호디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호디 보려고 6일 동안 본방사수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점심시간마다 유쾌했어요. 그리고 매일 길어지는 수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 아쉽지만 다음에도 자주 봬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래 캔디 휴가 너무 길게 가지 마. 수염 더 길르겠어. 6006님, 사실 전 알바로 올 때마다 라디오를 듣는데요. 석호님이 갈수록 훨씬 편하고 신나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이 노래 가사처럼 번쩍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받는 배우님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청곡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에서 페퍼톤스의 찬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도 영화처럼.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8: 세라하임.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9: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1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0: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2: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3: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린 시절 방학마다 찾아오던 유구한 전통의 숙제 바로 일기 쓰기. 우리 주주님들 중에도 일기 벼락치기 장인 많으셨죠?

7월 27일 날씨 맑음. 7월 26일 비었나? 해쨍쨍이었나? 기억은 흐릿해도 일단 쓰고 보는 게 국룰. 그러다 마지막은 늘 똑같았잖아요. 오늘도 참 즐거운 하루였다. 근데 어른이 된 지금도 내일부터 미루는 건 여전하지 않나요? 운동도 청소도 연락도 무한정 미루다가 미래에 나한테 꿀밤 맞고 후회하는 패턴. 이제 딱 끊어보자고요. 오늘은 진짜 진심 100% 담아서 써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았다. 미루기는 접어두고 지금에 집중할 시간.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내일에서 기다릴게 듣고 왔습니다. 어제 생방할 때 유난히 새싹 주주님들이 엄청 많이 보였는데요. 지금이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이번 주부터 방학에 들어간 학교도 많아서 라디오는 처음 들어봐요 하는 학생 주주님들도 계셨고요. 또 반대로 방학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힘든 엄마 아빠 주주님들의 문자도 정말 많이 왔거든요. 참 이 방학하면 저는 숙제를 단 한 번도 제때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미루기 선수였어요. 그때부터. 근데 사람이 참 안 변해요.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뤘었고 참 그때는 뭐 일기를 비롯해서 일기도 환경 일기를 써야 되기도 했었고 뭐 독서 일기도 썼어야 됐었고 되게 다양하게 썼어야 됐는데 그거를 다 미뤄서 썼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저는 그림일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림일기는 어느 정도 좀 잘 때울 수가 있어서 그림일기 참 좋아했었고 신문 스크랩 해가지고 하는 그런 숙제들 뭐 그런 것들도 미루다가 이제 그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랬었죠. 자, 우리는 뭐 시간 많다고 이렇게 자꾸 미루고 그러는 거 조금 덜 해봐요. 우리 아예 그렇게 못하지는 않겠지만 12시엔과 함께 또 슬기로운 방학생활을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우리 3143님은요. 주디, 요즘 초딩은 방학 숙제가 거의 없다고요? 기껏해야 주 1회 일기 쓰기. 그냥 놀아요. 부럭부러워. 라고 보내주셨어요. 뭐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0: 예전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뭐 환경 읽기, 독서 읽기, 뭐 그림 읽기, 스크랩, 신문 스크랩 하기, 그리고 수수깡으로 뭐 만들어가지고 갖다 내야 됐었단 말이야. 지점토로도 뭐 만들어서 내야 됐었고. 우리 6016님은요, 어렸을 때 일기 숙제 진짜 싫어했는데 여전히 싫어해요. 매년 1, 2월에만 열심히 쓰고 다이어리가 텅. 그니까 사람이 안 변한다니까 이게. 우리 유지혜님은, 주디, 아이들 방학으로 오늘부터 온종일 삼시세끼 밥밥밥을 하게 되었어요. 점심 차려줘야 되는데 뭘 줘야 될지 고민이네요. 저도 누가 밥좀 차려줬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주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진짜.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제, 어머님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일단은, 점심 차려줘야 되는데, 뭘 줘야 될지 고민이다. 세 끼를 지금 다 해야 되니까. 일단은 좀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뭐, 된장국이라든지, 아니면 계란국 같은 거 어떠세요? 제가 어제 계란국 해 먹었거든요. 오랜만에 갑자기 카레랑 같이 먹고 싶어서, 카레랑 계란국 해가지고, 팽이버섯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그냥 파 넣어서, 계란 풀어서 이렇게 멸치, 그, 코인육수 넣어가지고 해 먹었거든요. 너무 간단하고 맛있더라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휘리릭 할수 있는. 자, 또 요즘 제 성대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제가 한번 목을 풀어 보겠습니다. 주주님들의 일상 속 에피소드를 제가 1인 다이어트 꽁트로 살려드리는 시크릿 쭈쭈 이어지고요. 우리 최선미님은, 주디 오늘 찡디 온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우리 찡디 좀 찡찡거리는 면은 있지만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예요. 이쁘게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찡디 SBS의 공식 미남 아나운서시라고 들었는데, 사실 전 초면이어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는 해주시긴 했지만, 오늘 전 처음 뵙는 거라서 저는 어떻게 느낄지 잘 모르겠어요. 자, 2, 3부에서 우리 스페셜 게스트 찡디, 그리고 또 조현영 씨, 이인권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환장연애 이어집니다. 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저는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마트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글레오?
1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9: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9: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1: 대한민국 관광지 대표 광안리 드론 레이저쇼 광안대교 빛나자.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약.
1: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2: 번호

0: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쭈쭈 안녕. 나 또 왔어. 여름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다, 해수욕장이잖아. 어릴 때는 방학 때마다 갔던 것 같은데 이번엔 진짜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 겸 해수욕장에 가게 됐거든.
1: 어우 혜영아, 어우 에어컨 좀 팍팍 낮춰봐. 어우 그리고 여름에는 역시 이 노래지. 야 윤주야, 노래 소리 좀 낮춰라. 너는 젊은 애가 귀가 어둡냐? 소리 낮춰.
2: 어우 아버지, 오랜만에 해수욕장 놀러 가는데 기분 내줘야지.
1: 어휴, 이쪽에 바다 좋아요. 모래놀이 할 거예요. 야, 혜영아, 너 삼겹살 좀 안 챙겼냐? 옛날에는 말이야, 물놀이 하다가 바로 나와서 이 삼겹살 착 구워 먹고 해변가에서 빤스 바람으로 자고 그랬는데. 아, 아빠, 요즘은 아무 데서나 불 쓰면 안 돼. 취사 가는 구역도 따로 있어. 이따 회 포장하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에 물 부어가서 와가지고 치킨 하나 시키면 딱이야.
2: 어우 기집애, 어쩜 먹을 줄 안단 말이지.
1: 어우 저기 파인애플, 홍학, 또 이준이, 또 유니콘 튜브 타고 싶어요.
3: 이야 저 요란한 게 다 튜브들이요. 야 나 때는 말이요, 저 트랙탑 타이어 같은 검정 고무 튜브가 끝이었는데. 야 참 세상 좋아졌다. 응? 세상 좋아.
2: 어우 우리 아버지 간만에 바닷가 와서 추억팔이만 하셔.
0: 오랜만에 바닷가 와서 아빠의 라떼 토크도 잔뜩 듣고 말이야. 그런데 여름 해수욕장 사람도 진짜 많지만 해가 쨍쨍, 그 열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
2: 어떻게, 어이 자외선 햇빛 어떡하니. 우리도 파라솔 하나 빌리자.
3: 야 그 유나는 해수욕장까지 와서 넌 그늘을 찾냐? 돈 아깝게시리.
2: 아니야, 이따 뭐 먹고 하려면 하나 빌려야 돼. 빌리는 게 남는 거야.
1: 아버지 팔아서 필요 없다더니 빌려오니까 세상 제일 잘 쓰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일어나셔. 밥 드시게.
3: 이준이 치킨 좋아요. 나 닭다리 주세요.
1: 어머 잠깐, 어떻게 저기 갈매기다. 갈매기가 희준이 과자 노린다.
3: 희준이 갈매기 무서워요. 내 과자 먹지 마. 아이 놈식이, 아직 우리 희준이 걸 건드려. 저리 가. 허이허이.
2: 어우 당일치기로 놀다 온 건데 왜 이렇게 피곤하니.
1: 다들 모래 잘 털고 왔지? 진짜 내 차에다가 모래 흘리지 마.
2: 어우 기집애, 아주 탈탈 털고 왔어. 걱정을 마셔.
3: 엄마, 희준이 바지에서 모래가 계속 나와요. 이모차에 계속.
0: 우리 희준이 조용, 떠들지 않아요. Be quiet.

쿨의 해변의 여인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7호 사모님은요, 코고는 소리 왜 이렇게 리얼해요? 코고는 소리도 주디가 낸 거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럼요, 제가 냈습니다. 또 우리 이현수님은요, 주디의 연기력에 새삼 놀랍니다. 완전 짱짱. 도대체 몇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고, 또 우리 이창원님도 와, 녹화도 아니고 생방으로 어떻게 저래 하는지 신기하네요. 이렇게 좀 새싹주주님들이 특히 좀 더 신기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여러분 이거 그냥 생방이기 때문에 저도 되게 잘하고 싶어서 광고 나갈 때 저 되게 연습 많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입도 풀고 혼자서 계속 막 짱구 하면서 연습하고 있어요. 자, 오늘 시크릿 주주는요, 여름휴가는 역시 바다지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여름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역시 사람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해수욕 끝내고 모래 탈탈 털고 나온다고 털었는데도 차 매트에도 모래가 우수수, 수영복 안쪽에도 모래가 우수수, 제 휴대폰 케이스 사이사이 심지어 우리 집 침대에서도 아직 모래가 밟히는데 어우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아마 휴대폰 케이스 그 사이사이에도 아마 껴져 있을 거고 이곳저곳에 닦여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주주님께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 정혜원님께서는 저도 어릴 때 주말마다 아빠가 대천 해수욕장에 데리고 가주셨는데 그때가 참 그립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1268님은요, 어릴 때 엄마 모래찜질 해준다고 해수욕장에 열심히 묻었던 기억이 나네요. 참 효자였죠. 뭐 이렇게 해드리기도 했었고, 우리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모래로 막 몸 이렇게 덮어가지고 들어가 있고 참 그런 거 즐겼었는데. 또 우리 이성민님께서는 맞아요, 제 예전 남자친구랑 하필 남친이 새차 뽑자마자 해수욕장에 놀러 갔었는데요, 제가 새차에 모래 덜 털고 타서 남친이 정색했던 표정이 감추려 해도 안 감춰지던 게 아직도 생각나요.

아요. 야, 그래도 감추려고 했으니 다행이네요. 감추지도 않고 그냥 바로 정색했으면은 좀 애매한데, 그쵸? 자, 시크릿 주주의 사연 보내주신 우리 주주님께는요,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 면 JCDM에서 꼬단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12시 22분 25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의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8552님께서는요, 저는 살수차로 도로 열기를 식히는 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태양이 이글이글거리는지, 뿌려도 뒤돌아서면 금세 말라버려서 수시로 뿌리느라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이 열기를 계속해서 느끼고 계시는 거면은 정말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쉽게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시원한 한잔 보내드리겠습니다. 드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박승욱님께서는 여기는 베트남 비가 많이 와서 방에만 있는데 라디오가 친구가 되어주네요. 주디 목소리로 힐링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4312님은요, 콩국수가 먹고 싶어서 국수는 좀 남기고 콩국물을 남김없이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걸을 때마다 배 안에서 꿀렁거리는 느낌 아실까요? 배는 터질 것 같고 물이 출렁거리는 느낌이 이놈의 식탐 어찌해야 줄어들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요즘같이 더운 날에 이 시원하고 맛있는 이 콩국수를 남길 수가 있나요? 저는 콩국수 먹으러 가서 단한 번도 남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완뚝이 아니라 왕콩했어요, 왕콩. 저는. 또 우리 권윤경님께서는 쭈디 토요일에 라섹 수술하고 눈도 못 뜨고 남편한테 라디오 틀어달라 하고 라디오만 듣다가 이제 조금 괜찮아져서 드디어 사연 써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작인데 라섹 때문에 어디 못 가고 침대 행이지만 주디 덕분에 덜 심심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얼른 또눈 회복하시길 바라고. 근데 뭐 요즘에는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이제 뭐 일주일 안으로 곧 완벽하게 회복이 되실 거니까 일주일도 아니에요. 전 2, 3일 정도 지나고 괜찮아졌던 거 같거든요. 사실 저도 예전에 이 라섹 수술을 했었거든요. 이제 이 라섹한 눈으로 더 행복한 여름을, 더 편리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 2844님은 저는 중학교 이후로 거의 10년 만에 친구들이랑 경북 문경에 있는 계곡에 놀러 갔는데요. 계곡 물이 정말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여름에 물놀이 가는 이유를 알게 돼버렸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경북 문경에 있는 계곡. 이번 여름에 계곡 한번 가야 되는데, 그쵸?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조현영,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이인권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환장 연애 이어집니다. 저희는 핫지와 TJ의 남쪽 끝섬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1: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0: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1: 스파 자비니 스파.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 보세요.
4: 안녕하세요. 배우 김주령입니다. 저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칭찬을 자주 건네는 편이에요. 그러다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남에게는 좋은 말을 그렇게 아낌없이 건네면서도 정작 제 자신에게는 특히 제 연기에 대해서는 좀처럼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를 아껴주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자주 잘하고 있다는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조금씩 더 칭찬해 주다 보니 연기도 한결 즐거워지고 현장에 가면 여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아낌없이 칭찬해 주세요.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김주령이었습니다.
5: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0: 하면
1: 하하임.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7: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8: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9: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8: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0: 관우.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1: 르노.

0: 상상 속 사랑은 달콤하기만 했는데 현실은 왜 대환장 파티일까요? 속 터지고 멘탈 털리는 주주님들을 위한 연애 클리닉 환장 연애. 외모는 미미 인형, 하지만 성격은 찐 태토녀. 반전 매력 뿜뿜하는 레인보우 조현영 씨. 그리고 SBS를 대표하고 싶은 미남 아나운서에서 이제는 합숙 마스터까지 접수한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이인권 아나운서. 두 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오늘 규민 씨의 이제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는데. 네네. 사실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저는 현영 언니가 같이 안 현영 씨가 같이 안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2: 왜요?
0: 워낙 이제 체격도 크시고 키가 크시다 보니까
2: 가려졌군요.
0: 가려져서 유난히 그 전에는 못 느꼈었는데.
2: 그쵸.
0: 왜 오늘따라 현영 씨가 이렇게 쪼꼬미하고 아담해 보이는지.
2: 네, 네. 저도 느꼈어요.
0: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주주님들께 SBS의 최고 미남이 나온다 이렇게 예고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몇몇 우리 주주님들께서 우리 인권 아나운서님이라고 약간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예상을 하셔 인권 아나운서님 나오시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1: 아무래도 이제 회사 상황 잘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0: 아무래도
1: 남자 아나운서가 몇 없어요 이제. 그래서 얘 아니면 쟨데 높은 확률로 쟨겠구나 해서 아마 예상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0: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인권 아나운서님이 오셨구나. 아니 근데 두 분은 오늘 초면이세요? 어떠세요?
2: 완전 초면. 네,
1: 처음 뵀어요. 네.
0: 그러니까 두 분도 완전 초면이시고. 네네. 그리고 저랑 인권 아나운서님도 처음인 거잖아요.
1: 사실 엘리베이터에서 뭐 이렇게 인사 정도 그냥 목례 정도 했던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0: 뭔가 대화를 나눠보거나 방송을 같이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1: 맞아요.
0: 우리 또 우리 이인권 아나운서가 지금 저랑 같은 채널인 파워FM에서 오전 5시부터

0: 7시 2인권의 펀펀투데이의 찡디로 활약 중이신데요.
1: 아, 맞습니다.
0: 아, 아니 오늘도 제가 이제 아까 여쭤봤지만 생방하고 오셨다고.
1: 네, 맞습니다.
0: 그쵸? 보통 이제 6시부터니까 5시부터 녹음도 하시고.
1: 그쵸? 5시부터 이제 7시까지 진행을 하고. 네. 사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시간대에 누가 뭐 좀 하자 그러면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또 PD님이 네. 바로 전 PD님이에요.
0: 아, 같이 또 하셨었구나.
1: 그래서 지영 선배가 부르면 지옥이라도 쫓아간다.
0: 아.
1: 무조건 나와야 돼서.
2: 은인, 은인.
1: 은인이에요, 아이고, 은인.
0: 아이고 진짜로 그래도 지옥까지 가신다고.
1: 아, 지옥을 가면 너무 안
0: 보기,
1: 되지만.
0: 너무 보기 네. 좋아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훈훈합니다. 아니 또 우리 펀펀투데이 애청자분들이 찡구 맞죠?
1: 맞아요, 맞아요.
2: 찡구.
0: 지금 우리 찡구분들이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또 응원 문자를 엄청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수정님 문자 한 번만 소개해주세요.
2: 네, 우리 펀펀의 찡디 다정하게 잘하라고 응원 왔어요. 펀펀투데이 식구들 많이 응원하는데 찡디 겁먹지 말고 잘하자고 영 화이팅 이렇게 오셨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보내주셨는데 근데 왜 우리 찡구분들이 다정하게 잘하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걸까요?
1: 아무래도 그런 네. 것 같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머? 바깥에서도 셀까봐 이게 5시부터 7시까지 우리들이니까 들어주고 있었는데 큰데 나가서 실수하고 막 이럴까봐 물가에 내놓은 애마냥 걱정돼서 오신 것 같아요.
0: 아, 물가에 내놓은 애마냥 무슨 네. 느낌인지 알겠다. 또 우리 찡구 486님께서는요 네.
1: 근데요 주디 이거는 안 비밀인데요. 우리 찡디 사실 연애 얘기 참 못하는데 대체 왜 부르셨을까요?
0: 어머.
1: 여튼 우리 잘 새는 바가지 잘 부탁드려요. 이거 봐요.
2: 이미
1: 새는
2: 잘
1: 바가지라고.
2: 새는 바가지로 좀 꽤나 유명하신가 봐요.
0: 지금 이 잘 새는 바가지를 인권 아나운서님이 얘기하시기 전에 이미 그 이 문자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1: 맞아요.
0: 아니 연애 얘기 어떻게 평소에 또 이 코너에서는 좀 잘 안 나시죠? 평소에 프로그램에서는.
1: 사실 지금 네. 라디오를 한 지 한 3년 정도 되어가는데
0: 네.
1: 2년 정도 하다가 없어진 코너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연애 코너였는데
0: 아, 왜 없어졌을까?
1: 그 사연만 오면 제가 다 헤어지라 그랬어요.
0: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2: 네. 극단적인 스타일이신가 봐.
1: 네, 저는 모아님은 도여서 네. 이제 너랑 연애 얘기를 하긴 글렀다.
0: 글렀다 가치도 없다.
1: 네.
0: 그런 느낌이구나.
1: 그래서
2: 바로 저희도 거의 헤어지라고 결말이 아니, 나긴 하잖아요.
0: 왜냐면 저희가 여기 진짜 속 터지는 사연들이 좀 많이 오긴 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우리 규민 씨가 조금 더 애겐 스타일이라
2: 맞아, 맞아.
0: 규민 씨가 그래도 헤어지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솔루션을 드리는데 이제 우리 현영 씨가 이제 보통은 그냥 버려라
1: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는구나.
2: 버려라까지는 아니고
0: 버려라라고 한 적 있어.
2: 그랬나?
0: 한 적 있어.
2: 아, 제가
0: 그냥 버려야 된다고. 이 인연은 버려야 된다고.
1: 버릴 건 버려야 돼요.
0: 맞아 그렇긴
1: 같이
0: 해요.
1: 같이 썩어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같이 썩습니다.
2: 맞아요.
0: 근데 우리 3357님은요 오늘 2인권 아나운서 씻고 왔어요. 아침에 자랑하고 갔다고.
2: 원래 잘 안 씻고
1: 아니요,
2: 방송을
0: 근데 쉽지 않다. 새벽 5시
2: 그렇긴 해요. 근데
0: 그때?
1: 제가 양치질 세수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요.
2: 아 그건 뭐
0: 눈곱은 떼고
1: 아 그럼요. 네. 선크림도 바르고
0: 어머
1: 근데 가끔씩 머리를 안 감고 모자를 쓰고 올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0: 근데 새벽 시간대인데 그거는
2: 근데 진짜 힘들긴 해.
0: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2: 맞아, 맞아.
0: 우리 7729님은요 출근길엔 찡디와 퇴근길엔 주디와 함께하는 스브스 애청자입니다. 오늘 12시에는 찡디가 나온다니 너무 기대돼요. 그런데 연애 코너의 찡디가 이거 맞아요? 그치만
2: 되게
0: 저는
2: 유명하신가 봐.
0: 네, 합숙 맞선도 매주 본다고요. 부디 주디랑 현영씨가 우리 찡디 연애 코칭 좀 해줘요. 찡디는 좀 새겨듣고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저희가 글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래도 저희가 늘 뭔가 이 코너에서 할 말들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
2: 맞아, 맞아.
0: 네. 그래서
1: 사실
0: 오늘,
1: 저도 두 분한테 좀 많이 배워야겠다. 왜냐면 제가 주변에 뭐 여사친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올해 37이거든요.
0: 네.
1: 친구들은 여자였던 친구들은 다 가정이 생겨서 떠났어.
0: 그치.
1: 이제 남이야. 이런 조언을 들을 데가 없어요.
0: 네네.
1: 여기 와서라도 좀 들어봐야겠다. 배워야겠다. 좀, 생각을 좀 해줘.
0: 네. 오늘 좀 도움이 좀 되시기를 네네. 바랍니다.
1: 네.
0: 우리 이 이사님은요.
1: 찡디 나온 데서 합숙 맞선 챙겨봤는데 우리 찡디가 영표라뇨. 아니 그 어머님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경제관념 투철하고. 스브스 아나운서만큼 보장된 사익감 어디 있단 말입니까?
0: 자, 어떻게 이 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1: 아니 사실 이거를
0: 네, 네.
1: 조인영 씨가 소개해도 될 법한데

0: 네. 굳이 저를 지목하면서
1: 근데 나도 모르게 해버렸어요.
0: 이거는 본인 입으로 얘기하세요.
1: 나도 모르게 내 손이 이렇게 가버렸어요.
2: 아이고, 저런.
0: 아니 근데 뭐 엄마 말을 좀 더 들을 거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때 영표는 어머님들이 선택한 건데 네. 아무래도 저도 딸 있으면은 우선은 전문직 알아보고 싶긴 해요. 내가 한다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해를 합니다.
1: 그러니까.
0: 근데 한 표는 나올 줄 알았는데 영표는 네. 충격이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1: 그러니까요. 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0: 그럼요.
1: 네. 또 우리 인권 아나운서가 지난 6월 말부터 시작한 SBS 합숙 맞선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데 네.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되고 있고요. 8월 중순에 종영 예정이니까요. 와. 여러분 아직까지 그러니까 정말 판단하지 마시고 이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맞아요. 이게 또 참가자의 어머님들과 같이 또 합숙을 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 인권 아나운서가 또 영표
0: 한번 더 얘기를 해주시네요.
1: 네. 그래도 너무나도 저는 다행인 게 우리 여자 출연자분들은 우리 인권 아나운서에게 호감을 가진 분들이 제법 될 것 같고요. 이걸 또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우리 여러분 또 목요일 9시에 꼭 합숙 맞선 챙겨봐 주시고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0: 아,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혜선님은요. 근데요, 조현영 언니, 현영 언니 어머님, 지유 여사님이시라면 우리 인권 아나운서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0: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등을 지고 저 등을 갑자기 꼿꼿 안 되겠어요?
1: 꼿꼿꼿꼿한 자세로.
3: 아니 너무 그... 기대를 안 했거든요, 사실. 막 미남 아나운서 네. 오신다 했는데 너무
1: 그러니까 장난치시는 거라고 하면서
3: 너무 이제 괜찮으신 분이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사실 누구라도 요새
1: 아니 그래도 어머님이 조금 더 좋아하는 어떤 사위감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3: 뭐 그냥 건실하고
1: 건실하고
3: 네네 뭐 그런 분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1: 바른 청년
3: 네네 바른 청년
1: 만약에 연예인 버전 합숙 맞선이 생겨서 현영 씨에게 이 섭외 제안이 들어오면 어머님도 흔쾌히 나가 주실까요? 어떨 것 같아요?
3: 저희 엄마는 흔쾌히 나갈 것 같은데 제가 좀 고민할 것 같아요.
1: 왜
3: 저희
1: 왜?
3: 엄마가 약간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1: 예, 예.
3: 불안불안해서 엄마랑 방송을 나가는 건 조금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1: 공감돼요. 뭔지 알 것 같아요.
3: 뭔지 알 것 같죠. 네.
1: 근데 우리 7288님이 어머 오늘 진짜 분위기 이상해요. 조현영님이 조신해짐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뭐랄까 아니 그냥 우리 초면이니까
3: 네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려가지고
1: 맞아 그래서 맞아. 그런 거예요. 네네네. 여러분 자 그러면 또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사연을 네.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사연은 아빠 엄마 플리즈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따라 조신한 조현영 씨가 소개해주세요. 네
4: 결혼을 생각 중인 2년째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남자친구는 경제력도 있고 저한테도 참 잘해주고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소개시켜드리기로 한 날
0: 현영아, 나 오늘 괜찮아?
4: 평소 오빠 같긴 한데 지금 그대로 나갈 건 아니지?
0: 아니, 왜? 지금 뭐가 별로야? 아, 혹시 부모님 과일 안 드셔? 무난하게 과일 바구니 샀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딴 거 살까?
4: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여기 머리끈 그 머리부터 좀 단정하게 묶어봐. 그리고 그 옷도 좀 깔끔한 거 없어? 너무 그 벙벙한 거 말고.
0: 조금 머리를 묶으라고? 아니 뭐 이렇게 묶으라고?
4: 아니 그렇게 똥머리 말고 그냥 무난하게 하나로. 바지도 좀 정장바지 그런 거 없냐고.
0: 알잖아 나 그런 옷 안 입는 거. 그리고 이거는 좀 너무 청학동 스타일 아니야? 내 스타일 아닌데?
4: 그렇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알고 보면 매우 건실한 타입이지만 외향은 누가 봐도 너무나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머리도 장발이고요. 직업도 프리랜서 음향 엔지니어라 사무실에 매여있지 않다 보니 늘 커다란 박스티에 통넓은 반바지, 한여름에도 가죽워커 같은 걸 신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한 날도 똑같이 그러고 왔더라고요.
0: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현영이 남자친구.

0: 이인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머리가 우리 현영이보다 길어 보이는데 결혼식 때는 이제 자르긴 할 건가?
0: 아, 그 결혼식 때도 네, 이렇게 좀 단정하게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단정하지는 않은데. 아니 그리고 직업도 그 번듯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예.
0: 네, 아버님 저 프리랜서지만 괜찮게 봅니다. 현영이 고생 안 시킬 자신 정도는 있습니다.
1: 에헤, 근데 또 그런 직업이 경기를 많이 타지 않나 싶은데 나는 아무래도 우리 현영이가 안정적인 사람을 만났으면 해요.
2: 아빠는 첫 만남 이후로 남자친구를 영 탐탁치 않아 하시며 제게 자꾸 다른 사람을 만나볼 생각 없냐고 물어보시고요. 심지어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엄마마저도
3: 우리 딸, 아빠가 우리 딸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알지?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해도 힘든 게 결혼 생활. 그러니 현명하게 잘 생각해 보자. 사랑해, please.
2: 이러시는데 제가 이 결혼을 밀어붙이는 게 맞을까요? 제 남친 진짜 허세도 없고 착실하고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4: 네, 사연 보내주신 우리 주주님께는요 구두 상품권 챙겨드립니다. 자, 우리 주주님께서 추가 정보도 보내주셨는데요. 자, 남자친구분이 고집이 센 스타일은 아니시고요. 그런데 본인 스타일이나 취향은 굉장히 확고하신 편이고요. 그래서 헤어스타일이나 옷 스타일처럼 외적인 부분을 바꾸는 건 질색팔색 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니 아까 들어보니까 우리 3363님이 찡디 우리 주디도 잘하죠? 프로 DJ죠?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때요? 저는
0: 개인적으로 이 꽁트 연기톤 보고 와 네. 배우는 배우구나. 야, 특히 이거 강지훈 씨 스타일로 한 거잖아요.
4: 예, 맞아요.
2: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0: 내도 내꺼.
4: 맞아요. 니꺼 좀 내꺼 내꺼 좀 내꺼.
2: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0: 역시 프로네요 진짜.
4: 부끄럽습니다. 네. 아니 두 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이성과의 결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때요 인권 씨는?
0: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웬만하면은 부모님은 져주실 거예요. 자식이기는 부모 그치. 없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면 저는 결혼 한번 다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4: 정말 막 계속 뜯어 말리시면은
0: 네.
4: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0: 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4: 현영 씨는 어떨 것 같아요?
2: 저는 원래 예전에는 그냥 내가 좋으면 장땡이 괜찮아요?
4: 괜찮죠.
0: 당땡이다. 얘기하시고 나서 괜찮냐고.
4: 장땡 괜찮나요?
2: 네. 괜찮아요. 그만이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어른들이 보는 또 시각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참고는 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신경이 많이 쓰여서 너무 반대를 한다면 좀 저도 한번 고려를 하지 않을까.
4: 그렇죠. 정말 내 상대방이 나의 정말 천년의 이상형이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상형이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반대를 하신다면
0: 그렇게 예뻐요?
4: 진짜 너무 예쁘고 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스쳐 지나갔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2: 그 정도
4: 이런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소울메이트 같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예쁜 것도 예쁜 건데 잘생긴 네네. 것도 잘생긴 거고. 근데 부모님이 뭔가 이런 뭔가 경제적인 이유로 반대를 하신다. 그랬을 때
2: 그러면 저는 밀어붙일 것 같긴 해요.
4: 진짜 인권 씨는요?
0: 저도 결국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실
4: 그러니까.
0: 거예요.
4: 맞아. 네. 맞아.
0: 그러면 밀고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4: 그러게요.
0: 주디는 어때요?
4: 근데 진짜 말씀하신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내가 행복한 거를 원하시다 보니까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막 뭔가 이런 거를 좀 더 어필할 것 같기는 해요. 저도.
0: 맞아요.
4: 우리 장원성님은요 평소에는 그런 옷 안 입어도 입어야 할 땐 입어야지 뭐요 보내주셨는데 이런 거는요 저도 뭔가 그 남자친구분한테 얘기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 같아요.
0: 맞아요.
4: 평소 스타일 너무 멋지고 너무나도 완전 내 스타일인데 자기야 근데 이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또 우리 지우님께서는요

0: 근데 고집 없으신 거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잠시 바꿔줄 수 있어야죠. 옷 취향, 머리 스타일도 안 바꾸고 상대방의 부모님을 뵈러 가는 거 자체가 완전 고집인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고집이 없는 게 아닌 것 같네요.
0: 그렇긴 해요.
1: 또 우리 9669님께서는
2: 이것은 사연자님보다 남친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네요.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 부모님 마음부터 잡아봐 라고 해보세요. 내 사람이라면 노력해주겠죠?
0: 맞아 맞아.
1: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미안해하거나 눈치 보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2: 맞아요.
1: 우리 가희님은 단순히 직업 문제라면 남친 통장 까면 반대 안 하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능력 있으시다면서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통장을
0: 쉽지 않은데.
1: 깐다. 그러니까 쉽지 않긴 하겠지만은, 아니 우리 인권 아나운서님도 우리 아까 친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경제관념이 네. 투철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2: 네네. 뭐 그 헛돈 쓰는 거 안 좋아하고요. 재테크 관심 많고 뭐 예 뭐 사치 이런 거 안 좋아하고 그래서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중이거든요.
1: 성실하게.
2: 네.
1: 아니 우리 홍세롬님께서는요. 저는 결혼 3년 반대 끝에 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와. 지금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중입니다. 와. 정말 사랑한다면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설득해보세요. 라고 3년 동안 설득을 하셨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우리 이인권 아나운서님의 신청곡 듣고 오실 건데요. 싹쓸이의 여름 안에서 듣고 올게요.
3: 싹쓸이
1: 또 골을 잡아?
3: 예스 yes.

0: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움
6: 운동할 때도
5: 뉴바움
6: 당 건강에도
5: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3부 시작했습니다. 환장 연애. 주주님들의 속 터지는 현실 연애 고민을 만나보는 환장 연애 조현영 이인권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3417님께서 조현영님 어디 가셨나요? 인형이 앉아있네요.
2: 아 뭐야
1: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로 또 우리 오유진님은요, 찡디 새벽부터 붓기가 많이 빠져 새벽보다 붓기가 많이 빠졌네요.
2: 아, 진짜?
1: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어요.
3: 아니 일어나서 붓기 어떻게 빼요?
1: 붓기를 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쿨링 아이템들로 빼죠. 근데 안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1: 확실한 건. 그러니까 많이 자도 붓고 적게 자도 붓잖아요.
3: 맞아요. 진짜 안 먹어도 부어요 이제는. 맞아요. 이 시간에 먹어. 일어나면은.
1: 이게 적당히 글자 잘 지켜야 되는데.
3: 맞아요.
1: 네. 아니 근데 혹시 우리 유진님 이름이 혹시 익숙하지 않으세요?
3: 그럼요.
1: 네, 맞습니다.
3: 우리 동시간대 1위 대한민국의 아침을 깨우고 있는 펀펀투데이의 막내 작가예요.
1: 작가님 안녕하세요.
3: 아까 앉아있더라고요. 집 안 가고.
1: 아이고.
3: 듣고 있었구나.
1: 그러니까. 네. 아유. 또 우리 3417님은요. 찡디 힘내세요. 두현영님은 해치지 않아요. 그냥 놀릴 뿐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뭐 또 우리 익명에도 주주님도 보내주셨는데 한번 더 읽어주세요.
3: 저도 합숙 맞선 나가보고 싶은데 아이 성향인 어머니가 동네

0: 사람들 방송 보는 거 싫다고 극구 반대하세요. 인권 하나 어머님은 단번에 나가신다고 했나요? 궁금합니다.
1: 이것도 궁금하다.
0: 이거는 제가 어머님한테 여쭤봤었는데 네. 그래 너 잘 되는 건데 엄마 뭐 나가지 하고 그냥 나가실 줄 알았는데 이제 또 TV에 나오니까 이제 어머님 의상부터 피부과를
2: 약간 나보다 저보다 연예인처럼
1: 관리 받으셔야지.
0: 저보다 그 뭐 뭐더라
1: 뭐
0: 그,
1: 경락
0: 그, 아니요 그 레이저인데 비싼 레이저예요.
1: 울 세팅
0: 또 있어.
1: 뭐 슈팅 서머팅
0: 와, 그런 거. 나 적자예요. 나 너무 적자예요.
1: 어머 어떻게 근데 이제 어머님은 이제 한번 나가시는 거면은 그때 싹 해하셔야죠.
0: 근데 어머님이 인상이 너무 좋게 나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본인도 만족을 하시고
1: 보람 있으시겠다.
0: 저도 좀 아 그래 어머니 모시고 가길 잘했다 이 생각이 들어요.
1: 네, 잘하셨어요. 또 우리 5012님은요 조현영님 주디 연극 더 컴어펀스 보러 가셨던데 규민님이랑 같이 가신 거예요? 주디 연극 직관해보니 어떠셨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2: 아니, 안타깝게도 규민씨랑 같이 가게 됐는데
1: 네 안타깝게도
2: 네 안타깝게도 아 근데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네. 너무 연기를 훨씬 잘하고
1: 아우.
2: 그리고 그 배우분들과의 호흡이 너무 좋으시고 연극 자체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1: 네.
2: 진짜 아 이거 보러 오길 너무 잘했다. 진짜 현영 씨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1: 감사해요. 아니 네. 근데 이게 그 배우분들의 호흡을 얘기해 주신 게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한참 뒤에 네.
2: 맞아
1: 동창회를 20주년 동창회를 가는데 그
0: 재밌다.
1: 동창회를 가기 전에 그 프리 파티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0: 네.
1: 그렇게 전에 모여가지고 이제 동창회 가기 전에 막 얘기를 나누다가 그게 이제 막 걷잡을 수 없이
2: 맞아요.
1: 막 뭔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뭐 일들이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
2: 진짜 별일 다 생기더라고요.
1: 별일이 다 진짜
2: 너무
1: 별일들이
2: 재밌었어요.
1: 네, 다 생기는데 약간 맞아요. 그래가지고 배우들의 이제 호흡이 이제 케미가 중요한데 네 아무튼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2: 제가 더 감사합니다.
1: 네. 자 그러면요 저희 또 바로 다음 고민 만나볼 건데요. 익명을 요청한 남자 주주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인권 아나운서가 소개해주세요.
3: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인생에서 제일 신기한 일을 겪은 직장인입니다. 주작 아니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진짜 제 32년 인생 최초로 일어났습니다.
4: 자 거기 남자분이랑 여자분 혼자 오신 거 맞으시죠? 그럼 두 분이서 같이 한조 하실게요.
3: 얼마 전 제 오랜 버킷리스트이던 서핑을 배우러 동해로 떠났는데요. 거기서 혼자 서핑을 배우러 온 다른 여자분과 짝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부딪혔네요.
5: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오늘 5번 빠졌는걸요.
3: 둘이 같이 파도에 휩쓸리고 서로 보드 챙겨주고 하면서 자연스레 저는 그녀에게 호감이 생겼는데요. 강습 끝나고 자연스레 술자리까지 이어졌지만 숫기가 없던 저는 말을 많이 걸지는 못했습니다. 저 서핑은 계속 배우실 거예요?
5: 아 글쎄요. 기회 되면 하고 싶긴 한데 현실적으로 주말마다 강원도 오는 게 쉽지도 않고 잘 모르겠어요. 인권 씨는요?
3: 저도 뭐 일이 바쁘다 보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재능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조심히 올라가세요. 그렇게 멍청하게 제가 먼저 거의 대화를 종료하다시피 했고요. 무엇보다 저 혼자서 괜히
1: 오빠도 서핑 배우러 간답시고 가서 막 번호 따고 작업 걸고 그러는 거 아니지? 괜히 엄한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딱 서핑만 배우고 오셔.
3: 여동생의 말이 자꾸 생각나서 위축되더라고요. 결국 저도 이러려고 서핑을 배우러 온 건가 괜히 찔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서울로 올라와서 평범한 일상을 이어나간 지 2주 정도 되었을 쯤
6: 이번 역은 충정로 경기대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방화 마천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7: This stop is 충정 경기 유니버시티 The doors on your left.
5: 어? 인권씨? 인권씨 맞죠? 그때 그 서핑...
3: 어? 현영씨 회사가 이쪽이었어요?
5: 네, 저 충정로예요. 설마 인권씨도?
3: 그녀와 정말 운명의 데스티니처럼 서울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녀와 제 회사가 지하철 세 정거장 거리더라고요.

0: 저 이번에는 진짜 그녀와 잘해보고 싶은데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그녀에게 이 우연을 빌미삼아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1: 네, 사연 보내주신 익명의 주주님께는 구두 상품권 챙겨드리고요. 우리 사연자분께서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너무 마음의 상처가 컸어서 5년 동안 연애를 못하고 솔로로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 가벼운 남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아니 이렇게 휴가지에서 만난 사람이랑 서울에서 다시 만날 확률이 참 뭐랄까 좀 드라마 같기는 한데.
0: 그러니까요.
1: 두 분은 이런 적 있어요? 뭔가 이렇게나 자주 만난다고?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만나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된다라든지 뭐 그랬던 신기했던 적 없어요 혹시?
0: 저는 이성적으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이제 대학생 때 그 중국어 자격증을 따려고 이제 강남 쪽에 학원을 다녔거든요. 학원 다니고 근데 이상하게 수업이 좀 잘못돼서 남자가 저랑 어떤 아저씨 두 명이었고 여섯 분 정도가 다 여성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몇 명 없고 하니까 얼굴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때 4급을 따고 이제 또 높은 급수를 그 다음에 여름방학에 따려고 갔는데 그분을 똑같은 수업에서 또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1: 그 여성분이?
0: 네, 여성분이. 작년에 혹시
1: 듣지 않으셨냐고.
0: 이거 HSK 따지 않았냐고. 그래서 오 맞다고 그러면서 그 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1: 아이고 기대를
0: 그래서
1: 했는데.
0: HSK에 집중해서 잘 땄습니다.
1: 저런 진짜 근데 사실은 공부하러 자격증 따러 간 거긴 하니까
2: 공부하러 간 거니까
1: 목표를 달성해서 너무 다행이네요.
0: 공부하러 간 거죠.
1: 맞아요. 네. 아니, 현영 씨는 그런 적 없어요?
2: 아 저는
1: 진하다 싶을 정도로
2: 그런 일이 좀 있어 보고 싶어요.
1: 아 진짜?
2: 아 저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1: 저는 완전 있었거든요.
2: 진짜
0: 뭐예요?
1: 저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거 시작을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진짜 어떤 분을 되게 1년 뒤, 뭐 2년 뒤, 뭐 3년 뒤 계속 시간이 지나도 밖에서 그러니까 같은 직종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도 예를 들면 제가 뭐 해서 뭐 홍대 쪽 홍대 입구에서 친구랑 놀고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갑자기 뭐 이렇게 지나쳐요. 그리고 뭐 지하철을 탈 때도 예전에 경의선이었는데 경의선에서 혼자 이렇게 헤드폰 끼고 이렇게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톡톡 쳐서 또 보니까 또 그 사람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한 세네 번을 그렇게 밖에서 꼭
2: 그 정도면 다른... 현영 씨 따라다니신 거 아니에요?
0: 내 말이.
1: 너무 무섭다. 갑자기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게 그랬던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
0: 혹시...
1: 스타일이었냐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 말이 길어지는데
1: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그게 대학 시절 이야기입니다. 에? 근데 그때 이제 저도 그때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분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마주치고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기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와 근데 우리는 뭔가 진짜 인연인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좋은 친구가 됐어요. 네.
0: 나 바람피는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아깝다.
1: 하지만 네 그런 쪽은 아니었고 쪽은 아니었고 그냥 너무 그냥 신기했었죠. 진짜 인연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어지진 않아도 이게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라고 맞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왜냐면 경의중앙선이 배차가 엄청 길어요. 거기서 마주치는 거는 진짜로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야.
1: 잘 알고 계시네요.
0: 저 경의중앙선 타거든요.
1: 네.
0: 그거는 진짜 하늘이 맺어준 거야.
1: 그러니까 경의중앙선 거기서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아침 시간대에 아니 또 사연 보면은요 우리 남자분도 엄청 조심스러운 타입 같잖아요.
0: 네.
1: 우리 인권 아나운서도 이렇게 연애 시작할 때 많이 좀 조심스럽고 신중한 편이에요. 어때요?
0: 저는 약간 처음에 보고 느낌이 빡 오면은 막 불타오르다가 진짜 만나야 되는 때가 오면은 오히려 그때 신중해져요. 막 불타다가
1: 다 갑자기 브레이크 싹싹싹 거는구나.
0: 좀 뭉근해졌을 때 메이드가 되냐 안 되냐가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1: 그래도 왜요?
0: 초면인데
1: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0: 눈을 약간 파이 보듯이 약간 이렇게
1: 잡으셔서 약간 뭔 말이지 싶은 어떤 그런 표정이었는데
2: 열심히 플러팅을 하다가 막상 이제 사귈 순간에 좀 주춤하신다는 소리신가요?
0: 그때 아니에요. 주춤이 아니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0: 나 혼자 이런 거 아니었나?
2: 약간
1: 맞아.
0: 이 사람도 마음이 있나?
1: 내가 지금 너무 불타나?
0: 네.
1: 하면서 중간 점검 이성을 되찾으면서 이 중간 점검
0: 한번 하는 것 같아요.
1: 뭔지 알아요. 자 우리 주주님들도 이렇게 휴가지나 여행지에서 만났던 사람과 썸을 타거나 연애에 성공한 적이 있다면요. 샵 1

0: 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께 디퓨저 세트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아니 그러면 이런 상상도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어요. 뭐 여행지나 이런 데서 뭔가 운명의 상대를 만나는 그런 거. 혹시 두 분도 이런 로망이 있으세요, 혹시?
1: 여행지에서
0: 여행지에서
1: 새로운 뭔가 인연을 만나게 되는 거야?
0: 그게 뭐 외국인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일 수도 있고.
1: 아, 저는 제가 입사하고 가장 길게 여행 갔던 데가 이탈리아였거든요. 2주를 갔었는데 네. 그때 친한 형이랑 둘이 갔어요. 피렌체를 갔었는데 도시가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연인들이 다 앉아서 길거리에 앉아서 막 와인 한 잔씩 하고 근데 난 이 형이랑 있는 거예요.
0: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형도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쵸?
1: 미안해지네요. 나 혼자만 서로, 싫어했던 게 미안해지네.
0: 서로.
1: 그래서 피렌체가
2: 거길 다시 가서
1: 그때 혼자 가서
2: 혼자 가서
1: 인연이 만약에 딱 되면은 야 이거는 정말 로맨틱하지 않나?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같이 뭐 언제 떠나 하세요? 비행기 언제예요? 물어본 다음에 이제
1: 그렇죠.
0: 같이 와인 한잔 하고
1: 아니면 그 다음 어디로 가세요? 이러면서
0: 같이 가자고
1: 저도 혼자인데 같이 돌아다니고 이게 좋잖아요.
0: 아니 우리 너무 웃긴 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PD님이 너무 지금 그 너무 해맑게 너무 엄마 미소로 너무 행복하게 이 얘기를 듣고 계셔가지고
1: 제가 지영 PD님이랑 한 2년 좀 안 되겠거든요. 네. 얼굴이 빨개지면서 웃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본인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
0: 같이 상상을
1: 상상하고 계신 거예요.
0: 네. 느낌인가?
1: 맞아요.
0: 네, 아, 현영 씨는 어때요? 뭐 딱히
2: 저는 약간
0: 없을 것 같기도 하고
2: 지금 한번 지원해봤는데 약간 바닷가 쪽에서 약간 해변을 이제 좀 이렇게 유영하는 거닐다가 마주치는 사람
0: 야. 괜찮다.
2: 뭐, 괜찮죠?
0: 네, 해수욕장에서 너무 지금 노을 지고 예쁜데 사진 찍고 싶은데 계속 셀카만 찍고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나의 그 이상형인 그 사람이 사진 한번 찍어드려요. 이렇게 해서 찍어주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2: 그치.
1: 을왕리에서?
2: 아, 이왕이면 해외가 낫지 않을까? 저도. 본인은 피렌체이면서 왜 저는 저는 왜 을왕리인지.
0: 을왕리면 뭐 조개구이 먹고
1: 여기서 40분 거리니까 가까우니까
0: 괜찮다.
1: 바로 할 수 있으니까.
0: 을왕리. 아, 우리 3417님은요 마주쳤던 그 시간대 무렵에 그 역 주변에서 매일 얼쩡대세요. 사랑은 노력입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1: 그럼요.
0: 네, 또 우리 7904님은요
1: 세 번째 만나면 2년이라고 하는데 그 2년 만들어 가보고 싶다고 같이 밥 먹자고 하는 건 어떨까요? 용기를 내세요.
0: 그러게 이게 용기를 낸다고 해서 다 이게 가벼워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2: 그리고 이미 신중하셨어.
0: 맞아. 이미 하고 몇 번을
2: 그때 이제 서핑 하시면서
0: 따끗한 거였잖아.
2: 아무 행동 안 하신 거 자체가 이미 너무 이제 신중한 느낌을 주셨으니까
1: 맞아요.
2: 좀 더 용기를 내셔도 될 것 같아요.
1: 저도 맞습니다. 이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이번에도 마주쳤는데 아무런 노력을 안 한다?
2: 그럼
1: 제일
2: 진짜.
1: 가벼운 남자야.
0: 그게 오히려 가벼운
1: 남자야. 제일
0: 남자잖아요.
1: 가벼워요.
2: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용기 내셨으면 좋겠어요.
0: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레인보우의 A 듣고 오실게요.

0: 네, 명곡이죠. 레인보우의 A 듣고 오셨고요.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또 로맨틱한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거든요. 자, 우리 창보님께서는요.
1: 네, 심창보님인데요. 네. 2019년 태국에서 이상형 여자를 만나서 한국에 돌아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어느덧 올해 10월에 결혼을 하네요.
0: 아,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또 놀러 갔다가 거기서 또 이상형인 여자를 만났다고.
2: 이야, 아유, 이게 희망편이네요.
0: 희망편이죠.
1: 절망편 얘기해드려요?
0: 절망편. 일단 희망편만 우리 얘기해보아요. 네. 우리 4288님은요.
3: 네, 전 혼자 비행기 타고 세부 여행 가는데 비행기 옆좌석 남자도 혼자 인연이 돼서 같이 놀다가 결혼 꼬린! 해선 쌍둥이 낳고 지금 결혼 2년 차입니다. 와, 이런 분이 진짜 많으신가 봐요.
0: 우리가 꿈꾸는 어떤 로망을 실현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3: 당장 비행기표 끊어야겠어요.
1: 아니, 세부를 혼자 가서 누굴 만나는 것도 대단하네요. 네. 진짜.
0: 그러니까요. 세부를 또 혼자 가시잖아요. 네. 또 우리 이면정님은요. 친구와 경남 산청 경호강에 래프팅 타러 갔다가 우리 팀에 소속되었던 한 분과 소중한 인연이다.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되었던 기억이 있다고.
3: 과거요.
0: 네. 물론 지금은 다른 남자랑 살고 있음.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3: 약간의 절망편.
1: 네. 네. 또 예쁜 추억이 있네요.
0: 추억이
1: 네.
0: 생긴 거죠. 다. 또 우리 0622님은요.
1: 서울에서 업무 보고 집으로 내려오는 KTX에서 다 매진이어서 동반석을 앉았어요. 어머. 대각선에 앉아있는 남자분이랑 진짜? 이야기를 2시간 넘게 나누고 내려오는데 연락처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잘생겼는데 지금은 어머. 옆에서 코골 구자네요.
0: 알겠어요. 너무 잘생겼대. 그 정도였구나. 그러면은 우리 0622님도 엄청 예쁘신가 봐.
3: 그런가 봐.
0: 그쵸.
3: 아니 저 진짜 살면서 한 번도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이 지금 얘기들을 문자를 보고
0: 보니까 달라져요. 달라지는 것 같아요.
3: 네, 달라져야겠다. 이제부터
0: 당장 용기를 내요. 우리 혜성씨도
3: 비행기표 끊어야 돼.
0: 그러니까 우리 6819님께서는요
3: 10년 전 오사카 여행을 갔었어요. 출국 심사줄에서 훈남을 봤었는데 오사카 도착해서 교통카드를 사고 있는데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서 어머! 제가 도와주었어요.
0: 기회였구나.
3: 들어보니 아무 계획도 없이 오사카에 왔더라고요. 숙소도 소개해주고 같이 어머. 오사카 여행하고 어머. 저를 위해 귀국 비행기까지 바꾼 이 남자 결국 한국 와서 사귀었어요. 물론 우와. 지금은 헤어졌습니다.
0: 아 그래도 헤어져도
3: 그러니까 그런 어떤 추억이 있는 거잖아요. 기억 경험이 거지.
0: 그러니까
1: 와. 이게 훈남이어야지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3: 아 그렇긴 할 것 같아요.
1: 앞서부터 너무 잘생겼었고
0: 근데 이 와중에 진짜 맞는 말씀 해주신 거
3: 맞아요.
1: 준비물이
0: 준비물이 훈남 또는 훈녀 뭐 이런 느낌인 건가
1: 외모였어요.
0: 우리 김도현님께서는요. 저는 밀양 베네골 여름휴가 가서 펜션 옆방에 놀러온 여자분들이랑 놀다가 그중에 파트너랑 잘 돼서 연애 3년 끝에 결혼. 지금 결혼 18년 차로 행복하게 18년 차요? 잘 살고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기 내는 게 가벼운 게 아니라니까요.
1: 맞아요.
3: 이런 또 성공 사례들이 많으니까 희망이 네. 생기네요. 저는.
0: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도 용기를 좀 더 가지셔도 될 것 같고 우리 정미선님도 안 되겠다. 저 말리지 마요. 여행 떠나야겠어요. 그러니까. 라고. 네, 말리지 않을게요. 네, 가세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1: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이인권 아나운서, 오늘 12시엔 첫 출연 어떠셨나요?
12: 야, 이게 참 빅 네. 라디오라고 느낀 게
11: 어머나, 네. 왜요?
12: 두 분도 너무 따뜻하게 잘 네. 받아주시고 네. 무엇보다 여기는 상품이 구두 상품권이 나가잖아요.
11: 구두랑 우리 많이 드려요.
12: 우리 펀펀치데이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열악하게 새벽에 보내주어도 친구분들
11: 어머.
12: 생생내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이러거든요. 좀 더 열심히 해서 네. 더 좀 챙겨드려야겠다.
11: 네.
12: 의지를 다지고 갑니다.
11: 아, 괜찮아요. 우리 또 우리 친구분들께서 이제 펀펀투데이 들으시고 또 우리 주디에 12시에 주연연까지 들어주시니까는 여러분 많이 많이 또 들어주세요. 저희 자, 우리 또 잉어 아나운서가 나오는 SBS 합숙 맞선도 목요일 밤 9시입니다. 여러분 많이 챙겨봐 주시고 우리 잉어 아나운서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12: 네.
11: 네, 우리 조혜영님은요. 저녁 6시 10분 생방송 투데이 시청도 많이 부탁드려요. 1일 3잉어님 해피 하타타트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2: 저 참 예뻐라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11: 그럼,
12: 네, 감사합니다 형님.
13: 하트가 지금 몇 개인지 모르니까.
12: 네, 감사합니다.
11: 또 우리 윤장호님도 조현영님 울 찡디 어때요? 아, 지금 주주님들께서

0: 신났어
1: 아 신났어 자꾸 이거 하려고
0: 아, 네. 아니 규민 씨가 네. 좀 더 스케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1: 그러니까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규민 씨 귀가 간지러울 것 같은데.
0: 들었습니다.
1: 네. 자, 아무튼 두 분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두 분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또 인권 씨도 오늘 반가웠어요.
2: 반갑습니다.

0: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지금 공연 중.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3: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2: Don't worry, be 하겐.
3: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2: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생활정보. 매일 아침 일기예보를 체크하게 되는 궂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덥지근한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는 만큼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영양관리가 중요한데요. 이럴 때 시원한 우유 한 잔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수분 보충은 물론 단백질과 칼슘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국산 우유는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품질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데요. 덕분에 여름철에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갈증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간단한 영양 보충이 필요할 때도 올여름에 시원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수분과 영양 함께 챙겨보세요.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속보입니다. 오늘 파란색 셔츠를 입고 출근한 9806님이 겨드랑이가 점점 남색으로 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더운 날씨에 겨드랑이가 조금씩 촉촉해지더니 이제는 육안으로도 색깔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는데요. 현재 9806님은 필사적으로 팔을 몸에 붙인 채 끝까지 버텨보겠다며 9806님도 울고 겨드랑이도 울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금 전 2213님이 걷기 운동을 위해 평소보다 두 정거장 일찍 버스에서 내렸다고 하는데요. 하긴

결과 버스 하차벨을 잘못 눌렀는데 기사님께 차마 말씀드리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내려버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카페 사장님 2322님은 오늘 카페 문을 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매장이 이상할 정도로 시원했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 에어컨이 밤새도록 파워 냉방으로 풀가동되고 있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네, 별단위에 이어서 사자보이즈의 소다팝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우리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우리 강은주님께서는요. 어제 오랜만에 포항 해수욕장 5도 바닷가 놀러 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남편이 더 신나하고요. 애들이 다 커서 그런지 너무 신나게 놀다 왔어요. 지금은 무사히 집 도착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애들이 다 크면은 자기들끼리 이제 알아서 잘 놀잖아요. 그쵸? 또 우리 7288님은 주디 저 꼬다면 세트 잘 받았어요. 특히 포카치아빵이 너무 맛있어서 아이 남편과 함께 그날 다 먹었네요. 비프 웰링턴도 고급진 맛에 너무 맛있었어요.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시고 사진까지 또 보내주셨어요. 야무지게 주스는 토마토 주스인가? 그쵸? 약간 토마토 갈아서 드신 것 같아. 이거 포카치아빵이랑 딱 봐도 폭신폭신하니 맛있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 준비한 문화 선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엑스티너리 히어로즈, 김준수, 즈또마요 등이 출연하는 사운드 플래닛 페스티벌 2026이 9월 5일, 6일 이틀간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펼쳐집니다. 주주님들께서는 9월 5일 토요일 티켓을 1인 2매씩 총 5분께 드릴 건데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신청해 주시고 거나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2480님께선 부사에 사는 40대 아빠입니다. 두돌 아들 덕분에 매일이 정신없지만 올여름은 가족과 광안리 바다보며 시원한 추억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하하 스컬의 부사

한 바캉스 신나게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8364님도 지금 너무 덥다고 영동대교 중간쯤인데 에어컨에서 뜨거운 바람 나와서 지금 시댁 부산으로 휴가 가고 있는데 부산 바캉스 듣고 싶다고 이렇게 두 분이나 부산 바캉스를 신청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주주님들이 신청해 주신 스컬과 하하의 부산 바캉스 듣고 와서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스컬과 하하의 부산 바캉스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주주님들은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오한슬님께서 주디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교사인데 이번 주 방학이라 평일에는 처음으로 들어보네요. 휴가지만 너무 더워서 어디 가는 건 엄두가 안 나고 집에서 선풍기 쐬며 대파 손질하고 있네요. 더위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한슬님 대파 맛있게 야무지게 썰어주세요. 또 우리 1918님은 안녕하세요 주디. 2개월 전에 개인 카페 정리한 청년인데요. 더 이상 쉬기만 할 수 없어서 손 부업 시작했어요. 주디 목소리 처음 듣는데 너무 좋네요. 제 부업 친구가 되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또 우리 미가님께서는 설악산으로 여름휴가 갔다가 지금 부산으로 가는 중이에요.

주디 좋아하는 남편이 라디오 볼륨 높여 운전하네요. 무척 덥지만 군에서 휴가 나온 아들과 함께한 휴가라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 휴가에서 우리 또 가족들이 함께 쌓은 이 기억으로 또 우리 아드님도 남은 또 군생활 파이팅 했으면 좋겠고 또 그 기억으로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랑도 계속해서 지낼 수 있는 거니까 그쵸? 또 우리 1092님은 쭈디 우리 집 방학한 초3이 태권도 갈 시간 돼서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연락이 와서 태권도를 못 갔는데요. 30분 후 홈캠을 보니 쇼파에서 신나게 뛰고 있네요. 근데 저도 뭐 예전에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 같은데 아 옛날에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엄마가 너 그러니까 연기를 잘해야 돼요. 너 그러면은 지금 괜찮아? 어때? 지금 학교 그럼 학교 가지 말까? 이렇게 했을 때 약간 너무 못 가겠어 라고 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근데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중간 연기를 좀 잘해줘야 돼요. 나 못 갈 것 같아 라고 하면 안 되고 근데 가야 되긴 하는데 가고 싶기는 하거든 근데 이렇게 연기를 중간 정도로 잘해줘야 돼요. 우리 2096님은요. 퇴근길에 계속 매미가 울어서 역시 여름이구나 생각했는데 현관문 열고 들어와도 매미가 우는 거예요. 에? 알고 보니 제 등에 매달려 울고 있네요. 깜짝 놀랐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뭐 매미 친구들은 잘못이 없긴 하지만은 그쵸? 그 친구들이 뭐 해충도 아니지만은 등에 붙어있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랄 것 같긴 하네요. 또 우리 김청줄님께서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 밖에 나가기가 무섭네요. 회사 안에 있는 게 신선 노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 그 대신 이러다가 이제 이 실내에서 냉방병들을 좀 자주 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따뜻하게 외투 갖고 다니셔야 돼요. 또 우리 최철규님께서는 어머 주디 오늘 연극 보러 가는데 기대돼요.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철규님 어서오세요. 제가 또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우리 0939님은요. 주디 이모 지금 엄마와 동생과 함께 할머니 집에 가고 있어요. 거의 3시에 도착하네요. 엄마께서 힘드실 것 같아요. 라고 효녀다 효녀. 이때 운전하느라 엄마 아빠가 힘들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기는 하는데 효녀네요. 우리 엄마 중간중간에 이 어깨라도 그러니까 너무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어깨라도 이렇게 쪼물쪼물 해드려요. 또 우리 5799님은요. 쭈디 보령 머드축제 가는 길에 함께하고 있어요. 노래 신나게 들으며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삥 돌아가네요. 쭈디가 더 즐겁게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삥 돌아가면 뭐 어때요? 급하게 가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안전하게 가셔야 됩니다. 또 우리 송이지님께서는 딸은 방학하고 남편은 연차고 저는 출근했어요. 둘이 에땡랜드 가서 물총놀이 한다는데 근황 알려줄 때마다 좋겠다 부럽다 가고 싶다 일찍 퇴근하고 싶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우리 이지님이 일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좀 빨리 끝나가지고 평소보다 오늘은 그래도 조금 일찍 끝났네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퇴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배윤정님께서는 주디 경주에서 SBS 방송국 견학 이벤트 당첨돼서 왔는데 주디 방송 마치고 갈 때 볼 수 있길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어떻게 좀 이렇게 마주쳤으면 좋겠는데 그쵸? 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0: 코웰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웰메디 코웰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5: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5: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7: 시원한 잠 누잠.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워킷 워킷 안전화.
1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2: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11: CJ
12: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3: 매일 듣고 싶은 라디오 12시에 전형에서 준비한 푸짐한 7월 선물.
14: 매일이 시트콤 매콤의 사랑스러운 안방요정 저 박소영,
15: 매콤 스페셜 게스트로 대활약 중인 SS공일의 영원한 중심 저 김규정이 소개해드립니다. 락딱 그대여.
14: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앳홈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16: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7: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4: 자문 맛집 하이픈에서 남녀 공용 반팔 잠옷 세트,
16: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17: 디퓨저는 나미유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14: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6: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17: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14: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16: 차려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례 드립니다.
17: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14: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시면 되겠으니
8: 따라닥닥 그대여.
18: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19: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장지연님께서는 휴가철인데 저는 출근해서 일하고 있어요. 잠시 화장실 다녀왔더니 새끼손가락에 모기까지 물린 거 있죠? 출근도 서러운데 모기 제발 사라져!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근데 이 모기 자식들은 뭐랄까 사람을 좀 가리잖아요. 저도 굉장히 열받고서 제가 굉장히 모기 잘 물리거든요. 또 굉장히 열받기는 하는데 그 모기 기피제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발 주변에다가 칙칙칙칙 엄청 좀 뿌려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12시엔 주현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럼 저는 끝곡으로 온앤오프의 여름 속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현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여름철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폭염특보죠. 기상청은 체감 온도에 따라 폭염특보를 발령하는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와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각각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특히 농업 현장은 무더위 영향을 많이 받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엔 작업을 멈추고 온열질환 위험이 큰 어르신들은 무리한 작업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2: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6: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7: 세라하임.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8: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9: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9: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0: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9: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9: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2: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1: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13: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정!
1: 파이팅!
0: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이 시간만 되면 여러분의 귓구녕을 찾아오는 남자 달팽이 관절 진고막 배부 정민의 윤상윤을 여러분 해피 바이러스를 저와 함께 쭉쭉 짜줄 균디의 파트너는요.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즈입니다. 반갑습니다.
0: 뮤즈. 예. 아 너무 덥죠 여러분들 진짜. 야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매년 여름이 되면 아마 또 역대급으로 더울 것이다. 매년 여름에 그딴 얘기를 하는데 야 진짜 푹푹 찌는 거 하고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아요. 근데 컬투쇼 스튜디오는 너무 쾌적하고 시원합니다. 그죠? 아니,
1: 더운 것도 더운 건데 너무 습해서.
0: 맞아 습해.
1: 네 습해서 이게 습하면은 더 이 몸이 지치거든요. 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야, 듣는 에어컨 컬투쇼 들으시면서 함께 에어컨 쭉쭉 쏴드릴게요. 야 7월부터 9월 지금이 딱 제철인 이것 바로 토마토입니다. 저도 아침마다 요즘 토마토를 이렇게 먹는데 강원도 화천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인 31일부터 8월 9일까지 토마토 축제, 토마토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하는군요.
1: 네, 토마토를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당뇨 고혈압도 예방을 해주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소고기 묵국을 끓였는데 국물 맛이 밋밋합니다. 근데 간장을 더 넣자니 짤 것 같고,
0: 짤 것 같고
1: 계속 끓이자니 무가 무를 것 같고 근데 그때 토마토를 조금만 넣어주면 국물 맛이 확 산다고 합니다.
0: 아 소고기 묵국을 끓였는데 간이 좀 간간하게 간장은 좀 부담스럽고 그러면 아 토마토를 넣으면 맞아 어디 국물에다 토마토 넣으면 되게 해장에도 좋다는 얘기도 많더라고. 물을 붓기 전에 소고기랑 무랑 같이 볶아야 맛이 잘 섞인다고 하는구요. 소고기 묵국 2, 3인분 기준으로 토마토 4분의 1개보다 적은 양을 넣고 맛을 조절하면 된다고 하니까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컬투쇼 밋밋한 내 일상을 확 기분 좋게 끌어올리는 토마토 같은 방송 토마토 컬투쇼 한번 시작하도록 하죠. 자 어떤 노래 들려드릴까요?
1: 아 오랜만에 듣네요. 로스 델리오가 부릅니다. 마카레나.

0: tu cuerpo alegría Macarena, que tu cuerpo es para dar la alegría y cosas buenas. Bai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Macarena.
1: ¡Ay! Ya, yeah, 진짜 오랜만에 들어도 신나 이 노래는.
2: 이 노래가 가사가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3: 아들 낳고 딸 낳고 마칼레나, 아들 낳고 딸 낳고 둘이나 나니까 마칼레나.
2: 약간 그런 거예요. 뭐 오늘 뭐 회사에 갔더니 사장님이 나보러 오래 뭐 나를 해고한대.
1: 어, 진짜?
2: 아 농담이야.
1: 아,
2: 약간 그런 내용이 진짜로 어. 실제로 아 농담이야.
3: 아 농담이야.
2: 그래서 가사를 해석하면 굉장히 썰렁합니다.
3: 방청객이 오늘 왔는데 여자분이 너무나 예쁘네. 오 농담이야.
2: 이해력이 정확하십니다.
1: 뭐 그럼
3: 여기저기 여자 방청객이 왔네. 너무너무 예쁘고는 오 농담이야.
1: 그렇습니다. 예, 곧단 노래랍니다. 예.
2: 이 학내님께서 충남 공주에서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부입니다.
1: 청년 농부.
2: 지금도 방울토마토 수확하고 있는데 너무 덥네요. 라디오 오프닝에서 토마토 얘기 나오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1: 이 학내 씨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충남 공주에서 청년 농부.

0: 있거든요. 뭐 약간 그 브랜드 같은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홍보를 좀 해드릴 텐데. 전국에 뭐 토마토뿐만 아니라 수확하시면 지금 저기 복숭아철이기도 하니 황도가 좀 지나고 이제 아마 하얀 복숭아 쪽으로 가는 시기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 네.
0: 예, 그래서 수확하는 모든 작물들이 컬투쇼를 많이 틀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컬투쇼를 틀어놓고 자라는 작물들이 과일들이 당도가 높대요.
1: 아, 그래서 먹으면 웃음이 나는 거구나.
0: 네, 예. 어우 달어. 이게 다 컬투쇼가 키운 것들이에요. 나이스. 아, 이번 선물 하나 드릴까요? 이학래 씨. 자, 이학래 씨 선물 하나 드릴게요. 청년 농부한테. 자, 미호지가 뽑아주는 청년 농부한테 드리는 선물은요.
1: 자, 이쑤시개 드리겠습니다.
0: 이쑤시개.
1: 이게 왜 이게 토마토 먹다가 또 이빨에 끼는
0: 거. 그렇죠. 껍질이 많이 끼거든요. 예. 네. 네.
1: 잘 쑤시세요?
0: 잘 쑤시세요? 예. 네. 자, 1분이요. 쇼다란 소리 질러 우리 문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실 주제를 알려드릴 텐데 이 주제는 이겁니다.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는데 상대방이 자꾸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난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주제, 문자 주제를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야! 나이스.
1: 네, 뭐 예를 들어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당연히 나도 널 좋아하고 있었어. 그래.
0: 그렇지, 그렇지.
1: 우리 사귀자. 뭐 이런 거였는데 정작 들은 말은 네가 감히 나를?
0: 오, 별로다.
1: 네, 이런 식으로 듣고 싶은 말은 따로 있는데 다른 말을 들어서 상처받았던 상황도 보내주십시오.
0: 네. 우리 연예인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이제 이렇게 실제로 저렇게 여러분들 저를 봤잖아요. 그런데 오, 화면보다 실물이 낫네요. 보통 이런 말을 립서비스라도 해주잖아요. 근데 티인 사람들이 오, 화면이 낫다 이런 사람들
1: 있어요.
0: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몇 명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마.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어.
1: 있어.
0: 자, 곧단 문자. 예. 알았어요. 자, 문자를 보내면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여러분들. 자, 이거 외칠 시간입니다. 자, 유성이 올라오고 저기 있죠? 자, 50원, 100원, 150원 무료.
1: 자, 여러분들 이거 외치러 오신 겁니다. 가장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샵 1077
0: 50원!
1: 큰 문자
2: 대박!
1: 합쳐서 고릴라는
2: 무료!
1: 김태균은
2: 잘생겼다!
0: 전부 다 오늘은 진심으로 저를 잘생겼다고 얘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다 예쁘고 잘생겼어요.
3: 오, 농담이야!
0: 자, 오늘 소리질러에 소개되고 딩동댕을 저한테 받으면 아까 오프닝에서 실컷 저희가 신나게 떠들었던 완숙 토마토 5kg을 쏩니다!
1: 자, 착불입니다.
0: 착불이에요, 착불.
1: 2부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의 이름을 지어드리는 컬투 장명소, 3, 4부에서는 특선 라이브 있습니다. 머리둘레 190cm, 머리가 엄청나게 큰 자이언트 펭귄이 놀러옵니다. 바로 펭하!
0: 펭하!
1: 여름마다 신곡을 발표하는 남극에서 온 귀요미 펭수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진짜 노래 잘하는 분입니다. 데뷔 이래 가장 파격적인 음악 변신을 시도했다는 음색 여신 권진아 씨.
0: 야.
1: 두 분의 라이브 무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아, 우리 펭수가 지난 여름에도 콩국수란 노래를 들고 왔었는데 콩국수 콩국수 콩국수 콩국수 막 이러고 갔는데 오늘은 또 어떤 노래를 들고 나올지.
1: 이제 펭수가 데뷔한 지가 꽤 되지 않았나요?
0: 오래됐죠. 펭수 오래됐죠.
1: 8년 차예요?
0: 8년 차.
1: 야, 이 정도면 진짜 존경심이.
0: 예. 지난 방송에 나왔을 때 제가 머리둘레를 직접 쟀거든요. 네, 190cm가 나왔었습니다. 대단하죠. 자, 광고 듣고 쇼다운 소리 질러러 가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아니야?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6: 숙면연구 35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7: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8: 언제 어디서나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시원한 소리 질러. 오늘의 문자 주제는요.
1: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야.
0: 어저께 생방에서 한번 소개됐던 문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세윤이 문세윤이랑 같이 하다가
1: 아 문세윤 씨 아직 합니까?
0: 예 하고
1: 아 하고 있군요. 예.
0: 예. 비슷한 문자랑 주제랑 되게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 위고비를 이제 아내분이 이제 맞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살 잘 안 빠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죠. 그랬는데 남편이 동생이구나 동생이 네. 누나한테 아 살이 안 빠져 위고비 맞아 누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누나 위고비가 문제고 누나 얼굴이 고비야 뭐 네,
1: 가족끼리 할 수 있는 네, 얘기네
0: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얘기 일단 자 남편 소개했지만 여러분들이 웃다가 갑자기 아 나온 이유는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자,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야. 오늘의 선물은요. 완숙 토마토 5kg을 착불로 쏩니다. 멀리 살수록 손해가 되겠습니다.
1: 자,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6445번님. 요즘 너무 더워서 반찬하기가 싫은 거예요.
0: 그렇지.
1: 그래서 외식하고 싶어서 남편에게 여보, 오늘은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않아? 라고 했더니 남편이 아니 난 당신이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 라고 하는 거 있죠. 덥다고요.
0: 네. 그럼 외식하고 싶다고 그냥 바로 그냥 얘기를 하셔야 돼요. 기대하지 마시고.
1: 그렇지.
0: 당신이 선택한 남자잖아요. 네. 토마토 5kg 드릴게요. 착불로. 자, 4385님.
2: 짝사랑하는 남자에게 청순 가련하던 소리를 듣고 싶어서 목선을 강조하면서 머리카락을 계속 넘겼어요. 와! 근데 선배가
0: 어? 너 목에 담았니? 목에 담이야? 나이스. 자, 토마토 드릴게요.
1: 9417번님. 짝사랑하는 팀장님 이상형이 단발머리라고 해서 3년 기른 긴 머리를 단발로 잘랐는데 팀장님이 보시더니 아니, 이 대리 실현당했어? 이거 꼭 삼각김밥 같아. 라고 하면서 웃는데 너무 슬펐어요. 윤 팀장님. 이상형이 단발머리라면서요, 진짜.
0: 예. 단발인데 이제 얼굴이 다른 단발이죠. 예.
1: 아, 근데 뭐 굳이

0: 거기다 대고 삼각김밥 같다는
1: 그래 그런 이야기를... 얘기까지 뭐하러 하냐. 아이, 삼각김밥이 뭐야. 에이,
0: 별로입니다 이 남자.
1: 놀아줘도 아니고. 에이. 자 3638.
2: 제가 검정색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아이들한테 어떠냐 물어봤더니 큰아이가

0: 전부 티인가 보다.
1: 아니 특히나 아이 자식한테 이런 칭찬을 듣기는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가족끼리는 일단 그걸 기대하면서 물어보지 마.
1: 그럼요, 그럼요.
0: 알아서 해주지 않는 이상은.
1: 네, 1092번님. 아이한테 엄마가 갑자기 죽으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였는데 극티인 초3 저희 아이가 119에 신고해야지.
2: 그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1: 그래 고맙다.
0: 예전에 또 뭐 아는 형님이 뭐 막 야 너 이렇게 기집애 갖고 뭐 아들한테 너 이렇게 기집애 갖고 맨날 우리 좀 질질 짜기만 하고 너 이거 아빠 죽으면 어떻게 하려 그래? 울면서 묻어야지요.
1: 정확히 알고 있네요.
0: 자 최은주 씨.
3: 제가 짧은 크롭 재킷을 사서 초딩 아들 앞에서 입어보고
0: 또 물어본다. 아 물어보지 말라니까.
3: 엄마 괜찮아? 물었더니 아들이
2: 엄마 그건 이쁜 누나들이 입는 옷이야.
3: 딱 이 말 한마디 하고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0: 축하드립니다. 네 토마토 5kg 드릴게요.
1: 김종환님. 모아둔 비상금으로 아내 생일날 선물을 샀어요. 아내가 감동하면서 고마워 이럴 줄 알았는데 아내가 갑자기 돈 어디서 났어?
0: 아하
1: 용돈을 더 줄여야겠네.
0: 아하
1: 더 모아둔 거 있으면 내놔. 이런 말을 하네요.
0: 아하
1: 아니 생일 선물을
0: 샀는데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면 어떡해. 모아서 산 거지.
1: 아
0: 정말 다들 가족끼리 왜 그러나 몰라. 정말 고마워 하면 될 걸.
1: 힘들게 사십니다 진짜.
0: 진짜 너는 괜찮지?
1: 형 괜찮아?
0: 어. 노래나 듣자.
1: 자 하이키가 부릅니다. 여름이었다.

0: 네, 아. 자, 노래 잘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문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3644번님. 보너스를 타서 기분이 다하고 백화점에서 아주 비싸고 독특한 향수를 구매를 해서 다음날 뿌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팀장님이 이러는 거 있죠. 아, 이거 어디서 고양이 오줌 냄새가 자꾸 나네.
0: 아니, 향수를 그딴 향수를 산 거야, 그러면? 좀 이렇게 저는 향수가 아, 이게 좀 약간 대중적이고
1: 네.
0: 그런 거 좀 특이한 향은 조금 좀 여러분들 안 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지나가면 막 인상 찌푸려지는 향수가 좀 너무 센 거 막 이런 거.
1: 아, 근데 그게 이제 개치라 사실은.
0: 그렇지. 개치라. 에, 그렇긴 에, 하다. 에. 나도 지금 거의 20년째 같은 향수를 쓰고 있는데 좀 많이 시원한 향이거든요. 이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1: 토마토 드세요.
0: 네. 고양이 오줌 냄새 향수 뿌리면서 토마토 드세요. 7947님. 아내한테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지? 아, 이런 무리한 질문을 왜 하는 거야?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지? 물어봤어요. 당연히 응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난 다시 안 태어날 거야. 나이스.
1: 21번님. 머리카락을 자르고 중학생 제자들에게 나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0: 아하.
1: 이 나 어때가 참 문제네. 근데 만화에 나오는 사람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닮았냐고 하니까 짱구에 나오는 오수 닮았대요.
0: 오수? 오수가 누구요?
1: 나는 여잔데.
0: 아하, 머리를 자르고. 아하, 이 오수. 아하, 이분 덕분에 오수란 캐릭터를 알았어요.
1: 에, 처음 보네요.
0: 예, 둘둘둘 하나님. 중학생 제자들인데.
1: 뭐 어쨌든 쿨하게 받아들였으니까.
0: 여자분이시죠 이분?
1: 그렇겠죠.
0: 아이고야. 아하. 이거를 딩동댕을 치는 것도 웃길 것 같고. 토마토나 드세요.
1: 착불입니다.
0: 7564님.
2: 빨간 매니큐어를 열심히 바르는데 친오빠가 옆에서 우와 불족발이다.
0: 현실남매. 에휴 진짜. 야, 오빠 주지 말고 혼자 토마토 다 먹어요.
1: 은나겸님. 빨간색 레인부츠를 사서 신고 친구들한테 섹시하게 이쁘단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0: 아하.
1: 근데 친구들이 너 영희정이냐? 조선시대에서 왔냐? 빨간 레인부츠 이제 못 신겠어요.
0: 예.
1: 아, 근데 이거 재미라도 있다.
0: 재미있다 이거는. 아. 이런 거 센스가 있다.
1: 네네.
0: 그래도 막 아주 하찮은 이런 건 아니잖아. 오수처럼 이렇게 이런 건 얘기 아니면 영희정이냐? 조선시대 왔으면 한잔 했겠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병훈 씨. 여자친구랑 단골 맛집에 가서 사장님께 반갑게 인사하면서 음료수 서비스 줄게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사장님이 대뜸 아니 접대 그 여자친구가 아니네.
1: 이건 너무 이상한데?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께서?
0: 그러니까 서비스인데 아니어도
1: 그렇지.
0: 야, 여자친구 되게 이쁘다 이렇게 그냥 해주면 되는데 그지?
1: 아, 가지 마세요 저런데.
0: 예, 예.
1: 박지영님. 소개팅남이 한 시간이나 늦었어요.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기대를 했는데 하는 말이 진짜 나오기 싫어서 민기적거리다 늦었습니다.
0: 어머머머.
1: 목젖을 치고 싶었어요.
0: 쳤어야지. 목젖을 당수로 그냥 빡 이렇게 그냥 쳤어야지. 꺼져 이씨.
1: 이건 뭐지? 이 위에 사장님이 나온 건가?
0: 아하, 진짜 약속 시간 늦었는데 미안하다고 안 하는 사람은 다 손절해야 됩니다. 진짜로 미안하다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 이승균 씨. 균자가 들어가네. 균자가 들어가면 괜찮을 텐데 말이죠. 턱걸이를 열심히 하고 근육이 펌핑된 상태로 엄마한테 엄마 어때 멋있지? 하면서 몸을 한껏 꼬아 포즈를 잡았더니 엄마가
2: 아이고 똥 마려운 백숙 같다야. 저리 가라 삶아버리기 전에 꺼져.
0: 엄마도 대박이다 이러시네.
1: 분명히 예전에 자식한테 상처를 받았겠죠. 에이, 또.
0: 에이. 이게 복수 혈전이 그냥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예. 좋은 말 많이 해주시면서 사세요. 너무 티처럼 현실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입으로 넘어갑니다. 아하.

0: 해소해야지. 스트레스 리셋.
1: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탈 모발 구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0: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1: 스파, 자비니 스파.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4: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요. 지금은 제가 힘도 없고 돈도 없어서 힘들지만 나중에 꼭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5: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요. 돈도 중요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게임도 하고 춤도 취미로 하면서 살면 더 행복할 것 같거든요. 어른이 돼서도 하고 싶어요.
6: 내가 상상하는 어른의 모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좋은 마음들을 소중히 지켜나가면서 어른이 된 나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세요. 작은 도전과 따뜻한 배려를 오늘부터 하나씩 채워가보는 것도 좋겠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0: show.
1: Oh. 농담이냐? 아, 농담이냐?
0: 우리가 그의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는 그것은 다만 하나의 사연의 재나지 않았다. 얼쑤.
1: 바이올린 이름, 가게 이름, 팬티 이름, 변비자 이름, 치질방석 이름, 세상에 이름 없는 모든 것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만들어드리는 곧단 코너.
0: 컬투 장명수!
1: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름이 필요한 것들에게 몽땅 이름을 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2: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장명우의 신청 사연을 만나봅니다. 방송국 놈들아, 풍악을 올려라!
1: 네, 이은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컬투쇼를 무려 18년째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2: 감사합니다, 이은우씨.
1: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힘들 때도 웃고 싶을 때도 늘 컬투쇼랑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이은우씨.
1: 덕분에 힘든 순간도 웃으면서 버틸 수 있었고 저에게는 정말 오래된 친구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2: 감사합니다, 이은우씨.
1: 컬투장명소에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저는 네일아트를 전공한 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네일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네일강사.
1: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저만의 꿈을 키워왔는데

0: 바로 첫 레일샵을 오픈하는 꿈이었죠.
1: 아하.
0: 근데 꿈은 이루어진다고 곧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1: 오.
0: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게 가게 이름이더라고요. 흔한 상호 말고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고 어? 저 이름 뭐지? 라고 피식 웃게 되는 그런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컬트쇼를 들으며 느낀 것은 컬트쇼 쇼단원들은 기발한 아이디어와 언어 유희의 천재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네일아트의 아름다움, 웃음이 잘 어우러진 상호라면 더욱 좋겠습니다. 제 인생 첫 가게의 이름 뭐가 좋을까요? 쇼단원들의 기발한 아이디어 기다리겠습니다.
1: 아, 첫 가게인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좀 허접한 아이디어들도 꽤 많은데 이 첫 간판을 이걸로 다루시겠다.
0: 네.
1: 아하. 알겠습니다. 뭐 기대가 아주 크신데요. 18년 동안 들으셨으니까 이현우 씨.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웃음이 피식 나오는 센스 있는 네일샵 상호. 아, 그럼 뭐 네일도 들어가도 되고 뭐 손톱도 들어가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죠. 네, 여러분들 기발하게 간판 붙는 거니까 너무 심한 그지 같은 거는 좀 그렇고. 뭐 알아서 하세요. 당신들 문자 50원 쓰는 거니까.
0: 네. 자, 소개된 분들 중에 딩동댕 받으시는 분들께는 네일아트는 간단하게 손톱, 발톱에 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톱, 발톱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도 네일아트라고 불리는데 단 국립국어원에서는 네일아트 대신 손톱 관리라고 쓸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이 다듬은 말 몇 개를 찾아봤는데 이북을 다듬으면 전자책, 혈당 스파이크를 다듬으면 혈당 급상승, 펫시터를 다듬으면 반려동물 돌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립국어원은 유모차를 사용하기보다 유아차 혹은 아기차라는 표현을 쓰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차라고 하니까 현대인들이 즐겨 마시는 차 중에 넘버원은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 이 얘기하려고 장황하게 꺼낸 거야 얘기를.
0: 샵의 문자 7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1: 예, 머리가 노래하네요. 프라이머리의 노래입니다. 박정인이 피처링한 노래. 내일 했어. 자, 이름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자, 간판에 붙을 거예요.

0: 자, 프라이머리와 박정현이 피처링했던 네일 할래? 네일 했어구나. 네일 했어. 자, 과거형이죠. 아, 센스 있는 네일샵 상호, 뭐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요? 우리 이은우 씨, 자, 지금 듣고 계실 텐데 방청객 및 우리 듣고 있는 쇼다론의 수준은 이렇습니다.
1: 아, 최경화님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네일 아트를 가장 이쁘게 앞글자만 따서
0: 네일 아트를 가장 이쁘게
1: 네아가리.
0: 이은우 씨 괜찮나요? 간판에 네아가리. 예. 그래도 저희는 재밌어야 되니까 세 분 이상 방청객이 웃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2364님 간판 이름이에요.
2: 오늘 할래? 내일 할래?
0: 오가 나오면 안 돼요. 오가 나오면 안 돼. 네. 재밌어야 돼.
1: 여러분들한테 지금 감동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0: 세 명 이상이 웃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1: 이수경님 바르지오.
2: 바르지오.
1: 아, 웅성웅성 되면 안 돼요.
0: 네. 1737님 그냥 명언으로 가시죠.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뭐야. 많이 뛰세요.
1: 최승희님 군발바닥 손발바닥.
0: 한 명이 오. 웃었습니다. 야, 오늘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받는 사람도 별로 없네. 이제 0868님 스즈메의 손단속.
1: 아하. 아, 안 돼요. 이해하면 안 돼요. 이세민님 아 내일 개자람. A가 나왔어.
0: A가 나왔어. 야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자. 야 오늘 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아낄 수 있겠다 방송놈들아. 야 노영록 씨 드렁크 타이거 버전이네요. 발라버려.
1: 커피 한 잔 얻어먹기가
0: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어?
1: 커피 한 잔 얻어먹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예. 2579번님 발라발라 보니따.
0: 아하. 베이비 복수 버전인데요. 엄청 긴 걸 간판이라고 했는데 보내셨네요. 이성민 씨.
2: 내일 함부로 깎으면 쥐가 물어가서 사람 되니까 그냥 여기 와서 해.
0: 예.
1: 저 역대급 땡이 나오는 거 같아요.
0: 역대급 땡인데요 지금. 네. 아니 간판이니까 아무래도.
1: 윤대근 씨 오랜만이네요.
0: 윤대근! 윤대근이다!
1: 내일 이쁘네. 에마카레나.
0: 재미는 그래도 사람은 웃었습니다. 네. 윤대근 오랜만에 띵동댕이네요. 네,
1: 오랜만에 커피 한잔 드세요.
0: 7813님 방청 중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78... 여기 계시면 제 책을 들고자 사인 받으신 분인데 지수 씨죠.
1: 우리 태균이 형의 책을 읽으신 우리 저분의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0: 제 책 두 권을 읽으시고 사인을 받았어요.
1: 자, 과연 책을 두 권을 읽으시고 어떤 장면을 하셨는지.
2: 내일 예쁘게 해줄게란 이름으로 너랑 내일 할래.
0: 네, 가식적인 웃음이 몇 명이십니까? 드릴게요.
1: 3943번님 손만 잡고 할게.
0: 아, 이건 뭐 아니 이은우 씨 거봐요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1: 지금 한 명 잠깐 여기까지인데 한 명 띵동댕 나오시지 않았어요?
0: 한 명 띵동댕 아 좀 전에 방청 중인 거 너랑 내일 할래랑 그 위쪽에 하나 있었어요.
1: 이거 두 개 중에 알아서 쓰세요.
0: 네. 아 알겠습니다 이은우 씨. 그런 간판 같은 거는 알아서 하세요.

0: 자, 바로 두 번째 장명 신청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음악 줘버려. 전혜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 제가 일하는 곳은 서서 작업하는 곳입니다. 2시간 일하면 딱 10분을 쉴 수가 있어요. 그 10분이 정말 꿀 같은 시간이죠. 그래서 편하게 앉아서 쉬려고 의자를 이것저것 바꿔봤습니다. 처음엔 목욕탕 의자처럼 낮은 의자에 앉았는데 다리가 접혀서 더 아팠고 높이가 맞는 의자를 찾았더니 이건 또 등받이가 없어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다가 캠핑 의자를 한번 써봤는데 유레카! 이거다 싶었죠. 등도 편하게 기댈 수 있고 안 쓸 땐 접어서 구석에 쏙 세워두면 되니까 자리도 안 차지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 10분 휴식을 책임지는 든든한 동료가 됐는데요. 이 의자에게 이름을 하나 붙여주고 싶어요.
0: 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을까?
1: 걸투 장명소에서 제 소중한 10분을 책임지는 이 캠핑 의자, 센스 있는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0: 2시간 서서 일하다가 10분 쉬고 또 일하고. 소중한 10분이죠. 얼마나 소중한 10분이에요. 그 10분을 같이 하는 캠핑 의자 이름을 줘달라고 하셨고요.
2: 자, 가보겠습니다. 소개된 분들 중 딩동댕을 받으시는 분들께는 야외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걸 캠핑이라고 하죠. 요즘 캠핑이 취미인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캠핑에 한번 빠지면 집 기둥뿌리가 뽑힌다고 할 만큼 장비빨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선 캠핑 장비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건 텐트입니다. 텐트는 비와 눈, 먼지와 벌레로부터 최소한의 방어를 해주고 최소한의 보온, 햇볕의 차단,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본 중에 기본은 타프. 텐트가 지침용이면 타프는 거실용 공간을 구성하는 건데 모양에 따라서 육각은 헥사, 사각은 렉타라고 불리는 타프를 주로 사용합니다. 또 캠핑을 가면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외에서 먹다 보니까 간단한 게 편리한데 자체 발열 기능이 있는 제품, 전투 식량을 필수로 챙기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전투 이행시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0: 전
2: 전기보다 빠르게 잠이 깨는 건
0: 투
2: 투샷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 나이스. 다양하다, 다양해 아주.
2: 이게 수다맨 이후로 이런
0: 수다맨.
2: 자, 샵1077-50원, 김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0: 자, 여러분 쭉쭉쭉 보내주세요. 김지수가 부르는 초콜릿 드라이브 들을 동안에 여러분은 이름 많이 보내주세요. 캠핑 의자 이름입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 원해요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5: 모든 인쇄 가능한
6: 성원 에드피아
5: 온라인 주문 간편한
6: 성원 에드피아
5: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7: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6: 성원 에드피아
8: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3: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4: 번호.
5: 자, 2시간 일하다가 10분을 쉬는 아주 꿀맛 같은 휴식을 선사하는 캠핑 의자의 이름을 의뢰하셨습니다. 자, 3명 이상 웃으면 예, 딩동댕을 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받게 됩니다.
6: 자, 첫 번째입니다. 0890번님. 남친 무릎.
5: 아하. 김효민 씨, 10분을 쉬게 해주는 의자 이름. 의자왕. 나, 여기도 방청객들이 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인데. 아, 다 배알이 꼴려 있어, 다. 아, 그냥 웃어줄 수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6: 최태영님, 10분 휴식 의자를 줄여서 10휴자.
5: 아하. 사람들이 진짜 역대 최고의 땡이 많은 그런.

0: 5008님, 소중한 10분을 10년같이 10년이. 뭐 이 정도는 그냥. 예.
1: 6510번님, 벌써 10분이 끝났네를 줄여서 벌십이.
0: 벌십이. 아니, 1530님, 직설적으로 갑시다. 10분 학문 받침대. 애들은 좋아합니다. 애들하고 엄마 저쪽 라인이 좀 좋아한 것 같습니다.
1: 지은미님, 소중한 똥꼬 의자라는 뜻으로 소똥.
0: 아, 소똥. 아, 소똥. 몇 명 웃었어요? 소똥. 8169님, 내가 등을 맡기고 10분 쉬게 해주는 의자, 등신좌.
1: 1972번님, 엉덩이를 지켜주는 공주라는 뜻으로 엉지공주.
0: 너무 괜찮은 모양이네요. 자, 방청 중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0432님. 아, 0432. 예, 대답을 하셨어요.
1: 어디 계세요? 저, 아, 네네.
0: 공사님,
2: 등대로 하는 건 어떨까요? 기대서 편히 쉬는 딸이랑 방청하고 있어요. 아, 태균 오빠, 미주 오빠 잘생겼어요.
1: 6230번님, 방청 중입니다. 어디 계시죠? 네. 우리 아까 선물 받은 선물. 초등학생. 네. 엉덩이 접착제.
0: 웃었어요. 엉덩이 접착제. 1531님, 10분 대기하는 의자니까 10대기. 제가 너무 좋아하네. 오늘 중에 제일 크게 웃은 것 같아요.
1: 4742번님, 저한테 휴식 같은 존재 박보검.
0: 오가 너무 많아. 웃어야 된다. 1427님,
2: 코코코코코 거짓된 10분 의자.
1: 야,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네. 1737번님, 10분간 피로를 풀어주는 의자, 피의자.
0: 피의자. 피의자 어디 갔어? 피의자. 자, 3014님. 이제 문제 알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제 문제 알았어요. 늦었지만
2: 의자 차차. 근데 의자 차차 어디 갔어?
1: 2738번님. 용훈아, 제 본명이거든요. 용훈아, 네 친구 용민이다. 나 좀 뽑아줘라. Just 10 minutes 나만의 시간. 용민이가 내가 몇 명이 있는데 어떤 용민인지 모르겠네.
2: Just 10 minutes.
1: 중학교 친구 용민이도 있고 제가 성인 돼서 한 용민이도 있고 뭐 아무튼 야 반갑다.
0: 네, 알겠습니다. 뭐 제 친구 같으래요. 자, 삼성은 펭수 그리고 권진아 씨랑 함께 돌아옵니다. 좀 많이 들으세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움
6: 운동할 때도
5: 뉴바움
6: 장 건강에도
5: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노래 라라.

0: 우리나라 친구들 스타트의 관한테죠. 3부의 문을 열합니다. 자, 3부가 시작됐어요. 아, 현장에 방청 오니까 너무 좋죠. 시원하고 연예인도 가까이 보고 즐거웠고 들을 때랑 달라요. 그죠?
1: 네.
0: 왜 이제 왔어요? 20년을 기다렸잖아요. 방청 신청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방법 좀 알려주시죠.
2: 자, 방청 신청 문자번호 샵1088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이 들고요. 컬트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적어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0: 자, 샵1088번이 방청 신청 문자번호고요. 내일 컬트쇼 예고를 잠깐 드릴게요. 스페셜 DJ는 리얼디 황치열, 가수 황치열 씨고요. 자, 1, 2부는 특별 초대석은 이름만 들어도 와, 입이 그냥 떡 벌어져, 떡 벌어지는 엄청난 배우들이 오십니다. 쿠땡 OTT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로 찾아온 배우 김혜수, 그리고 김지훈 씨가 나오시고요. 아, 나이스. 중간만 가자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몸매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예, 계속 러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살이 조금씩 붙어있는 근육돼지 멧돼지 러너 강재준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펭수 권진아 씨를 만나기 전에 상품 소개하고 광고 듣고 오도록 할게요. 음악 줘버려. 자, 이쯤 되면은 전국민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급똥이 찾아왔을 때 절대 급똥 앞에 처절히 여러분의 똥꼬가 무너지지 않길 바라면서 평생 운동을 해야 돼요. 중간 여러분의 똥꼬의 근력을 강화해주세요.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빨리 해요. 줬다 뺐다. 어깨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엉덩이 힘을 주는 거예요.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줬줬 박재만서 똥꼬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서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자동중문 텐성 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2: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2: 에먼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빨리 하세요. 좋다 좋다. 자연치아를 지키는 닥터미니시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2: 베베스안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0: 발효의 내가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 진행.

0: 오시원하는 세탁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1: 눈건조 눈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건강 기능식품,
0: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1: 건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0: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1: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0: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1: 기분 좋은 배부름 배꼽 환상에서 공주 알밤 양념육 밀키트,
0: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매트리스,
1: 꽃배달 전문업체 컬트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아이 좋다 뺐다 좋다 뺐다 좋다 뺐다 좋다 광고요. Here we go.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7: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3: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2: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3: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4: 중부대학교!
2: 중부대학교와 함께
3: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0: 감독의 선율을 물결치는 시간 특선. 자, 오늘은 특별히 목소리만 들으면 딱 아는 저 견디와 비슷한 목소리가 지문인 가수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사람 한 명 그리고 동물 한 마리가 함께했습니다. 먼저 사람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올해 정말 바빴는데요. 단독 콘서트를 하고 페스티벌 이것저것 열심히 뛰어다니고 게다가 인별그램 릴스는 이 노래로 도배됐습니다.
1: 뭔가 잘못됐어 단단히.
0: 오, 올해만 벌써 두 번째 찾아오는, 예, 새 앨범을 가지고 걸출을 찾아오는 권진! 오우.
2: 자, 다음은 컬트쇼 최초 동물 게스트입니다. 작년 여름에 처음으로 컬트쇼에 왔는데 그때 불러줬던 노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3: 강국수 국수 강국수 국수 강 강국수 강국수 국수 강국수 강.
0: 자, 잘한다.
2: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남극에서 온 자이언트 펭귄 펭수, 어서 오시죠.
3: 펭아
4: 펭아.
0: 아, 두 분은 우리 뭐 본 적 있나요?
5: 네, 본 적
0: 있어요. 어, 그래요?
5: 응. 옛날에 무슨 컨텐츠에서 제가 냉동 창고에 들어가서 노래를 해야 되는 게 있었거든요.
3: 예, 오롯이 저를 근데, 위한 촬영이었고요.
5: 영화 그때 몇 도였죠? 15도였죠.
0: 예, 진짜?
5: 그래서 정말
0: 거기서 노래를

0: 있어?
1: 내 발이 잘릴 것 같은 그 고통을 이제 아. 겪으면서
0: 어머머머.
1: 노래를 했었죠.
2: 그렇습니다.
0: 야, 다른 가수들도 있는데 펭수만 아무렇지도 않았겠다.
1: 그쵸 그쵸.
2: 저는 뭐 내 집 온 것 마냥 오랜만에 좀 고향의 향수를 느꼈죠.
1: 진짜 진짜 원망스러웠어요.
2: 아 조심합니다.
0: 근데 노래가 나와 영화 그 15도에서
1: 안 나오죠.
3: 안 나오지.
1: 하는 거죠.
2: 뭐 아니에요. 잘 나왔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자이언트 팬티비로 와주세요.
0: 어, 깨알 같아. 아, 깨알 같아. 자 원래 2월에 왔었습니다. 우리 린 씨랑 함께.
1: 맞아요.
0: 근데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었고 스튜디오에서.
1: 맞아요.
0: 그래서 지금 위에서 하고 여기 내려왔잖아요.
3: 맞아요, 맞아요.
0: 공사 다 끝났는데 어때요 지금 상황?
1: 너무 쾌적하네요.
0: 쾌적하고
1: 너무 좋아요.
0: 스피커랑 또 음향 장비도 싹 다 바꿨고. 그러니까 오늘 사운드가 좋을 겁니다.
1: 예, 너무 기대돼요.
3: 아 여기 시스템 바뀌고 처음 라이브입니다.
1: 처음 와요.
3: 저거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2: 얼마예요?
0: 저거 콘솔 저거 8억짜리예요.
1: 진짜요?
0: 네, 영국에서 왔어요.
1: 우와.
0: 오늘 두 분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펭수를 위해서 8억을 썼습니다.
2: 이야, 감사합니다.
0: 아니 저 락 페스티벌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아요 스케줄 우리?
1: 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0: 아 펜타포트.
1: 네
0: 저희도 락페를 한번 했거든요 여기서. 커피포트 락 페스티벌이라고.
3: 아,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1: 진짜.
3: 예 예.
1: 어 그렇군.
3: 아니 근데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조금 플레이리스트가 좀 다릅니까?
1: 어 그쵸 제가 이번에 락 앨범을 발매하게 돼서 이번에 수록된 곡들 다 부르고 좀 락적으로 편곡해서 갈 생각입니다.
3: 어, 또 새로운 모습 보겠네요.
1: 네.
0: 와, 이렇게 펭수는 컬투쇼 스튜디오 두 번째 출연이고요.
2: 그렇습니다.
0: 우리 권정열 덤배님이랑 같이 오고
2: 네?
0: 오늘은 권디나 덤배님이랑 왔는데 어때요?
2: 아 제가 봤을 때 이 권씨 가문이랑 제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공교롭게 둘 다 권씨여가지고.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진아 선배님.
1: 제 이름 까먹으신 것 같은데.
2: 살짝 감을 했다가 돌아왔어요.
1: 네. 네.
0: 컬투쇼에 벌써 세 번째 출연이에요. 우리 펭수가. 구미의 공개 방송도 왔었어요.
3: 아 진짜.
2: 그쵸 그쵸 그쵸.
0: 어, 멀리까지 와갖고 아이고 고마웠어요 정말.
2: 너무 재밌었습니다.
0: 아,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예, 두 분과는 연결고리가 있다 그러는데.
3: 네 권진아 펭수 연결고리를.
0: 아까 얘기했었고요. 그렇죠?
3: 네.
0: 앞에 소개해서 언급했지만 컬투쇼에 권진아 씨가 나온 이유는 바로 새 앨범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기존의 권진아 씨의 음악과는 완전 다른.
1: 네, 스타일의. 맞아요. 맞아요. 그동안 제가 발라드 이제 가수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락 앨범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 밴드 사운드의 곡들로 꽉꽉 채운 앨범입니다.
0: Save Me.
1: 네.
3: 다섯 곡이 수록되었습니다.
1: 네, 네.
3: 어 펭수 얘기하세요.
2: 날 지켜줘, save me.
0: 아 해석한 거예요.
2: 네.
0: 예 잘했어요, 펭수.
2: 감사합니다.
0: 어떤 곡들이 있습니까, 진아 씨?
1: 네, 총 다섯 곡이 있고 이제 타이틀곡 몬스터라는 곡을 중심으로 이제 앨범 메시지를 이제 꾸려 나갔는데 좀 제가 저 자신을 좀 많이 미워하고 싫어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이야기를 담아서 이제 앨범을 꾸리게 된.
0: 그걸 몬스터에 비유했구나.
1: 그쵸.
0: 나를 네. 싫어하던 나의 몬스터.
1: 네, 제가 스스로를 괴물 같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서 그 여전히 좀 그런 게 있어요, 아직도.
0: 아니, 저는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1: 모르는데,
0: 어떤 면들이 그런 게 있어요?
1: 얼굴도 뭐 마음에 안 들고. 뭐.
0: 아하.
2: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1: 이제 막 살도 많이 찌고 맨날
2: 뭐가 살이야?
1: 지금은 많이 빠졌지만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아 뭔가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뭐 잘 못하는 것 같고 음악도 못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좀
0: 그럴 때가 있죠. 자기가 정말
1: 네,
0: 싫어
1: 네,
0: 보일 때가
1: 네,
0: 있죠.
1: 네, 네.
3: 그... 왜냐면 이제 저희의 직업이 이제 보여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1: 맞아요, 맞아요.
3: 거기에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면 조금 힘들 때가 있죠.
1: 맞아요. 아, 왜 저렇게 했지? 막 이런 좀 스스로 탓할 때가 많아가지고
0: 그걸 몬스터라는 노래로 한번 풀어봐.
1: 네.
0: 우리 펭수는 그럴 때 없어요? 내 자신이 싫을 때.
2: 아.
0: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1: 없나봐요.
2: 없네요.
0: 와,
3: 야, 멋있다.
0: 야, 자존감이 엄청나다.
3: 와. 그러면 펭수를 좀 화나게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2: 화나게 하는 거?
0: 펭수가 싫은 거.
2: 와, 싫어하는 거? 가만히 있어봐. 지금 그 여름이잖아요.
3: 네.
2: 이 여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제발 좀.
1: 아까 손을 만졌는데 굉장히 축축하다.
0: 아, 축축하다.
2: 아우, 진짜. 저 서리 낀 거 보세요, 창문에.
3: 아, 진짜 그러네.
2: 이거 지금 지구 좀 아파요. 아, 그래. 예, 지구 좀 그 안 아프게 좀.
0: 아, 그런데 여름에 그렇게 덥고 힘든데.

0: 팔아요? 왜 여름에 활동을 해요?
1: 이상하게 여름에 잘 팔리더라고요. 저는 성수기가 겨울인데 자꾸 비성수기 자꾸 팔려요.
2: 평소에 우리 권진아 씨 노래 펭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 일단 권진아 선배님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그 말, 그 목소리, 목소리에 뭐랄까 그 다 각자 다른 기억과 추억이 있잖아요. 그 모든 추억들을 공감하게 만드는 어떤 묘한 그 마법적인 매력이랄까?
0: 오, 말 잘한다, 평수.
1: 예, 같이 뭔가 하진 않았지만 그 뭔가를 공감하게 만들어요.
0: 아니, 진아, 권진아 씨 선배님, 권 선배님의 노래 중에 좋아하는 거 있어요?
1: 나는 운이 좋았지. 2시 컬투 탈출쇼 나왔지.
3: 오, 작곡까지.
2: 운이 좋았지.
0: 운이 좋았네 진짜.
1: 운이 좋았어요.
3: 감사합니다.
2: 아, 권진아 씨 새 앨범 전곡 모두 권진아 씨가 직접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3: 네.
0: 역시 싱송라.
1: 싱송라.
2: 근데 뭐, 뭐 많은 장르 중에 락 장르를 선택한.
0: 그래, 왜 이걸 선택했어요? 댄스 이런... 한번 해보지 그랬어요.
3: 그럴까 생각도 해봤는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몸이 많이 굳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못할 것 같고 이제 그런 깊은 얘기를 할 때는 꼭 이런 그 기타의 짱 하는 게 있어야 이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락 앨범으로 만들어봤습니다.
0: 락패를 노린 건 아닌가요?
3: 뭐 좀 그것도 조금 없다고 말하기에는 좀
0: 없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 와. 우리 펭수는 좀 락패 같은 거 안 노리나요? 워터밤이나
1: 아, 저 워터밤은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2: 아, 부를만한데.
3: 아, 그러게.
1: 아니, 워터하면 난데 제가 물 속성이거든요. 근데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2: 워터밤
1: 불러주십사.
2: 워터밤 관계자분들한테 어필 한번 하세요.
1: 아, 일단은 제가 또 그 빼어날 수긴 하지만 물수가 돼서 저기 가가지고 제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또 다들 모르시겠지만 한 섹시하거든요. 네, 제 새로운 매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주세요.
2: 네, 바로 지난주에 끝났죠, 워터밤. 아, 네.
0: 아, 내년 워터밤을 얘기하는
1: 거예요. 아, 내년, 그쵸, 그쵸.
2: 내년 워터밤에 펭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진아 씨 몬스터 뮤직비디오를 보면 어릴 때 알았던 거식증, 폭식증 이야기를 담았는데 이게 실제 있었던
3: 거예요? 네, 맞아요. 되게 오랫동안 그 식이장애를 앓으면서
0: 아, 그랬구나.
3: 그게... 그러니까 연예계 오면은 살을 많이 빼야 되잖아요. 아, 전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뚱뚱하면 가수 못한다. 아.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막 살도 막 극단적으로 빼고 막 그런 게 되게
0: 스트레스가 있죠.
3: 네, 저를 싫어하던 과중에 되게 큰 에피소드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뮤직비디오에 이제 녹여내고 그랬죠.
0: 아, 거식증, 폭식증 있었구나.
3: 네, 네.
2: 뮤직비디오 베스트 댓글 몇 개를 보면은 내가 힘들 때 너가 나를 구했으니까 너가 힘들 땐 내가 널 구할게 라고
3: 봤어요.
2: 나 자신이 싫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런 나의 모습을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갖고 가야만 하는 걸 이야기에 녹여낸 게 너무 공감됨. 그냥 작품임.
0: 야, 댓글도 너무 감사합니다. 멋있다.
3: 맞아요. 정말 애정이 느껴져요.
0: 정말 진짜. 애정이 느껴지네요. 와.
3: 감사합니다.
0: 평수는 뭐 다이어트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본 적 없나요?
1: 아, 저도 다들 모르시겠지만 제가 연습생이 아직도 전 데뷔를 한 적이 없고 아직도 연습생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EBS에서는 네. 철저히 그 몸무게 관리를 합니다.
3: 오~
1: 네.
0: 지금 몇 킬로예요?
1: 100킬로요. 이 100킬로를 벗어나면 안 돼. 유지어터로 계속 아~ 살아야 돼요. 네, 1g도 빠지면 안 된다고 또 우리 팬클럽 분들께서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0: 머리 둘레도 190cm를 계속 유지하는
1: 거예요. 머리 둘레 얘기가 왜 나옵니까? 거식증 얘기하다가.
2: 자, 권진아 씨 세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몬스터 라이브로 이제 한번 들어볼 텐데 라이브석으로 이동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0: 네, 무대로 모실게요. 우리 듣고 계신 쇼다란들께서는 권진아 씨의 새 노래 라이브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후기 문자도 보내주시고 우리 펭수 권진아 씨에 대한 궁금한 점, 질문, 목격담들도 쭉쭉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2: 아니, 밖에서 아까 잠깐 화장실 갔는데 아이돌 분들이 오신 줄 알고
0: 막 소리를 막 질렀죠.
2: 엄청 소리를 밖에서 질렀는데 밖에 계신 분 다 펭수 팬분들이에요.
1: 소리 질러!
0: 아유, 저번에 왔을 때도 그랬잖아요.
2: 네.
0: 야. 자, 권진아 씨의 새 앨범 타이틀곡 몬스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어머, 락스 너무 잘 어울려.
1: 자, 권진아 씨의 몬스터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뭐 너무 멋있는데?
0: 락커로 돌아왔어.
2: 감사합니다.
0: 야, 그러면 저 락패 가면 저 헤드뱅이 해요?
2: 하죠. 야, 오. 해야죠.
1: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음악이 더 잘 어울리는.
2: 진짜로. 감사합니다. 계속 네. 정진하도록.
1: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0: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2: 네. 네.
0: 자, 우리 펭수 문자 좀 읽어볼까요?
3: 네. 자, 7403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모습에서 위로가 됩니다. 이번 앨범 흥할 거예요.
2: 감사합니다.
3: 다 읽어요?
0: 예,
1: 더 읽어주세요.
3: 양혜영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매일 아침 권진아님 노래 들으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진아님 목소리 들으면 정말 위로받는 느낌이라 힘이 너무나도 된답니다.
0: 와, 나 힘이 된대요.
1: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었어요, 우리 펭수는?
3: 야, 아니 그 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락을 하신다고 해서 막 그 막 뭔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쩜 그 권진아님의 그 뭐랄까 그 목소리 그대로 락이 되네요.
0: 그렇지. 그런 게 진정한 락이죠.
3: 그래서 저는 와, 저 감미로운 목소리로 락을 해버리니까 이건 좀 다른 차원에 있는 노래 같아요.
2: 저만의 락.
3: 그러니까 뭔가 락이 조금 이제 뭐 사람마다 그게
2: 맞아요.
3: 그게 좀 접근 그 뭐라 그래야 돼 접근성?
2: 접근 방식이 다르니까.
3: 그게 다르잖아요. 조금 이제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고.
2: 맞아요.
3: 근데 호불호가 없을 것 같다.
2: 말을 너무 잘한다.
0: 진아락. 우리 문자 좀 읽어주세요. 우리 진아 씨도.
2: 네, 주진선 님이 진아 언니 보려고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떼창하고 놀 생각에 너무 설레요.
0: 아, 진짜.
2: 아니, 저희 팬분들이 다 거의 90% 이상 내향인이거든요.
0: 아, 진짜?
2: 그래서 콘서트 하면 진짜 좋아요. 박수도 안 쳐요.
0: 어머. 근데 락페 어떻게 먹으려고 그러지?
2: 그래서 적응하고 있어요, 저희 팬들도.
0: 아, 진짜?
2: 네.
0: 성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죠.
2: 네네, 이제 근데 이게 변신을 해야 됩니다.
1: 신기하게 이제 가수 성향에 따라서 팬분들의 성향이
0: 따라가.
2: 따라가요, 맞아요.
0: 네, 맞아요. 네. 우리 제 방송.

0: 우리 청취자들도 도라이들이 많아요.
1: 따라가는 거죠.
2: 맞아 맞아.
3: 김성규님, 방청객입니다. 편의점 비닐봉투도 유료인데 권진아님 노래를 이렇게 무료로 들어도 된다.
0: 그래갖고 50원을 그렇다. 쓰셨군요. 문자를 보냈군요.
3: 네. 아 방청객이래. 어디 계세요?
0: 방청객 어디 계십니까? 아, 감사드립니다. 오.
3: 선물 하나 뽑아드려.
0: 네? 선물 선물. 진아 씨가 선물 하나. 진아 씨가 저분한테 드리는 선물 하나 뽑아주시죠. 자,
3: 아, 저렇게 극찬을 했던 우리 팬분에게 권진아 씨의 선물은
0: 뭐예요?
1: 항문 클렌저.
0: 항문 클렌저. 항문 클렌저. 좋은 거야.
3: 항문 클렌저.
0: 좋은 거야. 가족끼리 다 쓸 수 있으니까. 예예 예, 예. 샤워하는 저거 목욕탕에 놔두고 가족끼리 다 똥꼬를 닦으면 되겠습니다.
3: 아 중요하죠.
0: 예. 네. 그때마다 이제 권진아 씨를 생각하면 돼요. 예, 김예진 씨, 8억짜리 콘솔 값어치가 오늘 여기서 드러나네. 그리고 이어폰 꽂고 있었는데 못 참고 떼창을 육성으로 해버림. 근데 이걸 어떻게 참아요?
1: 감사합니다. 많이 해주세요, 떼창.
3: 자, 이 와중에 목격담이 하나 왔습니다. 이소영님이신데 펭수 목격했어요. 우연히 대구 동성로에 왔더라고요. 대프리카 체험을 하러 왔던데 정말 좋았어요. 우연히 구미에서 볼 일이 있어서 대구에 갔었거든요. 내 평생에 펭수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펭수 다음에 또 봐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4: 네, 너무 감사하고 근데 다음번엔 제발 여름엔 보지 마요.
0: 아, 귀엽다 귀여워. 아, 펭수 목격담을 계속 지금 많이 보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제 앨범 안에 들어있는 진아 씨 이게 스티커가 있잖아요.
1: 네네.
0: 스티커 중에 난 이게 너무 좋다. 러블리 트라우마라고 써요.
1: 아 맞아요.
3: 귀엽네.
0: 나의 강박이나 이런 것들도 네. 다 사랑하게 되고 네네네, 아끼는 맞아요. 거잖아요.
1: 네네.
0: 이걸 하나 붙여야 되겠습니다. 예, 붙여놔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4부는요 펭수의 라이브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곡을 갖고 왔어요?
4: 가져왔어요.
0: 오. 콩국수 말고 또 딴 노래 갖고 왔나 보네.
4: 제가 이제 콩국수를 부른다고 해서 다들 음식 노래만 부를 줄 안다고 생각하시는데 다른 네. 착각입니다.
0: 그러면 이번 노래는 사랑 노래예요?
4: 이번에 사랑 노래도 될 수도 있죠. 오. 이번 노래가 어떤 노래냐고 한다면은
0: 아, 야, 이따가 공개할게요.
4: 아, 예, 알겠습니다.
0: 한번 해볼까요?
4: 아 기다려주세요.
3: 아 소개는 해볼게요 오늘.
4: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제가 권진아 선배님이랑 살짝 겹쳐요.
3: 어떤 면에서?
4: 일단 뭐 락이라고 하신다고 하지만은 저기 예. 밴드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번에 밴드로 왔습니다.
0: 예.
1: 밴드곡.
4: 밴드곡이고 지금까지 제가 불렀던 그 어떤 노래보다 좀 다른 차원이 있어요 이거.
0: 진짜? 변신을 시도했네.
4: 변신해요. 다들 좀 이게 뭐랄까 그 만화 보듯이 만화 주제곡 같거든요. 그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세요.
0: 만화 주제곡.
4: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좀 강렬하겠다.
4: 강렬하지요.
0: 임팩트가 있고.
4: 임팩트 있죠.
3: 펭수의 채치근이 말해준 곡 설명을 들어보면 미끄럼틀처럼 미끄러지고 그네처럼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오는 언제나 우리 기억 속에 있는 놀이터처럼 그 자리에 항상 펭수가 있겠다는
0: 어머.
3: 마음을
0: 어머머머머 합니다. 이야 그 자리에 있는 놀이터처럼. 이야 그래요. 그럼 너 타고 놀면 되겠네요.
4: 일단은 저기 재개발이 안 되는 이상 계속 있으니까 놀이터는 예.
0: 펭수는 제일 좋아하는 놀이기구 뭐예요 놀이터에서?
4: 아무래도 이제 혼자 노는 것보다 같이 노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소가 재밌습니다.
0: 아 시소. 예. 시소. 예.
4: 근데 저는 다시 안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고 싶은데
3: 내려가기만 하고.
4: 예.
0: 한 몇 명을 올라가야 되겠네.
4: 그런 것 같습니다. 예.
0: 자 이 노래는 4부에서 라이브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니 권진아 씨는 펭수 콩국수 들어보셨어요?
1: 네 들어봤어요.
0: 어떠세요? 가수 후배로서
1: 아니 목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3: 나도 항상 그 생각을.
1: 네.
0: 항상 이렇게 부르니까 이제.
4: 성대야 성대.
1: 네.
3: 노래도 노래인데 사실 저 목소리를 하면 하니까. 성대를 진짜 많이 써야 되는 우리가
0: 긁고 막 쪼는 거잖아. 괜찮아요?
4: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인간 성대랑 좀 다릅니다. 네, 종이 다르기 때문에.
0: 펭귄 성대 구조가 다르구나.
4: 다르죠.
5: DJ도 노래하고
6: 여기 모여라
5: 청취자도 노래하고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7: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멕시코의 야외 식당이나 전통시장 천장을 보면 투명 비닐봉지에 물을 채우고 동전을 몇 개 넣어서 매달아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파리를 쫓기 위한 방법이라는데요. 물주머니와 반짝이는 동전이 햇빛을 사방으로 굴절시키면 파리가 이를 거대한 장애물이나 포식자의 움직임으로 착각해서 도망가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비록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화학약품 없이 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금도 많은 상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우리나라 재래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물이 담긴 비닐장갑을 매달아 놓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효과야 알 수 없지만 식품을 지키려는 마음만큼은 어느 나라나 비슷한 모양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특선 라이브 우리 펭수 권진아 씨와 함께 4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1: 자, 펭수 두 건에 대한 이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0: 네, 오늘 두 권을 쓰고 왔어요.
2: 그렇습니다.
1: 5382번님께서 펭수야 오늘 찍고 가자. 그리고 두 건 사이즈는 몇이야? 머리 둘레가 190cm면은 이거 두르려면 얼마인지 궁금해.
0: 야, 저런 무늬의 그 제가 그 천을 본 것 중에 가장 넓고 큰 것 같아요.
3: 보자기 아니에요, 보자기?
2: 아니 다들 이거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태균 선배님한테도 맞아요.
0: 아니 당연히 맞겠죠. 근데 그거는 제작한 것 같은데.
2: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제장자리님이 계셔서요. 일단 발주를 넣으면은 한 세븐엑스 라지 정도로 옵니다.
1: 세븐엑스 라지.
2: 네, 세븐이에요.
1: 정수현님께서 펭수 두 건 얼마나 클지 감도 안 오네. 거의 담요 수준 아닌가요? 라고.
2: 어, 왜 자꾸 내 머리 크게 가지고 그래. 난 내 머리가 좋아.
0: 고생이 많다 들고 다니느라고.
2: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펭수한테 정말 고마운 게 앞에서 얘기한 펭수의 신곡이 7월 31일입니다. 금요일 낮 12시에 오픈이 되는데 펭수가 오늘 컬트쇼를 위해서 특별히 신곡을 여기서 선공개한다고 합니다. 와.
1: 아니 살짝 리허설을 했는데 좀 충격적인데.
0: 진짜.
3: 진짜.
2: 어떻습니까?
1: 아 진짜 충격적이에요. 너무
0: 말한 대로 진짜 만화 주제곡 같아 느낌이.
2: 그렇죠.
0: 약간 락적이고 조금 더 우리 권진아 씨 노래보다 조금 더 신나는 느낌.
2: 맞아요. 그쵸.
3: 청량한 느낌.
2: 아, 좋습니다.
1: 아 제목이 어떻게 돼요?
2: 그냥 당장 행복하면 안 될까?
0: 오. 아, 그게 제목이야?
2: 네 맞습니다.
0: 그냥 당장 행복하면 안 될까?
2: 네, 그행한.
1: 아 이게 아 밴드 루시의 조은상 씨가 만들어졌어요.
2: 아 맞습니다.
3: 어쩐지 너무 좋더라.
1: 야 어쩐지 너무 좋아.

0: 조원상 씨가?
1: 그쵸.
0: 야, 어떻게 인연이 됐어요?
1: 그냥 인연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연락해가지고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2: 야, 백순대요! 노래 하나 주세요! 그랬어요?
1: 하나만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3: 아니, 어쩌지 노래를 듣는데 너무 이거 프로 이상의 맞아요. 느낌이 나가지고. 원상 씨가 있구나.
0: 그래.
1: 가는 수공업으로는 저희는 안 되니까요, EBS에서는. 네, 항상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그냥 당장 행복하면 안 될까. 되게 위로를 많이 줄 것 같은 노래다, 그죠? 가사 자체도 그렇고. 라이브 되겠어요, 지금?
1: 가봅시다.
0: 예, 예.
3: 자, 무대 위로 통수 해주시고요.
0: 야, 진짜 자이언트다. 크다. 아. 와. 자, 우리 그냥 당장 행복하면 안 될까? 우리 펭수의 선공개 라이브곡 들으시고 노래 어떤지 후기 문자도 보내시고 질문들도 많이 보내 주십시오. 자, 라이브 갑니다. 펭수의 그냥 당장 행복하면 안 될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야, 펭수의 그냥 당장 행복하면 안 될까.
1: 와, 노래 너무 좋은데.
0: 노래가 너무 좋다.
1: 아니 진짜. 이게 락페 펭수가 가야 되겠는데.
2: 같이 갈까요?
3: 야, 근데 이거 한국하면
1: 아, 심상 것 같아요, 펭수.
3: 왜 여름에 이 노래를 만들어서 여름에 잘 어울리긴 합니다만은.
0: 아, 어떻게 들으셨어요, 권진아 씨?
2: 아니 루시 왜 그 본인들 곡을 안 쓰고?
3: 그래요.
1: 그래, 아 그러네.
3: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2: 너무 좋아요. 그만큼 너무 좋아요.
3: 감사합니다. 아,
1: 뱅수 팬인가 보다 루시.
2: 진짜.
3: 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저한테 이러니까.
0: 아 먼저 의뢰한 거 아니었어요?
3: 저희가 의뢰했는데요. 네. 어 너무 이런 좋은 노래를 주셔가지고.
0: 이렇게까지 저 좋은 그러니까. 노래를.
3: 그쵸, 제가 미안할 정도였으니까요.
0: 아니 근데 노래도 너무 잘했어요.
1: 그러니까.
3: 감사합니다.
0: 남인선님께서 크크크 2년 억지로 만들어내는 펭수 너무 잘했네. 펭귄의 적극성으로 못할 일은 없다.
3: 없어요.
0: 지나씨 몇 개 읽어주시죠.
2: 네, 7994님이 펭수야 노래가 너무 청량하잖아. 음원 대박 나자. 아 진짜 후렴구가 아직도 생각나요. 나나나나나나.
3: 꼭 커버 좀 부탁드릴게요.
2: 알겠습니다.
0: 또 하나 읽어주시죠.
2: 네, 8101님이 여기 오.

0: 스튜디오 밖에 진아 언니 팬도 있어요. 그게 접니다. 펭수님도 펜타포트 노리시는 건가요?
1: 예, 지금 수많은 펭수의 팬들 중에 한 분이 지금 권진아 저기 써 있는 거 보고. 자.
0: 네, 0772님이 세븐 엑스라지급 두성이 느껴지네요.
1: 두성이 느껴지네요.
0: 네, 생각보다 노래하실 때 발성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2: 감사합니다.
3: 이거 노래 녹음 몇 시간 하셨어요?
2: 이거 뭐 한 시간 정도 있나요? 한 시간 반?
3: 오, 금방 끝냈네.
2: 예.
3: 자, 일단 지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 누가 1위라는 거지? 멜땡 음원 사이트 실시간 순위
1: 1위.
3: 1위가 바로 권진아 씨.
1: 와, 지금 봐.
0: 감사합니다.
1: 야, 여기 보세요, 여기.
2: 이야.
1: 야, 쟁쟁한 지금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 중에 딱 1위를 찍었어.
0: 야, 감사합니다. 역시 컬트쇼.
1: 야, 펭수도 좀 올려야 되는데.
2: 자, 여러분들 올라가요, 제 거.
3: 이제 펭수 라이브 들으셨으니까 이제 금방 또 올라갈 겁니다.
2: 예, 부탁드립니다.
3: 네네네.
1: 아, 멋지다, 멋져. 자, 펭수의 그냥 당장 행복하면 안 될까? 뭐 이게 다른 분들이 좀 할 만한 챌린지 같은 거 있나요?
2: 아, 제가
1: 저희가 안무 같은 것도 있고.
2: 안무는 보통 이제 회사에서 만들어 주잖아요.
1: 네.
2: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소속사가 없기 때문에
1: 네.
2: 저희는 간의 수공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한번 저기 우리 제작진이 만들었거든요. 그냥 간단한 거.
1: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제 자 보는 나도 키시고 자 따라 하시고 챌린지 한 번씩 다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2: 미끄러져. 미끄러져.
4: 미끄러져. 미끄러져. 위아래로. 미끄러져.
2: 제가 라디오가
3: 근데 좋은데?
2: 라디오가 좀 싫은 게 네. 편집이 안 돼요.
1: 네, 그렇게?
2: 네, 그냥 이거 챌린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3: 아, 너무 귀여운데 왜?
1: 왜 귀여워?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권진아 씨, 펭수 둘의 공통점은 팬이 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3: 네, 유명인 중에서도 권진아 펭수를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넘쳐납니다.
1: 아, 그럼요.
3: 그래서 준비한 코너 속의 코너, 진아 씨가 노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뭔가 좋아졌어 단단히.
1: 야, 진짜 단단하다. 갑자기 노래하는데. 진짜 잘한다.
3: 나 그 마지막에 그 구절마다 그 목소리 표현이 좀 그렇지만 뒤집어 까는 거 그거 어떻게 이게 제일 신기해. 왜냐면 이게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구절 소절마다 이거를 쓰는 거 같아요. 자, 먼저 진아 씨를 단단히 좋아하는 분들을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난번 컬트쇼에 함께 나온 가수 린.
1: 완전 매니아. 완전 팬이에요. 우리 네. 린 씨가.
3: 권진아 씨의 노래를 커버도 하고 평소에도 자주 부르고 다닐 정도로 찐팬이고
1: 완전 찐팬.
3: 또한 윤은혜 씨, 조유리 씨 등 많은 분들이 팬이라고 밝혔거든요. 배우 공유 씨까지 권진아 씨 노래를 엄청 좋아한다고. 또.
1: 직접 만났네? 네,
0: 예전에 콘서트 초대 해드려가지고 와주셨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3: 진아 씨가 예전부터 이상형으로 배우 공유 씨를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1: 이유.
3: 지금도 연락하고 지냅니까?
0: 연락은 안 하긴 하는데 사실 뭐 공유 선배님이 이상형이 아닌 분이 있을까?
1: 있을 수 있죠.
3: 있을 수 있죠.
0: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1: 그래요?
0: 네,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1: 그래갖고 뭐 그 콘서트 초대했으니까 네네. 공유 씨도 뭐 어딜 우리 진아 씨를 초대한 적 있어요?
0: 예전에 그 선배님 팬미팅 대만 팬미팅 홍콩 팬미팅 때 이제 가서 이제 오프닝 노래 했었어요.
1: 와 진짜?
0: 한 21살 때니까 9년 전쯤에
3: 했었어요. 아 그러면 진짜 거의 데뷔하자마자 공유 씨가 팬으로.
0: 네네 맞아요. 헬스장도 같이 다녔었고 거기 너무 근데
3: 그럼 현재 2026년 현재 이상형은 누굽니까?
0: 요즘에
1: 혹시 펭수?
0: 좋아요 펭수로 하겠습니다.
2: 뭐야? 그러면 제 팬미팅에서도 좀 오프닝 좀 맡아주세요.
0: 좋아요.
3: 거의 저 정도면 브로커 아닙니까?
2: 전 진짜 운이 좋았습니다.
1: 자, 이렇게 두 분이 오셨는데 노래 한 곡씩만 듣긴 좀 우리가 좀 아쉬워서 우리 진아 씨 라이브 한 곡 더 들어볼 텐데 어떤 노래 해주시고 갈 거예요?
0: 네, 요즘 인별그램 쇼츠에 많이 보이는 네, 뭔가 터졌어. 잘못됐어.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1: 자, 우리 듣고 계신 쇼다란 분들은요. 우리 권지희나 펭수에 대한 질문 목격담들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를 많이 보내요. 방송이 재밌어지고 풍성해지니까요. 정신 차리시고요. 자, 1077 50원 김문자는 100원입니다.
3: 우리 펭수가 멋있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1: 자, 이번

0: 감사합니다.
1: 와, 미쳤다. 와. 아니, 매번 놀라요. 아, 이 시간에 이렇게 노래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2: 말도 안 돼요.
1: 정말 말도 안 됩니다.
2: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노래를 부르기 참 편이 좀 그렇지만 절망감을 주는 가수 중에 하나가. 왜냐면 지난 씨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0: 맞아요.
2: 한 4-5시간 걸리는데 지난 씨한테 물어보니까
1: 일어나자마자 불러 그냥?
2: 한 5분에서 10분 예. 정도면은 된다고 얘기를
1: 타고난 순간 거래.
2: 그러니까 타고난 사람인 거예요.
1: 그래, 타고난 거네. 네,
2: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0: 조금 튼튼한 것 같긴 해요.
1: 네. 어, 이게 얼마나 좋아요, 가수로서.
0: 좋죠, 좋죠, 진짜. 와.
1: 이상화 씨, 누가 음원을 틀었냐? 반말을 하셨네요.
2: 펭수 또 읽어주시죠.
3: 펭수미님, 진아님 목소리 너무 신비롭다.
1: 그래, 신비로워. 아. 이렇게 하늘 확 또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은 무슨 어떤 존재의 목소리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0: 아, 감사합니다.
2: 네. 권영님, 아니 진짜 너무하네. 이쁘고 노래도 이렇게 잘한다고.
1: 그래.
2: 진아님은 언제부터 노래를 잘하셨나요? 아니 언제 알았어요? 본인이 재능이 있다는 걸? 노래.
0: 초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장기자랑 준비를
1: 하는데
0: 왜 전 다 저처럼 노래를 하는 줄 알고
1: 어머머.
0: 노래를
1: 왜 저렇게 못하지?
0: 왜 그렇게? 나처럼 해야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친구 표정 진짜 안 좋았거든요.
2: 그때 불렀었던 노래 기억나요? 뭐
0: 뭘? 그때 럼블피쉬 노래 불렀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4: 아. 노래를 왜 그딴 식으로 해? 노래를 나처럼 해야지.
0: 왜 그런 게?
2: 그 친구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노래방에 못 갔다는 소식이 있다.
0: 아, 이제 그 친구 쪽으로 멀어졌어요.
2: 우리 제작진이 럼블피쉬 노래 기억나면 한 소절 가능하냐고.
0: 아, 뭐지? 뭐지? 으라차.

0: 와. 아니 그냥, 그냥 본인 노래로 만들어 버리는구나. 와. 아니, 다른 그 가수 럼피씨 말고도 원래 즐겨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까?
1: 즐겨 부르는 어, 뭐 많죠. 어, 뭐
0: 그래도 이제 본
1: 시키시려고요?
0: 좀 해보시고.
2: 조금만 데뷔하기 전에 좀 누구 좋아했어요, 가수?
1: 데뷔하기 전에 저 린 선배님 좋아했고. 린 선배님 좋아했고 저 아이돌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0: 아이돌 누구?
1: 엑소 좋아해가지고 엑소 노래 많이 부르고.
0: 어, 그럼 으르렁 좀 불러볼까요?
1: 으르렁 네. 와. 감사합니다.
0: 아, 엑소를 좋아했구나.
1: 네.
0: 엑소 중에 원픽이 있나요?
1: 저 도경수 선배님 어... 그 보컬을 너무 좋아해요.
0: 아, 좋죠, 좋죠. 아, 너무 좋죠. 너무 네. 잘하지.
2: 노래 너무 잘해. 네,
0: 디오. 진짜, 와, 진짜. 너무 잘하지. 자, 이제 펭수를 단단히 좋아하는 유명 연예인도 저희가 이제 아까 공통점을 찾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방탄소년단 정국과 비입니다. 이야, 이게 뭐. 그리고 배우 이재훈 씨도 펭수의 팬이라고요. 사진 좀 볼게요. 아! 와, 2020년에 방탄소년단과 함께 사진을 찍었네요.
3: 아직 저 때유로 제가 날개를 닦은 적이 없어요.
2: 네. 그리고 펭수 찐팬으로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또 배우 박정민 씨.
3: 아, 맞습니다.
2: 아, 근데 캐릭터가 사기인 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펭수를?
0: 어, 펭수 씨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혹시?
3: 오, 많이 봤어요.
0: 아, 그래요?
3: 어, 여기도 왜? 한둘은 있지 않을까요?
2: 뭐가 싫대?
3: 그냥 쟤는 왜 이렇게 눈이 크고 어. 목소리도 왜 저러고.
2: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0: 부끄러워. 귀여워.
3: 근데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2: 박정민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살면서 힐링이란 걸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데 펭수를 알게 되면서 이런 게 힐링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너무 고마운 존재죠.
2: 펭수의 말과 행동으로 힐링받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네. 지금 컬트쇼를 듣고 있을 고마운 우리 팬클럽을 위해서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
3: 저는 팬클럽이 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할 때 저는 그 말이 위로가 돼요. 우리 서로 주고받고 살아요. 팬러뷰.
0: 팬러뷰. 자, 광고 듣겠습니다. Here we go. 소리 질러!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케어 원해요?
5: 케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케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케어원 케어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프리젯 업!
1: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파워로 진행시켜!
2: 자, 우리 권진아 펭수와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네요. 그죠? 정수지 씨 지금 콩국수 먹고 있는데 펭수의 콩국수를 권진아의 애절한 버전으로 들어볼 수는 혹시 없을까요?
3: 선창을 먼저 해주세요.
4: 알겠습니다. 콩국수 국수 콩국수 국수 콩콩국수 콩.
2: 지가 웃겨갖고 웃고 있어.
4: 이게 어려워요. 쌀 보리보리 쌀이랑 비슷한데요.
3: 콩국수 국수 콩국수 국수 콩콩콩.
4: 오, 좋은데요?
2: 예.
4: 제 노래 가지세요.
2: 콩국수 드시다가 나중에 코를 좀 드셨네요. 아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 앨범 들고 온 우리 권진아 씨부터.
3: 네, 저의 새 앨범 Save Me 타이틀곡 몬스터 진짜 다섯 곡이 진짜 다 좋거든요. 많이 오. 많이 들어주시고 네, 앞으로도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2: 와, 이제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3: 네, 많이 와주세요.
5: 화이팅 하시고요.
3: 네, 예. 락페 다 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2: 우리 내향인 우리 권진아 씨 팬들 화이팅이에요.
3: 화이팅.
2: 우리 펭수도. 예.
4: 아, 제 신곡 그냥 당장 행복하면 안 될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2: 참고로 우리 펭수는요 오늘 SBS 오늘 저녁 8시 웬디의 영스트리트에도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디 안 가고 SBS에 계속 있을 생각인가 봐요?
4: 아, 저 그냥 여기서 살라고요. EBS보다 여기가 공기가 맞아요 저랑.
2: EBS보다?
4: 예.
2: 자, 오늘 날씨 덥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시고 시원한 곳에서 물도 좀 많이 드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뮤지씨 고생하셨고요.
5: 네,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 나도 수고했어. 나도 너무
4: 수고하셨습니다.
2: 자, 여기 와주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방송놈들 모두 수고하셨어요. 자, 다들 내일 다시 만나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5: 안녕.
3: 감사합니다.
6: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9: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2: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6: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7: 세라하임.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0: 짬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Halt!
1: 황재성의 황제!

어제는 제가 오랜만에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죠. 러브 FM 6시 프로그램인 6시 저녁바람 김창완입니다에 슥 출연을 하고 왔습니다. 다들 들으셨죠? 뭐랄까 맨날 게스트 없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간만에 다른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을 하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김창완 선배님 댁에 초대받아서 집으로 직접 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가는 건 그 사람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죠. 어제 출연 덕분에 김창완 선배님과 한결 더 가까워진 느낌적인 느낌씬. 자, 오늘도 방송하다 보면 김창완 선배님께서 창밖으로 하트를 막 날리면서 슥 지나가시겠네요. 마치 저녁바람 부는 것처럼 그렇게 슥 말입니다. 자,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0: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황대팡의 황재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첫 곡은 산울림 개구쟁이 듣고 오셨습니다. 개구장이죠. 네, 개구장이. 아, 어제 저녁바람 우리 김청원 선배님네를 살짝 다녀왔는데 아, 역시 너무 맛있는 방송이었다. 방송이 참 맛있었다. 휴먼과 대화를 한다는 거는 참 좋은 일이죠. 네, 내적 친밀감이 또 엄청난 저로서는 산울림의 음악을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또 저 온다고 막 그 기타도 비싼 걸로 처음 오픈하는 기타를 또 클래식 기타를 가져와 주셔가지고 연주도 해주시고 그리고 게스트가 오면 항상 환영 문구나 그림 같은 거를 그려주신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뒤에다가 미안해 빵디라고 시간이 없었또 라고 적힌 글을 네 그대로 또 제가 붙여놓은 거를 뜯어와가지고 네 제 차에다가 고이 모셔놨죠. 이제 집에다가 갖다 놓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는 그 바람님들 중에 우리 빵댕이들이 꽤 있던데요. 예, 황제파워 들으시고 바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그리고 빵댕이들이 많이 넘어오고 해가지고 어제 무슨 투표를 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역대급 투표율을 또 기록을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면이 좀 섰습니다. 갑자기 자신감이 뿜뿜 생기면서 사이오사님 빵디 어제 연장근무 야근 반가웠어요. 그렇죠. 단 한 번도 야근을 해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어제 첫 야근이었다. 생방이 끝나고 바로 다른 생방으로 넘어가가지고 야근을 했다. 9552님 빵디 어제 창원 아저씨 저녁바람에서 변질연기 잘 들었다요. 크크크크. 네, 다른 바람을 제가 몰고 왔죠. 네. 그동안 이 잔잔하고 선선하고 기분 좋은 바람이었다면 어제는 조금 네 몰아치는 바람으로 한번 네, 컨텐츠를 좀 들고 갔습니다. 박성호님 어머어머 또 크크크크. 네, 이런 문자가 도착을 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보라로 보시면 현재 생방 보라로 함께하고 있고요. 보라로 보시면은 복숭아 친구들이 네, 크롭탑을 입고 지금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 이혜경 빵댕이님께서 복숭아를 보내주셨고요. 저는 신밧다에서 엄마랑 같이 복숭아 과수원하고 있는데 그 막 좀 손목 아프다고 그렇게 사연 주신 분이었는데 직접 기르신 복숭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작진들과 함께 맛있게 논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몇 조각 먹었는데 향이 아주 흐드러지고 너무 맛있네요. 딱고파인 저로서는 지금 상태가 너무 좋다. 아삭하니 너무 좋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제가 먹고 있는 이 복숭아같이 달달한 황제의 선물을 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를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이는데요. 고무통 속에서 나만의 워터파크를 즐기는 빵디도 보일 겁니다. 고무통 옆에 물놀이 용품이 하나 있는데요. 뭐가 있나요? 1번 튜브, 2번 비치볼.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레나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해볼게요. 광고 이츠 까고.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0: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4: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Wonder Power.
1: 오늘도 황제파워에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8240님의 신청곡 박명수 바다의 왕자로 출첵 출발!

이야, 저 보라 처음 보는데요. 키키키. 복숭아가 먼저 보이는 건 뭘까요? 키키키키. 다들 뭐 복숭아 없어서 못 먹지 뭐. 복숭아 있으면 또 너무 맛있게 잘 먹어버릴 자신들이 있으시죠? 자, 일단 직접 드리지는 못하지만 화면에 복숭아 아주 씨알이 굵고 향기로운 복숭아 이렇게 앞에 진열해 놨습니다. 와서 보셔요. 너무나 맛있지 않니? 7118님, 와, 오늘은 이혜경이라는 이름을 사칭하네. 크크크크. 그럴까봐 저희가 혜경님의 문자를 보관을 해놨습니다. 지금 7118님처럼 제 자작극이다. 제가 이 복숭아를 먹고 싶어서 이혜경이란 이름으로 보냈다라는 이런 아주 지저분한 음모론 때문에 이혜경님 복숭아 만나는

0: 냈어요. 킥킥킥.
1: 아니 이게 작은 겁니까? 엄청 크던데.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혜경이. 너 복숭아가 제가 알던 복숭아랑 색깔도 좀 다르고 향이 아주 흐드러지네요. 감사합니다.

0: 7533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사는 박혜미 왔어요.
1: 신난다.
0: 자, 구영준님께서 어제 창원 아저씨 라디오 듣는데 댓글에 아저씨 기 다 빨린다는 댓글을 봤어요. 아마 즐거우셨을 겁니다. 우리 선배님도 네, 저 같은 사람이 가끔 한 번씩 가서 네, 큰 웃음 드려야죠. 아직도 생각나네요. 제 프로필 사진 말랐을 때랑 지금 살이 덕지덕지 붙은 제 모습을 보고 빵 터지신 그 모습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곡입니다. Sister Shake It.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비밀을 고백해드리자면 지금 밖에 복숭아뿐만 아니라 찰보리빵 간식도 있습니다. 우리 연재환 빵댕이님께서 찰보리빵도 보내주셨거든요. 이미 밖에서 다섯 개를 먹고 왔다는 사실 잘 먹었습니다. 지금 제 배에서는 찰보리빵과 복숭아가 shake it for me, shake it. 조화금님, 조주민님, 박수경님, 장지현님, 최미정님도 어서 와버렸. 검색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일 겁니다. 고무통 속에서 나만의 워터파크를 즐기는 방귀도 보이는데 고무통 옆에 물놀이 용품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1번 튜브, 2번 비치볼.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Come on!

3일 어제 저녁 바람에서 고품격 음악 방송 체험하고 왔다던데 우리도 기타 치는 빵디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곡을 2000번에서 3000번 쳐야 된다고. 이 생방송에서 라이브로 기타 연주를 그렇게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은 레전드들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빵댕이들이 보내준 복숭아가 진짜 어우 아주 좋은 것들만 보내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복숭아 좋아하는데 너무나 감사. 다음 곡입니다. 싸이.

0: 아, 오늘 좀 뭐 부티 좀 나네요. 서현님 제대로 보셨어요? 이선주님, 강희경님, 장지현님, 강하온님 어서 오십시오. 김슬기님, 이정민님, 김혜정님도 입장. 강세희님, 김창완 아저씨가 방송 중에 먹어요? 아니 계속 먹어요? 시켜 먹어요? 계속 물으셨던 것 너무 문화 충격이셨나봐요. 저는 이게 가리고 드시는 게 더 충격이었거든요. 저 저녁바람 김창완 선배님은 뭐 드실 거 있으면 가리고 드신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먹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먹습니다. 지금 먹을게요. 너무 맛있지 않니? 강희경님 오렌지 족이요. 그냥 압구정 복숭아 느낌. 어, 나 저 복숭아 좋아하는데. 복숭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오히려 좋아. 나한테는 오히려 칭찬이야. 미개님, 김명희님, 최유진, 김경수, 김영준님도 웰컴! 2807님 요트 말고 요거트겠지. 뭐 이런 드립이다 했어. 이런 드립이 있어. 장경진님 요트 관리 인안인가요? 아디오스. 아, 여러분이랑 또 이렇게 구건이 박건이 짹짹짹 하니까 기분이가 또 좋아지네요. 아유, 우리 빵댕이들 대단시.
1: 사랑해요.
0: 김민지님, 김정웅님, 강희경님 어서 오십시오. 전진애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민호님, 김정우님도

김준영, 이지영, 이정혁, 이정희. 자, 이정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이정희님께는 부침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여기까지.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김치전을 못했다고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다. 검색 퀴즈 정답도 선물이 나간다. 고무통 옆에 있는 물놀이용품 뭐냐 문제를 내드렸죠. 1번 튜브, 2번 비치볼. 정답은 2번 비치볼이었습니다. 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 윤희공주님, 이은실님, 9417님, 5085님, 1821님 축하드립니다. 와, 이게 복숭아가 여러분 끊을 수가 없네요. 지금 한 조각 남았거든요. ASMR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또 먹어드릴게요. 이게 안에서 여러분 유난히 더워서 그런가 당도가 되게 높아요. 복숭아들이 예전에도 우리가 지금 이게 복숭아가 한 번도 도착을 그 전에도 도착을 했는데 정말 맛있네요. 혹시 오늘 퇴근길에 가족들과 복숭아를 사서 함께 밥 먹고 이렇게 후식으로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강추. 여기서 1부 마치겠습니다. 1부 끝곡 청하의 롤러코스터 준비했고요. 자, 요거 듣고 우리 2부에서 봐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는 얼음이 가득 든 시원한 음료가 자주 생각납니다. 하지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 음료의 맛이 밍밍해지죠. 이런 이유로 남은 음료들은 싱크대나 길가에 쉽게 버려지게 되는데요. 음료엔 당분이나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흘려보내게 되면 물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음료는 먹을 만큼만 따라서 먹고 되도록 남기지 않고 끝까지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디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0: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1: 고릴라 편이다.
0: 고삐 풀린
1: 고릴라.
0: 왜 다 고릴라죠?
1: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0: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사랑해 치킨.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6: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7: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번호.
10: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9: 번호.
11: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하이.
12: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보겠습니다. 1476님, 찰보리빵 먹으려고 빛의 속도로 나가버리는 DJ 아집니다. 뭐만 나가면 이제 여러분 제가 뭘 먹으러 가시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먹어도 밖에 일이 있으면 잠깐 나갑니다. 3083님, 빵들은

0: 좋겠다. 분홍이 방에 앉으면 복숭아, 밖에 나가면 보리빵. 저게 안빈 낙도의 삶이지. 정답입니다. 아, 지금 앞뒤 양옆으로 먹거리들이 아주 풍족한데, 이 가장 가까이 있는 행복, 손만 뻗으면 닿는 행복, 바로 닿았죠. 팔도 짧은데 바로 손 뻗었는데 바로 지금 행복이 닿았죠. 제 손에 이거 먹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근접 편의점 마트에 여러분 손만 뻗으면 행복이 있어요. 조원우님, 천고 황비의 계절이네. 여름 하늘은 높고 황비는 비만이 된다. 고래! 운동해서 다시 빼면 됩니다. 아, 제가 뺀다 그랬죠?
1: 살 뺀다고 말했다.
0: 네, 이현주님, 어제 창환 아저씨 라디오에 나오신 거 보고 오늘 놀러 왔어요. 분위기가 많이 다르군요. 앞으로 자주 놀러 올게요.
2: 사랑해요.
0: 네, 연주님, 어제 사실 그 바람님들 때문에 개운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람님들의 정서가 있으니까 늘 그 선배님의 라디오가 이게 또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물씬 묻어 있잖아요. 이렇게 살랑바람 부는 것처럼. 근데 우리 방송은 살랑바람은 없고 거의 에어컨 바람. 에어컨 바로 앞에서 그 운동 끝나고 알죠? 남학생들 막 배 까고 에어컨 앞에 있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연진님 어서 오십시오. 4시부터 6시까지 좀 졸린 시간이어가지고 여기서 잠 확 깨고 가시면 돼요. 바람님들이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8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6시 30분 오픈 스튜디오를 열 겁니다. 평일이지만 저녁이니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게스트들과 함께 재미나게 꾸며볼 예정이니까 오픈 스튜디오 방청하고 싶으신 분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신청 컴온. 자, 그리고 오늘 2부 지난번에 새롭게 선보였던 코너입니다. 간주반점 주방장이 노래에 간주만 잘 발라내서 들려드리는 코너 간주반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서 바로 출발할게요. 0272님의 신청곡 클릭비 하늘아 듣고 올게요.

0: 어서옵쇼. 하이. 여기는 세상의 모든 음악을 요리조리 굽고 찌고 볶고 삶아서 맛있게 조리를 하는 곳. 오늘도 주문만 하십시오. 맛있게 조리해 드립니다.
1: 예, 셰프.
0: 오늘도 노래에서 한 주만 쏙 빼서 잘 조리해 보겠습니다. 주문 들어갑니다. 쌈살라야 쌈살라야 간주 반점 라이얼. 자, 오늘로 2회차를 오픈하는 간주 반점 라이아슈마 영업 시작한다 해. 최석경님, 오, 간주 반점이다. 난이도 얼마나 올랐을지 기대 중입니다. 첫 회 때 계셨군요. 첫 회 때. 아무래도 이제 오픈발이라고 하죠. 오픈했을 때는 거의 뭐 서비스 군만두처럼 문제가 그냥 서비스로 나가버렸죠. 6182님 지난번 들어보니까 간주반점 주방장님 인심이 후하시더라고요. 간주를 그냥 애낌없이 아주 틀어주시던 주방장님 오늘은 과연 그렇습니다. 오늘 난이도 저조차도 궁금하고요. 자, 간주반점이 자랑하는 최고의 요리사 팡주방잘라야 팡주방장이 노래에서 귀신같이 간주만 싹싹 싹싹 발라낼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간주를 발라내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시면서 오늘 황 주방장이 발라낸 간주가 어느 노래의 간주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재료가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먼저 3초 정도만 잠깐만 대가리 떼고요. 자, 머리 떼고 3초만 간주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됐어. 여기까지. 네. 됐어. 됐죠? 1차 힌트가 나갔습니다. 일단 그 악기들, 주로 사용되는 악기들이 일단 이츠 댄스 음악 같죠. 그리고 옛날 노래 느낌이 물씬 납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김정혜님, 여기 탕수육 한점 없이 달라해. 진짜 반점이 아니라는 거. 이정현님, 간수 반점 라이 하지마 시작한다 해라고. 이 말이 좀 이 말투가 유행을 했으면 좋겠슈마. 네. 자, 2차 힌트 나감 둥날라야. 자, 2차 힌트는 2초를 더 발라내서 총 5초 간주를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쌈살라야 쌈살라야 발랄라야. 자, 여기까지. 자, 일단은 기타 소리가 중간에 본인이 돋보이고 싶어서 튀어나와 버렸죠. 시원한 기타 소리가 아주 인상적이고요. 지금 이게 댄스곡인지 락인지 이 당시에는 이제 약간 이런 문차일드 느낌의 약간 이런 음악도 좀 존재를 하긴 했거든요. 아직 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시겠죠. 1638님 이지의 Love Me. 이주영, 아, 모르는 옛날 노래다. 흑흑. 그렇습니다. 지난주는 여러분 아주 손쉽게 그냥 가져가셨죠. 뭐 기념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번에는 3차 힌트인데요. 10초 발라냅니다. 이 정도면 이제 노래 시작이에요. 여러분 다 발라낸 겁니다. 갑니다. 반주 똑딱 라이어 똑딱 라이어 나와라이어.

이거 코너 아주 그냥 간질간질 간드러지게 아주 재밌네요. 여러분들이 아, 이 헤매는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게 어쩜 이렇게 맛이 슈마. 네, 장지현님 뭔지 모르겠는데 웃겨. 7097님 오늘도 주방장님이 서비스를 팍팍 주시는구만. 벌써 배부르다 해. 네, 이게 이제 옛날에 왕서방 캐릭터 말투죠. 배부르다 해. 박효정님 중국말인가요? 저 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그동안 제2 외국어를 못 알아듣는 게 더 많았는데 여기서라도 좀 알아들은 기분을 좀 느끼셨으면 해서 네 한번 해봤습니다. 엄태명님 문자일 듯 태양은 가득히. 제가 아까 예로 든 거지 이게 정답이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자, 간주를 이제 싹 다 발라냈고요. 여러분들은 이 황 주방장이 발라낸 간주를 듣고 과연 어떤 노래의 간주인지 노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는 정답 받는 동안 요리 이제 세팅에 들어갈 거고요. 2690님께서 힌트를 좀 주셨네요. 맥주와 땅콩이다 해. 아 이게 이제 아쉽습니다. 지금 가수는 맞은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간주 반점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 열대야.

자, 노래 재료에서 간주만 싹 발라내서 최고의 요리를 맹글어내는 간수반즈블라야. 최유진님. 아니 맥주와 땅콩 아니면 맥주와 치킨? 아우 모르겠다. 제가 분명히 가수는 맞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을 지금. 이혜리님. 아 어렵다 어려워. 2회차 만에 이렇게 어려워지기가 있나요? 원래 이게 이제 사실 모든 방송국에서나 이 정도 난이도는 무조건 사실 되긴 합니다. 우리가 유난히 힌트와 난이도를 사실 낮게 드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모든 코너 중에 이런 코너 하나 정도는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우상철님. 선곡표 보면 정답이 있다 해. 돌려가라. 아 머리가 좋으시네요. 조원우님. 빵디 순천 중국어 능력 평가 46급 크크크크. 아 중국어 능력 평가가 있습니까? 이성민님 따라고 듣는데 황주방장을 너무 좋아요. 좋아해 시마. 좋아할라야 삼천 좋아할라야 고맙시마. 김성현님 쌈살라야 똑딱라야. 중국어 검색해 보니까 없는 말이래요. 앙. 당연히 없는 말. 이거는 그 지금 현존하는 단어는 아니고 삼국시대 때 쓰던 거여가지고. 네, 아마 지금 검색해도 안 나올 겁니다. 자, 오늘 둘째 날 영업을 하고 있고요. 손님들이 아주 많이 오셨습니다. 자, 오늘 주방장이 발라낸 간주 다시 한번 꼬리 떼고요. 꼬리. 자, 꼬리 떼고 다시.

이제 아시겠어요? 어때요? 그렇습니다. 오늘 노래 중에서 간주만 반란했던 노래 바로 쿨의 이 여름 썸머였습니다. 네. 아, 우리 정답자들이 많이 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보가 없... 아, 또 맞추시는 분들은 다 맞추시는군요. 최경옥님, 14년생 아들은 쿨을 몰라요. 제가 큰 소리로 쿨 이랬는데 쿨이 누구냐고 물어요. 쿨을 모르다니요. 이런 쿨 없이는 여름을 얘기하지 말라. 정답이죠. 경옥님 말씀처럼 여름에 쿨 노래를 안 듣고 여름을 난다. 그거는 글쎄요. 거의 고립당한 거 아닐까요? 여름하면 떠오르는 그룹 쿨의 이 여름 썸머였습니다. 중간에 이런 간주가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요리 재료를 맞추신 분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8575님, 4490님, 손동희님, 정하윤님, Congratulations! 자, 오늘 간주반점, 간수반점 라이어 영업 맞추시마. 네, 간주반점 영업 마치겠다는 뜻이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전국 방방 곡곡 라이야 좋은 노래 잘 골라야 간주 싹 발라슈마 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간주반점 커밍순. 자, 2부 끝곡 김민영님의 신청곡입니다. 볼빨간 사춘기 여름아 부탁해 준비했어요. 손주희님 진짜 크크크크 깨지김치 만들면서 듣고 있는데 미치게 웃겨요 크크크크. 채성님 중국어 실력 짱인데요. 간만에 라디오 하면서 4년 만에 무언의 제2 외국어 캐릭터를 찾은 것 같습니다. 중국 쪽 시장 캐릭터가 없었는데 이걸로 한번 간주반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노래 듣고 우리 3부에서 봐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날 농업 현장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죠. 작업을 나가기 전에 폭염 상황 확인하기, 아이스팩, 모자, 냉각조끼 챙기기,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보단 둘이 함께 움직이기.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죠. 또 일하는 동안엔 찬물을 자주 마시고 1시간 정도 작업했다면 10분쯤은 그늘막에서 바람을 쐬며 쉬어주세요. 비닐하우스나 축사처럼 더운 곳은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도 자주 해주시고요. 올여름 농사 건강이 우선입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5: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7: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7: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0: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치면 파워 FM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발표.

0: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방디. 부산에 사는 30대 상남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사는 여자친구와 달달한 장거리 연애 중인데요. 우연히 모임에서 만나 가까워진 저희는 부산과 서울이라는 엄청난 거리도 사랑의 힘으로 이겨낸 중입니다. 주말에도 서로 시간이 안 맞아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서 연휴...
2: 예?
0: 더위 먹었어요?
2: 더위 많이 먹었죠. 영국 사람들 더위 싸서 이제 피서 간다고.
0: 아니, 네. 왜 그래? 뭐... 물 묻은 손으로 콘센트 꽂은 거예요? 뭐 감전됐어요? 뭐 더위 먹었어요?
2: 인천 공항에 지금 충전하려고. 근데 화장실 가 어떻게 알았죠? 네, 아니 진짜 감전 조금 된 것 같아요.
0: 지금 노래가 지금 뭐 미니
2: 조금 뭔지 알지? 그래 느낌.
0: 미니 연주도 아니고 지금 민명희님께서 신사 맞아요 진짜로 크크크크 해주셨고요. 7332님께서 거제에서 악귀에 씌었냐고.
2: 아, 거제 좀 많이 더웠어요. 더위 진짜 엄청 많이 먹었어요.
0: 더위 악귀에 씌었네. 지금 9192님은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나쁜 짓을 하면 나라라 슈퍼보드 얘기해 주셨는데 아 이건 저희가 문제로 출제를 안 할 겁니다. 9192님 피터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1차 힌트
2: 오케이. 조금 더 쉽게
0: 좀 더 쉽게 다른 부분 2차 힌트
2: 오케이.
0: 다시 갑니다. 네. 힌트 주세요. 피터.
2: 네.
0: 아, 저 사탄 들렸어요. 진짜 왜 그래요? 이게 뭐야 대체?
2: 이것도 잘
0: 아 지금 제작 제작진도 전혀 모르겠다고. 아니 지금 이게 뭐냐? 안서희님께서
2: 네.
0: 저희 집 개들이 엎드려 있다가 노래 듣고 놀라서 일어났다고 지금.
2: 그러니까 그 개들 음악 잘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0: 아, 이거 뭐 개들도 이렇게 세워버리네 우리 피터는.
2: 완전 후렴 부분으로 갈까요? 그러면 조금 아니, 가사도 뭐, 넣어서.
0: 제가 봤을 때 완전 후렴이건 전주건 중간이건 지금 3차 힌트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답이 도착은 했는데
2: 오케이.
0: 근데 온 것도 신기하네. 13개가 지금 13개가 왔다고 합니다.
2: 와우.
0: 이분 뭐 하는 분들이지?
2: 거봐요. 제가 잘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분들 때문에 시원하게 피터한테 손가락질을 못 하겠어요. 3차 힌트.
2: 못 해요.
0: 3차 힌트 가 봅시다. 큐.
2: 네. 그 아, 내가 진짜

0: 약간 이런 소리 내면서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뒤에 너무나 익숙한 멜로디가 살짝 잡혔습니다. 칠하나 공하나님은 어머 온몸에 털이 다 섰어라고 해주셨고요. 이승조님 서인영 파파라치 아닙니다. 7750님 미니언즈 같아요. 아닙니다. 아 그쵸 목소리가 약간 그렇죠.
1: 가까워요.
0: 그리고 서인영의 파파라치가 아니고 감미연의 파파라치입니다.
1: 아
0: 이게 다 틀렸네 이분. 자 일단 피터 너무 고생하셨고 네. 마지막으로 힌트 하나만 결정적인 거 하나만 주고 가십시오.
1: 네 저는 영국에서 왔으니까 조금 보수적이고 저도 보수적인 여자를 좋아해요. 아. 약간 유교 좀 믿는 여자.
0: 야 여기까지. 네. 자 피터 전화 끊지 말고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1: 네.
0: 세상에. 이런 애드립을 칠 수 있는 외국인이면은 한국어를 얼마나 잘하시는 분인지. 자, 다들 정답 들으셨죠? 영국 사람 피터 빈트 씨가 30분 전에 들은 K-POP 한 곡을 흥얼거려 주셨고요. 본인은 보수적이어가지고 네, 유교 여자분들, 보수적인 여성분을 선호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힌트를 강력하게 주셨어요. 자, 피터가 들은 노래 제목을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정답 받을게요. 서현, 여름 안에서.

0: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인천공항 뮤직 라운지에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영국 사람 피터. 피터와 함께하고 있는 코너 인천공항 뮤직 라운지 진행하고 있고요. 피터!
1: 네!
0: 아, 네, 전화 안 끊었죠?
1: 아우, 네, 근데 공항이 너무 붐벼요.

0: 휴가철이니까 공항이 진심으로 안 보여요.
1: 아 그래요. 스무스하네요. 네. 아, 옆 사람과 인터뷰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지나가는 시민분과.
0: 아 너무 붐벼서 그거 좀 예의 아닌 것 같아요. 저 신사다고 했잖아요. 네. 방해하면 안 돼요.
1: 참요. 맨날 항상 피터랑만 통화. 주변에 근데 소음이 하나도 없네요.
0: 네, 제가 예의 있게 또 이렇게 전화기를 손으로 이렇게 커버하니까.
1: 아,
0: 네,
1: 커버하시는구나. 확실히 남들에게 피해 끼치기를 싫어하는 신사의 나라 영국.
0: 네,
1: 네, 네. 영국에서 오신 분 답습니다. 아까 그 불러준 노래 기억하십니까?
0: 당연하죠.
1: 네,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다시 한 번만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그럼요.
1: 다시 한번 갑니다. 큐! 논두렁에서 굴러 떨어지면 약간 이런 소리 날 것 같은데. 피터.
0: 네.
1: 남들한테 피해 안 준다고 했는데 그런 노래 그렇게 크게 불러도 돼요?
0: 아, 그렇게요. 지금 화장실 살짝 들어왔어요.
1: 아, 화장실 들어오셨어요.
0: 네, 네. 또.
1: 자, 좋습니다. 그럼 정답은 피터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터가 들었던 노래 어떤 노래였죠?
0: 바로 이효리의 You Go Go.

0: 去了，打吧，你们有没有那么久不在的，我不打
1: 아 피터.
2: 네.
1: 아 진짜 너무 존경하고.
2: 그렇죠.
1: 저는 피터처럼 한번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웃겨보고 싶네요. 아, 어떻게 이렇게 웃길 수 있지?
2: 네, 할 수 있어. 형님들 조금만 기다려 보면 할 수 있어요.
1: 6871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피터 자체가 장르라고.
2: 그런 장르 나쁘지 않네요. 피터 장르.
1: 아 지금 이거 뭐 저 미국의 무슨 차트죠? 빌보드,
2: 아, 빌보드.
1: 차트. 네, 빌보드. 필보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피터 장르만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2: 올라가야죠.
1: 아, 네, 아니 피터 진짜 너, 오늘 너무 잘 들었고 유독 오늘 힘을 쏟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피터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2: Bye bye.
1: Bye bye. 네, 아 어쩜 이렇게 매력적인 친구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정답 맞춰준 팡댕이들 중에 추첨했습니다. 2405님, 6903님, 임소영님, 양진영님, Congratulations! 다음 시간에도 피터와 함께 더 재미나게 꾸며보겠습니다. 이따 4부에서 봐요.

0: FM.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생활 정보.
1: 참 잘하는 짓이다. 아마 이 말을 정말 잘했다는 칭찬으로 듣는 사람은 없겠죠? 이렇게 우리가 쓰는 말 중엔 원래의 뜻과 지금의 뜻이 달라진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진상입니다. 본래 진상은 임금에게 진귀한 물품을 바치는 일을 뜻했죠. 그러다 진상제도의 폐단이 드러나면서 허름하거나 질 나쁜 물건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게 됐는데요. 요즘은 부정적인 의미가 더 커져 무례하고 꼴불견인 행동이나 그런 사람을 진상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말도 시간이 흐르면 뜻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흥미롭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Papa, 너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 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왕자 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하면 하하임.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9: 황재성의 황제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7월 28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주방에 물 마시러 왔다가 과자만 들고 돌아가시네요. 역시 수분 충전보다는 당 충전이죠. 네, 사연 받았습니다. 오상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부천에서 23번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운행할 때 늘 황제 파워를 틀어놓는데요. 유독 피터 형님 코너만 시작되면 승객분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크크크크. 정체불명의 허밍과 삘에 취한 피터 형님 목소리에 기사님 뭘 들으시는 건가요? 하는 눈빛들.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런데 빵디, 뭐 어쩌겠습니까? 피터 형님의 갱렬한 노래 실력은 끊을 수가 없는걸요. 23번 버스 승객 여러분, 저 이상한 음악 틀어놓는 기사 아니고요. 황제 파워를 사랑하는 평범하게 살고 싶은 빵댕입니다. 빵디, 앞으로도 안전운전하면서 피터 형님의 음악 세계에 함께

버스에서 이상한 걸 틀어놓으시는 오상훈님의 사연 읽었습니다. 아 진짜 그 마침 오늘 또 인천공항 뮤직라운지 때문에 네, 오늘도 아마 23번 버스에서 네, 악기 들린 수면 내시경 창법을 또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즐겁죠? 하루에 이런 이상한 일이 몇 번 일어나겠습니까? 너무 즐겁잖아요. 네, 우리 버스에 타고 계신 승객 여러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랄까요, 이 피터의 창법은 참 매력이 있어요. 뭔가 이 정수리 냄새 같은 그런 느낌. 아주 그 다듬어진 실력은 아니지만 뭔가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박기영의 시작 선곡해놨네요. 상호님, 피터는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 창법은 더 발전을 할 거고요. 이 수면 내시경 창법, 발전된 창법으로 23번 승객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감동을 주는 날이 올 겁니다. 오늘은 상훈님과 부천 23번 버스에 타 계신 승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시작.

넘어졌는데 민첩한 반사신경으로 음료를 살렸다요. 다만 제 무릎은 나갔다요. 이럴 수 차라리 음료를 섞고 무릎을 살리지. 은경님 안되겠습니다. 자 원상태로 다시 돌려놔. 내 무릎 돌려놔 빔 싸드리겠습니다. 내 무릎 돌려놔 빔.

박명수 신입. 이열치열로 찜질방 다녀왔어요. 50도 방에서 30분을 버티니까 34도 아무것도 아닐 줄 알았는데 나오자마자 너무 너무 덥다요. 왠지 느낌상 50도 방에 갔다 오면 34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덥군요. 네, 우리 수진님이 우리 대신 본인 몸에 실험을 해주셨어요.

0: 날도 더운데 오늘 저 며칠 뭘로 가야 될지 지금 잔뜩 고민하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아, 우리 콩국수 먹은 지 꽤 됐습니까? 아, 그럼 조합으로 갈게요. 오늘은 여러분 콩국수를 갈 거고 콩국수에 꽈배기 가겠습니다. 오늘 저 며칠 콩국수에 꽈배기 찍어 먹어라. 진행시켜! 국수를 다 드시고 콩물에다가 꽈배기를 찍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디? 좋았어!
1: 마음은 배가 너무 재밌어요.
0: 박혜선님, 아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재야, 자주 부탁해.
2: 좋았어.
0: 아, 제 이름을 뒤집으면 또 성재가 되는데 우리 성재 씨가 아주 효도를 하고 있군요. 네, 혹시 용돈 받고 하는 건가요? 안 받고 하는 건가요? 혜선님 다시 문자 컴온. 자, 전용원이 빵디, 난 내일부터 휴가예요. 짐 싸고 애들 챙기고 남편 챙기고 이게 뭐가 휴가일까 싶지만 그래도 다녀올게요. 가서도 황제 파워 들을 거예요. 아, 효원님은 역시 넘버원. 바로 이 자세입니다. 어디 가든 황제 파워 챙겨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 핀트 인바디 무섭죠? 아, 여러분 필라테스 선생님들 여리여리해가지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제가 웃는 걸 보고 좋아하시니까 아직 운동을 안 하시네요. 하고 그 뒤부터 아, 저를 전라도 사투리로 조샀습니다. 아, 낙지 조수듯이 저를 조수고 아예 젖었어요. 젖어버렸어요. 네, 필라테스 선생님들 조심하세요. 다음 곡입니다. 빨리 집으로 가라. 가라! 빵둥이들아 제발 집으로 가라 가라! 캔 가라 가라. 윤정민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출발합니다.

0: 할 땐다고 말했다. 할 땐다고 말했다.
1: 김정희님, 콩물 진하게 만들어서 꽈배기 썰어서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아주 부시나요.
0: 할 땐다고 말했다.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는 많이 먹지 마.
1: 정혜님, 정답! 이혜경님, 빵개 중3 딸이 아직 자는데 아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애가 어제 뭐 했길래 지금 오후 6시까지 지금 조카야 일어나라 제가 한

0: 바지 흘리고 차가운 머리차 한 사발. 와, 머리 깨지겠다요. 근데 그 맛이죠. 머리차 시원하게 마시고 한숨을 내쉬면 시원한 공기가 그렇게 좋아요. 머리차
1: 예요.
0: 한 번 더.
1: 사랑해요.

Ogni caso.네, 6129님. 방학 내내 엄마를 불러 제끼는 내 새꾸들. 그만 불러라. 제발 가라 가라 가라 가 좀. 많이 귀찮으신가 보네요. 엄마도 사람입니다. 네. 좀 선풍기 앞에서 에어컨 앞에서 좀 쉴 시간을 우리 가족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또 바톤 터치하면서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엄마들 저 신경 거슬리지 않게 조심. 우용식님 집에 가고 있다요. 5일 쉰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왜 5일을 쉬죠 우용식님? 아우 갑자기 너무 부러운데. 아 휴가. 아 부럽습니다. 부럽다. 용식님 너무 부럽다. 휴가 좋았어. 1735님 내일 황석봉이죠? 다자광 인천 방도비님 기대합니다. 아 우리 AS 센터에서 우리 박노비님 회사의 노비 박노비님을 만났었죠. 7월 벼르고 있다고 이분이 지금 박노비님께서 지금 벼르고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까지 도전을 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네 내일은 7월에 또 황석봉 내일입니까 우리? 내일입니다 여러분. 다들 글귀 가지고 모이시고요. 진짜 이거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후덥지근한 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정신과 마음은 좀 뽀송뽀송하게 유지를 하도록 하자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심마탱! 오늘 끝곡은 백예린 우주를 건너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우리 같이 퇴근하자고요. 여기까지 끝!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네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8: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9: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0: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2: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3: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2: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담아
14: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바닷가 가면 꼭 하는 놀이 모래성 게임이죠. 애써 모래성을 잘 쌓아놓고는 한 줌씩 한 줌씩 조심스레 모래를 빼냅니다. 와르르 무너질 때까지요. 다들 해봐서 알 겁니다. 불안불안하지만 은근히 잘 버티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 폭삭 주저앉죠. 매일매일이 모래성 게임의 날. 오늘은 몇 줌의 모래가 빠져나갔나요? 아직 괜찮은가요?

0: 윤상 왈츠 피처링은 다빈크였습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7월 28일 첫 곡이었고요. 저는 라디오계 소나무라송 DJ 박서현입니다. 뭔가 퇴근길이 서정적이게 만드는 첫 곡, 어디선가 페퍼민트 향 같은 바람이 불어요. 053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윤상 왈츠 이 곡에는 이제 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모습이 서로 우스꽝스럽게 보일 때도 있지만 리듬을 잃지 말고 리듬을 찾아서 원을 그리며 계속해서 춤을 추자는 예, 그런 가사입니다. 유현일님, 오늘 오프닝 멘트 무엇? 저 오늘 방전이요. 내 모래알 누가 다 쓸어갔어? 이지혜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손에 모래 쥔 것들이 손가락 틈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하네요. 자영업자인데요. 주문은 없고 재료는 사야 하고 통장이 텅장이 되어갑니다. 모든 자영업자분들 다 같이 여름휴가 비수기를 잘 이겨내보아요. 파이팅! 이라는 글을 주셔서 이지혜님께 선물 갑니다. 번아웃이란 용어는 이제 너무 흔하죠. 혹시 토스트 아웃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번아웃 바로 직전에 아주 그냥 새까맣게 탄 상태는 아니지만 타진 않았지만 토스트 마냥 노릇노릇 구워진 상태. 그래서 아직 무너지진 않았지만 너무 위태위태한 상태. 예, 그런 상태인 거죠. 예, 일상생활은 하는데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8278님 하루 종일 무너지기 직전까지 모래가 빠져나가도 집에서 기다릴 우리 댕댕이 덕에 퇴근길은 늘 행복합니다. 언니 어제 우리 두두 생일 파티했어요. 5년 전에 언니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벌써 5살 생일이 지났습니다. 와, 제가 이름을 지어줬군요. 지금 5년 지나고 들어도 촌스럽지 않죠. 두두 그냥 귀엽고 지금 인증샷이 왔는데 어울려요. 지금 이 5살 이 외모와 두두란 이름이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이게 번아웃이 와도 이렇게 나를 반겨주는 무언가가 있으면 예 퇴근길이 매일 행복하다잖아요. 8278님 최고의 삶입니다.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고 여러분 늘 이제 스트레스는 받는데 그럴 때 예 나를 반겨주는 무언가를 꼭 찾고 만드시기 바랍니다. 8278님 5년 지나고 10년째 생일에도 두두 건강해서 10년 생일 파티할 때쯤 인증샷 또 한번 보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영수증은 주제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버티기 위해서 쓴 영수증 보내주세요. 버티기 위해서 쓴 영수증. 내가 잠을 깨려고 아아를 구매했어요. 내가 오늘 홍삼 한 팩을, 내가 블루베리 한 팩을 샀어요. 뭐 이런 거 있죠. 영양제를 구매했어요. 마사지나 10회권 끊었다. 아, 목 뒤가 뻐근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퇴근길에 언니 저 택시 탔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택시를 탈 건 아닌데 그냥 너무 덥고 힘들어서 택시 탄다. 이런 것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오늘 버티기 위해서 쓴 영수증 받아보겠습니다. 3, 4부에는 뮤직큐 함께합니다.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 1533-1566 세라하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김유나 고잉홈 3521님 언니 인천은 열대야 주의보라 엄청 더워요. 매미도 더워서 더 크게 우는 것 같고요. 나무에 힘겹게 붙어있는 매미를 보니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짠한 거 있죠. 여름 힘내보자. 매미가 진짜 엄청 그때 얘기했잖아요. 뭐 몇 년을 갇혀 살다가 2주 반짝 울고 세상을 떠난다며. 그래서 우리가 7년을 땅속에 갇혀있다 여러분. 예 얼마나... 예, 그 소리 예, 그냥 들어주자고요. 예, 이런 날 또 차가운 그 선풍기 좀 바람 안에서 수박 한 통 다 깨먹고 이러면 좋은데 우리 제작진들이 밖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야, 스튜디오 밖에서 보니까 선물을 받았어요. 제주도에서 3846님. 제주 서귀포에서 이 귀한 걸 망고 수박이라고 아시죠? 이런 블랙 망고 수박을 제주도부터 러브게임 여기에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소식자여가지고 뭐 칼이나 도마 뭐 가위 이런 게 없어요. 저희는 우리 PD님도 소식자고 그래가지고 근데 황제 파워 이 제작진들은 배태욱 PD님 대식자야 황제성 대식자야 이러다 보니까 도마하고 칼이 있는 거예요. 야, 난 정말 라디오 스튜디오에 그들은 그렇게 많이 깎아서 먹으면서 한대요. 그래서 칼이랑 도마까지 빌려가지고 이 귀한 걸 여러분 망고 수박 추천합니다. 지금 조금 먹어봤는데 너무 달달하고 노란 컬러예요. 안에가 우리 빨간색이잖아요. 여긴 노란색이야. 너무 예쁜 노란. 그래서 없던 입맛도 돌아오겠어요. 너무 맛있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846님 귀한 거 잘 챙겨 먹었습니다. 저도 선물 갈 거예요.

잘 버티고 있다는 말이 잘 지내고 있다는 뜻은 아니죠. 무너지지 않았다고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늘의 버티기 위한 영수증. 최진우님, 퇴근하자마자 치킨에 생맥 1.5리터 주문했어요. 오늘 사무실에서 작성하던 문자가 다 날아가서 제 시간에 다시 하느라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타이핑하는 내내 가장 생각났던 게 치킨이래요. 집에 들어가면서 바로 포장해서 와구와구 먹을 겁니다. 최진우님, 오늘 저녁 마무리는 멋지게 하세요. 러브게임에서 선물 갑니다. 고생하셨어요. 다 작성해놨던 문자 날아가면 진짜 번아웃 오죠. 3895님. 택배기사인데 배달량도 너무 많고요. 너무너무 더워서 간단하고 시원한 컵냉면으로 이 무더위를 버텼네요. 여러분, 소식자의 시대가 왔어요. 냉면이 컵으로 나옵니다. 종이컵에. 우와! 시원한 컵냉면 잘 드셔야 됩니다. 3895님, 생수도 꼭 챙겨 드시라고 선물 갑니다. 9303님, 주말에 친구랑 물놀이 가기로 한 약속만 손꼽아 기다리며 힘든 평일 버텨보려고 비치볼 샀어요. 이거 사놓고 오늘 하루 버텼습니다. 예, 여러분, 물놀이 계획하고 휴가 계획하는 이 계획하고 뭐 구매하는 준비하는 이 시간이 더 좋은 거죠. 잘 다녀오세요. 강유진님, 저 오늘 너무 더워서 걸어가다가 아무 건물이나 들어가면 시원할까 하고 피부과 들어갔다가 보톡스 맞았어요. 아, 이게 무슨 논리야. 예, 애들 방학으로 나를 못 챙겨서 너무 속상해서요. 맞고 나니까 나를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아이, 그쵸, 유진님. 아, 6개월 동안 또 미모를 뽐내셔야지. 예, 강유진님. 아, 너무 보통 이제 은행 같은 데나 뭐 이런 데 이제 마트나 편의점 뭐 이 정도 이제 편의점 정도 들어가는데 그 건물에 또 피부과가 있었나 봐요. 선물 갑니다. 이슬님, 오늘뿐 아니고 일 너무너무 관두고 싶은데요. 안 관두고 살려고 가방을 할부로 샀어요. 이제 이 할부가 끝날 때까지는 저는 버티기 해야 합니다. 역시 버티기의 최고는 할부인가요? 예, 가방 열어.

여러분 비싼 거 사요. 그리고 이 할부를 갚기 위해 내가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한다. 그러면 좀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엠플라잉 아 진짜요? 이어집니다.

진짜요. 엠플라잉이었습니다. 저도 택배 일합니다. 9200님. 앞서서 택배 동지님 사연 공감해요. 저는 허리에 꽂아두면 옷 안으로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선풍기를 하나 샀습니다. 그 허리 선풍기라고 여러분 허리 그러니까 이렇게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손을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래서 요즘에는 휴대용 선풍기를 이제 많이 손으로 들고 다니시는데 그냥 허리에 꽂으면 그냥 등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예 그래서 뭐 약간 프리미엄급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있더라고요. 허리 풍선기 여기는 대구고요. 오후가 되기 전에 바지까지 옷이 땀으로 다 젖어버립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냄새 날까 걱정도 되고요. 야 이렇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위와 싸우는 이분들 건강 잘 챙기시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9200님께도 선물 갑니다. 여름 하면 예전에는 이 곡이 신청곡으로 정말 많이 왔는데 여러분 추억의 명곡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재욱 Season in the Sun. Just what is it that you want to do? Well, we want to be free. We want to be free to do what we want to do. And we want to get loaded. And we want to have a good time.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do. Away, baby, let's go. We're gonna have a good time.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여름철 러닝은 높은 기온과 습도 때문에 체온이 빠르게 오르고 땀 배출량도 많아집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수분 보충은 갈증을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서 러너의 안전과 부상 방지까지도 연결이 되죠. 실제로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선 무더위 속에서 선수들의 탈수와 열사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물 보충 휴식 시간이 있는데요. 목이 마르기 전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야말로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러닝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타 자비니 스타.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아기들의 생애 첫 식사. 세계보건기구에선 생후 6개월부터 이유식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첫 이유식에서 빠지지 않고 빠져서도 안 되는 게 쌀 미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쌀은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지만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등 10여 가지 영양성분이 포함된 단일식품으론 완전식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쌀에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칼슘의 흡수를 돕는 라이신 함량이 다른 곡류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아 뼈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소중한

내 아기에게 가장 순하고 가장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쌀 이유식 한 그릇에 가득 담긴 것 같습니다. 쌀은 곧 사랑입니다.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러브 게임의 법칙. 2007년 여름, 그때 저는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인이 친구와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온다고 했죠. 그런데 어떡하지? 아, 내가 기차를 놓쳐서 내 친구만 먼저 내려왔어. 걔는 부산 아무것도 모르는데. 미안해, 네가 마중 좀 나가줄래? 나도 얼른 다음 기차 타고 내려갈게. 그렇게 부산역을 나갔습니다. 저기... 아, 안녕하세요. 혼자 내려오느라 지겨우셨죠? 아, 아무튼 걔는 참... 아, 아니에요. 괜히 저 때문에 여기까지 나오셨네요. 그냥 혼자 기다려도 되는데. 아, 괜찮습니다. 어디 뭐 커피라도 마실까요? 아님 식사하셨어요? 요 근처에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국만두가 예술입니다. 저는 처음 보는 사이라 어색할까 했는데 금세 편해졌고요. 뒤늦게 도착한 지인과 제 친구 녀석 하나까지 더해서 넷이 부산 곳곳을 구경했습니다. 와, 바다다! 어머, 어머, 저 다리는 뭐야? 어머, 저게 강한대교야? 나 처음 보잖아. 너무 보고 싶었어. 참, 아휴. 그렇게 보고 싶었으면 일찍 좀 내려나올 것이지. 여기요, 친구분. 뭐예요, 바다 안 보고? 네? 저 자꾸 연락이 와가지고. 아, 뭐 남자친구라도 됩니까?
1: 에? 아니요. 저 남자친구 없어요.
0: 아, 없군. 그럼 휴대폰 그만 보고 놀아요, 얼른.
1: 제 휴대폰 가져가면 어떡해요? 어머, 답장 하나만 보내고요. 주세요, 얼른.
0: 아, 싫은데. 조그만 휴대폰 말고 드넓은 바다를 보라고요, 바다를.
1: 아, 네네, 알았어요. 아니, 하나만 보내다니까요. 아, 주세요, 줘.
0: 여기까지 손 닿으면 주지요. 너무 까불었을까요? 갑자기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1: 어떡해! 내 휴대폰!
0: 저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휴대폰 사드릴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이제 나오지도 않는데. 아, 그럼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주세요. 바로 맡길게요.
1: 여기서요? 그럼 뭐 찾으러 부산을 또 오라고요?
0: 아니요.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쳐지는 동안 불편할 테니까 제 휴대폰을 쓰세요. 네? 그렇게 고장난 휴대폰을 핑계로 연락을 주고받고 택배로 보내도 될 것을 굳이 서울까지 올라가 만나고 한 번의 만남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우린 서울과 부산으로 가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고요. 3년 후 결혼해서 지금은 사랑스런 두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그날 그 지인이 늦게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휴대폰이 바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어떻게든 만났을 거라 믿습니다. 부산역이 아닌 서울역이든 바다가 아닌 산에서든 우리는 그럴 운명이니까요.

로지 바다가자였습니다. 바다가자. 7118님 솔직히 말해봐요. 휴대폰 미끄러진 거 아니고 그냥 던진 거죠? 헐. 이은영님 인연이 되려니 참. 5086님 여기가 상한강 맛집이었군요. 라송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오늘도 설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와이프와의 사연을 보내봐야겠어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긴 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장인걸님의 러브스토리를 읽어드렸거든요. 인걸님이 사연을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어서 딸이 대신 올려준 겁니다. 예, 딸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엄마 아빠 러브스토리가 방송을 타고 예, 온 가족에게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침 오늘이 아내의 생일이랍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지원이 하준이 키우느라 일하느라 고생 많았어. 앞으로도 내가 더 많이 아껴주고 잘할게.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축하 축하 장인걸님의 와이프 생일 축하드리고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주간베스트 후보에 오릅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 스토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사사미호님 어제 러브게임의 법칙 사연자입니다. 어제는 일이 있어서 듣질 못했고 오늘 다시 듣기로 들었네요. 지금의 아내는 제 첫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고

있고요. 혼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의 아내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사연 감미롭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주셨는데 이렇게 또 뒤늦게 문자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뭐 추억의 사랑 그런 것도 보내주셔도 돼요. 이분은 어제 이제 정말 뭐 한 2, 30년 만에 창고 정리하다가 옛날에 삐삐랑 휴대폰 발견했는데 지금 와이프와의 추억이 있는 물건이 아니었고 본인의 첫사랑, 20대 첫사랑의 추억을 이제 적어주셨는데 부인한테는 아내가 이제 첫사랑이라면 30대 이후의 첫사랑이라고 예 그렇게 또 귀여운 러브스토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라이즈 허그.

0: 이찬혁, 당장 널 만나러 가지 않으면 이어드렸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0: 55555 롯데건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8: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9: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0: 번호.
11: 아, 시작부터 너무 좋죠. 영케이 단독 작사입니다. 영케이 셔터도어 신청합니다. 0605님 힘든 화요일 빨리 셔터 내리고 퇴근하고 싶네요 라는 글을 주시면서 이 곡을 신청하셨습니다. 셔터도어가 여러분 근데 문을 딱 닫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했을 때 예, 문을 딱 내 마음에 문을 딱 닫으면서 세상에 그런 상처받는 소리 단절시키는 예, 단독 작사 영케이. 오늘 마음에 상처 입으셨던 분들 이 곡 들으면서 마음 좀 푸시기 바랍니다. 셔터도 듣고요. 잠시 후 3, 4부에는 뮤직큐 함께합니다.

요즘 산업현장 화재 사고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안타까운 일 중 하나는 이전에도 화재 경보가 오작동한 경험 때문에 진짜 경보가 울렸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는 대신 또 오작동일 거라고 의심한 작업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0: 때문에 어느 정도 불이 번진 후에 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화재 감지기보다 화재의 시작을 감지하고 화재 신호와 비화재 신호까지 구분하는 불꽃 감지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경보 없이 빠르게 작동할 때 진짜 안전이 보장되는 거니까요.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프레스
8: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움
8: 운동할 때도
7: 뉴바움
8: 당 건강에도
7: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시옷 이응. 물의 저항을 이용해서 전신 근육을 다 쓰면서도 관절에는 부담이 적어서 칼로리 소모와 다이어트, 심폐 지구력 강화에 최고. 물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시원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자유형, 배형, 평형으로 물살을 가르며 더위와 체지방까지 동시에 날려주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시옷 이응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0: 일용 신난다 피처링은 마마무였습니다. 오늘 정답은 수영이었는데요. 워터파크에서 수영 5시간 하고 집에 가는 중이라며 5시간 동안 차가 많이 막힌대요. 1486님 열심히 배웠네요. 수영 물에 뜨는 것까지만요. 4813님 또 신랑이 수영 코치예요. 20년 전 수영장에서 연애 시작해서 연애 7년 결혼 13년차 5090님 럽게임의 법칙에 사연 한번 올려주세요. 너무 궁금하다. 꼭 올려주세요. 세 분께 선물 갑니다. 자, 오답자 중에서 시옷 이응으로 스윔 이것도 맞죠? 어우 센스. 수영이 정답인데 스윔으로 오답을 주시니 센스. 3419님 한상주님 수온 수영할 때 수온 조절도 중요하죠. 7794님은 사양 이응 양으로 예 시옷 이응 사양 선물은 사양 안 합니다 라고 박경민님 수양 내가 왕이 될 선가 수양대군 할 때 수양 그리고 전지은님은 시율 내 아들 사랑해 아들 이름이 시율이군요. 자, 이 중에서 한상준 3419님 두 분께 선물 갑니다. 문화 선물이 있습니다. 대학로 TOM 2관에서 열리는 뮤지컬 오늘이 윤재성 씨 첫 공인데 지금 이제 7시 시작이면 지금 7분 지났네요. 잘하고 있겠죠? 뮤지컬 소년의 초상 관람 티켓 1인 2매씩 솔방울 5분께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은 박소연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문화 선물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요. 공연은 8시에 시작이래요. 미안합니다. 박소연의 러브게임 잠시 후에는 뮤직큐 함께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도록 퀴즈 만들어서 지금 보내주세요. 잠깐만요.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완벽한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 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서울에서 왔습니다.
5: 경남서 왔어요.
4: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원 지원.
6: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7: 대구 잡고 쓰리고.
8: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신청곡이 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을 한 줄에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큐.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시간입니다. 팝송, 트로트, 객관식, 주관식 모두 환영합니다. 퀴즈 출제 부탁드려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고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도록 퀴즈 보내주세요. 첫 번째 퀴즈 출제해 주신 1919님께 선물 가고요. CN블루의 음악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수요일 생방송이 끝나고 박소현이 이진혁과 허영지에게 어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진혁은 영화관 감, 허영지는 놀러 감 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DJ 박소현은? 자, 영화관 감, 놀러 감 여기에 이어주세요.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이기 때문에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영화관 감, 허영진은 놀러 감, 그렇다면 DJ 박소연은 집감입니다. 장승님 집감, 저도 맨날 갈 데가 없어서 집으로 갑니다. 7355님 집감, 소연 누나는 왜 집 가요? 아니, 저 그럼 어디 가요? 예, 끝났으면 집에 가야지. 어디 가요? 저 어디 갈까요? 예, 7355님, 그리고 김누리님까지 세 분께 선물 갑니다. 그리고 뭐, CNBLUE의 또 다른 히트곡, 웨토리아 보내주신 예, 오답이지만 7355님 주셨고요. 우리 집도 왔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보미님이. 그리고 신우영님은 데이트. 저도 이런 말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집감 대신에 데이트. 라송도 데이트 할 순 있잖아요. 보내주셔서 신우영님께 선물 갑니다. 두 번째 퀴즈 출제자 장동재님 선물 가고요. 태연의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태연. 박소연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정류장을 그냥 지나가 버렸다. 사람이 가득 타 있는 버스를 보고 박소연은 뭐라고 했을까요? 자, 버스가 그냥 정류장을 패스했는데요. 사람이 가득 타 있는 버스가 결정적 힌트입니다. 박소연은 지나가는 버스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만천가 쉽게 많이 막히지만 우리 집 애교쟁이가 라디오 덕분에 하나도 안 지루하대요. 아, 차가 이렇게 막혀도 예, 행복하게 가시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세 분께 선물 갑니다. EXID에 LIE, LIE 이렇게 버스가 그냥 지나가니까 LI 이렇게 0390님 어떻게 이 곡을 생각해내셨어요. LI 그리고 크레용팝에 어이가 있어요. 어이 어이 예, 5278님 그리고 타타타 타타 나 탄다고 타타 이렇게 외쳤을 거라고 박태천님 주셨는데 아, 그중에서 0390님께 선물 갑니다. 퀴즈 출제자 9909님께 선물 가고요. 최유리 음악을 시청하셨습니다. 최유리 홍현이가 아들 준범이와 경양식 집에 가서 돈가스를 주문했는데 돈가스가 먼저 나왔다. 그러자 준범이가 사장님을 향해 딱 한 글자로 말했는데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경양식 집 돈가스가 먼저 나왔습니다. 준범이가 아이잖아요. 예. 사장님을 향해 딱 한 글자를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을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을 보내 주세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최유리의 숲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사장님을 향해 딱 한 글자로 숲이라고 말한 거죠. 돈가스가 먼저 나왔으니까. 1076님 그리고 8620님 경양식집에서 나오는 숲은 후추 가득 뿌려 먹어야 제맛이죠. 이 추억의 맛 있잖아요. 크림 수프에다가 뭐 양송이 수프 이런 거에다 후추를 가득 뿌려 먹는 그거 아시죠 여러분? 또 1334님은 최유리 가수 숲, 요즘 수프에 밥 말아 먹는 게 괴식이라고 하던데 저는 정말 맛있게 먹고 있어요. 가끔 생각나는 맛 굿이에요. 저도 이렇게 잘 먹습니다. 숲에다가. 왜냐면 숲은 이렇게 종이컵 사이즈로 나오는 숲들이 있어요. 물만 부으면 되는. 정말 소량으로 나오는데 그 정도 종이컵 사이즈 숲을 먹으면 밥을 말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추천해드립니다. 세 분께 선물 가고요. 김보영님이 헐. 이게 수프가 안 나오고 돈가스가 먼저 나오니까 준범이가 헐 블락비의 헐 야 그리고 빵빵빵빵빵 박태천님이 노라조의 빵 오 이것도 그래서 한 글자짜리 오답이 다 왔는데 너무 잘 만드셨어요. 박정옥님은 이적의 물 예, 물이 왔고요. 와가 있습니다. 심은영님 이정현의 좋아서 이거는 와 아기가 이랬다는 거죠. 그 와도 있고 끝 있어요. 샤크라의 끝 이 돈가스가 끝이에요? 이거 다예요? 해서 끝도 너무 기가 막히게 1467님까지 다 잘 보내주셔서 이 중에서는 김보영님 그리고 박태천님 두 분께 선물 갑니다. 잠시 후 4부에는 우리 막내 작가와 제가 함께하는 공포의 듀엣 큐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임소양입니다. 화제의 연극 타인의 삶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나무, 이동희, 정승길, 장승조, 우정원 그리고 저 임수양 등 실력파 배우들이 함께합니다. 9월 13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 U플러스 스테이지에서 14세 이상 관람가 극장에서 만나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이효원입니다. 저는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위로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먼저 건네는 편이에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과정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반드시 다음이 달라지거든요. 속상한 마음 충분히 들 수 있어요. 다만 그 감정을 오래 끌고 가지 말라고 조언해요. 감정에 지쳐버리면 다음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요. 따끔한 조언이 당장은 아플지 몰라도 그게 결국 여러분을 더 멀리 데려다 줄 거예요. 과정을 돌아보는 용기가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이효원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 큐. 절대음감 박소현과 막내 작가가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듀엣 큐. 공포의 뛰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와 막내 작가가 지금부터 허밍을 해드립니다. 허밍, 멜로디만 듣고 잘 듣고 추리를 좀 하셔야 돼요. 예, 어떤 노래인지 누구의 어떤 곡인지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박민경님, 아 요즘 은근 어려워졌어요. 아 그랬나요? 지난주에 뭐였죠? 어떤 퀴즈였죠? 지난주가 기억이 안 나 일단 여러분. 예, 요즘 좀 어려워졌나요? 갑자기였어요? 아이오아이? 아, AOA의 짧은 치마. 아, 이게 좀 어려웠군요. 오늘은 쉬운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짧은 치마보다 노래방에서는 이 곡을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불렀을 거예요. 노래방에서 이 곡 진짜 많이 불러서 오늘 예, 자신감을 좀 가지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강효성님이 저 오늘은 반드시 맞추리라 하며 이어폰을 꽂았어요. 효성님, 이어폰 안 꽂아도 들립니다. 오늘은 노래방 애창곡이었기 때문에 우리 막내 작가 이거 노래방에서 좀 불렀나요? 아 불렀대요. 불렀대. 됐어 그럼. 예, 오늘 여러분 자신감 좀 가지고 멜로디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다 아셨죠? 이 정도면 여러분이 아셔야 돼. 이거를 노래방에서 안 불러봤다? 없어요. 거의 한 번 불렀냐 100번 불렀냐지 안 불러보신 게 없습니다. 샵1077 아셨죠 여러분?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예 정답을 보내주세요. 아, 그래도 한 번 더 해드려요? 아 그래요? 이거 지금은 음정은 괜찮았었죠?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르는 건 쉽고 듣는 건 어렵다. 9909님. 아, 이게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 두 번째 더 잘 됐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잘 됐어요. 정말 완벽에 가까운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좋은 진짜 컨디션 최상의 컨디션이었고 다 노래방에서 우리가 열심히 그때는 우리 막내 작가가 제가 모를 때였지 이 노래 나왔을 때. 근데 정말 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노래방에서 이 곡을 열심히 불렀기 때문에 열심히 해봤습니다.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혹시 또 모르는 분들 계실까봐 힌트송을 준비했죠. 힌트송 나가요.

엠페네트 추격자를 들어봤습니다. 힌트송이었어요. 8258님이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아빠가 크레파스를 이게 제가 시작이 이거였는데 어젯밤에 아 이렇게 들으셨네요. 또 0892님이 도망가자. 아니 이렇게 슬픈 노래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 댄스곡을 부른 건데 이렇게 또 슬프게 들으셨어. 그리고 전쟁이야. 에 이었어요. 이거 비슷하게 접근하셨어요. 9476님. 이렇게 했는데 전쟁이야. 쿵 있잖아요. 9476님 제일 비슷하게 접근하신 것 같고 스페이스의 섹시한 남자를 주셨습니다. 6615님 잘생긴 당신은 나의 남자 이렇게 잘생긴 이렇게 들으셨네요. 노바디 잘생긴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노바디 노바디 왓츄 이렇게 들으신 것 같은데 3457님 그죠? 잘생긴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또 노바디 깊은 산 속 이분은 전혀 지금 음절이랑 맞지가 않아요. 6925님 너무 다르게 들으셔가지고 옹달쌤 이렇게 동요는 아닙니다. 예, K-POP이고요. 이 중에서 그래도 전쟁이야 이분이 좀 비슷하게 들었는데 그래도 또 도망가자 어떤 분을 드려야 되나 노바디 3357님께 선물 갑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다 아셨죠, 여러분? 내꺼 하자. 이거 노래방에서 진짜 엄청 불렀잖아요. 아, 진짜 추억의 명곡입니다. 이게 2011년인데 대한민국에 이 노래를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던, 그냥 아기부터 노래방에서 엄청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7776님, 내꺼 하자 인피니트 처음으로 다 알아들었네요. 그렇죠. 송민근님, 이건 뭐 거의 인피니트 멤버 수준인데 음원이랑 똑같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수가 절로 나왔어요. 우리 막내 작가와 제가 박수를 쳤어요. 스스로. 국산찔님, 오늘은 공포의 듀엣큐가 아니라 천상의 듀엣큐입니다. 어? 감사드려요. 국산찔님. 이렇게 바로바로 알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알아들어주셔서 세 분께 선물 갑니다. 자, 정답 찾느라 우리 솔방울도 너무 다 고생하셨고요. 이제 좀 편하게 갑시다.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 뮤직큐 이어갑니다. 3357님 퀴즈 출제자에게 선물 가고요. 이분은 응? 누구의 노래? IOI의 음악을 신청하신 거군요. 아, IOI의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흔히 연애에서 덜 사랑하면 갑, 더 사랑하면 을 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인 자기를 최고로 높여서 부르는 말은 넌센스 퀴즈입니다.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인 자기를 최고로 높여 부르는 말은, 이 곡의 제목이 정답인데요. 덜 사랑하면 갑. 예, 갑이 힌트가 되겠죠. 예, 자기를 최고로 높여 부르는 말은 뭘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이 곡의 제목을 보내주세요.

뭔데 갑자기. 예, 갑자기가 정답이죠. 센스 있죠. 9913님 맞아요. 선물 갑니다. 3117님 가족들과 휴가 중에 다 같이 듣고 있는데, 아니 오늘 휴가 중에 다 같이 듣고 어디 뭐 워터파크 갔다 오시는 길에 가족이 다 듣고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휴가 중에 다 같이 듣고 있는데 동시에 갑자기 라고 외쳤잖아요. 우리 모두 빵 터졌네요. 아 이렇게 해서 또 한번 크게 웃고 러브게임에서 선물 가면 예, 2020 6년의 여름 하면 또 이 에피소드가 생각나길 바랍니다. 3117님, 예. 조웅이님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보내주셔서 세 분께 선물 가고요.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 예. 갑자기 최고의 갑은 마누라죠. 해서 바이브의 마누라 권영님 주셨고요. 서방님, 예, 이소은의 민덕규님 서방님을 보내주셨고요. 내 거 중에 최고 이현 최상구님 보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최상구님께 선물 갑니다. 자 퀴즈 출제자 7671님께 선물 가고요. 바이브의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바이브 박소연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1층에서 멈춰서 움직이질 않는다. 마침 지나가던 김숙에게 아 수가 엘베가 안 와 왜 이래? 말했는데 이 말을 들은 김숙은 뭐라고 답해줬을까요? 자 엘리베이터 멈췄습니다. 엘베가 안 와 왜 이래? 라는 질문에 김숙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시면 되는데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엘베가 늘 술이. 예. 그래서 이거 술이야. 정답.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입니다. 4000님 선물 가고요. 맨날 술이야. 엘리베이터는. 5208님. 이종현님. 소연 언니, 지금 수리 중이라고요? 퇴근길인데 운동 가려다가 이 노래 듣고 호프집으로 선회합니다. 라송 책임져요. 제가 왜요? 이 퀴즈 출제자 7671님 책임져요. 예, 세 분께는 선물 갑니다. 수리야의 예술이야란 곡 있잖아요. 싸이 씨. 예술이야. 그래서 수리야는 아니지만 예술이야. 정상영님 주셨고요. 고장난 걸까? 라는 제목이 놀랍게도 있습니다. 10cm의 고장난 걸까? 9633님 주셨고요. 푸시 푸시 베이베. 예, 버튼 눌러보라고. 제가 엘베 왜안 와? 푸시 푸시. 그럴듯합니다. 9060님 오답이지만 선물 갑니다. 마지막 퀴즈였어요, 여러분. 박수 하나 여러분께 함께하고 있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7: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정화 엔딩 크레딧 들으면서 저도 엔딩입니다. 엔딩 멘트 할게요. 오늘 생방송에 참여해주신 우리 솔방울들 감사드립니다. 김건수님 누나 잘 들었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되시고요. 예, 나 직감. 여러분도 집에 가요. 안녕.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2: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7: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8: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9: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9: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0: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9: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9: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2: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1: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매일매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 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영수 가족들 괜찮으신가요?

그런데 이 더위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찜통 더위, 가마솥 더위, 무더위, 불볕 더위 등등 영스 가족들은 오늘 어떤 더위를 느끼셨나요? 이제부턴 영스와 함께하며 더위는 살짝 잊고 시원한 틈을 만들어 보시죠.

2016년 7월 28일 화요일 웬디 영스트리트 첫 곡은 애프터스쿨의 디바였습니다. 더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무더위는 몹시 찌는 듯 견디기 어려운 더위를 뜻하고요. 찜통더위는 뜨거운 김을 쐬는 것 같이 무척 무더운 여름철의 기운을 말하는 거고요. 불볕더위는 햇볕이 몹시 뜨겁게 내리쬐을 때의 더위 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싫은 더위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 싫긴 한데 찜통더위, 뜨거운 김을 쐬는 것 같이 무척 무더운 여름철의 기운, 듣기만 해도 그렇죠. 또 무더위, 몹시 찌는 듯 견디기 어려운 더위. 요새 날씨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습하고 막 덥고 너무 뜨겁고 견디기가 힘든 것 같아서 우리 박진형님께서 안 괜찮아요. 너무 더워요. 살려주세요. 라고 맞아요. 저도 원래 더위를 많이 타진 않는데 추위를 오히려 더 많이 타는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요새 날씨가 정말 덥다라고 느낍니다. 해도 세고. 8477님 대프리카 대신 경프리카라고 들어보셨어요? 경주에서 택배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특히나 이제 일을 또 야외에서 계속 하시는 분들은 요새 이 여름이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더워서. 겨울이면 또 추워서 힘들고 미끄러워서 또 힘들고 그러실 것 같은데 아 이럴 때 물! 수분 섭취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밥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비타민 같은 경우도

0: 비타민 같은 것도 잘 챙겨 드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8477님 화이팅! 그리고 우리 홍성주님께서 팽하, 박령혜님께서도 팽하, 네, 팽하라는 인사가 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요, 영센 웬일이야로 새 노래 그냥 당장 행복하면 안 될까로 컴백한 사이언트 펭귄 팽수와 함께합니다. 우리 팽수와의 만남 기대해 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웠잖아요. 그래서 영스 카페를 열어볼게요. 더위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 더위 때문에 생긴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영스 카페에서 맞춤 음료 쿠폰 쏘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라떼, 스무디 중에 원하는 음료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않길 바싸.
1: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6: 소시지 베이커리 오뎅.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7: 든든하게
6: 집에서도
8: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오뎅.
9: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뎅
6: 오뎅.

0: 전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4: Renault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우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5: Renault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3829님, 첫째 딸이랑 크게 싸우고 학원 끝날 시간에 연락했는데 데리러 오지 말라고 하네요. 후, 이 더위에 대청소하느라 땀으로 샤워했는데 다시 열이 올라오네요.

약간 저 같기도 하고 그 지금도 부모님이랑 약간 투닥투닥거리고 하기도 하지만 가끔 이런 거 있으면 아 됐어 오지 마 아 됐어 약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각자의 그 상황이 또 예, 부모님이 들으시면 또 그러시겠다. 아휴. 아 근데 이런 상황에 얼굴 보고 좀 더 얘기하는 게 좋긴 한데 그 싸운 지 얼마 안 되면은 그 감정들이 조금 남아있어가지고서 아 내가 알아서 갈게 오지마 이렇게 데려와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그쵸? 네. 더위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 더운 날씨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남겨주세요. 이 더위를 물리치기 위한 영스 카페가 열렸습니다. 사연 읽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라떼 스무디 중에 맞춤으로 음료를 골라서 드릴게요. 원하는 음료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장숙님 오늘 고문의 과일 가게 배달을 도와드렸어요. 근데 오토바이 운전이 서툴러서 배달이 지연돼서 마음은 초조하고 온몸은 땀에 젖고 힘들었어요. 저는 시원한 스무디 마시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저도 이제 과일 가게에서 배달을 또 시켜먹는 사람으로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배달이 지연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마음은 더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고모분께서는 우리 장숙님 엄청 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다고 원하신 또 스무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1357님 정말 진짜 리얼로 찐으로 가마솥 더위에 시달리는 순대 푸드트럭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푸드트럭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안 그래도 푸드트럭이 더우시겠지만 저기 순대이기 때문에 더 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푸드트럭은 또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많이 구매를 하실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실 것 같으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재민님 2톤 트럭으로 기계 납품하는데 트럭이 에어컨이 시원치 않아서 땀 범벅이네요. 서울에서 양주까지 4시간 동안 애쓴 저에게 라떼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 에어컨을 한번 나중에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아직 여름이 끝나진 않았잖아요. 네, 끝나지 않아서 8월도 제가 듣기로 더울 예정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시간 되실 때 한번 그 에어컨 점검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만약에 고치기가 어렵다 하면 요새는 목에다가 거는 그 선풍기 있죠. 네, 그것도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원하시는 또 아이스 라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위 때문에 생긴 일들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시원한 아이스 음료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앨리스의 Summer Dream.

앨리스 서머드림 듣고 왔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국설진님, 오늘 선풍기 중고거래하러 나갔다가 바람 맞고 선풍기 들고 그냥 왔어요. 너무 덥고 연락 두절된 그분이 너무 약속했어요. 머리끝까지 시원해진 스무디 마시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 중고거래를 하면 그 소통을 하면서 약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 바람을 맞춥니까? 안 되면 미리 연락을 해서 아, 저 죄송하지만 오늘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뭐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던가, 아니면 구매를 원치 않으면 며칠 전에 연락을 해서 아, 저 원래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좀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좀 필요가 없어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라던가. 아니 이게 그 판매하는 사람만 지금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고, 이게 참, 이게 두고 계세요? 이거 구매하시려고 하셨던 분 꼭 두고 계셨으면 좋겠네. 스무디 보내드리겠습니다. 둘이 7028님, 분식집 하고 있는데 튀김기가 너무 덥네요. 200도가 넘는 온도라 시원한 음료 먹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여름에 이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정말 힘들고, 또 제일 힘든 게 불 앞에서 요리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입맛도 싹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요리를 하게 되면 너무 더워가지고 땀도 많이 흘려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힘내시라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0님, 에어컨 설치 기사입니다. 에어컨은 많이 만지지만 에어컨 바람은 제일 못 쓰는 직업이죠. 설치를 기다리는 고객님들을 위해 열심히 설치하러 다니다 보니 매일 퇴근하고 나서야 저녁 한 끼만 먹어서 벌써 17kg나 빠졌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에고, 어떡해. 아, 근데 이게 막 틀고서 에어컨을 이제 고치는 게 아니라 끄고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동하실 때라도 에어컨 바람 좀 많이 쐬시고, 그리고 차 안에라도 뭔가 프로틴 음료나 뭔가 그래도 끼니 거르지 않게 좀 드실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달걀은 지금 이 더위에 좀 상할 것 같고, 프로틴 음료 정도를 조금 사놓으셔서 그런 거라도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시라고 아이스 라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8님, 회사에서 한 달에 두 번씩 퇴근 후에 풋살을 차는데요. 오늘 깜빡하고 물을 못 챙겼어요. 그런데 지갑도 못 챙김. 목이 너무 타요. 살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살려드려야죠. 살려드려야죠. 물도 못 챙기고 지금 풋살 하시는데 지금 너무 힘드시겠다. 네, 아죠. 네, 아가 최고라 생각이 됩니다. 아 보내드릴게요. 또 우리

77님, 1300도가 넘는 용광로에서 금속 녹이는데 엄청 덥습니다. 와,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2977님도 힘내시라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쉬는 날도 쉬는 날 같지 않은 그런 날을 또 보내고 계신데 음료 또 보내드릴 테니까 아죠 커피 마시며 쉬고 싶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 보내드리고요. 이 아가 조금은 우리 이일님의 조금 속상한 마음, 아쉬운 마음을 달래드릴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0103님, 야간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14개월 아기가 있는 아기 아빠입니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먹으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내랑 아기랑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필요하죠. 또 일하시는 분들이나 항상 커피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더 힘내셔서 나중에 또 쉬는 날 아내분이랑 또 14개월 예쁜 애기랑 나가셔서 맛있는 것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분은 영센 웬일이야 신곡을 발표한 우리 펭수와 함께합니다. 라이브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방송 들으면 맞힐 수 있는 복습 퀴즈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runo Mars featuring Mark Ronson의 Uptown Funk.

0: 여름철 필수기기 에어컨에 쓰이는 냉매가스는 위험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누출된 양이 많을 경우 주변 산소 농도를 낮춰 질식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현장에서 쓰는 에어컨은 단순한 냉방기기가 아닌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공조설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조설비는 주로 기계실이나 냉동창고 등 밀폐되거나 환기가 제한된 공간에 두기 때문에 산소감지기도 함께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때 산소감지기는 단순히 감지만 하는 게 아닌 산소 농도가 낮아질 때 주변 설비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까지 갖춰야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입니다.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요즘 경남 사천시 삼천포 앞바다는 전국에서 몰려든 어선과 낚싯배로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이달 8일 참문어가 금어기에서 풀렸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씨알도 굵고 어획량도 크게 늘어 금어기 첫날 위판량이 작년보다 6배 가까이 늘었다는 풍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참문어는 남해안에서 주로 잡히는데요. 돌툼에 살아서 돌문어라고 불립니다. 지금부터 9월까지가 가장 맛있을 때인데요. 살짝 데쳐먹는 숙회는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고 문어장이나 전, 매콤한 볶음으로 즐겨도 별미입니다. 여기에 피로해소를 돕는 타우린까지 풍부하다고 하니까요. 올여름 제철 참문어로 맛과 영양을 함께 챙겨보세요.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오늘은 신곡을 들고 놀러 온 펭수와 함께합니다.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십니까, 펭수입니다. 펭하
0: 귀여워. 반갑습니다. 아니 영세도 첫 출연이시잖아요.
1: 맞습니다, 소민님. 드디어 만나뵙게 되네요.
0: 네, 그러니까요. 우리 펭수씨.
1: 네, 네. 보고 싶었어요.
0: 아, 저도요. 아니 우리 삼구고이님께서 완디 펭수 실물이 궁금해요. 눈앞에서 보니 어떤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물파다.
1: 아.
0: 화면도 너무 좋은데 실물로 보면 계속 귀엽다라는 말이 쉴 새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저는 그거 반사하겠습니다. 반사.
0: 어, 뭐예요?
1: 사돈 낱말하지 마시라. 이야, 저는 무슨 들어오는데 아니 선배님이 안 계시고 네. 어, 웬 빛이 있는 거예요? 눈이 부셔.
0: 눈이 부셔.
1: 어, 아, 역시.
0: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우리 구한나님께서 완디 펭수 너무 커서 많이 놀랐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솔직히 좀 놀라긴 했는데 안 놀랐으면 거짓말이죠. 놀랐는데 그쵸. 근데 귀여움이 더 와가지고 저한테 지금 계속 귀엽다고 지금 계속 외치고 있어요.
1: 감사합니다.
0: 어떡하지? 네. 김혜선님께서 왕크 왕귀. 오, 맞는 것 같아요. 신승민님께서도 왕크 왕귀 펭수라고.
1: 고마워요.
0: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우리 펭하님께서 펭수가 전에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서 레드벨벳 빨간맛 커버했잖아요. 원곡자 웬디 선배님 앞에서 한 소절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봤습니다.
1: 봤습니까?
0: 네, 봤습니다.
1: 이야, 이게 약 바야흐로 5년 전이군요.
0: 근데 막 정승환님도 계셨고 생태님도 계셨고 봤었어요.
1: 맞아요.
0: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권진아 씨랑 또 함께
1: 맞죠.
0: 또 노래를 부르셨었는데 오늘 어떻게 문자를 보내주셔서 아, 그런데 한 소절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1: 어, 저는 영광이죠. 왁왁왁 빠빠빠 빨간맛 궁금해하니 깨물면 점점 녹아든 소베리 그맛
0: 마이크로캔디샵
1: 찾아봐 베이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맛. 명곡입니다. 와, 명곡이야.
0: 목소리가 잘 맞는 것 같네요.
1: 그럼요.
0: 네. 혹시 빨간맛 말고 또 좋아하는 노래?
1: 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
0: 아니에요. 덤덤덤으로 외치고 덤덤덤으로 끝납니다. 네. 아니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곧 신곡 발매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목은 그냥 당장 행복하면 안 될까? 인데요. 맞습니다. 곡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자, 지금 당장 그냥 당장 행복하면 안 될까? 우리가 너무 행복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제가 언제 어디서든 그 놀이터 마냥 놀이터 우리 그 추억의 그 뭔가 그 저기 추억 돋는 곳이잖아요.
0: 네.
1: 행복했던 순수하게 그런 것처럼 제가 어디든 놀이터처럼 있을 테니까 많이 많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0: 아, 너무 좋네요.
1: 그런 노래입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아니 꼬질팽님께서 이번 신곡이 밴드 루시 조원상님에게 받은 곡이라고 했는데 어떤 인연으로 곡을 선물 받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아무 인연 없었어요.
0: 아 그래?
1: 네 그냥 만들었어요 제가. 강제로 억제로.
0: 아 부탁드렸어요.
1: 네,
0: 해달라고.
1: 인연은 뭐 없었으면 만들어야죠.
0: 아 그쵸 그쵸 그쵸. 네. 어, 전 원래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1: 시작이었어요 시작.
0: 아, 시작 이제부터 시작이다.
1: 그쵸 그쵸.
0: 노래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1: 이걸 왜 나한테 주시지? 이걸
0: 왜요 왜?
1: 아니 노래가 좋아요.
0: 아 너무 좋아서.
1: 네네네네.
0: 펭수님이니까 그렇지.
1: 오 아니에요. 그 제 노래라서 좋다기보다 아 이 노래는 그냥 본인이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0: 아 루시 분들이.
1: 와 이거 너무 진짜 노래 처음 듣자마자 네. 와 이거 횡재다. 신받다.
0: 그만큼 펭수 씨가 주는 그 많은 분들께 주는 그 에너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1: 또 그렇게 좋은 말씀으로 또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니 제가 문들바를 모르겠습니다.
0: 아니 그럼 녹음하셨을 때 원상 씨께서 또 직접 디렉도 해주신 건가요?
1: 어 그럼요 그럼요.
0: 아 진짜요?
1: 네네.
0: 우와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녹음하실 때?
1: 저는 사실 조금 이제 그 좀 진지하게.
0: 네.
1: 아 이거 근데 뭔가 아 내가 소화할 수 있을까 걱정해서 들어갔거든요.
0: 네.
1: 근데 들어가서 한 소절 하자마자 어우 너무 좋은데요?
0: 어, 진짜요?
1: 너무 좋은데요?

0: 해셔가지고 엥? 했는데 한 시간인가? 에. 한 시간 반 만에 어우 너무 좋은데요? 만 하다 끝났어요.
1: 당근만 계속 드시는 스타일이셨구나.
0: 오히려 저는 아 답이 없나?
1: 아 약간 좀 아쉬운 점을 좀 얘기하면서 고쳐나가고 싶었는데.
0: 네 근데 아쉬운 점이 없다고 그냥 이제 계속 시간만 해주셔가지고
1: 근데 없으니까 없다고 하시는 거겠죠.
0: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1: 너무 완벽해서
0: 네. 너무 스윗했습니다.
1: 펭수 씨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어서 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또 썸머송 콩국수를 발매하고
0: 그쵸.
1: 아니 이번에도 뭐 음식 시리즈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기대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셔요.
0: 그래서 뭐 누구는 뭐 잔치국수 나오는 거 아니냐.
1: 국수 시리즈로.
0: 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 이제 뭐 음식 한번 냈으면 좀 다른 한번 스타일로 가볼까 해가지고 다른 스타일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1: 혹시 이번에 다른 후보들 같은 게 또 있었나요?
0: 다른 후보요?
1: 네. 과연
0: 없었습니다.
1: 아,
0: 그냥 우리는 하나만 보고 가는 거야.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이제 제안을 드릴 때 노래를 어떻게 만들어 주십사 하잖아요.
1: 네.
0: 만화 주제곡 같아라. 그런 느낌으로 해줬어요. 바로 그냥 누가 들어도 이거 만화 주제가 아니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1: 만화 주제가 한번 들으면 좀 약간 계속 꽂혀가지고 계속 듣게 되잖아요.
0: 그쵸.
1: 맞아요. 근데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콩국수에 소금 대 설탕이 있잖아요. 우리 펭수 씨의 취향이 좀 궁금한데 소금 대 설탕 저랑 같이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1: 네 하나 둘 셋 소금. 좋아요.
0: 저는
1: 아니, 설탕 존중해요.
0: 아니 저 소탕이에요. 소탕.
1: 아 소탕.
0: 네.
1: 둘 다?
0: 소금 반 설탕 반.
1: 아 진짜요?
0: 아 이거 그렇게 먹으면은 두 가지 맛 다 느낄 수 있어요.
1: 아 그래요? 전 소금밖에 안 먹어봤는데
0: 소금 먹다가 좀 물리다 싶으면 이제 설탕 먹고
1: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0: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
1: 소탕 너무 좋아요.
0: 괜찮아요 이거.
1: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이제 또 노래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아니 오늘 영스를 위해서 신곡 완곡을 또 라이브로 공개해주신다고 해요. 아니 궁금하게 최초 공개 맞나요?
0: 아 오늘 최초 공개입니다. 오늘 최초 공개.
1: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무슨 일이야. 저희는 또 감사한 마음으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라이브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무도 혹시?
0: 안무가 제가 있나요? 일단은 그 저희가 챌린지가 있긴 한데
1: 아 그래요?
0: 또 이제 무대 위 안무는 좀 달라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다들 제 안무를 보시면 매번 같은 안무를 보실 수가 없어요.
1: 영스트리트에서만
0: 보여주는 안무.
1: 아 진짜요? 더 영광이네요.
0: 즉흥적으로 한번 제 노래를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보는 라디오로 들어와서 확인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우리 2975님께서 오늘도 내 야근을 함께해준 펭수 퇴근길에 영스까지 나와주다니 너무 감동이 라고 팽러뷰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0: 팽러뷰?
1: 또 0311님께서 초등아이 둘 맘이라 늘 새학기 교재를 고를 때 고민되거든요. 근데 펭수가 그려진 교재는 그림도 귀엽고 애들이 좋아해서 늘 고르거든요. 오늘도 2학기 교재 받아서 공부시켰는데 애들이 펭수 라디오 나왔다고 너무 신기하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정우님께서는 시간이 순삭으로 간다 펭수랑 있으니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펭수씨 준비됐나요?
0: 준비됐네요.
1: 아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펭수의 그냥 당장 행복하면 안 될까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그냥 당장 행복하면 안 될 걸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어머, 라이브 너무 짠하잖아요. 무슨 일이야?
1: 야, 아니 잠시만요. 아, 이게
0: 아니 이게 어려운 곡이에요.
1: 와, 이게
0: 어렵죠. 제가 들었을 때 어렵다는 느낌. 왜냐면 가성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1: 왔다 갔다 하고요.
0: 네.
1: 이거 저 라이브거든요. 근데 제가 네. AR을 깔고 해요. 이게 첫 곡이라.
0: 네네네.
1: 잠시만요.
0: 아니 근데 이게 숨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가사가 이제 어느 정도 쉬어야 되는데 쉴 틈이 없이 계속 말을 가사가 있으니까.
1: 역시 우리 웬디 선배님은 역시 대선배님이십니다.
0: 그리고 가성할 때도 더 호흡이 나가고 하니까 이게 호흡 조절도 힘들고 근데 완벽한 라이브를 해냈다 우리 선수 씨가.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야,
1: 감사합니다.
0: 아니 문자들이 와 있어서 문자 있는 동안 좀 숨을 좀 고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김광수님께서 오 청량한 목소리 너무 좋아요. 또 김혜선님께서 락패 가고 싶은 느낌 물씬. 또 민준기님께서 이것이 남극의 시원함이다. 시원한 가창력 덕분에 더위가 싹 날아가네요. 또 류애령님 여러분들 팽뚜 노래 듣고 당장 행복해지세요. 또 노수연님 웬디님 1열 직관 부러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부럽죠? 네. 아 저도 제 자신이 되게 부럽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 너무 노래하실 때 너무 귀여워요.
1: 감사해요.
0: 진짜 너무 이렇게 귀여운 사람 처음 봤어요.
1: 저는 펭귄입니다.
0: 아 이렇게 귀여워 이렇게 귀여운 펭귄 처음 봤어요.
1: 네 많이들 착각하세요.
0: 맨날 죄송합니다.
1: 나라는 펭귄을 보신 적이 없다 보니까
0: 그러니까요. 너무 귀엽습니다.
1: 그쵸?
0: 네. 아니 우리 도민님께서 이번 신곡의 포인트 한번 궁금해요. 지난 활동 때는 음악 방송도 출연했는데 이번에도 음반 계획이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포인트 한번 있다 하셨잖아요.
1: 맞습니다.
0: 안무가.
1: 제가 포인트 안무도 있고요.
0: 네.
1: 음반 계획이 있는데요.
0: 오!
1: 아 이거 스폰가?
0: 어?
1: 어?
0: 어?
1: 저 말실수한 거 아니에요?
0: 어머 아니에요. 저희야 좋죠.
1: 어?
0: 음반 혹시 언젠지는 모르시죠?
1: 저 금요일이에요.
0: 이번 주?
1: 네.
0: 아! 무슨 일이야! 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대해주세요.
0: 안무 그럼 혹시
1: 포인트 안무가
0: 네, 안무 설명해주시나요?
1: 아 사실 저희가 챌린지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이번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0: 네.
1: 두 발 뻗어 다시 제자리로인데요.
0: 두 발 뻗어 다시 제자리로.
1: 제자리로.
0: 제자리로.
1: 제자리.
0: 제자리로.
1: 네 그리고 버티지 않아도라는 게 있어요.
0: 네.
1: 제가 날개가 좀 짧은 게요. 원래
0: 네.
1: 길면 딱 해가지고
0: 네.
1: 빵빵빵빵빵빵빵빵빵 오! 그거예요!
0: 빵빵빵빵빵
1: 오! 그거예요!
0: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1: 아 이거 맛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이거 한번 기대해 주시고
0: 혹시 펭수씨 아이디어로 탄생한 안무인가요?
1: 전혀 제 아이디어 아니고
0: 아.
1: 자 이거는 제작진이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0: 네
1: 영스트리트에서 말하겠습니다.
0: 네.
1: 이 안무 창작가 무려 왁시
0: 오~
1: 오~ 왁시님께서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0: 네.
1: 아 이거 근데 아무래도 챌린지 하려면 좀 안무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0: 그쵸.
1: 하니까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하니까
0: 아~

0: 당연히 하고 싶다고.
1: 아, 펜스 씨 가면 다 도와주고 싶을 것 같아.
0: 어? 그렇다면 네. 선배님도 제가 부탁을 뭘 하면 좋을까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1: 다 들어드리죠. 펜스 씨 거라면. 펜스 씨 거라면은 당연히 들어드리죠.
0: 뽀뽀 주세요.
1: 네. 이거는 저희가 이따 제대로 촬영을 해서 영스 인별그램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찾아봐 주시고요. 음악 방송에 또 출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0: 그쵸.
1: 지난번에 그 마이크를 떨어뜨려서 리스크 논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0: 네. 보통 이제 그 인간적인 면을 좀 보여주려고 라이브 인증하려고 네. 이렇게 라이브 하시다가 이렇게 네. 하시잖아요.
1: 네.
0: 저는 반대로 왔습니다.
1: 아, 떨어뜨리는 걸로.
0: 노이즈 마케팅이다.
1: 아.
0: 공연이 대놓고 립싱크였거든요, 근데.
1: 네.
0: 그래서 립싱크 인증을 한 겁니다. 라이브 남자들 라이브 인증할 때 네. 저는 립싱크 당당하게 립싱크 했어요.
1: 혹시 이번에도 혹시 그 인증을 좀 계획 중이신가요?
0: 궁금하시죠?
1: 네.
0: 궁금하시면 봐주세요.
1: 아, 금요일 방송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음악방송 1위 공약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요새.
0: 그쵸.
1: 펜스 씨도 있을까요?
0: 아, 1위 공약. 아, 이거 지금 고민을 안 해봤는데 지금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지금 오. 그러면 제가 1위 하면
1: 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요새 이런 거 고르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0: 제가 1위를 한다면
1: 네.
0: 진짜 한강에서 버스킹 하겠습니다.
1: 우와!
0: 네.
1: 대박! 와!
0: 미안해 제작진.
1: 제발.
0: 도저히 생각이 안 났어.
1: 제발 1위를 꼭 했으면 좋겠다. 버스킹 볼 수 있게.
0: 오케이 오케이.
1: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또 1위 공약까지 들어봤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Come on.

0: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3: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3: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1: 오딸.
4: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6: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7: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6: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7: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8: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9: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0: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0: 웬디의 영스티 광고 듣고 왔고요. 3부에서도 계속 펭수와 함께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복습 퀴즈. 여러분이 오늘 방송을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신지 확인하는 복습 퀴즈를 준비해봤는데요. 펭수의 신곡 제목 그냥 당장 땡땡 하면 안 될까 해서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주시죠.
1: 1번 행복, 2번 사랑.
0: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도 소개해주세요.
1: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저희는 펭수씨 신곡 한 번 더 듣고 올 텐데요. 펭수씨가 직접 한 번 더 소개해주세요. 어떤 곡이
1: 좋습니다. 저희 신곡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펭수가 부릅니다. 그냥 당장 행복하면 안 될까?
0: 네. 그럼 저희는 3부에서 계속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이 외쳐주실 수 있나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여름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바로 열이죠.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도 뜨거운 열 때문에 생기는데요. 건강하다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하죠. 볕이 뜨거운 날 어지럽거나 두통,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주고요. 폭염특보가 있는 날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피해주세요. 또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여름 건강엔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당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 최고의 진행자 웬디 선배님이 진행하는 웬디의 영 스트레이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파워 FM으로 놀러오세요.
1: 매일 밤 8시엔 웬디의
0: 영 스트레이트. 그냥 당장 영수 들으면 안 될까?
1: 저희가 또 슛을 횡수가 나와가지고 영수 홈모멘트를 좀 부탁드렸는데 너무 완벽하게 또 해줬어요.
0: 아, 우리 뭐 찰떡이네요, 찰떡이야. 아,
1: 못하는 게 뭐예요, 펭수 씨?
0: 못하는 걸 못합니다.
1: 와. 아, 문자 하나가 왔는데요. 펭수가 하나 직접 소개해주세요.
0: 네, 지호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펭수를 19년도에 처음 하게 됐는데 어쩜 그때랑 지금이랑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관리를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 비결이 궁금해요.
1: 근데 저도 이거 너무 궁금해요. 변함없는 미모 관리 비결.
0: 있죠.
1: 헉, 뭐예요?
0: 일단은 끊임없는 변화.

0: 변함없는 사랑이랄까?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니 저도 변함없는 미모를 보내드려야죠.
1: 아 너무 좋다. 진짜 변함이 없어가지고.
0: 그치요.
1: 혹시 그러면 그때랑 비교했을 때 좀 달라진 것도 있나요?
0: 아 제가 뭐 많은 분들께서 자꾸 제가 바뀌었네요. 아니 내가 어떻게 바뀌어?
1: 그치 펭수는 펭수인데
0: 나 못 바뀌어요. 바뀌어? 아 근데 네. 이제 목소리가 좀 바뀌어가지고.
1: 아 목소리 어떻게 바뀌었어요?
0: 이제 저도 뭐랄까 그 한국에서 오래된 생활을 하니까 네. 좀 더 그 한국말이 자연스러워졌잖아요.
1: 네.
0: 그래서 화술이 좋아졌다라고 표현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약간 어눌한 목소리 조금 더 그 굵은 목소리가 옛날에 그랬다면 지금 유창하잖아요.
1: 네.
0: 유창팽입니다.
1: 네. 유창팽.
0: 네.
1: 그러면 목 관리 같은 것도 좀 따로 해요?
0: 그 뭐랄까 그
1: 노래도 하니까
0: 저는 그 뭐랄까 국악 같은 걸 하면요 판소리 이런 거 네. 하면 구준살백이잖아요 성대
1: 네.
0: 저도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1: 아 진짜요? 와
0: 난 굳어버렸다.
1: 아
0: 오히려 우와. 좋아.
1: 우와, 오히려 좋아. 맞아.
0: 그래서 목이 나갈 일이 없어요.
1: 어머 너무 좋다.
0: 어흥.
1: 너무 좋은데요?
0: 그쵸?
1: 노래할 때 특히나 말할 때도 그렇고. 아니 또 3214님께서 펭수 오늘 OOTD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아 오늘은 조금 뭐랄까 프레시한 느낌으로 약간 캔디바 같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1: 너무 귀엽다. 네.
0: 근데 이거 모자가 이거 두건이거든요.
1: 네.
0: 다들 담요를 왜 머리에 쓰고 하냐고.
1: 아 너무 귀여워. 왜 나는 이거 저기 두건 같은데.
0: 진심이 살짝.
1: 네. 아 진짜 두건 같아요.
0: 아, 맞아요.
1: 네.
0: 진짜 두건이에요. 두건.
1: 너무 귀여워요.
0: 머리 두에 수건 건.
1: 진짜 귀여워.
0: 머리에 쓰는 수건.
1: 아니 진짜 귀엽고 포인트가 여기에. 그 무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별 스티커를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0: 여기 보면은
1: 네, 아, 너무 귀여워.
0: 제가 그 아이돌 선배님들처럼 이렇게 이쁘게 한번 별도 붙여봤어요.
1: 아, 너무 귀여워.
0: 아
1: 진짜 반짝반짝 빛나요. 너무
0: 고마워요.
1: 귀엽잖아. 네.
0: 선배님도 근데 붙이셨네요 두 개. 동공에 두 개 받으신 것 같은데요.
1: 아 이렇게 또 펭수의 OOTD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 펭수 플레이리스트 송 노래들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제에 맞는 노래를 직접 골라줬다고 하거든요. 어떤 노래가 있을지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는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가수의 노래입니다.

0: 루시.
1: 네, 루시의 개화인데요. 선곡 이유 궁금합니다.
2: 일단은 제 노래를 만들어주신 분께서 그 루시의 조원상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네. 네, 은혜를 원수로 갚겠습니다.
1: 아, 원수로 갚겠다. 네, 오.
2: 청춘 어람에서 제가 루시 이기겠습니다.
1: 와, 이번 노래로 또 너무 좋은데요. 아, 라이벌이라고 또 꼽았습니다. 이 노래를 한번 보고 뺏어볼 수 있을까요?
2: 자, 노래 맞춰보겠습니다.
1: 네.
2: 바람 내게 봄을
1: 데려다줘. 나 이 버전이 더 좋다. 저 이 버전이
2: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1: 와, 어떡해. 저 이 버전이 더 좋아요. 약간 속삭이듯이 말하는.
2: 어떡하죠?
1: 큰일났다. 벌써 뺏겼어요 지금.
2: 제가 뺏었습니다.
1: 네, 뺏었어요. 예, 지금. 와, 너무 좋다. 그럼 우리 루시 분들께 밴드곡 대 밴드곡을 한번 붙자 음성 편지를 한번 남겨본다면.
2: 좋습니다, 선배님. 자, 저는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선배님들에게 결투 신청을 하고 당당하게 음악으로 승부 보시죠.
1: 좋습니다. 아니, 우리 3490님께서 펭수 뽀로로 선배님이랑 아직도 식사 못했나요? 둘이 만나면 밥은 누가 사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또 다른 라이벌 중에는 같은 조류인 또 뽀로로 선배님이 또 계시죠.
2: 그쵸.
1: 어떻게 밥 한번 같이 드셨나요?
2: 아, 일단은 정말 존경하는 조류 선배님이시고.
1: 네.
2: 다만 밥은 같이 안 먹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먹는다 누가 사냐,

0: 그래도 아무래도 선배님이 그래도
1: 그쵸.
0: 선배님 처음 그
2: 선배님이신데
0: 선배님 좀 사줘야지.
2: 그쵸. 좀 선배님인데
0: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2: 그쵸 그쵸 선배님이니까
0: 그쵸
2: 그쵸 그쵸
1: 사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그럼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연습생 시절 힘이 된 노래입니다.

0: 거북의 빙고입니다. 선곡 이유도 궁금해요.
1: 일단 제가 그 레드벨벳 다음으로 좋아하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레드벨벳보다 좋아하는 가수가 바로 거북이거든요.
0: 어머.
1: 그래서 이 노래가 마치 제 좌우명처럼 정말 들으면 너무 신나고
0: 맞아요.
1: 희망을 잃지 않는.
0: 너무 신나잖아요.
1: 네, 10대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0: 빙고. 아니 펜서 10살이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되게 옛날 노래인데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1: 복습이라는 게 있죠. 네, 저는 아무래도 그 대한민국에 왔을 때 모르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옛날 거부터 쭉 들었죠. 근데 이 노래 꽂혔습니다.
0: 꽂힐만해요 이 노래. 아니 루비님께서 펭수가 아이돌을 꿈꾸는데 아직도 데뷔를 못했잖아요. 아이돌의 꿈을 이룬 웬디 선배님이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일단 먼저 왜 아이돌을 꿈꾸게 된 건지.
1: 사실 저는 아이돌의 꿈이라기보다 우주 대스타가 꿈인 게요 수단 중에 하나죠.
0: 아 이게 아이돌이? 아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없어요?
1: 아니
0: 이제까지?
1: 아직 꿈을 이루지 못했는 게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0: 아 그쵸.
1: 목표가 있다는 건 행복한 거죠.
0: 그쵸. 아 근데 이런 마인드만 가지고 있다면 전 충분히 데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오케이!
0: 이런 마인드로 귀여워. 오케이! 오케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순간을 올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거랑 좀 다른데 내가 생각하는 탑3는 에스파, 아일리, 트와이스.
1: 아! 이게 제가 저번 음방 나왔을 때 라이벌 탑3였거든요.
0: 아 네.
1: 아 이제 라이벌 탑3.
0: 네.
1: 일단 탑1.
0: 네.
1: 레드벨벳. 탑2. 루시.
0: 네.
1: 탑3.
0: 네.
1: 작년에 나.
0: 아 작년에 나. 오 맞아. 그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1: 야 아니 하필 또 이 여름에.
0: 그러니까요.
1: 여름하면 레드벨벳인데 레드벨벳이 왜 또 시기가 겹쳐가지고.
0: 그러니까요. 딱 일주일 정도 차로 좀 겹쳐가지고. 근데 완전 다른 느낌이라 괜찮아요.
1: 그래요?
0: 네.
1: 그거 약간 좀 반가운 얘기네요.
0: 완전 비슷한 장르면은 좀 힘들 수 있는데.
1: 그러니까 무슨 수로 이겨 얘가.
0: 아이 그것보다 지금 노래 너무 좋잖아요.
1: 그렇죠.
0: 네. 다른 장르라서 완전 괜찮습니다. 그럼 아이돌 중에 롤모델이나 존경하는 선배님 있으신가요?
1: 아 존경하는 선배님. 아, 일단은 뭐 제가 앞에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뭐 이제 해차로 한 거의 5년 차 이렇게 영스트리트에서 꾸준하게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웬디 선배님.
0: 와.
1: 정말 존경하기 그지없습니다.
0: 아 몸이 뭐예요? 감동을 또 이렇게.
1: 아이돌이지만 이렇게 MC까지 잘하는 아이돌.
0: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마지막 주제는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의 노래입니다.

0: 네, 에이티즈 배드를 골라줬는데요. 성공 이유 궁금합니다.
1: 일단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저 한섹시합니다.
0: 어? 그래요?
1: 네.
0: 너무 귀여워가지고.
1: No, no, no.
0: 아, 그래요? 근데 섹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1: 저 태토팽입니다.
0: 태토?
1: 네.
0: 아, 태토?
1: 네.
0: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1: 네, 태토 섹시고요.
0: 아, 진짜요?
1: 보여드려요?
0: 어, 네. 그러니까 일어났다! 오늘 라디오를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태토 섹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1: 절대 섹시 보여드리면 절대.
0: 절대 섹시.
1: 절대.
0: 아, 절제. 절제 섹시. 오케이. Let's go.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챌린지가 요새 또 핫해가지고. 네.
1: 그걸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거 챌린지에다가 여기서 하려고 안 했어요.
0: 대박. 너무 기대돼요. 이거 절제된 섹시인데 진짜. 기대해보겠습니다.

0: 준이가.
1: 아까 그 bad bad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요? 브릿지 준비됐습니까?
0: 춤 땡겨 춤 땡겨 춤 땡겨

0: 와 대박.
1: 나 섹시하지.
0: 아니 우리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절제된 섹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김세현님께서 어머어머, 또 2872님께서 대박 섹시 인정이라고. 아니 이거 옷 내리는 거랑 이거 들어올리는 거랑
1: 그쵸.
0: 거의 찢는 퍼포먼스였는데
1: 오토밤 연락줘. 아.
0: 와 너무 잘 봤습니다. 또 챌린지까지 크, 너무 좋았어요. 우리 김윤승님께서 춤잘팽. 아
1: 감사합니다.
0: 진짜 이거 절제된 섹시 크, 너무 잘 봤어요.
1: 강약 중간약 있어야 돼요.
0: 아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잘 보였어요.
1: 그쵸.
0: 이렇게 또 아, 노수연님께서 미쳤다 팽미팅에서 보여줘 라고
1: 좋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팽스 플레이리스트 속 노래들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844님께서 회사에 자기 일 미루는 선배가 있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화병나기 직전인데 영크크 MG 팽수가 대시 한마디만 해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아 이걸요? 아 제가요? 왜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또 이제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면 된다가 펭수의 모토라고 합니다. 이런 부당한 상황에서 펭수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1: 이거는 그러니까 어? 아니 어차피 모필 싹은 잘라야 된다니까요. 아우
0: 화가 납니다. 아주 그죠?
1: 이거는 바로 그냥 아 그냥 아,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말로 안 된다.
0: 말로 안 된다?
1: 야찰로 붙어. 도저히 못 참겠어. 어? 안 되겠어. 말로 안 되면 그래도 말로 해야죠.
0: 아, 말로 해야죠.
1: 네.
0: 에. 근데 펭수도 할 말 다 못 할 때도 있나요? 막 집 가서 후회하고?
1: 아, 뭐 자주 하죠.
0: 아, 그래요?
1: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영스트리트에서 했다. 아, 조금 아까 노래 더 잘 부를 걸.
0: 아, 너무 잘했는데?
1: 뭐 이렇게 막 후회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내일의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가 된다.
0: 이야, 멋있다. 너무 멋있다. 또 우리 혜인님께서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내는 펭수잖아요. 그동안 말한 게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다음 목표는 뭔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팬미팅도 하셨고 또 일본 진출도 하셨고 바라는 게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다음 목표가 또 있나요?
1: 다음 목표는 일단은 지금 다음 목표는 바로 음악방송 가서 잘하기.
0: 아 그쵸 음방 있잖아요 또.
1: 그리고 오늘로 하여금 오늘로 따지면은 영스트리트 마지막까지 재밌게 하기.
0: 아
1: 너무 그 큰 목표는 저는 세우지 않아요.
0: 아,
1: 당장 내 앞에 있는 것부터 잘하자.
0: 아 좋습니다. 아니 이고이로님께서 이제 펭수 다음 목표 웬디와의 듀엣 어떤가요? 라고. 아 너무 좋아요.
1: 진짜로?
0: 진짜로.
1: 와 잠깐만 나
0: 진짜로.
1: 오늘 생일인가 봐요.
0: 진짜로. 전 아까 펭수의 라이브를 듣고 더 느꼈습니다.
1: 뭐냐?
0: 네.
1: 어, 저 지금 너무 감동했어요.
0: 정말 이 라이브를 듣고 저한테 와닿아가지고.
1: 감사해요.
0: 정말.
1: 그 2925님 감사해요.
0: 2725님께서 겨울에 두 분이 발라드 듀오 추천합니다. 어 캐럴송 이런 것도 좋겠다.
1: 너무 좋아요.
0: 캐럴 같은 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1: 2725 고맙고요.
0: 진짜. 또 펭글님께서 제일 추운 남극에서 왔는데 왜 가장 더운 한여름에 노래를 내고 뜨겁게 활동하는 건가요? 워터밤 언제 나갈 건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자 아까 보셨죠? 제 섹시.
0: 네.
1: 테토 섹시 보셨죠?
0: 네 맞습니다.
1: 연락 주시고요. 아니 근데 저도 사실 여름에 자꾸 여름에 노래를 내더라고요.
0: 네.
1: 저도 모르겠어요.
0: 아, 이유는 모르겠어요.
1: 저도 왜 자꾸 이 여름에 한지 모르겠어요.
0: 어...
1: 근데 또 이열치열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이열치열이죠.
1: 네, 이열치열 황치열. 죄송합니다.
0: 그럼 다음에 겨울을 노려보면 되겠네요.
1: 겨울을 노리겠습니다.
0: 아, 겨울 좋습니다.

0: 우리 바다님께서 널리 팬클럽을 이롭게 하는 홍익 펭수. 펭수가 이번 신곡 목표로 모두에게 노래를 뺏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빼앗아 가서 불러주면 좋겠는 선배님이 계신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저 말고 혹시 뺏기고 싶은 선배님 있으신가요?
1: 아, 왠지 선배님을 뺀다면 정확히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0: 누구죠?
1: 이 노래랑 무조건 잘 어울릴 거예요.
0: 누구죠?
1: 바로 윤하 선배님.
0: 너무 청량하게 잘하시겠다.
1: 저는 뭐 상상만 해도 뭐 그냥 거의 끝났어요.
0: 그러니까요. 우와, 상상해보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다.
1: 꼭 커버해주세요, 윤하 선배님.
0: 이 마음이, 이 메시지가 닿길 바라겠습니다. 토리 퐁퐁님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펭수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국밥이라고 하던데 아직도 바뀌지 않았나요? 제일 좋아하는 여름 음식이 뭔지도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네, 이게 또 날개가 안으로 굽는다고 저 콩국수가 제일 좋아요.
0: 콩국수. 여름엔 꼭 콩국수 먹어줘야죠.
1: 그쵸.
0: 네. 이고이님께서 랩에 비트박스에 요들송까지 못하는 게 없는 펭수잖아요. 펭수도 잘 안 되는 거 있나요? 뭐가 제일 어려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사실 뭐랄까 어렵다기보다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거 못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있으세요.
0: 뭐죠?
1: 사투리.
0: 사투리.
1: 사투리 할 줄 아세요?
0: 아니요.
1: 제가 해볼게요. 네? 이상한 집 봐주세요.
0: 네?
1: 밥 먹었나? 뭐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펭수입니다.
0: 화내는 것 같아요.
1: 뭐라 카노? 지금 뭐라고 했나? 뭐. 장난하나?
0: 장난하나?
1: 예.
0: 밥 먹나?
1: 오, 잘하는데요?
0: 이거밖에 못해요. 반문나.
1: 네, 제가 훨씬 네. 잘하는 것 같습니다.
0: 우리 0280님께서 그냥 강호동님 성대모사 아닌가요?
1: 저기요, 아닙니다.
0: 버럭 버전으로.
1: 그럴리가요.
0: 네. 우리 김선우님께서 그냥 당장 행복하면 안 될까를 가장 잘 부르는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거 궁금하다.
1: 아, 이거요? 이거는 제가 그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여름이지만 시원한 바람 부는 여름 있잖아요.
0: 네.
1: 뭐 여름의 끝자락이라 할까요?
0: 네네네.
1: 그때 내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 좋은 이 공간에서 이 바람을 맞으며 달리고 있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부르면 좀 맛있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0: 너무 좋다. 그런 상상을 해야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노래 부를 때는.
1: 맞아. 선배님은 그럼 가끔 어떤 생각하세요?
0: 약간 가사에 따라서 내가 진짜 행복하다 아니면은 그런 약간 그림을 그리진 않지만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한 곳에 와 있다. 내가 지금 행복한 것을 하고 있다. 약간 이런 거나 슬픈 거는 진짜 나 오늘 제일 힘든 날이다. 약간 이런 거.
1: 그렇게 또 상상을 해야 되는 거.
0: 하면은 목소리 톤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1: 이야, 역시 역시.
0: 우리 0808님께서 곧 펭수 생일이잖아요. 8월 8일 생일 미리 축하하고 이번 생일에 꼭 하고 싶은 거 있나요? 라고 보내셨어요.
1: 이번 생일이요? 이번 생일에는 제가 집에서 저기 우리 그 팬클럽 여러분이랑 그거 하고 싶어요. 다이렉트 메시지 하고 놀고 싶어요.
0: 문자 소통 같은 거. 너무 좋네요.
1: 놀자.
0: 아니 우리 또 8월 8일이면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 맞아요.
0: 생일 미리 축하하고 제가 생일 축하 노래 또 불러도 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0: 사비님.
1: 생일 미리 축하해요.
0: 너무 감미해요, 감미.
1: 네. 이렇게도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까지 만나봤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Come on.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케어 원해요.
6: 케어원 헤어.
5: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6: 케어원 헤어.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6: 케어원 헤어.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7: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8: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7: 비다샵
8: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7: 비다이렉트샵.

0: 해야 합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스톱!

0: 순천 캠퍼스와 고양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1: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0: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1: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2: 중부대학교.
0: 중부대학교와 함께
1: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제 아까 2부에서 낸 퀴즈 정답을 발표할 차례인데요. 펭수의 신곡 제목 그냥 당장 땡땡 하면 안 될까 해서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바로바로
2: 1번 행복이었습니다.
1: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 선거표 확인해주시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7920님께서 펭수 신곡 제목으로 완디랑 연기 챌린지 하는 거 보고 싶어요. 궁금 버전, 분노 버전, 욕 버전.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오!
2: 너무 좋은데요?
1: 한번 궁금 버전 해보실 수 있어요?
2: 오, 좋아요,
1: 먼저
2: 좋아요.
1: 해보실까요?
2: 지금 해요?
1: 네, 먼저 하셔도 됩니다. 아, 이거는 방송이 끝난 후에 함께 챌린지 찍는 거 어떠세요, 그러면?
2: 좋아요, 너무 좋아요.
1: 괜찮으실까요?
2: 전 너무 감사하죠.
1: 네, 너무 좋습니다.
2: 아싸.
1: 또 우리 펭수님께서 신곡이 담고 싶었던 행복이란 어떤 행복이었는지, 평소 펭수가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건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2: 자, 곧 있으면 저 뭐 하죠?
1: 음방?
2: 퇴근.
1: 아, 퇴근.
2: 행복. 퇴근하면 뭐 하죠? 배달 어플.
1: 아, 배달시켜서.
2: 행복.
1: 아, 행복.
2: 밥 먹고 뭐 하죠? 혈당 스파이크.
1: 자는 거죠, 바로.
2: 잠. 행복.
1: 행복.
2: 행복 하루에도 몇 개야. 셀 수 없어.
1: 그쵸, 너무 넘쳐나죠. 이렇게 생각하면 소소한 행복들. 이 쌓여서 큰 행복이 되는데요. 이렇게 행복 우리 주변에 있다.
2: 네. 당연하죠.
1: 네.
2: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합니다.
1: 아, 그리고 우리 행복은 펭수다. 와! 네. 이렇게 펭수와 함께한 영세 웬일이야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영세 첫 출연이셨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2: 아니, 뭐, 진짜 처음이거든요?
1: 네.
2: 근데 막 뭐랄까, 계속 같이 네. 뭔가 저는 오늘 또 초면이잖아요, 선배님.
1: 네.
2: 근데 계속 알았던 것처럼 너무너무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빠른 시일 내에 또 불러주세요.
1: 펭수는 언제나 열려있어요.
2: 진짜로?
1: 네.
2: 너무 행복합니다.
1: 내일도 와도 되고, 내일 안 되겠다. 내일 게스트가 있으시지.
2: 이것도 행복.
1: 네. 이것도 행복. 응.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2: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이렇게 만나서 펭수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진짜 좋은 기운 가득 받아가는 것 같아요.
2: 저도요.
1: 진짜 컴백 전에 너무 좋은 기운 받아가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해주고 싶고 또 신곡 활동 음방 있잖아요.
2: 네.
1: 잘 마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본받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1: 꼭 또 놀러와주세요.
2: 화이팅! 네.
1: 그럼 저는 펭수 보내드리면서 4부 영스랩스로 돌아올게요. 조심히 가세요.
2: 안녕 펭빠 영빠.

0: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노을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돈 워리 비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생활정보.
8: 여름철에는 신선한 생선을 사와도 금세 비린내가 나거나 쉽게 상하곤 하는데요.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하기 위한 생선 손질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매 후 바로 아가미와 내장을 제거해주세요. 내장부터 빠르게 부패하고 비린내의 원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맹물보다는 엷은 소금물로 헹구면 살균 효과와 함께 핏기까지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손질이 다 끝난 생선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키친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용유나 청주를 살짝 바르고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면 수분 손실을 막고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여름 신선한 제철 생선을 안전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9: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완소들의 생활과 취향을 탐구하는 이곳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오늘도 완소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이곳 영스랩스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

네, 말입니다. 오늘은 2999님께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여러분은 번데기 안 좋아하시나요? 저는 번데기를 너무 좋아해서 길거리에서 팔면 고소한 냄새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거든요. 하나씩 콕콕 집어먹으면 이 짭짤하고 고소한 게 진짜 별미 간식이잖아요. 번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국물까지 마셔줘야 되는 거 아시죠? 저는 이게 호불호 갈리는 음식인가 싶었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선 시각적인 게 제일 큰 것 같은데 비주얼은 좀 그래도 진짜 맛있거든요. 번데기가 불호인 분들은 비주얼 때문인가요? 아님 맛을 싫어하는 건가요? 번데기 호 불호 영스랩스에선 어떤 비율이 나올지 궁금해서 의뢰해봅니다. 궁금해요.

영스 랩스 첫 번째 리서치 연구는 번데기 호 불호입니다. 1번 호, 2번 불호.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소녀시대의 Fun and Fun.

소녀시대의 Fun and Fun 듣고 왔습니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2번 불호. 제가 어렸을 때 소풍 가거나 이러면 거기서 번데기가 되게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번데기를 드셔가지고 그 종이컵 같은데 담아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와 맛있다! 그래서 저한테 먹어보라고 해서 아버지가. 그래서 그때는 그런 건지 몰랐어요. 그냥 먹었어요. 예. 그 외형적인 것도 그땐 징그럽다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맛있어서 먹었어요. 국물 말씀하셨죠? 너무 맛있어서 마셨어요. 예. 근데 점점 크면 클수록 제가 그 벌레를 이 방학 숙제 때문에 키웠던 적이 있는데 번데기 모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다 키웠었거든요. 그 후로 내가 이런 걸 먹었다는 건가? 하면서 절대 입에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후로 번데기 끊었습니다. 네, 불호. 구순이님, 완전 호! 청양고추에 고춧가루 넣고 끓여먹는 번데기탕 얼마나 맛있게요. 그러니까 번데기탕으로 또 해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효진님, 이번 불호, 전 번데기 진짜 싫어해요. 냄새부터가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냄새는 약간 그 약간 된장 그런 냄새 아닌가? 저는 냄새는 괜찮아요. 그냥 그 비주얼이 그래서 그렇지. 최지현님, 번데기 호! 한번 잡숴봐. 번데기 번데기 번데기 번데기 번데기 번번데기 되기 번데기 번데기 번데기 번 맞나 이거? 아 엄청 좋아하시나 보다 지연님. 또 2931님 2번 진짜 너무 불어요. 모양도 너무 싫고 그 번데기탕 특유의 향도 너무 싫어요. 진짜 싫어요. 어 번데기탕에 그 특유의 향이 있나? 지금 번데기를 한동안 지금 오랫동안 접해보질 못해서 그런 건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저는 그게 괜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되게 고소한 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지금 다시 맡아보면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222님 1번 호 완전 호요. 어릴 때 놀이동산 가면 무조건 먹었었는데 지금은 보기 힘들어서 아쉬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뭐 소풍이라던가 어디 뭐 그런데 놀러 가기만 하면은 그 트럭 같은 걸로 트럭이 아니라 이렇게 카트 같은 걸로 해서 파셨었단 말이에요.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못 먹으니까 네. 아, 못 먹... 네. 불호여서.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은 번데기 호 38%, 불호 62%, 불호인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 근데 이 비주얼 냄새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향도 그렇겠지만 이제 비주얼적인 걸로 좀 다가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뭐 모르고 먹지만 이제 컸을 때는 아니까. 네. 다양한 의견을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리서치 연구 주제 만나볼게요. 그럼 껍데기는 어떠신가요? 이것도 은근 호불호가 나뉘는 음식인데 저는 이것도 극호거든요. 쫄깃쫄깃한 게 식감도 좋고 단백질이랑 콜라겐도 풍부하고 바짝 구워서 콩가루를 찍어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잖아요. 저는 없어서 못 먹고 고깃집에 껍데기만 먹으러 간 적도 많은데 껍데기를 시키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식감이 물컹한 게 싫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 털 같은 걸 보면 입맛 떨어진다고요. 완디 그리고 완소분들의 취향은 어떤가요? 어떤 비율이 더 높게 나올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영스 랩스 두 번째 리서치 연구 주제는 껍데기 호 불호입니다. 1번 호, 2번 불호.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볼게요. 빅나티 피처링 비아이의 겁도 없이. 겁도.

옵션. 빅나티 피처링 비아의 겁도 없이 듣고 왔습니다.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1번 호입니다. 껍데기만 먹으러 가지 않거든요. 근데 고깃집에 만약에 껍데기가 있으면 껍데기 시킵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봐요. 혹시 껍데기도 잘 나가나요? 하면은 네, 잘 나가요. 하면은 그럼 껍데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껍데기도 약간 양념에 절여진 그런 껍데기도 있고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둘 다 좋아요. 그리고 콩가루 같은 거에 또 찍어 먹는 것도 너무 좋고, 아니면은 그 집마다 개인 양념장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찍어 먹는 것도 좋고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원래 이런 콜라겐 식감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좀 더 쫀득쫀득한 식감이라. 48311 1번 호입니다. 먼 과거에 술 한잔할 때 자주 찾던 안주예요. 맛있겠다. 김선아님 2번 불호. 삼겹살이랑 목살처럼 맛있는 부위도 많은데 굳이 껍데기까지 먹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껍데기 식감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이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고기를 먹다가 한번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예. 맛도 다 다양하다 보니. 홍옥기님 호호호. 껍데기만 먹는 것도 좋고요. 껍데만 먹는 것도 좋고요. 껍데기가 잘 붙어있는 오겹살도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진짜 다 좋아요. 예. 고기류는 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김현진님 2번 불호. 구울 때 기름이 멀리까지 튀어서 너무 따가워요. 아 그쵸. 예. 따갑긴 한데 요새는 그냥 막 누름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서 그냥 그거 전 얹어 집마다 다르지만 얹어 놓을 수 있는 곳들은 그냥 얹어 놓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번 보고서 잘 익었나? 덜 익었네? 더 있고 익었을 때 그냥 하나씩 꺼내 먹는. 또 5440님 전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인데요. 완전 좋아요. 전 좋은데 언니는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또 친언니가. 근데 이거 가족들도 다 나뉘어요. 저도 껍데기를 먹는데 저희 가족은 껍데기를 안 먹거든요. 약간 그런 걸로 또 취향이 또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엄청 속상해하는 것 같네. 네,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서분들은 껍데기 호,

6%, 9%, 34%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 근데 이 식감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식감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뭔가 좀 더 씹히는 맛도 있고 뭔가 족발의 콜라겐 이런 것보다 요 껍데기 맛이 좀 더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맛있죠. 이렇게 리서치 연구를 함께 해봤는데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제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일상 속 궁금했던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해드립니다. 의견이 나뉘는 문제들이나 평소 궁금했던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영스 랩스로 의뢰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서울에서 왔습니다.
1: 경남서 왔어요.
0: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2: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3: 대구 잡고 쓰리고.
4: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5: 시스팡.

0: 1588 시스팜.
1: 제조 및 판매원 시스팜 1544-5388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2: 완소들,

지금부터 완소들을 위한 7월의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하루 10분 독서 습관 지학사에서 독서 평설 정기 구독권,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 모레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시티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이민경님께서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지금 가족과 집에 가면서 듣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네요. 영스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또 가족분들이랑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들리고사형님 아내랑 결혼 첫 여름휴가 보내려고 제주도 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2세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라르방 만지고 완디 응원 받으면서 예쁜 아기 갖고 싶어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결혼 첫 여름휴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쁜 아이가 2세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건강해야지 또 건강한 아이도 또 가실 수 있는 거니까 좋은 생각, 좋은 거 많이 듣고 보고 또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영양제 같은 것도 많이 챙겨 드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잘 챙겨 드셔서 예쁜 2세 또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또 8603님께서 오늘도 재밌게 잘 들었고요. 완디도 그냥 당장 행복하기를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펭수와 또 함께 처음 보고서 이렇게 같이 라디오를 함께 했는데, 정말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지 알 정도로 너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받고 간것 같아서 너무 지금 이걸 안 듣고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고맙다는 말이 제 마음이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4702님께서 완디의 0KY 챌린지 잘 봤어요. 내일 꼭 비하인드 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또 챌린지 그 셔터도어 타이틀곡 셔터도어의 그 챌린지가 오늘 또 올라간 것 같은데요. 내일 정규 앨범 발표한 영케이 씨와 함께합니다. 이 비하인드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풀수 있으면 풀어보도록 하고요. 내일 꼭 놀러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최유리의 바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웬디 기분 좋은 밤, 원나잇!

0: 모든 인쇄 가능한
1: 3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3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3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0: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8: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9: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0: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2: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3: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1: 5, 4, 3, 2, 1 속보 비만 주사 성공한 다이어터 장영우 교수 비만약 주사의 억제기도 이겨낸 배성재 식탐 의지가 약한 것이다. 진단

0: up, eat it, eat it up.
1: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르세라핌 스파게티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비만 주사 성공한 다이어터 장형우 교수, 비만약 주사 억제기도 이겨낸 배성재의 식탐, 의지가 약한 것이다 진단이었습니다. 비만 치료제를 맞고 118kg 고도비만에서 40kg을 감량해서 화제가 된 장형우 의사가 얼마 전에 SBS 뉴스 헌터스에 나와서 자신의 다이어트 경험담을 공유했습니다. 이분은 덴마크 다이어트, 저탄고지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황제 다이어트, 심지어 위절제술까지 하면서 살을 뺀 다이어트 산 증인인데 이번에 비만 치료제를 맞고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면서 방송에서 성공담을 들려줬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알았는데 제 모습이 자료 화면으로 나갔습니다. 동상이몽에서 주사를 맞고 계속 먹는 문제의 장면. 그 장면을 보고 치료제가 체질적으로 안 맞아서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보고는 살을 빼야겠다는 의지가 나약하다. 자세가 잘못됐다. 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자, 그래도 요즘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때보다는 훨씬 더 내려왔고. 예. 자, 하여튼 한번 모셔야겠네요. 이렇게 대성공을 하신 분이 계시면. 예, 저는 또 의사 선생님 좋아합니다. 자, 오늘은 베텐의 솔로들이 후 연인과 함께할 먼 훗날의 데이트를 잘할 수 있도록 치밀한 검색과 풋풋한 망상력을 더해 못쏠 대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회탐구 강사 이도쌤이 커플 데이트 코스를 짜드립니다. 못쏠이지만 연애 코치가 하고 싶어 못쏠 코너이고요. 이 코너 처음으로 생방송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이도쌤의 첫방 첫 경험 설레하는 모습 궁금하시면 고릴라 보는 라디오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담양군으로 가겠습니다. 코너 전에는 일상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도쌤의 특별 코너가 있기 때문에 NPC 타임 없이 바로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아마다 미 아모레 미오. 아마다 미 아모레 미오. 아마다 미 아모레.
6: 연애는 못해도 코스는 기가 막히게 짜드립니다. 데이트는 할 줄 몰라도 동선은 완벽하게 안내 가능.
5: 아마다 미 아모레 미오.
7: 사귀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어디 갈지는 저희가 코칭해드립니다. 모쏠 대표 이도쌤과 함께 떠나는 랜선 데이트.
6: 모태솔로지만 연애 코치는 하고 싶어.
7: 모쏠코 함께할 분입니다. 썸은 못타도 산은 잘 타는 분 이도쌤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도입니다. 반갑습니다.
7: 아, 반갑습니다. 이도쌤이 등산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6: 네.
7: 그러면 산과 바다 둘 중에 고르라면 산이에요 바다예요?
6: 무조건 산입니다.
7: 아, 그래요?
6: 네.
7: 오, 산을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얼마나 높이까지 올라가 보셨습니까?
6: 아, 한국에서는요. 한라산이죠.
7: 한라산.
6: 네, 갈 때까지 갔다.
7: 이야, 그러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뭐랄까 남한 지역에서는 제일 높은 곳으로 가셨네요.
6: 그렇습니다. 아주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7: 그럼 뭐 해외에서도 높게 올라가 보신 적 있나요?
6: 아, 아쉽게도 우리 세계의 지붕이라 그러죠. 히말라야는 가보지 못했지만 유럽의 꼭대기라고 하는 융프라우까지는 가봤습니다.
7: 아, 그렇군요. 저는 또 히말라야를 가봤습니다.
6: 오, 아, 괜찮으셨나요?
7: 그럼요. 그때는 또 체력 좋을 때여가지고. 그러면 뭐 지리산, 설악산 이런 데도 가시나요?
6: 아, 안타깝게도 네, 가보지 못했어요.
7: 산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6: 나무가 좋아요.
7: 나무.
6: 숲이 좋습니다.
7: 아,
6: 그 초록색, 푸르른 녹음을 엄청 좋아합니다.
7: 올라갈 때 좀 힘들더라도 그걸 보면서 오히려 힐링이 되고.
6: 그 안에 있는 제가 힐링이 돼서 네, 그 산에 있으면요 엄청난 큰 자연에 제가 담겨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정말 좋습니다.
7: 그렇군요. 그러면 산을 타면서 약간 지리적인 학습도 좀 하면서 가시나요? 아, 여기는 그렇지, 여기가 이래서 솟아있는 거야.
6: 그러면 좋긴 한데 저는 사실 그 정도 수준은 못 되고요. 그 대신 제가 배웠던 걸 써먹으면서는 갑니다. 예를 들면 사실 대부분 분들이 이미 아실 수 있는데 산 중에 나무가 잘, 그러니까 등산로가 잘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암석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암석이

0: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에 이렇게 이끼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락에 물기가 있거나 이러면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암석의 전리를 밟으면서 올라가면 수월하다. 이런 거를 저희 교수님께 배웠거든요. 네, 그 정도는 활용하면서 올라갑니다.
1: 아, 그렇군요. 같은 락이어도 그거를 좀 네.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다르게 그렇습니다. 느끼면서 표면을 네. 가는 것도 괜찮네요.
0: 네, 그래서 전리를 항상 관찰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1: 아하. 김영환님, 이도 코치님, 어릴 때부터 꿈이 강사였나요? 어릴 때 혹시 다른 꿈은 혹시 없었나요?
0: 저는 강사 제의를 받아서 하게 된 건데요. 그전까지는 강사를 꿈꾼 적이 없습니다.
1: 아, 원래는 그러면 선생님이 되시려고 하셨던 건가요?
0: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원래 꿈이 되게 다양해서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꿈인 강사를 하게 됐죠.
1: 연예인 쪽으로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0: 너튜버는 해보고 싶었어요.
1: 땡튜버. 먹방. 먹방을?
0: 네. 저 자신 걸, 있었거든요.
1: 먹는 걸 좋아하니까?
0: 네.
1: 그럼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스타일이세요?
0: 많이 먹고 많이 찌는 스타일이었습니다.
1: 아하. 이게 타고나게 먹방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살이 안 찌잖아요. 쯔양 씨처럼. 네. 그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먹는 방송 해보고 싶었다.
0: 하지만 먹는 것보다는 적게 찐 편이었어요.
1: 아, 그래요? 네. 많이 드셨구나.
0: 네. 완전 많이 먹는 편이었거든요.
1: 오, 그렇군요. 먹는 방송도 나중에 해보면 재밌겠네요. 땡튜브가 아니더라도 네. 예, 국방이나 이런 것들 많잖아요.
0: 네, 저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ASMR도 가능합니다.
1: 도성재라고 하신 분 있고 7673님 이도쌤이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는 뭐가 있나요?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0: 오, 저 키라 나이틀리 주인공인 오만과 편견이 인생 영화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걸 보면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1: 약간 사극풍이라서?
0: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내용 자체가 정말 멋진 소설이잖아요. 게다가 영상미가 뛰어나서 보면 볼수록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요.
1: 약간 영국식 연애?
0: 그렇죠. 영국식 연애.
1: 책으로 배운 사랑.
0: 네, 맞습니다. 책과 영화, 드라마로 배운 사랑이죠.
1: 현대물 중에서 좀 좋아하는 영화나 뭐 드라마 있나요?
0: 현대물 중에는 영화는 없네요.
1: 그래요?
0: 네, 하지만 대부분의 로맨스 영화는 다 좋아합니다.
1: 아하, 그래요. 활자 로맨스. 그러면 장르를 다 떠나서 로맨스 빼고 최애 영화, 인생 영화 1위는 뭐예요?
0: 원래는 오만과 편견이었는데요. 바뀌었습니다.
1: 뭐예요?
0: 겨울왕국으로요.
1: 왜 더 약간 판타지로 갔어요?
0: 그러게, 제가 원래 애니메이션을 잘 안 보는데 예. 한번 봐봤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노래도 멋지고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도 그게 자매 간의 사랑을 다룬 거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게 저한테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1: 엘사도 약간 모쏠이죠?
0: 완전 모쏠이죠.
1: 완전 모쏠이죠.
0: 심각합니다.
1: 하지만 굉장히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마법도 대단하고.
0: 그렇죠.
1: 누나 오늘 레리코 부르면 안 되냐고 하신 분 있고요.
0: 아, 레리코 가사를 못 외워서 어렵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코너 속의 코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없지만 자신감은 넘치는 못쏠 한수 이도의 선택. 자, 외모는 내 스타일인데 말이 안 통하는 거. 대화는 잘 되는데 내 스타일이 아님. 뭐가 좋습니까?
0: 그래도 대화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1: 아, 외모보다는 대화다?
0: 네.
1: 오.
0: 제가 또 말하는 걸 좋아하고 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에 대화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1: 그러면 사람한테 그동안 반한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0: 많죠.
1: 반할 때 그 사람의 말투에 반해요? 얼굴에 반해요?
0: 얼굴이요.
1: 뭐야 그게?
0: 그게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대화가 잘 통해야 되겠지만 현실에서는 멋진 외모를 보면요.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하지만 저 사람이랑 말이 잘 안 통하고 이러면 점점 마음이 떠나가나요? 아니면 그래도 계속 좋나요?
0: 마음이 그렇게 떠나가 본 적은 없어요. 항상 저는 네, 마음을 주는 스타일입니다.
1: 그럼 앞에 걸 골랐어야죠. 예, 내도남불이라고 하신 분 있고.
0: 네.
1: 이상형을 연예인으로 말한다면 혹시?
0: 저 이번에 새로 생긴 이상형이
1: 새로 또? 네. 누구요?
0: 제가 강남역을 가다가요 광고판을 봤는데요 배우 하석진님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멋지게 생기셔가지고

0: 아, 그럼요.
1: 네, 새롭게 반했습니다.
0: 아, 하석진 씨. 네. 예. 그게 약간 결혼업체 광고였죠, 혹시?
1: 정답입니다.
0: 아, 결혼업체 광고 메시지를 읽고 있다가 모델을 본 건가요? 아니면 모델을 보고 결혼업체 광고구나 한 건가요?
1: 아, 강남역 지하에 내려갔는데요. 그 모든 전광판이 하나의 광고로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안 볼 수가 없었고요. 얼굴이 정말 이렇게 크게 한 60개 얼굴이 있어서 네, 얼굴밖에 못 봤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우리 뇌생남 하석진 씨, 그죠?
1: 어, 네.
0: 모태 솔로지만 얼굴이 중요해.
1: 네.
0: 그러면 연애와 공부 동시에 가능하다? 아니다. 가능 불가능?
1: 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0: 가능?
1: 네.
0: 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점수도 잘 받고 그러면서도 연애 충분히 병행할 수 있다?
1: 네, 제가 해보진 못했지만 저한테 불가능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까지 불가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아하.
1: 제 주변에 연애와 공부 혹은 연애와 일 다 함께 잡은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된다면 둘 다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0: 어, 본인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사실 고3으로 돌아갔다. 근데 진짜 어떤 같은 고3 동갑 친구랑 잘 맺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공부 내가 등한시 안 할 수 있다.
1: 안 될 것 같습니다.
0: 뭐야? 본인은 아니, 공부만 해놓고는.
1: 아니, 저는 공부만 해도 고3 때 충분치 않은 성적이 나와서 재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1: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0: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나요?
1: 네, 제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0: 어허, 그렇군요. 모순이지만 연애가 하고 싶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요거는 친구 애인의 바람을 목격했어요. 이거 어떻게 그냥 나만 알고 모른 척할 겁니까? 아니면 친구에게 바로 얘기해 줄 겁니까?
1: 이거는 말해줘야 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오. 이 주제로 많은 매체에서 설왕설래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무조건 말해주는 게 맞다 생각해요. 그런데 말해줄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어떤 식으로 할까요?
1: 저는 팩트 전달 위주로 어떻게 바람을 피고 있는지와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를 전달을 해서 최대한 오해가 없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0: 약간 드라이하게 보도하듯이.
1: 어, 드라이하게. 네, 그렇게 하면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0: 내가 괜히 친구보다 먼저 분개해서 내가 진짜 못 볼 걸 봤는데.
1: 네.
0: 아, 진짜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네, 드라이하게 그렇죠. 네. 내가 어 가다가 그쪽에 봤는데 어 그쪽에서 어 뽀뽀를 하고 있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1: 네. 그리고 제가 먼저 분기탱천하게 되면 친구가 저의 감정에 이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친구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이하게 전달할 것 같습니다.
0: 둘이 동굴에 같이 있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1: 아...
0: 그거는 정말 어, 네 남친 종유석처럼 여자랑 있더라.
1: 종유석처럼 여자랑
0: 종유석처럼 뭐야?
1: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 차라리 네 남친 종유석이고 그 옆 여자가 석순처럼 둘이 같이 있더라. 거의 석준 줄 알았다. 아. 이러면은 정말 화가 날 것 같긴 했습니다. 네.
0: 스파이더맨 키스를 한 거 아니야? 물어보시면.
1: 그러면 종유석이 맞네요.
0: 동굴은 어쨌든 선 넘은 거다.
1: 아, 그렇죠.
0: 어, 그렇군요.
1: 네.
0: 자, 어,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본 코너로 한번 가야 되나? 시간이 애매해졌네요. 자, 자 생방송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어, 오늘은 담양입니다. 담양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담양군인데 대나무 숲이 아주 유명한 곳이죠. 어떤 데이트 코스를 추천하는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코너 이도 쌤이 소개해 주시죠.
1: 모쏠이지만 연애 코치는 하고 싶어는 매주 여행하기 좋은 한국의 숨은 여행지를 선정, 제가 가보면 좋은 곳, 먹으면 좋은 음식, 해보면 좋을 것 등 알짜배기 데이트 코스를 짜드리는 시간입니다. 방구석 연애 박사들이 추천하는 코스도 같이 소개할 거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블랙박스 보내드릴게요.
0: 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담양에 가보셨던 분들은 추천 코스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양, 대나무의 도시로 유명한데 안 가본 분들도 꽤 있죠. 이도쌤 가보셨습니까?
1: 아, 제가 담양을 못 가봤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대나무의 밥을 담양한다는 담양인데요. 웃어주시면

0: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가보고 싶습니다.
1: 예, 저는 담양을 많이 가봤습니다.
0: 네, 광주에 예. 계실 때.
1: 예, 광주에서 처음 방송을 시작했었는데 네. 광주에서 한 30분, 20분 뭐 이 정도만 가니까 가서

0: 여름이 가장 예쁘지 않을까요?
1: 여름이요?
0: 네.
1: 왜요?
0: 푸르르잖아요.
1: 아, 푸른 걸 좋아하시니까.
0: 나무가 이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무를 제대로 느끼려면 녹음이 푸르른 여름 추천드립니다.
1: 아, 그렇군요. 저는 오히려 여름보다는 가을이 거기 낙엽이 네, 노란색 낙엽이 우르르 떨어지거든요. 네. 거기서 그거 찍으려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0: 아,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포착을 하시는 건가요?
1: 순간 포착도 하고 그 마치 무슨 낙엽 비가 내리는 걸 찍듯이 동영상 찍으러 가시는 분들도 많고.
0: 오, 그 예. 정도로 많이 내리는군요.
1: 그렇습니다. 예. 자, 사진 같은 경우 뭐 커플이 되면 꼭 찍고 싶은 커플 포즈가 있으실까요?
0: 포즈는 없지만 내 컷으로 찍는 기계는
1: 그렇죠.
0: 꼭 찍어보고 싶다 이런 로망이 있거든요.
1: 그거 판타지가 있으시죠?
0: 네. 그거를 이제 같이 여러 사진 중에 네 장을 골라야 되거든요. 그 모먼트를 한번 즐겨보고 싶습니다.
1: 아, 보통 여러 개 찍어가지고 한 8장 정도 찍은 다음에 네 장을 고르는 그거.
0: 네네.
1: 이거 할래 저거 할래?
0: 어, 네. 너가 골라 뭐 이런 거. 제가 보면은 그 예능 프로그램에도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 네, 어떤 포즈를 해보고 싶으신가요? 포즈.
0: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1: 아, 손 이렇게 이렇게 하트해가지고 만드는
0: 남자분이
1: 걸로.
0: 남자분이 이렇게 하시는 그거 또 해보고 싶고요.
1: 아하.
0: 네.
1: 그렇군요.
0: 그리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허그하면서 이렇게 백허그라고 하나요?
1: 백허그를
0: 이렇게 찍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1: 뒤에서 이제 남자가 네. 백허그를 해주는 느낌으로.
0: 네, 이렇게 다정하게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1: 아, 구체적으로 하고 싶으셨던 것도 있군요. 애잔하다고 하신 분 있고. 아, 네.
0: 네, 희망찹니다.
1: 네, 땀 찬다면서라고 하신 분 있는데 사진 찍을 때 정도는 뭐 괜찮죠.
0: 그리고 그 네컷 기계가요 보통 시원합니다. 여름에
1: 에어컨 잘 나오죠.
0: 네, 길 가다가 너무 힘드실 때 사진 한 장 찍으시면요 리프레시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담양에 갈 때 서울에서는 뭘 타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까?
0: 아, 제가 이거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고속버스가 잘 돼 있더라고요. 사실 전남이 이제 바꾸죠. 담양이 그렇게까지 가깝진 않습니다. 서울에서 갈 때.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면 그 안에서 옆에 앉아서 꽁냥꽁냥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명이 운전을 하면 사실 꽁냥꽁냥이 힘들잖아요. 근데 옆에 앉아서 꽁냥꽁냥하고 휴게소 내려서 정해진 시간 내에 호두과자 사오기.
1: 아하.
0: 이런 거 하면 로맨틱할 것 같더라고요.
1: 사실 뭐 할 건 많죠. 가는 길이 길면 긴 대로 즐겁고. 근데 꽁냥꽁냥이 어떤 건지 알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아직 한 번도 꽁냥꽁냥 안 해보셨는데.
0: 네. 네. 근데 그런 거는 로망이 있어요. 호두과자를 서로 먹여준다거나. 이렇게 호두과자가 사실 휴게소에서 방금 갓 나오면 정말 따끈따끈하고 안에가 엄청 뜨거워요. 겉에는 바삭하고. 그래서 그게 조심해야 돼. 입천장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하면서 나눠 먹으면 로맨틱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1: 아, 굉장히 소소한 로망인데 다 이제 해봐야 되는 거고 둘이 하면은 너무 좋은 것들이죠.
0: 네.
1: 자, 그러면 교통편으로 보면 버스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고.
0: 네.
1: 예. 그 다음에 기차 타고 가는 방법도 있죠.
0: 그럼요. 기차 타고 가는 방법도 있는데 KTX가 담양의 역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그래서 광주 그 송정역?
0: 네, 갈아타야 할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직접 차를 몰고 가면 꽤 걸릴 텐데 그래도.
0: 그렇죠. 특히 자가용을 이제 둘이서 타고 가면 버스 전용 차로 이런 거는 못 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버스 전용 차로를 탈 수 있는 9인부터 탈 수 있나요? 버스
1: 그렇죠,
0: 전용 차로?
1: 그렇죠.
0: 그만큼 아이를 가지지 않는 이상 고속버스가
1: 갑자기 아이를 누가 9인승을 채울 정도로 아이를 가져요 요즘에.
0: 근데 뭐 언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요.
1: 네. 그 남자를 보면은 아이를 키우는 것까지 상상해본 적 있으신가요?
0: 아니요.
1: 그건 아니고.
0: 네. 그 정도까지는 없지만.
1: 멘트가 그렇게 나오길래.
0: 아, 근데 그 버스 그 전용 차로는 9인승이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1: 9인승에 아마 6명 이상 타면은 그 전용차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맞습니다. 예.
1: 너랑 4명까지 생각했어.
0: 4명.
1: 그래요.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비니
1: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로켓이 우주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순간을 보면 성공만 있었을 것 같지만 아니죠. 우리나라 누리호도 수많은 실패를 거쳤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전시관에 처음 공개된 시험 중 폭발한 엔진이 그 실패의 시간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는 발사 전에 152번의 연소 시험을 거쳤다고 합니다. 시험 중 폭발한 잔해를 모은 건 하나하나 분석해 원인을 찾고 엔진 설계를 수정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실패를 분석하고 다시 도전한 시간까지가 우리의 우주 기술인 겁니다. 어쩌면 실패는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철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자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

0: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모쏠이지만 연애 코치는 하고 싶어 썸 대신 산을 타는 우리들의 랜선 여친 사회탐구 강사 이도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3211님 이도쌤 엉뚱한 진지함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한슬기님 이도쌤 오늘 영스의 펭수 왔던데 마주쳤나요? 설레셨나요?
1: 네, 마주쳤습니다. 네, 설렜습니다.
0: 얼마 만에 다시 본 거죠?
1: 한두 달 됐어요.
0: 서로 바로 알아보신 거죠?
1: 아, 그럼요. 그래도 펭수가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잘생겨졌더라고요. 그래서 설렜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오늘 담양으로 떠나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이도쌤이 어떻게 담양을 즐기면 좋을지 코스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1: 우선은요,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테마를 잡고 통합 여행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 광주를 함께 제가 봤을 때 3박에서 4박까지도 이렇게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0: 기네요.
1: 네, 코스가.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광주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서 아침에 광주에서 출발해서 담양으로 향하는 길인데요. 담양 시내로 가기

0: 권해요. 명옥헌 월림이라고 해서요. 아름다운 민간 정원이 있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풀, 나무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정원, 가든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명옥헌 월림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정말 아름답기로 유명한 정원이거든요. 꽃과 나무가 정성껏 심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 주변이 되게 좋은 게 현재 덥잖아요. 여름이잖아요. 이 주변이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요. 이 주변에 무슨 골, 무슨 골, 무슨 골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골짜기에 가시면 좋은 점은 선선하다.
1: 아, 시원하죠.
0: 시원하게 이 아름다운 꽃을 즐기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1: 벌레도 많겠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연 속엔 벌레가 없을 수 없죠.
0: 그럼요. 네. 그래서 그것도 벌레도 자연이니까요.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동굴도 시원하고 이 계곡도 시원하고
0: 그렇습니다. 그렇죠.
1: 명옥헌 원림
0: 맞습니다.
1: 여기 좋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담양으로 시내로 향하는 길이었고요. 이 정원을 보신 다음에 시내로 쭉 가셔서요. 두 번째 일정은 대나무 박물관입니다.
1: 대나무 박물관 있군요.
0: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코스 초입 부분에 박물관을 넣으시면요. 아는 만큼 보인다에 아는 만큼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대나무 하면 담양. 담양하면 대나무이기 때문에 먼저 대나무에 대해 좀 공부를 하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아, 공부를 또 약간 해야 되는군요.
0: 네.
1: 항상 1교시가 있어요. 이도쌤의 코스에는.
0: 네. 예. 그래서 대나무 박물관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요. 대나무 굿즈 같은 것도 많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1: 아, 뭐가 있을까요? 대나무 굿즈. 죽통밥. 그 통 주나?
0: 그렇죠. 그런 죽통밥 모양을 한, 그러니까 대나무를 자른 그런 모양을 한 굿즈들도 많고요. 그런 게 화분이나 컵 이런 걸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니면요. 우리 여름에 안고 자면 좋은 거 있죠? 시원한 거.
1: 죽부인.
0: 네. 예. 죽부인도 한 명 얻으실 수 있습니다.
1: 한 명이요?
0: 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한 개.
1: 그러네. 죽부인은 뭐라고 해야 되지? 네. 한 분.
0: 한... 예. 이렇게 얻으실 수 있거든요.
1: 어허, 회초리도 파나요?
0: 회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1: 효자손.
0: 예, 효자손 같은 거예요. 바로 바로 아시는군요. 예, 우리 어렸을 때 효자손 다들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굿즈를 사시면요. 여행하는 기분이 확 들어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과 쇼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1: 네.
0: 그래서 쇼핑 한번 싹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내와 가까웠습니다. 박물관이.
1: 네.
0: 시내에 다양한 죽통밥집이 있죠.
1: 크, 좋다.
0: 점심 한 끼 하셔야 합니다.
1: 야, 오늘은 메뉴 괜찮다.
0: 근데요. 전라남도 이제 전남이죠.
1: 네.
0: 전남 같은 경우에는요. 맛과 멋의 고장, 멋과 맛의 고장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1: 예향이라고도 하고.
0: 네. 예. 정말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1: 야, 국내 최고라고 볼 수 있죠. 남도 음식은.
0: 네. 그래서 오늘만큼은 허리띠를 풀고 고무줄 반지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 좋고요. 네, 좀 많은 메뉴를 시켜서요. 다양하게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1: 야, 여기는 굶고 가야 돼요.
0: 네. 네. 그래서 죽통밥이랑 떡갈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통밥에 떡갈비. 근데요. 또 이렇게 시키셔도요. 다들 아실 거예요. 전라도 밥상은요. 반찬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1: 야, 쌓여서 옵니다.
0: 네. 그래서 정말 감동적인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반찬 디쉬로요. 게장이 나와요.
1: 맞아요.
0: 양념게장에 옆에는 간장게장까지 나옵니다.
1: 이야, 진짜 상다리 부러지죠.
0: 그렇죠. 공깃밥 네. 추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습니다. 배성재가 1년 내내 고무줄 바지 입는 이유 먹으려고. 그렇기도 하고 제가 여기 방송하러 서울 사람인데 처음 갔을 때 3개월 만에 15kg가 쪘어요.
0: 오!
1: 먹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0: 네. 네,
1: 그 정도죠.
0: 차원이 다릅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요 똑같은 게장이라도요 왜인지 이쪽에서는 이 남쪽에서는 감칠맛이 다르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먹는 거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한껏 즐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최성원님, 제가 편식이 심한데 담양 떡갈비는 진짜입니다. 찐이에요. 사실 떡갈비 어디서든 먹어볼 수 있는데 담양 가서 그 구워서 나오는 그 떡갈비를 먹으면 확실히 다릅니다.
0: 네. 다릅니다.
1: 네.
0: 그래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도 단맛을

0: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음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진짜 담양에 여행을 간다 하면요, 점심 식사를 그냥 두 군데 예약을 할 것 같아요.
1: 아, 점심을 두 코스 먹는다?
0: 네.
1: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0: 네.
1: 와, 남자친구가 진짜 좋아하겠네요.
0: 네, 왜냐면 죽통밥, 떡갈비도요, 음식점마다 손맛이 다르세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만 먹고 끝낸다? 아쉽습니다.
1: 야, 점심 더블헤더는 생각도 못했다.
0: 네, 그래서 땡명수 있잖아요.
1: 예.
0: 그거 미리 챙겨서 여자친구분께 이거 한잔해. 중간에 있잖아요. 식사와 식사 사이에.
1: 와.
0: 중간에 옮겨갈 때 한잔해 라고 하면 너무 감동이죠.
1: 와, 진짜 괜찮다.
0: 네, 이런 거를 철저하게 준비하면요, 또 데이트 상대분이 설레하시거든요.
1: 이야, 소화제를 챙겨와가지고
0: 네,
1: 우리 점심 두탕 뛸 거야.
0: 그쵸 그쵸.
1: 너 준비해.
0: 네.
1: 이런 식으로.
0: 그거를 왜냐면 딱 서프라이즈로 그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좋다라고 하겠지만 머릿속에서 아, 근데 소화는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세요. 또 양이 적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슬쩍 미리 준비했어 하면서
1: 야,
0: 그거 한 병을 주시면요, 정말 감동이죠.
1: 소화제 플러팅.
0: 네.
1: 와, 괜찮네.
0: 네. 이거는 사실 제 경험담인 게요. 제가 예전에 체했었는데, 대학교 다닐 때 체했었는데 누가 이렇게 슬쩍 그 땡명수를 주는데 설레더라고요. 왜냐면 MT였거든요. 다 같이 간.
1: 아하.
0: 그때 제가 체했다는 걸 눈치채고 슬쩍 준 거여서.
1: 쓱 노룩 패스로?
0: 네. 그 외에 숙취해소제 플러팅 유명하잖아요.
1: 그렇죠,
0: 술자리에서.
1: 그렇죠.
0: 그런 것처럼 저는 술을 안 하니까 땡명수를 싹 줬을 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1: 다들 술 마시는 자리였는데요?
0: 아, 그냥 점심 식사였어요.
1: 점심
0: 근데
1: 식사였는데?
0: 제가 과식을 해가지고 그때 좀 더부룩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눈치를 채고 챙겨주더라고요.
1: 누가 봐도 과식을 한 거 아니었을까요?
0: 그때 그걸. 제가 좀 맛있게 먹긴 했습니다.
1: 야, 이거 약간 그 남자 외모는 어땠습니까?
0: 그냥 평범한 친구였습니다.
1: 평범했는데 진짜 그럼 소화제 때문에 플러팅이 된 거네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저를 관찰해서 더 먹을 수 있게 배려를 싹 해준 거잖아요. 네.
1: 자, 푸드파이터처럼 먹은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
0: 저 조금 그렇게 먹긴 합니다.
1: 자, 고무줄 바지 그때 입었나요?
0: 네, 입었어요. 고무줄 바지. 네, 네.
1: 아, 준비해갔구나.
0: 저는 웬만하면은 고무줄 바지나 아니면은 그 원피스라고 하죠? 치마 이런 거 선호합니다.
1: 많이 먹을 수 있게.
0: 네, 왜냐면 언제 어떤 메뉴를 마주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건 다이어트 전의 내용이긴 합니다.
1: 네네.
0: 요즘은 그렇진 않고요.
1: 아하,
0: 소식합니다.
1: 예예. 자, 그리고요.
0: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르시면 되는 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수영하시는 거 좋아하는 저 같은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온천에 수영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네, 온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시면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1: 아, 따끈한 온천도 있고 수영장도 있는?
0: 네.
1: 오호.
0: 이게 그냥 결제를 하면 두 가지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내 수영장이 아니고요, 실외 수영장입니다.
1: 실외군요.
0: 네,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름 실외 수영 놓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 수영장 주변이 또 푸르르거든요. 그래서 수영하면서 하늘과 이 푸르른 숲을 같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뷰도 좋구나.
0: 네.
1: 오픈워터.
0: 네. 자, 오픈워터?
1: 뜨거운 물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뜨거운 물은 몸만 담그고 수영은 따로인가요?
0: 뜨거운 물에서도 눈치를 보시면 할 수 있죠.
1: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0: 네. 근데 이제 오픈워터는 아닙니다. 수영장입니다.
1: 수영장.
0: 네, 수영장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온천 수영 패키지를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조금 천천히 걷고 힐링하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드디어 메타세콰이어 길에 가시게 됩니다.
1: 네. 그 길이 드디어 진입하는군요.
0: 네, 우리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수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나무인데요. 이 나무 사이를 걸으면요, 사진을 예쁘게 찍으실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이게 근데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너무 높아가지고 또 찍으려면 심도를 깊게 해서 예, 이게 한 줄로 쫙 접 안쪽까지 보일 수 있게 찍어야
0: 네,
1: 잘 되더라고요.
0: 네.
1: 예.
0: 근데 저는 예전에 생각했을 때 어려웠던 게, 그런 경우에는 그 뒤에 글자로 쫙 있을 때 그 뒤에 사람이 없어야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그걸 없앨 수도 있더라고요.
1: 내가 전세 낸 길인 것처럼
0: 네.
1: 만들 수 있죠.
0: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메타세콰이어 이 길이 그렇게 흥미롭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진 찍어도 어차피 사람 많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사진을 찍어도 보정이 가능하니까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1: 그렇습니다. 9448님 전 여친 현 아내랑 담양 메타세콰이어 길에서 서로 사진 찍어주고 웃기만 하고 그랬어요. 그 풋풋했던 날 생생하네요. 이효정님 메타세콰이어 길은 영화 촬영도 많이 했죠. 영화 장면 따라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0: 오.
1: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남친 생기면 꼭 한번 가보고 싶으시죠?
0: 네,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죽통밥 떡갈비가 참 먹고 싶습니다.
1: 와, 근데 그 미래의 남친이 진짜 좋아하시겠네.
0: 뭐,
1: 점심
0: 그래요?
1: 더블헤더 두 탕을 먹기로 짜놨다라고 하면 네.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0: 그래줄 수 있을까요? 그런 남자가 있을까요?
1: 아, 좋아하죠.
0: 아, 보통 그래요?
1: 먹는 거를 여자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못 먹으니까 남자보다는.
0: 예. 네.
1: 와.
0: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다이어트 전에 저보다 많이 먹는 남자를 별로 못 봤었거든요. 제 주변에서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조금 아, 너무 많이 먹으면 싫어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1: 그럴 리가요.
0: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면 좋죠.
1: 감동의 더블헤더.
0: 네.
1: 다음 코스는 어디로 갑니까?
0: 여기까지가 이제
1: 여기까지예요?
0: 기본 네, 기본 코스고요. 그 외에도 사실 담양에요. 숲을 길이 정말 많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자연 제가 좋아하는 산이 정말 많은 동네라서요. 취향에 맞게 산을 돌아다니시는 거를 추천드리거든요.
1: 산에 가면 근데 좀 힘들지 않을까요?
0: 그래서 제가 시원한 산들만 추천드린 겁니다.
1: 시원한 산들.
0: 네, 왜냐면 너무 더우면요. 여성분들 특히 화장하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1: 네네.
0: 네. 그래서 화장이 땀에 이렇게 지워져서 안 좋아하실 수도 있거든요.
1: 그럼요.
0: 그래서 제가 시원한 것들만 추천드렸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친분들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1: 무등산 이런 거 아니죠?
0: 네네네. 네. 아닙니다.
1: 자,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신 추천 코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심유영님 중록원 가보시면 대나무 숲길을 걷는 것 자체가 힐링인데 오늘 같은 날씨면 좀 더울 거예요. 대나무 부채로 여친 부채질을 해주면 어떨까요? 점수 딸 수 있을까요? 너무 좋죠.
1: 어때요? 대나무 부채를 사가지고
0: 네.
1: 굿즈로 여친 부채질을 계속 해주는 거죠.
0: 그렇죠. 서로서로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괜히 사실은 셀프로 각자 할 수 있지만 서로 해주면 사랑이 더 커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했는데 사랑은 커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1: 그러네요.
0: 네, 정말 좋죠.
1: 선풍기는 무너졌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요즘은 이제 사실 들고 다니는 휴대용 선풍기들이 있죠.
0: 네.
1: 그런 거가 있어도 대나무 부채를 써라.
0: 담양에 갔으면
1: 담양이니까
0: 즐겨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1: 자, 그 다음은요.
0: 2763님. 담양에서 꼭 먹어야 될 게 바로 대나무 아이스크림. 대나무 차죠. 중록원에서 힐링 후 대나무 아이스크림으로 더위 날리세요.
1: 와, 저 그림 보고 있는데 사진이 야, 시원해 보이네.
0: 네, 머릿속까지 시원해지네요.
1: 야, 죽통이랑 이 안에 있는 녹차 아이스크림 색상이 너무 이쁘게 잘 맞네요.
0: 네.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 예.
0: 각자 이렇게 떠먹을 수 있지만 서로 떠먹여주면 사랑이 더 커지는 거죠.
1: 그렇죠.
0: 일은 똑같이 했는데 능률이 좋습니다.
1: 우리도 보여줘잉 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러네. 저희만 보고 있었네요. 자, 다음 또 소개해 주실까요?
0: 4313님. 대나무 숲은 요즘 날씨에 연인하고 가면 100% 싸우고 나옵니다. 더운 것은 둘째치고 너무 습해서 살만 닿아도 짜증이 짜증이 너무 올라옵니다. 나오는 커플들 보면 전부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도 코스대로 가셔야 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골짜기로 추천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고 따라오세요.
1: 그리고 대나무 숲이 모기가 꽤 많아요.
0: 아.
1: 네. 그래가지고 모기한테 뜯기면 두 배로 짜증나거든요.
0: 아하.
1: 예.
0: 그리고 잘 뜯기시는 편이신가요?
1: 네. 그래도 평균적인 뜯김 정도?
0: 평균 예. 정도.
1: 엄청 저만 보고 달려들진 않고.
0: 아하. 예.
1: 또 소개해주세요.
0: 7421님 담양에 갈 땐 무조건 소세원 꼭 들려야죠. 여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정원인데 주변 풍경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사계절 언제 가더라도 색다른 멋이 있습니다. 사극말투로 고백도 가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소세원에서 사극말투로 고백하는 거 설렙니까?
0: 사무함.

0: 하오.
1: 연모하오. 이런 건가요?
2: 러브 하고 싶소. 아. 뭐 이런 느낌.
1: 어, 좋죠.
2: 괜찮나요? 어.
1: 뭐 근데 그 분위기랑 잘 어우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도쌤의 노래방 라이브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태 솔로지만 노래는 하고 싶어. 준비되셨나요?
1: 네.
2: 네. 자, 저희가 앞에 생록방 때 지금 노래를 생방 때 할 거라고 약간 예고를 뿌려가지고 이도쌤의 가족 단톡방까지 여러 노래를 지금 추천하고 그러셨는데 이도쌤이 고른 노래는 뭡니까?
1: 네,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입니다. 잘 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2: 아틀란티스 소녀 이도쌤입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아, 네. 국내 최초 이도씨의 노래방 라이브 도화. 도화의 아틀란티스 소녀였습니다. 아, 서울대 창법 잘 들었다고 하신 분 있고요. 너무 교과서 보이스. 선생님 창법. 하나하나 또박또박 너무 귀엽다라고.
0: 네, 이렇게 부르시면 이제 가창 시험에서 만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야, 근데 너무 잘했어요. 예.
0: 감사합니다.
1: 예. 자, 다음에 또 다른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왜냐면 복면가왕 섭외 올 때까지 또 불러야죠.
0: 아, 예. 네.
1: 자, 도아의 아틀란티스 소녀였고요. 동요대회 우승한 거 듣는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0: 아, 그런 리액션 많이 받아봤습니다. 예. 동요 부르는 것 같다.
1: 아시아의 별 도아. 예. 자, 딜리버리 너무 좋았다고 하신 분 있고요.
0: 감사합니다.
1: 네. 광고 듣겠습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3: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네입니다.
4: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레드 와인 비니거 베럴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0: 페르디. 디스니처럼 상큼하게 그 베럴 페르디.
1: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2: 발효식초 광고.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서울에서 왔습니다.
3: 경남서 왔어요.
2: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4: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5: 대구 잡고 쓰리고.
2: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6: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우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7: 번호.
8: 배텐의 영원한 막내 소혜가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9: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딘딘의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10: 자, 배성재 텐 못쏠이지만 연애 코치는 하고 싶어 못쏠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블랙박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아의 지리 도아, 예, 어떠셨습니까 스스로?
11: 네, 오늘 첫 생방에서 처음으로 노래까지 부르게 되었는데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10: 가족 단톡방은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긴 한데.
11: 아직 체크 못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예, 이도 씨를 섭외하거나 그러고 싶은 분들은 이방원 매니저님께 연락 주시면 되고요.
11: 감사합니다.
10: 채팅창에 이 정도 불러야 가창 점수 만점 받고 서울대 가는구나.
11: 네.
10: 자, 다음 데이트 코스는 근대 건축과 맛집이 공존하는 항구 도시 군산이고요. 그 다음 주는 충청북도 단양입니다. 아, 군산, 단양 말머리 달고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도 쌤 고생 많으셨습니다.
11: 네.
10: 네. 끝 인사를 직접 해주세요. 아, 끝곡은 인어공주 OST Part of Your World. 이도 씨의 조카가 좋아해서 네. 언니가 추천하셨다는.
11: 감사합니다.
10: 예. 이것도 나중에 한번 연습해서 불러주세요. 조카를 네. 끝 인사 부탁드립니다.
11: 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12: Maybe he's right. Maybe there is something the matter with me. I just don't see how a world that makes such wonderful things could be bad.

0: 지금 즉시 이불 밖으로 나온다. 변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매일 아침 주파수 107.7MHz에 맞춘다. 실시! 아침 5시부터 7시까지는 이인권의 펌펀투데이와 함께한다. 지체 없이 청취하도록. 이상!
1: 안녕하세요. 임수향입니다. 화제의 연극 타인의 삶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나무, 이동희, 정승길, 장승조, 우정원, 그리고 저 임수향 등 실력파 배우들이 함께합니다. 9월 13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 U플러스 스테이지에서 14세 이상 관람가. 극장에서 만나요.
2: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촬영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항상 라디오에 목격담을 보내주십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짧게 스친 인연들도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어쩌면 우리 하루는 이런 인연들이 모여서 더 풍성해지고 특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함께해서 반가운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로 7월 28일 화요일 딘딘의 뮤직하이 시작했고, 전 DJ 딘딘입니다. 제가 촬영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감사하게도 라디오에 목격담을 보내주신다라고 합니다. 2642님이 안녕하세요 딘딘님, 저 며칠 전에 BM땡 전시장에서 출고 도와주셨던 사람입니다. 딘딘님 덕분에 잊지 못할 출고가 되었네요. 잘 타고 다니겠습니다 해주셨는데, 제가 이게 일요일에 찍었던 건데 BM땡 그 컨텐츠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SC 딜러가 돼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날 시승 행사를 이렇게 참여하는 거였는데, 이날 출고를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차가 진짜 굉장히 멋있는 차를 이번에 출고를 하셔가지고 제가 막 와 너무 차 너무 멋있어요 막 이런 이야기 하다가, 진짜 막 거기가 이제 핸드오버존이라고 그 차를 이제 넘겨주는 그게 그 전시장 안에 있어서 이렇게 탁 커튼이 쫙 열리면서 그 차가 이렇게 쫙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예뻐서 제가 막 사진 엄청 찍어드리고 막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봐요 막 이런 거 했었는데, 그분이 가실 때 저한테 라디오 잘 들을게요 이렇게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심지어 다른 방송국 제작진한테도 제보를 받았는데, 어제 아침에 출연한 테이 형님 라디오 작가님들이 저를 보고 역시 프로 DJ다라고 감탄을 하셨다. 전혀 그런 표정이나 리액션이 없으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뮤지컬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아마 방금 방송이 끝났을 텐데 MBC에서 하는 플레이리스트 109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홍보하러 갔다가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기를 출연을 했다가 제가 이제 거기서 뮤지카이 마민이 들어달라, 밤 11시에서 1시 SBS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 여기 타산대 괜찮으세요? 그래서 어제 이 프로그램 8개로 끝나고요, 제가 쭉 가는 건 SBS입니다. 예, 라디오는 역시 SBS죠 뭐 이런 이야기를 거기서 했다가 난리가 났었던. 예. 근데 맞잖아요, 다시는 안 갈 건데 뭐. 예. 아 뭐 나야 여기 계속 있을 건데 뭐. 예. 그렇다고 뭐 거기서 제 노래를 보이콧한다고 뭐 얼마나 보이콧하겠습니까? 뭐 많이 틀지도 않을 텐데. 김채연님이 어제 아침에 딘딘씨 테이씨 라디오 듣고 왔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딘딘님 예능 몰아봤네요. 흐흐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예. 2963님이 경기도 광주에서 와이프랑 차로 배달 알바하고 있어요. 근데 일이 많이 없네요. 유유 슬퍼요 해주셨는데, 좀 일이 이렇게 있다가 없거나 이럴 때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슬프다 뭐 이것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야 이때 빨리 쉬자 뭐 이때 우리 푹 쉬자 좀 약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선 비건씨와 연사친 함께하고요, 오늘도 주제사연이나 고민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요, 참여 많이 해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고려 깊어져!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0: 워킷 안전화.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며칠 전 우산을 깜빡하고 나온 적이 있다. 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서 10분,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갈 생각에 아찔했는데 한 아주머니께서 나에게 우산을 건네주며 하시던 말. 이거 쓰고 가요.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럼블피쉬의 빨간 우산이었고요. 혜경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며칠 전 비오는 날에 우산이 없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우산을 빌려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아주머니께서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다면서 우산 돌려주고 싶으면 나중에 가게에 놀러오라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마케팅인데요. 어떤 가게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진짜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정말 선의를 베푼 건데 이게 굉장히 감사함을 느껴서 가고 싶게 만드는 요런 거. 그러니까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따른다라는 게 요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훈훈한 배려를 겪어본 적 있냐라고 해주셨는데 뭐가 있지? 분명 있겠죠? 근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겠죠? 예, 분명 있을 것 같은데 분명 있을 텐데 기억이 안 나네. 없다는 건가 그러면? 동료의 미담. 아, 저 있죠. 예. 내일 팀 도라에몽 나오잖아요. 예, 매드클라운과 스윙스가 나오는데 진짜 이런 형들 없죠. 오늘 그 저희가 예고편이 이제 갸루를 했다 이게 예고편이 나가고 지금 커뮤니티나 뭐 이런 SNS 이런 데 많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걸 이제 사람들이 보고 막 야 웃긴다 막 야 무슨 다 내려놨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동생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형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한 행위고 오늘 그 갸루 그거 해준 업체가 이제 스냅샷도 찍어줘요. 그래서 그거 사진을 이제 파일들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들이 시부야였나 하라주쿠였나 그 한복판에서 이거를 하고 있었다고? 와 너무 미안한데 고마운데 약간 이런 예. 자 사연 보내주신 혜경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샵 1077 담은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프로미사인의 비타민 미에 이어서 비타민 미인가? 비타민 미 이어서 존박의 여름은 돌아와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you need a dose of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 오늘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아, 0898님이 지금 막차 운행 중인 버스기사 남편에게 깜짝 선물을 전하고 싶어요. 늦은 밤까지 누군가의 무사 귀가를 책임지는 당신의 뒷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밤 마지막 운행까지 힘내고 안전하게 돌아와요. 16번 버스 송기사님,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내 남편 오늘도 많이 사랑해 라고 089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거 참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장면이잖아요. 영화나 예. 그런 장면 같은데 우리 16번 버스를 운행 중이신 우리 송기사님 아내분께서 많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안전 운행하시고요. 집으로 돌아가서 한번 꽉 안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주님이 딘딘 오빠 위키백과에 왜 오빠가 138cm에 22kg로 나온 거예요? 누가 오타냈나 봐요 해주셨는데 대박이다.
1: 맞지 않아?
0: 138에 22kg는 좀 대박인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네요. 예. 자, 현진님이 딘디님 너튜브에서 팀 도라에몽 영상 재밌게 잘 봤어요 해주셨는데 아, 지금 팀 도라에몽이 이제 1편이 나왔고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금요일에 이제 팀 갸루가 나옵니다. 예. 돈 갸루가 나오는데 예. 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 내일 또 특별 초대석에 두 분이 나와주실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들으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 2부는 비건씨와 연사친 함께합니다. 오늘도 2부 주제사연이랑 실시간 고민사연 보내주시면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라붐의 상상도하기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 씨, 저희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건데 어때요?
1: 어, 좀 재수 없던데요. 지난주 방송 들어보니까.
0: 네네네. 왜요? 왜요?
1: 신 많이 났던데? 아, 영상 올라온 거 잠깐 봤는데 진짜 열심히 하던데 좀 짜증 나는데 그리고 귀여운 척 왜 하는 거야?
0: 진짜
1: 아, 재밌었어요. 아, 그런데요. 막 하면서 막 왜?
0: 진짜 재밌었어요.
1: 아니, 말투 너무 재수 없던데?
0: 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 그날 잠 못 잤어요. 도파민이 너무.
1: 와, 진짜 최악이었어. 와, 좀 진짜 좀 별로더라. 진짜.
0: 아, 그런가요?
1: 와, 아저씨 같았어요.
0: 아, 진짜요?
1: 어, 근데요. 막 근데 그거 진짜 소화할 것 같아요. 막 이러는데 막.
0: 아니, 신이 뭐, 나는데 어떡해.
1: 아, 얻어 맞았어요?
0: 신이 나는데 어떡해요.
1: 진행하세요.
0: 예. 가까운 사람에게 창피하고 안 친한 사람에게 꺼려지는 은밀하고 아찔한 우리들의 연애 이야기.
1: 자, 평균은 심하지만 들어는 드립니다. 연애 얘기 들어주는 사람 친구.
0: 여자친.
1: 자, 딘딘의 뮤지컬 2부 연사친 시작했고 비건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건입니다.
1: 네. 아, 우리 오랜만에 봐.
0: 3주 만이야?
1: 아, 그래. 연락을 계속하니까 지금 앨범 준비 때문에 연락하고 계속 전화하고 이러니까 사실 막 오랜만인 걸 못 느꼈는데
0: 저는 실제로 약간 질렸어요. 딘딘씨. 딘딘씨가
1: 그치, 조금 왜냐면 질립니다. 너는 나를 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 나보다
0: 질리는 수준이어서.
1: 예. 자, 지지난주엔 코너를 쉬었고 지난주에는 스페셜 DJ랑 했었고 3주 만에 보는 거라고 합니다. 예.
0: 네, 아, 저번 주 진짜 재밌었어요.
1: 아, 근데 지난주 좀 진짜 좀 뭐라 그래야지? 야, 이런 말 해도 되나? 조금 역했어.
0: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너무 약간
0: 정말 잘했나 보다.
1: 너무 네. 막 신난 게 눈에 보이는데 네, 네, 네. 그거를 막 이렇게 티내지 않으려고 누르고 있는 그 모습이
0: 티가 나버렸죠. 근데
1: 어, 좀 짜증나더라고.
0: 저도 하면서 티 안 내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는데.
1: 근데요, 그건 네. 그렇다요? 막 이러는데 진짜 막 어, 열이 받더라고 막. 어.
0: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 라디오가 정말 재밌게 끝낼 수 있게끔 제가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1: 아, 그날이 뭐 네. 불안형 그거였어? 둘 다 불안형 연애다 하면서 막.
0: 네, 불안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1: 허, 진짜.
0: 그러니까 저는 그 연사친에서 티키타카라는 거를 이게 티키타카구나. 아, 티키티키 아니고 타카타카 아니고 이게 티키타카구나. 이런
1: 티키타카 할 거면 축구를 해요. 축구를.
0: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로.
1: 송은정님께서 네. 비건님이랑 하영님 티키타카 짱이었어요. 흐흐.
0: 청취자분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1: 성현 씨가 네. 비건님이랑 하영님이랑 딘딘님 세 분이서 연사친해도 재밌겠다 하셨는데. 아니, 에이. 저도 하영 씨 대충 아는데 네네. 얘도 초 불안이야. 그래서 짜증나요 가끔 얘기 듣다 보면.
0: 아, 그래요?
1: 근데 비건 씨도 제가 알고 하영 씨도 아는데 비건은 불안은 아니야.

0: 진짜 불안형이에요.
1: 얘는 불안 워너비야. 약간 불안 브랜딩이고 하영이 실제로 평온 브랜딩을 하는 불안 호소인이고 예. 하영 씨는 평온을 호소해. 하지만 걔는 초불안형의 인간이에요.
0: 하영 씨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김대 씨.
1: 아 뭐 얼마나 한다고? 아 근데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예. 요즘 짜증 났던 게 비원 예. 씨 너무 신났고 막. 막 제작진이 막 스토리에 막 이런 거 사오신 하영님 막 이런 거 올리는데 뭐 그것도 좀 꼴보기 싫더라고. 나 빼고 다 신난 거야. 아 이럴 거면 자리 비워주지 며칠.
0: 진짜요? 비워주세요.
1: 원하는 사람 있으면 불러요.
0: 하영이 씨, 하영이 씨.
1: 아 그래요.
0: 하영이 씨가 최고예요.
1: 다음 주에 불러. 다음 주에.
0: 좋다 좋다. 격주로. 네.
1: 자 신한솔님 문자요.
0: 네. 오. 주말에 비건 씨 페스티벌에서 봤어요. 날씨 진짜 푹푹 찌는 날씨였는데 가죽 바지에 선글라스로 잔뜩 멋부리고 오셨더라고요. 완전 영크크. 아 하관이 익숙한데 하다가 알아봤어요. 아는 척하고 싶었지만 즐기러 오신 것 같아서 내적 친밀감만 쌓고 왔습니다. 재밌으셨나요? 누구 보러 오셨나요? 전 턴스타일 보러 갔어요.
1: 저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비건 씨 되게 영크크처럼 갔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이 문자 보내신 분도 그렇게 영크크 아닌 것 같거든요. 비건 씨 혹시 레몬탱 뭔지 알아요?
0: 아, 왜 몰라요?
1: 어떻게 알아?
0: 예?
1: 어떻게 알아?
0: 핫토아의 레몬탱을 누가 몰라요?
1: 진짜?
0: 아, 진짜 몰라요?
1: 나 진심 아예 몰랐어.
0: 아, 진짜.
1: 나 진짜 오늘 그래서 약간 좌절했어. 내 자신에게.
0: 레몬탱 완전 히트예요.
1: 지금 나온 거야?
0: 아, 무슨 소리? 한 달 넘었을 걸요? 한 달 됐나?
1: 그러니까 루드 다음 거야?
0: 루드요? 루드를 말씀하신 거예요? 루드 다음 거죠. 예. 루드는 진짜 옛날이잖아요. 예.
1: 6월 22일에 발매됐다고?
0: 예. 한 달 됐네요.
1: 근데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거에서 뭐 문제를 맞추는 건데 막 설명을 하는데 모르겠는 거죠. 그게 뭔데 근데 레몬탱 이래 그래서. 레몬탱이 뭐야? 요즘 신조어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근데 거기 있던 좀 어린 친구들이 다 에? 이런 거. 근데 그때 내가 딱 느꼈어. 와! 늙었다.
0: 그러니까.
1: 야 이제 끝났다. 약간
0: 진짜 왔다. 도착했다.
1: 이제 왔다. 그걸 내가 체감을 한 거야 이번에. 그래.
0: 저 가죽 바지는 아니었고요. 아주 얇은 어떤 그 재질의 어떤 그 바지였어. 가벼운 바지였습니다. 디자인이 좀 있어서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1: 누구 보러 가셨어요?
0: 저도 같이 턴스타일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 종일 잊지 못했고 크라이너 선배님들 보고 그리고 악동 뮤지션
1: 진짜 더웠잖아. 진짜 더웠잖아요.
0: 장난 아니었어요.
1: 그러니까
0: 집에 오는 집 올 때까지도 몸이 다 젖어 있었어요.
1: 나 아는 그래서. 형도 그거 거의 공연 보러 갔는데
0: 네네.
1: 죽을 것 같다고 막 이랬던데.
0: 장난 아니었어.
1: 쓰러질 것 같다고.
0: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1: 아니 잠깐만 그러네. 아니 나 배드 알아. I'm so bad.
0: 축하드립니다.
1: 배드 알아 나.
0: 예, 예.
1: 배드가 더 그거 아니야?
0: 아니 레몬탱이 이미 한번 휩쓸고 갔다고요. 그러고 배드가 온 거예요.
1: 그래?
0: 예.
1: 아 내가 그거다. 내가 여자들 챌린지 이런 걸 안 보니까 모르는
0: 어쩌라고요.
1: 거지.
0: 어쩌라고요. 레몬탱 모르는 거로 그러고 뭔 상관이에요. 레몬탱은 그냥 레몬탱인 건데.
1: 레몬탱이 뭐야?
0: 달걀 여름 탱탱탱탱탱. 몰라요?
1: 니도 모르네. 겉핥기로 하네.
0: 다른 모르고. 예. 나 제가 그 가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네, 가사 너무 잘 썼다 생각해요.
1: 아니 뭐 공연을 앞두고 있어요?
0: 예, 8월 8일 날. 예.
1: 뭐예요?
0: 일단 뭐 스포를 했는데요. 8월 8일 날 공연을 합니다. 여튼.
1: 그 밴드 예. 친구들이랑?
0: 어. 예.
1: 그 뭐 그냥 뭐 본인들끼리 약간 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맨날?
0: 아니거든요.
1: 아 이번엔 아예 진짜 정식 공연이에요?
0: 네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 서는 거예요.
1: 그래.
0: 홍대 쪽에서 할 것 같고요. 나오면은 제 그
1: 8월 8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공개를 안 했어?
0: 원래 그래요. 저희 이렇게 인디씬은 예. 땡스타그램에 제가 올리겠습니다.
1: 그게 아니라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바닷가 가서 뛰고 이런 영상 왜 찍는 거예요? 내 앨범 해야 되는데.
0: 아니 하면서 해요.
1: 아니
0: 제가
1: 월급
0: 무슨 뭐.
1: 아니, 월급 입금 됐잖아요. 월급 입금 됐잖아요.
0: 예 맞는데요.
1: 월급도 당신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 뭐 안 받아도 된다 그랬는데 야 진짜 비싸더라고. 들어갔잖아. 그러면 해줘야지. 지금 늦은 영상 찍으러 바닷가 뛰는 걸 왜 하는 거야?
0: 근데 진짜 웃긴 게
1: 그거 왜 한 거야?
0: 일부가 입금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고 딘딘 야 이거 이렇게 입금 안 됐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는 거야 입금 다

0: 다 됐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어 이러니까 아 나의 실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내가 그냥 넘어갈 내가, 줄 알고
1: 아니야 다 걸고 어떻게 됐냐면 제가 캐나다에서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챙긴 게 회사에 연락해서 비건 입금해주세요라고 내가 보냈어.
0: 오, 네네네.
1: 입국하자마자 그러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바로 스케줄 가야 되니까 도착하자마자 정신도 없고 시차 적응도 안 돼서 아, 이렇게 하면 돼요 했는데 이제 착각을 한 거야 그걸.
0: 아.
1: 어 그래서 나는 처음에 뭐가 잘못됐지 한 다음에 바로 확인하고 대표님한테 얘기하니까 그치 나도 너가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이상했어 그래서 아 그래요 하고 바로 정리했잖아요.
0: 네네네.
1: 나 뭐 살면서
0: 그랬다고요.
1: 나 뭐 돈 갖고 째째하게 군 적 있어요? 그것만큼은 내가 진짜 죽을 때까지 떳떳하게 살고 싶어.
0: 어 버럭하는 거 너무 좋아요. 계속 해주세요.
1: 아니 그 달리는 거 하지 마.
0: 왜요 왜요 왜요?
1: 그리고 공연 하지 마.
0: 제가 그거 왜 했는지 알아요?
1: 왜?
0: 자 그런 거 다 컨텐츠 하기 전에 제가 수미사가 해보는 겁니다. 아 수미상관이래 그 뭐야 갑자기 생각났네. 김이상궁 해보는 거야.
1: 아 시식 해보는 거라고.
0: 네 제가 먹어보고 이게 독약인지 괜찮은지.
1: 그리고 이거 공연 취소해.
0: 왜요?
1: 이거 공연 준비하는 기간 동안 내 거 준비 없다.
0: 불안형이에요. 딘딘도 아,
1: 나
0: 사실
1: 난 일에 있어서 엄청 불안형이야. 나 초불안형이야. 사실 비건한테 한 일주일 정도 연락이 없었어요. 나 초불안.
0: 왜 불안해요?
1: 얘 뭐 하지 했는데 막 페스티벌 가서 놀고 있고 막 받아뛰고 있길래 얘 정신 못 차리는구나.
0: 지금 다 보내놓고 그걸 와야 일을 하죠. 그걸 알겠습니다. 다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에요.
1: 저 초불안형이라.
0: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1: 자 어쨌든 비건 씨 공연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자 연사친 시작해볼 건데 비건 씨가 사연 소개해주시죠.
0: 네. 제가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반 남자애를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걔가 카페에서 나가면서 아무 말 없이 제 테이블 위로 블루베리 마카롱을 하나 툭 던져주고 가더라고요. 그때 좀 설렜네요.
1: 자 학생 청취자인 이수인님이 보내주셨고 같은 반 남학생이 블루베리 마카롱을 줘서 설렜다라고 해주셨는데
0: 네.
1: 요거 좀 느낌 있네요. 요건 좀 느낌 있네요. 아이가 이 남학생이 좀 멋을 아는 친구 아닐까.
0: 그러니까 툭 멋 툭 멋을 하셨는데.
1: 근데 이게 이제 그 남자 친구는 이제 툭이지만 아 수인 씨는 아 툭 줬다라고 느끼겠죠. 그 남자 친구는 진짜 몇 번의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돌리고 준 거라.
0: 그렇죠. 혹은 블루베리 마카롱 먹으면 입 파래져서 그냥 줬을 수도 있어요. 저도 파란 색깔 마카롱 안 먹거든요. 입이 파래져가지고.
1: 아니면 그걸 수도 있잖아. 그냥 그 누가 준 거야.
0: 에에.
1: 나 안 먹을 거야. 에. 가면서 에휴 니가 먹어라 약간 이런
0: 말 걸긴 좀 그렇고.
1: 아니면 그냥 약간 그 막 지옥에 던지듯이 이렇게
0: 예.
1: 뭐 만약에 하영 씨면은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오하영이면
0: 하영 씨랑은 여기서 한 4분 이야기할 수
1: 있어요. 어 너무 설렌다 막 이래.
0: 하영 씨 이런 적 있었어요? 있었죠. 하하하하 이렇게 하면서
1: 걔도 없어 다 뻥이야.
0: 하영 씨가 왜 없어?
1: 어렸을 때 대비해가지고 거기 엄청 엄격했어요.
0: 아 맞다.
1: 자 어렸을 땐 이렇게 작은 선물로 마음을 표현했었는데 뭐 그런 거 있어요?
0: 툭 주고 가고 이런 적 있죠. 베네네 우유 주고 가고 그랬었죠.
1: 나는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진짜 초등학교 1학년 때 좋아하던 아이가 있었어요. 걔랑 이제 집을 같이 내가 데려 학교 끝나면 이렇게 걔랑 같이 집을 가잖아. 초등학교 1학년 때
0: 네네.
1: 같이 걸어서 집을 간 거야. 근데 걔네 집 앞까지 내가 데려다 줬어. 그 문 앞까지.
0: 네.
1: 그러고 난 그걸 외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아 초등학교 2학년 때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걔랑 벌구랑 나랑 걔를 동시에 좋아하고 있었어. 근데
0: 네.
1: 나랑 집 방향이 걔랑 같아서 내가 걔를 데려다 줬어.
0: 네.
1: 근데 집을 외웠어.
0: 네.
1: 근데 우리 집 앞에 꽃 파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꽃 파는 데 가서 장미꽃을 그때 1,000원이었어 한 송이. 그걸 샀어. 그리고 다시 간 거야. 그리고 그 집 문 앞에다 놓고 띵동 누르고 도망갔어.
0: 이야.
1: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쓱 보니까 어머님이 나와서 장미꽃을 이렇게 들고 들어갔어.
0: 오.
1: 그리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왔어? 이래. 다녀왔습니다. 이랬는데 왜 빈손이야? 이러는 거야.
0: 허우.
1: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이랬는데 꽃집 사장님이 우리 엄마한테 아우 애를 잘 키웠다고 아유 애가 장미꽃을 사가지고 엄마 주려고 그 한 송이를 사간다고 그런 아들이 없다고 이런 거야.
0: 진짜 불효자식.
1: 그때 우리 엄마 이런 거야. 이놈은 집도 팔아가지고 여자애한테 해줄 놈이라고. 이놈 단속 잘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엄마
0: 어떡해요.
1: 엄청 배신감을 느꼈다. 그때 처음으로 그 어린애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 거잖아.
0: 그러니까
1: 이성에게. 엄마 그때 배신감을 느껴서 얘한테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얘는 뭐 집에 있는 에어컨 팔아서 반지 사줄 놈이고 막 이랬어.
0: 집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1: 그러니까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지금 생각하면.

0: 너무 귀엽네요.
1: 자, 정수경님이 마카롱 너무 귀엽다. 지민님이 학생이면 마카롱 선물은 나름 그래도 생각한 것 같은데 해주셨는데.
0: 그냥 왜냐면 또 비싸 사실은.
1: 그치.
0: 어, 3-4천원 뭐 비싸면 5천원 6천원도 하니까. 이거는 사실 그냥 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마음이 있고 해서 준 거야.
1: 뭐 10대가 뭐 당류를 아 난 당 안 먹어 막 이러진 않을 거야.
0: 그러니까
1: 10대가 아 나 이거 당 너무 높은데 막 이러지 않잖아.
0: 아우 내가 단 거를 못 먹어.
1: 자, 10대들의 좋아하는 티 내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면 20대는 우리 20대 때는 좋아하는 티를 그냥 고했지 그냥
0: 막 냈죠.
1: 그냥 네. 갔지.
0: 그냥 가버렸죠.
1: 그냥 처음 봐도 그냥 가서 어 되게 좋은데요?
0: 어 느낌이 되게 좋으신데요?
1: 아 되게 좋아해요.
0: 보여.
1: 되게 좋아해요 제가.
0: 이건 진짜로 했잖아요. 무슨 그러면, 뭉뚱거려서 말하듯이 말해요? 진짜 그렇게 말해놓고.
1: 네? 이러면 아 되게 제가 지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0: 저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1: 같이 노시죠. 가서 형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야 그럼 저기 가봐. 그럼 갑자기 거기 가서 어 저 되게 좋아해요. 아 웃기다.
0: 아 딘딘 씨가 옛날에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같이 노시죠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속상해 할 말 하잖아요. 근데 딘딘 씨는 별로 안 속상해했어요. 다 돌아오면서 근데 아 안 됐는데 사람은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 이런 게 되게 웃겨서.
1: 아 이래서 아 안 됐는데. 근데 내가 볼 때 한 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0: 우리 좋아하는데 이야기해야 되나 봐. 이렇게 해가지고.
1: 그래서 조금 이따 가면 돼. 막 이러고. 자 그럼 그랬었어. 지금 이제 30대가 됐을 때 이제 마음을 티내는 방법.
0: 그냥 까먹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아요?
1: 아니 그냥 마음속에 품어놓지. 그냥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지. 에이,
0: 티내는 거를 하지 않는
1: 그냥 온실 속에 화초처럼 넣어놓지.
0: 그러니까. 근데 또 완전 맞다 싶을 때는 저는 확 얘기합니다.
1: 20대 때 비건이 티내는 방법은 나 하나 기억나.
0: 뭔데? 얘기해봐.
1: 20대 때 비건은 갑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갑자기 그 옆을 가서 여기가 클럽이에요 지금. 그럼 갑자기 아 저 사람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래. 그럼 갑자기 우리가 누구 그럼 야 빨리 가서 뭐 좀 해봐. 이러면 갑자기 비건이 이렇게 슥 가 그쪽으로. 근데 옆으로 옆쯤으로 간다면 약간 그 사람 정면이 아니라 약간 사이드 쪽으로 빠진다. 갑자기 프리스타일 춤을 미친 듯이 막 추는데 그게 좀 대충 추는 게 아니라 진짜 잘 추니까 갑자기 길이 이렇게 열려. 사람들이 쫙 열어줘. 그럼 얘가 갑자기 막 미친 듯한 춤을 춘 다음에 갑자기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을 이렇게 탁 쳐다보고 한번 씩 웃고 돌아가. 근데 우리 바 쪽으로 이렇게 와 있어요. 갑자기 그 사람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 갑자기 와 그 사람이. 그게 있었어.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0: 저는 이 기억을 추억으로 더듬지도 않아요. 너무 수치스럽고.
1: 근데 진짜 댄스 경연대회 나온 사람처럼 열심히 해서 스맨파 찍듯이.
0: 그리고 이게 클럽이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시켰었어. 같이 간 친구들이 형들이 막 야, 춤 한번 추고.
1: 뭔가 잘 이게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면.
0: 네.
1: 야 비건 출발하자 하면 갑자기 비건에서 춤추면 갑자기 우리가 옆에 와서 와 막 이러면서
0: 예, 공연할 때보다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아주 멋지게 해냈었죠.
1: 아 기억이 납니다.
0: 아, 예, 너무 수치스럽다.
1: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좋아하는 티내는 방법에 대해서 사연 받아볼 건데 비건 씨가 소개해 주시죠.
0: 네 여러분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좋아하는 티를 냈었는지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자 저희는 사연 받는 동안 조용필의 바운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조용필의 바운스 듣고 오셨고요. 오늘은 좋아하는 티 내는 법에 대해서 사연 만나보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티를 내는 방법이나 플러팅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죠.
1: 예.
0: 좀 소극적인 분들은 아끼는 옷을 입고 오기, 아니면은 그 사람한테 수저 세팅 먼저 해주기, 이런 걸로 티를 낸다고 합니다.
1: 수저 세팅은 뭐 그럴 수 있겠다.
0: 야, 근데 아끼는 옷 입고 온 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차려?
1: 저거 좀 짜증나요. 예, 저 짜증납니다.
0: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런 거잖아. 재밌었어, 들어가. 그 다음에 너 오늘 아끼는 옷 입고 나왔는데 막 혼자 이런 거 아니야? 그럼
2: 왜 몰라주지?
0: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3: 어쩌라고? 뭐 아끼는
0: 옷. 아,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아끼는 옷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3: 그러니까 아끼는 옷 입고 오기래. 진짜.
0: 그리고 얘기를 해주든가.
3: 그러니까.
0: 뭐야 오늘 옷 이쁘다. 나 사실 이거 되게 아끼는 옷이야. 약간 이러면 아끼는 옷은 뭘까? 난 아끼는 옷이라는 건 없는 것 같은데.
1: 아끼는 옷.
0: 내가 생각할 때 나한테 잘 어울리는 옷이야. 뭐 이런 건 있지만. 이거 너무 아껴다. 이런 거 없는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좋아하는 옷이다 이 말인가 봐. 멋진 옷이다.
0: 플러팅 방법 중에 이거 진짜 성공적이었다 뭐 이런 거랑 아 이거 진짜 최악이었다는 거 있어요?
1: 저는 성공적 최악이 같은 것 같아요.
0: 아
1: 프리스타일 댄스.
0: 예. 근데 그때 표정이 막 진짜 짜증나는 표정이었어. 그 꾸러기랑 프로가 반반 섞인 그 표정.
1: 저는 거의 제가 추면서 카이라고 생각했어요. 엑소 카이라고 생각하고 쳤어요.
0: 맞아, 카이 표정이었어. 네,
1: 그 표정을 하면서 추곤 했죠.
0: 그게 인기가요에서 나와야 되는 표정이었어. 인기가요 산옥 느낌으로 줬어.
1: 아니 내가 그렇게 하면 말을 막 잘하고 이런 스타일 아니니까, 특히 20대 때 더 그랬으니까.
0: 아 진짜 너무 웃긴다 이거. 진짜 네. 생각할수록 웃기네. 아.
1: 너무 소체스럽다.
0: 자, 양미애님이 예. 수시로 눈 마주치기. 아 근데 이건 또 너무 과하면 좀 불편하더라고. 계속 눈 마주치면
1: 쌍방일 땐 괜찮아. 근데 아니면 좀 불편하지.
0: 아니면 약간 불편해져.
1: 맞아요. 왜 저러지? 이러잖아 상대가.
0: 그래서 티를 좀 내잖아. 이렇게 딱 쳐다보면 그 사람이 날 계속 봐. 그러면 나도 이제 봤으니까 그만해 라는 뉘앙스를 눈으로 주잖아요. 근데도 계속 막 그 약간 그 놀라는 척 하면서 보는 거 있잖아. 막 그 꾸러기 표정 지으면서 보는 거 뭔지 알아?
1: 모르겠어. 그거는 뭔지 모르겠어.
0: 아 그러니까 엉뚱 표정 지으면서 보는 거 있어.
1: 아

0: 아하, 어, 엉뚱하니까 이해된다.
1: 어,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 근데 왜, 어, 왜 자꾸 마주치지? 약간 어, 이런
0: 눈이 왜 이렇게 자꾸 마주치지?
1: 어, 그런 뉘앙스 주는 게 있는데 그럼 좀 짜증나.
0: 네가 계속 보니까 마주치는 거지.
1: 자, 6367님.
0: 네. 직장 동료인 남자친구를 처음 좋아했을 때 회사 구내식당에서 제 맞은편 자리에 휴지나 폰 놔두고 자리 맡아놨었어요. 회식 때는 같은 테이블 찾아서 앉고 휴식 시간마다 사탕이나 비타민 음료, 커피 같은 간식 건네줬어요.
1: 근데 이게 사실 좋을 땐 괜찮지.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별로 호감이 없으면 진짜 불편하지.
0: 맞아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 나한테 호감 있는지 없는지. 아니, 약간 느낌?
1: 구내식당에서 내가 앉아있고 그 반대편에 이렇게 핸드폰이랑 휴지로 자리 맡아놓고 있다가 이 사람 들어올 때 이거 쓱 쉬어서 어, 여기 앉아 이러면은 싫지. 마음이 없으면.
0: 아, 그냥 지나가는데.
1: 그리고 뭐 회식 때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계속 옆에 와. 오. 그럼 싫지 사실.
0: 너무 티나게.
1: 어.
0: 아, 나는 이게 너무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다. 그냥 이렇게 내 이렇게 맡아져 있었는데 와서 어 여기 앉아 뭐 이렇게 했다든지.
1: 아니 이건 쌍방이어가지고 좋았던 거야. 어, 이게 이건 거 같아. 플러팅도 일방적이면 되게 어려운. 어.
0: 와, 근데 쌍방을 어떻게 맞추냐?
1: 근데 세상이 플러팅을. 어려워졌어. 옛날엔 사실 플러팅은 원래 일방적인 거였어.
0: 맞아.
1: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상대방이 불편해하는데 플러팅을 하는 거는 나쁜 거야가 이제 생기면서 도전을 못 하게 됐지 약간.
0: 근데 누가 좋아하는 거를 싫어하지 말았으면 좋겠긴 해. 그냥 뭐 만약에 불편하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그 사람이 좋다는.
1: 정혜경님이 저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단 발 넓은 회사 언니한테 가서 적극적으로 소개시켜달라고 했었어요. 지금은 그분이랑 결혼해서 3살 된 딸 낳고 결혼 1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또 요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약간 이런 거 있어. 왜 소문을 내냐.
0: 좋아하는
1: 내가
0: 거를?
1: 좋아하는 걸 왜 소문을, 나를 좋아하는 걸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냐. 약간 이런 거 뭔지 알지? 아, 근데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0: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1: 넘보질 말아라. 약간 이런 거야? 뭐야.
0: 니 따위가 감히 날 좋아해?
1: 자, 수경님.
0: 네, 계속 질문을 했어요. 뭐 좋아하는지, 쉬는 날 뭐 하는지, 이상형이 뭔지 등등이요.
1: 근데 이거는 이렇게 질문을 계속 했는데 답을 계속 해줬다는 건 별로 나쁘지 않은 거야.
0: 그래요? 근데 대답을 어떻게 안 해줘? 질문을 하는데.
1: 한번 해봐요, 나한테 질문.
0: 뭐 좋아하세요?
1: 뭐 그냥.
0: 쉬는 날은 뭐 하세요?
1: 에?
0: 쉬는 날이요, 쉬는 날.
1: 그냥 있어요.
0: 아, 그러세요? 그럼 이상형은 혹시?
1: 에?
0: 이상형이요.
1: 아, 없어요.
0: 아, 없으시구나.
1: 에, 그냥 뭐.
0: 아, 이런 식으로.
1: 그냥 이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잖아.
0: 그러니까 대답은 하는데
1: 완전 난 진짜 싫다라는 느낌을 주진 않은 거잖아. 자, 어쨌든 선물 받으실 분들은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 연애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 아주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세요. 참여 공부 비건씨가 알려주시죠.
0: 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1: 자, 그럼 저희는 카이의 피치스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 3부 시작했고요. 빅원 씨와 연사친 함께하고 있는데 사연 왔습니다. 김지선님 문자 읽어주시죠.
2: 네, 두 분 음악 작업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의견이 안 맞을 때는 어떻게 조율하시나요? 저도 친구랑 같이 일한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1: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좀 이런 편인 것 같아요. 그 누구랑 일하건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랑 일을 하건 내가 네. 이 사람을 믿고 신임해서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 같아. 그게 아니면
2: 뭔가 같이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1: 같이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이걸 하고 싶어요. 만약에 뭐 A가 있고 B가 있어. 근데 내가 같이 선택을 하자. 근데 내가 A를 했는데 만약에 빙원 씨가 B를 했어.
2: 네네.
1: 근데 이유를 들어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짜 객관적으로 내가 이걸 어느 정도 하고 싶은지를 보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게 진짜 100%야 만약에. 근데 사람이 100%는 없잖아요. 거의
2: 그렇죠.
1: 한 90%야. 근데 만약에 비건이 B를 너무 하고 싶대. 그럼 전 B해요. 그리고 A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나중에 하지 뭐. 약간 이런 게 있는데 대신 B로 했을 때 네가 선택한 거야? 이건 있지.
2: 책임감.
1: 아, 책임전가를 하진 않아. 어쨌든 이 사람을 선택한 것도 나의 선택이니까.
2: 선택이니까.
1: 이것까지 내가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다신 너랑 일을 안 하겠다.
2: 8056님이 그런데 그렇게 비건 씨에게 구박을.
1: 어, 근데 요거는 잘못된 거죠. 이거는 뭐 어떤 스탠스냐면은 의견 조율이 아니라 이건 일해라. 그러니까 악덕 사장인 거야.
2: 그건 되고.
1: 그러니까 이거야. 난 악덕 사장이야. 그래서 일해. 어?
2: 너가 이게 좋아? 그럼 그걸로 가.
1: 어.
2: 약간 이런 느낌.
1: 아, 뭐 사장님, 뭐 이거, 아, 뭐 고객님, 요거 준비했습니다. 그래. 잘 만들어 왔다. 뭐 하고 싶어? 저는 비를 하고 싶다. 해. 빨리 해. 빨리 해. 채찍질을 계속 하는 거지 나는.
2: 조금 다르긴 하네요. 네, 다르긴 합니다.
1: 대신 근데 의견 조율할 때는 상대방 말을 좀 많이 듣는 것 같아. 내가 믿는 사람이면 벌그랑 작업할 때도 늘 뭐 할 때 어때? 야, 이게 나은 것 같은데? 그거 해 그러면. 약간 이런.
2: 예를 들어서 뭐 구성원이 있어. 다섯 명이 있어. 다섯 명이 하나의 음악을 만들 때 어떻게 결정하는 게 제일 좋을까? 나 실제로 궁금해 이게.
1: 근데 저는 그거는 리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네. 헤드가 있어야 돼.
2: 네네.
1: 그래서 이 사람 뭐 다섯 명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을 때 헤드가 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 헤드가 그걸 잡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 결정을 하게끔.
1: 왜냐면 그 헤드도 어쨌든 내가 신임해서 이 사람을 헤드로 앉힌 거라면
2: 네네.
1: 그 사람을 믿어야지.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작업 과정 속에서

0: 뭐 A가 헤드인데 내가 볼 때는 C랑 D 의견이나 뭐 아이디어 너무 괜찮아. 근데도 어쨌든 A한테 맡겼어. 근데 만약에 그 결과가 나중에 안 좋으면 저는 C랑 D랑은 나중에 일을 해볼 것 같아요. 전 되게 합리적인 리더입니다. 전 되게 합리적인 클라이언트예요. 다만 불안형 클라이언트였어.
1: 그래서 채찍이 있을 수 있다.
0: 저 죄송한데 그 디렉터님 언제쯤 그게 정리될까요? 그래서 언제쯤 왜 이렇게 답이 늦으세요? 그 전화하고 막 이런 클라이언트지. 그렇다고 내가 막 아 난 이거 너무 하고 싶다. 그러니까 고집 있는 아티스트 아니야.
1: 맞아요.
0: 근데 오히려 고집 없는 아티스트가 낫지 않아요?
1: 아 그런 줄 알았어요.
0: 아니 고집 있는 아티스트랑도 헤어졌잖아.
1: 그런 줄 알았는데 고집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약간 열받아요. 열받는 게 좀 있습니다.
0: 아 그래? 아 그럼 나 원하면 나한테 의견을 얘기해줘. 나 할 얘기 너무 많아.
1: 아니야 그냥 한 말이고 그 사람마다 어떤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고집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있으면 또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근데 이제 뭐라 될까 그런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되는 아티스트이 한 것 같아.
0: 맞아.
1: 왜냐면 야 너가 그렇게 봤으면 이거는 괜찮은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0: 해봐.
1: 약간 요런 스타일이죠.
0: 그럼 뭐 좀 요구사항을 드려요?
1: 네?
0: 요구사항을 좀 드려요? 저 투아투의 연준이 되고 싶습니다.
1: 그 안 된다고 어떻게 얘기해드리지?
0: 아 연준이 되고 싶어.
1: 안 돼요 근데.
0: 아 그래?
1: 안 되죠.
0: 아 그러니까 그거를 만드는 게 일 아니에요?
1: 제가 딘딘 씨를 연준처럼 만들려고 하잖아요. 전 진짜 나쁜 디렉터예요.
0: 그냥 돈 주면 돈 받으면 끝이네구나.
1: 돈 받으면 끝이야. 책임감이 일체 없는.
0: 그러니까 돈 받고 우쭈쭈 해주고 끝나는구나.
1: 저는 그런 디렉터 되고 싶지 않습니다.
0: 이거네. 우린 참 좋은데. 왜 이러지? 사람들이 모르나 봐. 이러면서 계속 다음 거 해보자.
1: 붙이기고. 다음 거 해보자. 우리 다음 거 또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0: 다음엔 내가 너 카이 만들어줄게. 다음엔 내가 에이티즈 산이 만들어줄게. 이렇게
1: 되면. 야 정말 나쁘죠. 그거만큼 악랄한 디렉터가 없죠.
0: 진짜 예. 야 끔찍하다. 내가 갑자기 배드 같은 거 하고 있어 봐. 치명적인 표정하면서 와.
1: 야.
0: 저 진짜 최근에 그 산 씨 이렇게 챌린지 올라오는 거 보면서. 그걸 오랜만에 또 느꼈어. 절대 내가 죽을 때까지 될 수 없는 유형의 인간. 그 뭔지 알지?
1: 네네네.
0: 추성훈 형 보면서 그걸 느꼈었거든요. 네. 절대 내가 될 수 없는 인간. 약간 이런. 아, 또 느꼈지. 안보현 보면서도 그 생각.
1: 맞아.
0: 딱 그 류의 사람들. 아무리 내가 해도 될 수 없는.
1: 눈빛이 진짜 미쳤더라.
0: 진짜 좀 이렇게 무섭더라.
1: 약간 무심해 심지어.
0: 무섭더라고. 모든 눈빛이 다 무심하더라고. 근데 그러다 그 사람이 한번 이렇게 씩 웃어주면 가는 거잖아.
1: 그러니까 무심한데 가슴이 너무 팡팡거려. 그런 느낌.
0: 그것까지 별로 안 보고 싶었어. 자 이번에 긴 사연 읽어볼 건데 여성분인 네. 지영희님이 보내주셨고 제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여쭤볼 게 있어서 사연 보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2: 어디 놀러 가시나 봐.
0: 아, 예, 그 친구 만나기로 해서요.
2: 남자친구?
0: 아이, 그냥 친구요. 저 아직 솔로예요.
2: 진짜? 이렇게 인성이 좋은데도?
0: 되게 친절하고 넉살도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저도 스몰토크 즐겨하는 편이라 기사님이랑 수다를 좀 떨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셨습니다.
2: 근데 진짜 인상이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만약에 아직 솔로면은 내가 누구 좀 소개해줘도 되나?
0: 네? 소개요? 누구요?
2: 그 우리 택시 단골 손님이 있는데 그분도 아가씨처럼 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둘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볼래요?
0: 아 그래요? 기사님의 적극적인 어필로 결국 그 남자분의 번호를 받게 됐고 둘이 따로 통화까지 하게 됐습니다.
2: 이야.
0: 지금은 한번 밥이나 먹자면서 약속 날짜를 잡고 있는 중인데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은 사람인데 좀 그렇지 않냐면서 저를 말리더라고요.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처음 본 택시기사님이 이어준 소개팅 나가봐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예의상 거절할까요? 자 지영희님의 사연이었고 이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고 저 택시를 타는데 기사님이 어떤 남자분을 소개시켜주셨다라고 합니다.
1: 저는 특이한 경우네요.
0: 근데 뭐 이런 경우는 있지 뭐. PT 받다가 트레이너 선생님이 같은데 근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뭐 이런 경우나 뭐 뭐 그런 뭐 헤어쌤 뭐 이런 사람들은 몰라도
1: 너무 갑자기 만난 사람이 소개해주는 남자 그것도 사실 저는 의아한데 그 택시에 단골 손님이 있는 것도

0: 조금 의아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자주 가는 곳에 있어서 맨날 타는 그런 형식인가요?
1: 근데 그런 분들이잖아요. 콜택시처럼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단골 택시는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긴 한데.
0: 그럼 아니면 뭐 출근 시간이나 이렇게 루트가 비슷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계속 같이 탄다거나.
1: 근데 뭐 연예인들은 약간 이런 거 있었죠. 그 뭐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
0: 맞아요, 맞아요.
1: 요즘 누구 안 만나? 이러면 에 뭐 아무도 안 만나요. 그러면. 아니 걔 괜찮던데 이번에 샵 우리 왔는데 한번 뭐 친하게 지낼래?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 난 너무 싫어해 그런 선생님들.
0: 왜?
1: 아 그렇게 내가 만나던 친구들한테 해준다 그런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
0: 아 그래?
1: 그래서 나는 아니 자기 일이나 하지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 약간 이게 있었어.
0: 아 근데 뭐 그냥 뭐 소개해 줄 수 있지.
1: 왜냐면 나는 내 샵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
0: 나도 한 번도 없었어.
1: 근데 내가 번도. 만나던 친구들한테는 그랬던 적이 많은 거야.
0: 아 그래.
1: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 샵은 왜 안 그러지? 약간 이런.
0: 대체 우리 쌤들은 왜 이렇게 자기 일만 열심히.
1: 그래서 내가 한번 네.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었어. 야 왜 안 해주냐 그랬더니 오빠 우리 샵은 남자 비율이 9야 이래. 남자 배우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해줘 막 이런 거에서 아 그래 하고.
0: 그래도 해주려면은 해줄 수 있는.
1: 아 그리고 몇 번 이야기를 네. 했었대 나한테. 오. 자기 손님 중에 이런 분 있는데 뭐 만나 볼래? 그러. 아 됐어. 내가 맨날 이랬대요.
0: 그랬을 것 같아요.
1: 자, 이렇게 주선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0: 네네.
1: 좀 뭐 주선 좀 하신 적 있어요?
0: 저는 주선 잘 안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하는 타입이에요?
1: 아 근데 비건 씨 주변에 좀 그래도 이성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럼 막 야 나 누구 소개시켜줘 막 이러면 안 돼 내가 만날 끼다 막 이래.
0: 미친 사람이세요? 아니 그러진 않았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한테. 누구를 소개시켜달라는 사람이 없었고 남자도 없었고 여자도 없었어. 오히려 여성분이 나한테 어떤 남성분을 소개시켜달라고 몇 달 전에 한 적이 있다. 근데 그분이 여자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안 해줬어.
1: 저한테도 막 물어보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안 해줘요. 싫어. 그거 엮이기가 싫어. 아.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야.
0: 뭐 잘 되고 안 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1: 근데 만약에 어릴 때는 좀 해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괜찮아 너무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도 너무 괜찮아 그러면
0: 해봐.
1: 생각은 해보긴 하는 것 같아.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해보니까 귀찮아지는 게 많더라고.
0: 그치 헤어지면.
1: 그것도 그렇고 막 싸우고 이러거나 뭐 문제 생기거나 이러면 계속 연락 오니까
0: 아, 나 안 받아. 그건 안
1: 그게
0: 받아.
1: 스트레스 받더라고. 어쨌든 에.
0: 요즘 소개받은 적 있어요?
1: 아니요.
0: 저도요.
1: 나 근데 좀 이어주고 싶은 건 있어.
0: 저요?
1: 아니 너 말고 우리 막내 작가랑
0: 아
1: 찬송이랑
0: 아 진짜
1: 아 너무 잘 맞아.
0: 최고.
1: 우리 막내 작가 너무 싫어요. 너무 싫대 하지 말래. 막 그런 얘기 하지 말래. 불편해진다고.
0: 찬송 씨 어디 계셔?
1: 찬송이 라운지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래. 게 사실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잖아 일하는 거를.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0: 라디오에서 해버렸잖아요 방금 말을.
1: 아니 근데 어차피 상관없어.
0: 상관없어?
1: 찬송이 안 들어. 찬송이 이어폰 끼고 맨날 딴 거 보더라. 라디오 끝났는지도 모르더라. 자 만약에 우리예요. 택시 탔는데 기사님이 막 누구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고 번호까지 알려주려고 해. 그럼 근데 저는 약간 아직 그런 거 있거든요. 약간 그 저는 어른들이 보는 세상은 조금 따뜻하다라는 게 있긴 해. 그러니까 어른들이 사람을 그래도 좀 잘 본다. 특히 기사님 같은 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겠어요.
0: 맞아요.
1: 근데 이분이 볼 때 괜찮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러니까 나한테 만약 기사님이 근데 뭐 지금 손님 참 괜찮으신데 이랬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괜찮은 인간이야 그러면 아 기사님이 말하는 이 남자도 괜찮은 인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어른들이 맺어주는 인연 있잖아요.
0: 네.
1: 그거는 조금 믿는 편이긴 해요.
0: 근데 위험한 어떤 것이 있을까 나 자꾸 생각해 보는데 없을 것 같은데 뭔가
1: 아 있을 수도 있지.
0: 그 있을까 봐.
1: 둘이 조직일 수도 있고. 둘이 뭐가 있는지 모르지.
0: 근데 너무 로맨틱한 조직이다.

0: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 로맨스 스캠을 할지 뭐 이런 건 모르지만
1: 그러니까 어.
0: 근데 사실 단골 택시 손님이다가 너무 의심쩍긴 한데 어. 근데 어쨌든 에. 자 비건 씨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저는 만나본다. 소개팅 한다고 뭐 어떻게 되지 않으니까. 어 근데 재밌어요. 상황이 너무 재밌고 기사님이 누군가한테 나를 소개시켜줬다. 뭔가 잘 되면 너무 로맨틱해. 안 돼도 뭐 어때? 그치. 어 안 돼도 뭐 어때? 밥 한번 먹는 거.
0: 아니 근데 너무 로맨틱하잖아. 뭔가 막 이런 거 뭐. 어 근데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 제가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님이
1: 영화다 영화.
0: 그래서 그리고 결혼식에 그 기사님이 오셨고 대박이지. 주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 이러면 이제 기사님이 주례 해주시고 막
1: 미쳤다 근데
0: 대박이지 서사 대박이야. 야 거의 뭐 폭삭 속았수다 느낌 아니야?
1: 진짜 어. 그런 거 아니야?
0: 자 박인민님.
1: 네 제 남편은 직업이 파일럿인데. 공항 갈 때 택시 자주 불러서 단골이라고 부를 수 있는 택시 기사님이 계세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0: 아, 이거 너무 키워주는데 기대감을. 어. 이거 기대감 너무 그러니까요. 키워주는데.
1: 그러니까요.
0: 근데 저도 그 생각 하긴 했거든요. 공항 갈 때 이렇게 공항 택시가 또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분들 오히려 그냥 연락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싸게 해주셔가지고
1: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계속 연락하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아 모르겠네. 어. 자 이성경님이 일사천리로 약속까지 잡은 거면 그것도 인연이 아니려나 싶은데요 해주셨는데.
1: 그러니까 일단 약속까지 잡았어.
0: 어, 어. 그럼 난 사실 뭐 나가서 밥이야 먹어보는 거야 뭐. 어.
1: 그래 요즘 그리고 또 인별그램이 있으니까 그쵸, 또 뭐 하고 사는 사람인지 대충 볼 수 있잖아요.
0: 자 6367님.
1: 네, 극 2인 친구가 네일샵 옆자리 아주머니랑 대화하다가 그 아들을 소개해줘서 결혼했다는 사연 들은 적 있어요. 한번 만나보세요. 정말 인연을 만날 수도 있죠.
0: 어, 대박이지 그러면.
1: 대박이다.
0: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아드님인가? 약간 이런.
1: 에이, 그럼 아들이라 했겠지.
0: 근데 이제 아들이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어. 한번 뭐 식사해 보시는 거는 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 예. 저도요.
0: 자, 지영희님 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실시간으로 연애 고민 사연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니까 아주 사소한 고민이라도 편하게 나눠주시고 비건 씨가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1: 네, 문자번호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딘딘의 뮤지카이 홈페이지에 연사친 게시판이나 실시간 사연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고민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0: 자 그럼 저희는 어,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듣고 두 번째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두 번째 사연 만나볼 건데 여성분인 1530님이 보내주셨고 빅원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사귄 지 한 달 된 커플입니다. 최근에 조금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두 분 의견은 어떨지 궁금해서 사연 보내요.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2: 자기야 우리 주말에 뭐 할까? 캠핑 갈래?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불멍도 하고
1: 이러면서 주말에 캠핑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 회사 선배 두 분이 육아휴직 중이라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좀 피곤한 상태였거든요. 도저히 캠핑은 무리일 것 같아서 최대한 좋게 거절을 했는데요. 진짜 미안한데 내가 요즘 좀 피곤해서 주말엔 쉬고 싶어.
2: 아 그래?
1: 남자친구가 확 다운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 그 나 말고 그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 거면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돼. 나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어.
1: 그 얘기를 듣자마자 좀 황당했습니다. 진짜 일이 바빠서 힘들어서 쉬고 싶다는 건데 남자친구는 그걸 데이트 말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는 거짓말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나 상황 설명을 해줬는데요.
2: 아니 알았어. 아니 그냥 내 말은 앞으로 나 말고 다른 약속 잡고 싶을 때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고. 나 그 정도 이해한다니까.
1: 끝까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있죠? 결국 제 말은 안 믿는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쵸?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진짜 솔직하게 판단해주세요.
0: 자, 1530님의 사연이었고요. 이분께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이 의견 나눠주시고요. 자, 사귄 지 한 달 됐어요. 주말에 캠핑 가자는데 남자친구한테 캠핑 가자는 남자친구한테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다 하니까 거짓말 안 해도 돼. 친구 만나고 싶으면 솔직하게 말해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요 사연?
1: 아니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0: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1: 뭔데요?
0: 아 믿음이 없는 거야 아직.
1: 에? 진짜?
0: 아직 그러니까 불안형 애인인데 아직 아 그러니까 불안형 애인인데 이 남자친구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그리고 빨리 캠핑 같은 데를 가서 빨리 부시고 싶은 거야. 이 뭐라 그러지? 이 벽을. 그러니까 뭐 스킨십이든 뭐든 뭔가 이 좀 연인으로서 그러니까. 한 단계 깊어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본인은 다 이런 걸 막 생각을 해서 플랜을 다 세워서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를 준비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아 피곤해서 쉬고 싶어 하니까 와장창 깨진 거지 그게.
1: 아니 근데 거짓말 안 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면
0: 그러니까 그 본인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 혼자 그냥 생각하고 본인 혼자 상처받고 삐져버리는 약간 이런 유형이야. 근데 이런 분들이 네. 이제 초반이니까 이런데 네. 꽤 오래 만나면 또 아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분 이런 분은 사실 관계만 잘 맺어 놓으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은데.
1: 그래요.
0: 초반에 이런 걸로 좀 부딪힐 일이 많겠지.
1: 근데 이게 너무 나는 조금 약간 거친데 말이. 왜냐면 거짓말 진짜 안 했는데 그냥 나 쉬고 싶어서 쉬는 거라니까 라고 했는데 아 거짓말 안 해도 돼. 친구 만나고 싶으면 솔직하게 말해. 이렇게 아니, 얘기하는
0: 그때는
1: 게
0: 그때는 그렇게밖에 안 들린다고. 안 생각된다고. 내가 그랬어. 내가 그런 놈이었어. 내가 지금 이거 딱 읽으면서 네. 뭐 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까. 내가 어릴 때 그랬어요. 막 20대 초반 이럴
1: 그래요.
0: 때 연애하면 나는 얘랑 너무 만나고 싶고 막 얘랑 막 너무 피곤해도 함께 하고 싶고 막 와 주말에 아 캠핑 가가지고 그럼 그날 막 같이 자는 거야? 너무 떨리는데 막 이러면서 막 어떻게 막 밤새고 와야 되나 막 이런 아니면 그냥 당일에 와야 되나 막 이런 떨림에 막 혼자 설레어하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아 나는 나 너무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데 이러면 팍 식으면서 그냥 나의 서운한 티를 이런 걸로 내는 것 같아.
1: 아 그러니까 서운함이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구나.
0: 그러니까 이제 아니 나 진짜 아니 뭔 소리야.

0: 나 친구 안 만나서 진짜 피곤해서 그래. 그러니까 아 알아 안다고. 아 그러니까 뭐 셔. 근데 혹시라도 나중에 그냥 친구 만날 때 그냥 이야기하라고. 약간 이러는 거야. 막.
1: 근데 좀 못났긴 해요.
0: 못난이야.
1: 진짜 어. 못난인 것 같아요.
0: 둘인 거야. 진짜 찌질한 거야. 내가 그랬어. 에, 에, 에.

0: 같아요.
1: 저야 이게 어릴 때였으니까 네, 네. 괜찮았어.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조금 이렇게 회사까지 다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연인이면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0: 저는 이게 사귄 지 한 달 됐잖아요. 근데 거짓말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말해. 알겠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고민할 것 같아요. 아 이거 더 못할 수도 있겠다. 연애를. 이 사람이 좀 위험하다. 사이렌이 울린다. 라고 판단할 정도의 저는 어떤 의심이었거든요. 저게.
1: 아 이거 진짜로 남자친구분은 아직 그 관계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형인
0: 거야. 너무 불안. 나보다 더 불안한 것 같은데.
1: 그리고 남자분이 훨씬 좋아해서 그래.
0: 아이 아니야. 표현 방식이 다른 거지.
1: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분이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피곤해서 못 만난다 그러지? 이건 거야.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서운한 게 되게 모난 방향으로 분출된 거죠.
0: 맞아요. 근데 계속 아니라고 설명을 해줬는데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완전 문제죠. 완전 문제인데 어떻게
1: 아니야,
0: 해야 돼?
1: 아니야.
0: 아니라고?
1: 받아들였어. 근데 그냥 자기 열받으니까 계속 하는 거야.
0: 그게 문제잖아.
1: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아니 나 말고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 거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돼. 나 그 정도는 이해해. 나
0: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주말에는 쉬고 싶다고.
1: 그러니까 알았다고. 아 쉬고 싶은 거 알아. 그러니까 이번 주는 쉬는데 다음에는 그냥 친구 만나고 싶을 때 그냥 이야기를 하라고. 나 그냥 나 오히려 그냥 너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괜찮다니까. 다음에 친구 만날 때 그냥 친구 만나고 싶다고 얘기해.
0: 저는 병인 것 같아요. 병. 어떤 병에 걸리신 것 같아요.
1: 아니 이제 이러지. 아니 네네. 나 이번 주 그냥 쉬고 싶다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안다고 이번 주는 쉬라니까?
0: 아 근데 무슨 뭐 거짓말이니 솔직하게 얘기하라니 그 말을 왜 하냐고.
1: 아니 그러니까 이번 주는 쉬라고. 와 그거 진짜라니까? 알아 믿어. 근데 다음번에 너가 만약에 친구를 만날 땐 이렇게 된 거야. 왜 여기서 굽히지 못하는 거야.
0: 진짜 싫다.
1: 너
0: 저는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아요. 싫어요 저는 진짜.
1: 이거 쉽지 않아. 잠깐 이때로 만약에 돌아가서 생각을 돌려보면 이때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
0: 아 그냥 만나는 거지. 주말에 캠핑 가는 거지.
1: 아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대충 좀 냉랭하게 하고 끊잖아? 근데 저녁에 자기야 생각해봤는데 우리 여행 가자. 여러분 아니야 너 피곤하다며 쉬어. 그럼 아니 가자 여행 가자 생각해보니까 뭐 아예 우리 뭐 다음 주에도 잘 못 볼 텐데 그래 나도 캠핑 가고 싶고 그러면 진짜? 약간 이러면서 다 풀려.
0: 엄마예요?
1: 대신 이러고 뭐, 난 다음에
0: 엄마와 아들이에요?
1: 아니 근데 대신 이러고 난 다음에 캠핑 가잖아? 예. 그러면 진짜 관계 완전 돈독해져. 왜냐면 가서 남자친구가 얘기할 거거든. 사실 나 이래서 이랬어. 미안해. 근데 내가 너무 이랬지.
0: 내 마음은 그런 거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해버렸어.
1: 그럼 이제 여자친구도 나 근데 사실 이럴 땐 좀 서운했어. 앞으로는 그러지 마. 그러면 아 미안해. 내가 너무 좋아서 막 오고 싶었는데 아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이제 이게 탕 한번 열리는 그 마음이 서로에게 이렇게 팍 열려서 너랑 나랑 이제 생각하는 게 보여. 이런 관계가 되질 않아서 지금 이 사람이 이러는 거야.
0: 그럼 조금 도와줘야 되네.
1: 그러니까 약간 성숙한 연애를 아직 잘 못하는 사람인 거야.
0: 그런 거네. 이승현 님이 남자가 그냥 떠본 이분도 많이 거친데. 이승현 님이 남자가 그냥 떠보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인 거 아닐까요? 아이고라고.
1: 야, 아니야. 왜냐면 이게 떠본 다음에 아니었을 때 바로 접지 않잖아. 계속하잖아.
0: 이게 떠보는 개념도 아니야. 실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저번에 친구랑 놀러 간다고 했던 뭐 이런 들은 것도 아니야.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없는 일인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잖아.
1: 그러니까 뭔가 뭐 증거나 이런 상황이 전혀 없는데 이러는 거잖아.
0: 이야.
1: 혜린님이 아마 전 여친이 많이 그랬나 봅니다. 사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이거 진짜 이거 영 딘딘이라고 생각해요. 서럽던 애기 딘딘. 21살 이때 딘딘.
0: 그때 문제 있었죠.
1: 20살 네. 21살 이때 저는 진짜 불안전했고 23대도 연애하면은 막 너 네가 너무 좋은데 얘 왜 안 나만큼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불 붙는 속도가 난 시작하자마자 100이었던 거야. 근데 이 상대가 아니니까.

0: 보니까 서운하고 막 표현도 잘 못하고 약간 이런.
1: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예.
0: 자, 6078님.
1: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앞으로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생각대로 믿을걸요? 나의 성향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음도 약해 보여서 앞으로도 다툴 일이 많아 보여요.
0: 근데 요런 유형은 사실 그거야. 그 연애하면 모든 거 나랑 함께 해 타입이야. 이 남성분은.
1: 함께는 할 수 있지. 나도 완전 함께 하고 싶어. 근데 왜?
0: 아니 주말에 너 친구도 만나지 마.
1: 어, 괜찮아. 난 너무 좋아. 그건 너무 좋아.
0: 아, 누구 생일? 아, 그 생일 왜 가는데? 약간 이런 거.
1: 아니 근데 그거는 괜찮다니까. 근데 왜 내가 친구랑 놀러 가는 것 때문에 너랑 안 논다고 거짓말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냐?
0: 아니 거짓말 안 한다고 믿는다고. 근데 다음번에는 그냥 이야기를 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너 집에서 신나니까 이번 주에 알아. 근데 나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야 미리.
1: 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미리 얘기하는데?
0: 아 그러니까
1: 미쳤어?
0: 아 혹시나. 그러니까 나중엔 이야기하라고.
1: 나중에 얘기할게.
0: 어 이번 주는 그냥 쉬고. 어, 끊어 끊어. 아 끊어 끊어. 어 끊어. 어. 그러는데 갑자기 저녁에 전화 와서 주말에 근데 나 심심할 것 같은데 그냥 여행 가자 이러면 이제 그냥 저 울어 그냥. 어. 그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
1: 어. 꿀밤 세게 주고 울리고 싶네요.
0: 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옛날에 나 생각해보니까 진짜 싫다. 와 소름 끼쳐. 와 어떡해. 어.
1: 근데 물론 그런 비슷한 류의 그런 표현들 어이 뭘까 능숙하지 못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 모두가 거의 모두가.
0: 아 그 당시에 그렇지.
1: 그치 우리 지나고 때는. 나서는 우리가 으유 완전히 진짜 찐따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0: 근데 지금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신다 그랬잖아. 그럼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실 쉽지 않아. 어린 나이면 괜찮은데 이게 좀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 나이면 이거 쉽지 않지.
1: 그러니까
0: 연애가 내 인생의 전부인 나이 때는 괜찮아. 대학 가고 뭐 이럴 땐 괜찮아. 근데 이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면은 이제 좀 미안하지만 쉽지 않죠.
1: 그러니까요. 그걸 하지 맙시다. 진짜로. 그 주말에 캠핑 가자고 했는데 캠핑 안 갔을 때 친구들이랑 놀아도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니까 쉬라니까. 아니 쉬라고 누가 쉬지 말래? 아, 왜 자꾸 그걸 얘기해? 그러니까 나는 다 믿어. 네가 너 거짓말한다고 나 얘기한 적 없어. 알았다니까 쉬라고. 근데 대신에 나중에 너가 친구들 만날 거 그냥 나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하라고 그냥.
1: 알았어 알았어 이거, 알았어 이거. 알았어. 와
0: 근데 지금 나도 지금 이렇게 하면서 네. 진짜 짜증난다.
1: 얼굴 빨개졌어요.
0: 최악이다 최악. 왜 그러고 살았지.
1: 신기합니다. 예.
0: 자 여기까지 사연 만나봤고요. 연사친 이제 마무리할 건데 저희 다음 주에 코너 또 쉬어요? 왜? 누구 와요? 쉬어야겠다 그치.
1: 안 놓고 싶어요.
0: 오 진짜?
1: 안기고 싶은 자리네요.
0: 둘이 같이 와요? 아 따로
1: 아 따로
0: 우리 쎄네 라디오. 와
1: 오늘 요즘에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0: 내일은 팀 도라에몽 나오고.
1: 그러니까
0: 아 그거는 매드클라운이 노래 나와가지고 나오고 싶다 그랬는데 공교롭게 타이밍이 딱 그렇게 됐고.
1: 하영씨 또 언제 나와요? 조만간이요? 오케이.
0: 하영이?
1: 너?
0: 하영 씨는 뭐 개인 팟캐스트 하면 하겠지 뭐.
1: 아니 하영 씨 왜 DJ 안 해? 하영 씨 DJ 완전 깜인데 진짜. DJ고.
0: 야 나 3년 남았다 좀만 기다려. 저기 벽에 얼굴만 붙이자.
1: 아 진짜?
0: 벽에 얼굴만 붙이자.
1: 그럼 만약에 하영 씨가 너 다음으로 들어오잖아? 그럼 난 11년 차 가. 나는 11년 차 바로 가 진짜로.
0: 나 일단 벽에 얼굴만 붙이자 좀. 그때까지 좀 조용히 해라 좀.
1: 알겠어 알겠어.
0: 자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1: 없어요 없어요.
0: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다양한 연애 고민들 아주 사소한 것도 받고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 연사친 게시판에 실시간으로 남겨주시고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홍대광의 답이 없었어 들으면서 비건 씨 보내드리고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비건 씨 2주 뒤에 봐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안녕.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도피처입니다. 그럼 브루노 마스의 런어웨이 베이비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브루노 마스의 Runaway Baby 듣고 오셨고,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온 건 도피처였는데요. 골라온 이유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캐나다 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너튜브 딘딘딘딘 채널에서 공개가 되겠지만 예, 공연을 하러 갔다 왔어요. 그래서 공연하고 또 뭐 친구들 만나고 뭐 이러고 왔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엄청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진짜 많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상한 인원보다 훨씬 많이 오셔가지고 예, 공연을 너무 성황리에 마쳤고 오신 모든 분들이 막 너무 고맙다고 와주셔서 막 이러고 막 저보고 막 밴쿠버의 아들이다 막 이러는데 사실 전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저 거기서 뭐 고등학교만 다녔고 늘 드는 생각이 이제 뭐 저는 그냥 거기서 뭐라 그래야 될까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았을 뿐인데 그리고 제가 너튜브에서 또 이야기한 것도 그냥 내가 내 채널에서 할 이야기가 없어서 캐나다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그냥 뭐 그랬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잘 이렇게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이게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한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내가 응원을 받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이거는 참 내가 잘 유지를 해야겠다 막 그러면서 늘 감사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겠다 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주시고 지나가다가 촬영하면서도 이렇게 한인 분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저에게 막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내가 뭐 밴쿠버를 만든 사람처럼 막 이 땅에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막 이런 느낌처럼 너무너무 잘해주시니까 제가 막 너무 막 죄송하고 막 내가 더 이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건 없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와 내가 진짜 여기 3년밖에 안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서 이렇게 환영을 받으면 나중에 내가 한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뭐 좀 나이가 먹거나 진짜 심적으로 지치거나 이럴 때는 내가 그래도 잠시 쉬어갈 곳이 있겠구나 약간 내가 갈 곳이 그래도 있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떠난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제2의 인생을 만약에 살아야 돼 만약에 어디 너 만약에 나중에 뭐 해외 가서

살아야 되면 어디 가고 싶어? 막 이런 이야기 우리끼리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데 나에게는 확실하게 갈 곳이 한 곳이 있네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되게. 그러면서 그럼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했고 그냥 거기 있는 내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밴쿠버 프로젝트로 갔을 때도 너무 감사하다 했는데 이번에 사실 그거보다 잘 할 수 있을까 이러고 갔는데 훨씬 좋았어요. 훨씬. 그래서 와 또 언제 오지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진짜 갈 일이 별로 이제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사람들도 안 궁금할 것 같은 거. 공연도 했겠다 친구들도 다 만났겠다 이러니까 이제 없는데 이렇게 사랑받았어? 나 그러면 이거 콘서트 해야겠는데? 약간 이 생각 했어요. 한국보다 훨씬 많이 올 것 같은데 약간. 한국은 연예인 너무 많아. 한국인 연예인이 너무 많아. 자 김수현님이 밴쿠버 행사하는 딘딘님 봤는데 진짜 슈스였어요. 그리고 공연 진짜 좋았어요 해주셨는데 김수현 씨가 이제 제 팬분인데 밴쿠버에 그때 뭐 휴가차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 공연하는 걸 봤는데 저희 그 다른 위상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도 놀랐거든요. 난 진짜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나 완전 난리 났어 진짜. 그거 다 그 실황을 딘딘 딘딘 채널에서 나올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제가 캐나다 서부 한인사회 대표 문화행사인 제24회 한국문화유산축제라는 곳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라이브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진짜 밴쿠버 좀 찢겼어요 그때. 딘딘 딘딘 채널에서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니까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럼 저는 카더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6732님이 9살, 7살 두 공주들을 막 채우고 육퇴 후 러닝하러 나왔습니다. 올해 바프 예약을 했는데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와, 진짜 대단하다. 오마이갓. 진짜 대단한데요? 와, 제가 응원할 게 있을까요? 이런 분에게? 감히? 건방지게?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무조건 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예,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9살, 7살 두 공주들을 육아하면서 러닝을 하러 나왔다고 지금? 야,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화이팅! 예. 자, 2569님이 딘딘씨 저도 이제, 저는 이제 퇴근해요. 오늘 알바하는 친구가 쉬게 되어서 큰아들이 도와줬는데 같이 라디오 들으면서 퇴근하는 중입니다. 우리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해주셨는데, 아, 그래도 참 좋네요. 아드님이랑 이렇게 같이 도와줘 하면 이렇게 도와주는 아들이 있다는 게 참 좋은 일 아닐까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예, 안전하게 퇴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브루노 메이저의 Easily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그대와 함께 언제나
4: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10cm의 The Darkest Night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0: 있는 신고로 노인 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환실을 알려드립니다.

0: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안녕하세요. 첫 곡 티나쉐의 크래쉬 아웃 듣고 오셨고요. 미라니의 한시라니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한 주 사이에 진짜 많이 더 무더워진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요, 저번 주에 이제 페스티벌 같은 게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요. 그런 게 많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습니다. 또 그 가운데 있어서 제가 너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라니 고란이라는 너튜브를 시작했는데 또 너튜브를 하다 보니까 페스티벌과 함께 해서 그런지 엄청 바빴어요. 그래서 진짜 정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또 한 주 뒤에 여러분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굉장히 날씨가 무덥지만 여러분 그래도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무더우면은 입맛도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럴 때 괜히 냉방병 걸려가지고 아프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진짜 그런 일 없이 굉장히 건강한 그런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의 여러분 사연 만나볼게요. 6457님. 택배 물류센터 야간 알바를 하면서 듣고 있어요. 미라님 목소리도 좋고 음악도 좋아서 일이 덜 힘드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 새벽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야간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죠.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사실 새벽도 저는 좀 습하더라고요. 원래 습하면은 약간 숨쉬기도 불편하고 좀 꿉꿉함이 너무 싫은데 그래도 오늘 잘 끝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8867님 안녕하세요. 아들이 포항 해병대에 입대하여 6주간 힘든 훈련을 받고 있어요.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6주간 훈련 잘 받고 수료식 할 수 있게 힘 좀 넣어주세요. 이태민 넌 잘해낼 수 있을 거야.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해병대를 가셨어요. 이야, 진짜 멋있다. 와, 저는 진짜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해병대라. 전 되게 고생한다라는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해병대 갔다 오신 분들 보면은 피부색이 일단 다르시더라고요. 되게 구릿빛 피부로 변해 있으시고 진짜 남자가 돼서 돌아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곤 했었는데 우리 아드님이신 태민님 다치지 않고 진짜 멋있는 남자가 돼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 신청하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무료인 고릴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미라니의 한시라니 게시판이 있는데요. 새벽 1시 생방이 아니어도 아무 때나 남길 수 있습니다. 모아서 방송해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다시 듣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요, 두 곡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렉시 리우의 팝걸,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아이스 스파이스의 뚜띠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남기현님, 저는 말레이시아 미리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싱글 청년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 언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친한 친구와 재밌게 놀고 늦은 밤 집에 가면서 미라님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음악 선곡이 너무 좋아 밤길 드라이브가 너무 촉촉하네요. 앞으로 자주 들으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야, 말레이시아 미리라는 곳에서 사연 보내주셨어요. 야, 저 말레이시아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런지 진짜 뭔가 신기한 그런 느낌이에요. 말레이시아에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니. 아,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너무 멋있는 게 아이들 언어를 가르치고 계신데요. 아, 이게 진짜 어떤 그 복이 있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왜냐면 저는

좀 가장 위대한 직업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전 선생님이라고 항상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직업이 저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한테 선생님 하라고 하면은 저 진짜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먼 나라에서 또 아이들 가르치시는 게 진짜 저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222님, 날이 너무 더워서 잠이 안 오길래 차 열쇠를 들고 나왔어요. 창문 다 열고 강변북로를 달리니 밤바람이 얼굴에 스치는 기분이 참 좋네요. 한강공원에 차 세워두고 편의점 얼음컵에 커피 하나 사서 앉아서 라디오 들어요. 다가올 8월도 다시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되게 권력 있으시다. 이런 말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밤에 드라이브 하려면요, 되게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차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유로운 밤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되게 좀 적당히 센치한 감성이 또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개를 다 만족시키셔서 이제 한강까지 가가지고 커피를 딱 드시는 게 정말 어른미 있으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에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다음은요, 제가 두 곡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티아콜니의 로토,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XG의 갈라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내가 요즘 꽂힌 그 무언가를 자랑하고 소개합니다. 일상의 포텐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주는 찐팬의 사랑 이야기. 다양한 분야의 덕질을 나눠보는 이거 내꺼. 오늘은 어떤 사연일까요? 이거 내꺼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지현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언니, 저 초등학교 때 말랑이가 유행이었거든요. 친구들이랑 놀이터에 앉아서 조물조물했는데 지금도 비슷해요. 대신 종류가 많아졌고 내 돈 내산 한다는 거죠. 어릴 땐 엄마는 잘 안 사주시니까 이모한테 졸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사랑했던 장난감, 언니는 뭔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말랑이가 진짜 요즘에 유행이죠. 저도 그 왁풋볼, 그리고 말랑이, 슬랑이, 이거 ASMR를 꽤나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사고 싶어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했을 거예요. 그 동묘나 그 천호 쪽 가가지고 난 꼭 살 거다 이렇게 제가 다짐을 했었는데 아직도 못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팬분께서 왁풋볼을 사오신 거예요. 제가 너무 맨날 왁풋볼 하니까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정말

돈 낭비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한번 뿌시니까 끝이던데요. 그래서 아 이것도 진짜 돈이 많아야겠다, 어린 친구들은 많이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지연님께서 물어봐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거 아셨으면 좋겠는데 아바타 스티커라고 아바타 OTP기를 스티커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바타 스티커 북이 있었습니다. 그 아예 아바타가 그 다이어리처럼 그려져 있었고 그거에 막 옷 입히고 헤어도 바꿔주고 신발 입히고 막 집도 꾸며주고 이랬던 게 있었어요. 정말 제가 그때 스티커에 환장을 해가지고 와 돈을 문방구에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또 남자친구들은 스티커 말고 그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딱지 같은 거 그 애니메이션 딱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그 유희왕 카드 같은 게 되게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게임하고 막 서로 뺏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왜 이렇게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간식 한번 먹을 거 아껴가지고 사서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진짜 너무 열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사연을 읽고 막 제가 그 좋아했던 장난감을 떠올리다 보니까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NCT 127의 스티커라는 곡이에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이거 내 거,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김경환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초등학교 5학년 쌍둥이 딸 아이들이 마라탕을 그렇게 좋아해요. 떡볶이도 마라 맛을 시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이들 때문에 시켜 먹다 보니 저도 중독됐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마라탕 진짜 저도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마라탕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강경 반대파였습니다. 아니 왜 이런 걸 먹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마라탕 친구들 만났을 때 친구들이 오늘 뭐 먹을래? 했는데 마라탕 이러면 아, 나 안 먹으니까 마라탕 시키지 말자 이랬던 파였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시작을 했던 게 마라샹궈였던 것 같아요. 마라샹궈가 좀 마라탕보다는 좀 맛이 마라 맛이 좀 덜해요. 그래서 마라샹궈를 시작했는데 맛있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마라탕도 한번 먹어보래. 그래서 마라탕을 먹어봤거든요. 맛있는 거야. 그러더니 친구들이 훠궈를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훠궈가 진짜 마라 맛이 세거든요. 제가 제 최애 음식이 훠궈가 돼버렸습니다. 진짜 이 마라탕은 사실 금방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국민 음식이 될 정도로 너무 많은 레스토랑이 있고 진짜 그 막 떡볶이에도 마라 맛이 있을 정도로 엄청 유행이잖아요. 뭔가 스테디한 음식으로 이제는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그 저는 시험 끝나면은 항상 떡볶이 먹으러 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친구들이 마라탕을 먹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떡볶이 먹으면은 항상 10,000원 이하였는데 요즘엔 마라탕에 이제 재료 넣고 하면 그래도 한 12,000원? 15,000원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서 아 요즘에 또 요즘 시대 친구들의 뭔가 그 유행템이 또 바뀌었구나 이런 걸 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미라니 한시라니 이거 내꺼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 사연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무료인 고릴라도 이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요즘 초등학생 친구들의 뭔가 비장의 무기가 마라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유정이 비장의 무기라는 곡 갖고 왔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0204님, 디카페인 커피라 해서 마음 놓고 마셨더니 잠이 안 오네요. 오랜만에 방송 들으며 뒤척이고 있어요. 낮 동안에 후회도 밀려오고 자기 전에는 마음을 다스려야 할 텐데 미라니님 친근한 목소리에 잠을 청해볼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런 새벽 있습니다. 진짜 뭐랄까요, 디카페인 커피라고 해서 마음 놓고 마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디카페인 커피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낮 동안에 후회가 밀려온다라고 보내주셨잖아요. 그런 날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유독 사람을 많이 만나고 오는 날, 그런 날에 좀 후회가 밀려오곤 하거든요. 어떤 후회냐면, 아, 내가 너무 친한 척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아, 내가 너무 TMI를 시전했나?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새벽이 되면 항상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마다 항상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그 입술로 그 되뇌이셔야 돼요. 약간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좀 되뇌이시다 보면은 이게 진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잖아요. 라디오에 좀 집중을 하시고, 아니야 나 잘못한 거 없어, 자자 이렇게 좀 되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4653님, 미국 출장 와서 업무 중에 한국 라디오가 듣고 싶어서 틀었는데 DJ가 미라니님이라니. 저 어제도 노래 들었고 엄청 요즘 자주 듣고 있거든요. 정말 반갑고 신기해요. 라디오 DJ 찰떡이시네요. 앞으로 종종 오겠습니다. 히히.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진짜요? 미국 출장 가셨는데 또 제 노래를 듣고 계셨는데 하필 이렇게 라디오 오랜만에 들은 게 저였어요. 완전 우리 운명이다. 너무 기분 좋네요. 저 이럴 때 진짜 기분 좋아요. 이렇게 저는 가끔 저를 아시려나?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노래 듣고 있었는데 마침 미라니님이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기분 좋고 자존감 뿜뿜합니다. 4653님, 미국이 아니더라도요, 한국 돌아오셔서도 라디오 자주 찾아주세요. 다음은요, 제가 두 곡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FKA Twigs의 Perfectly, 두 번째 곡으로는 Tierra Whack의 Clones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민혜진님, 방학인데 매일 독서실로 출근하는 고2입니다. 에어컨이 너무 빵빵해서 긴팔 후드티를 입고 공부하다가 잠시 밖으로 나오면 훅 풍기는 열기가 꼭 딴 세상 같아요. 고3 언니 오빠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름밤 공기 느끼면서 집으로 걸어갈 때면 나름 운치 있고 좋아요. 이번 여름 잘 버텨볼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기분 좋아지는 그런 사연이에요. 뭐랄까 약간 그 열정도 느껴지고 그런 느낌인데 고2 친구래요. 근데 저는 고2 여름방학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부터 진짜 머리 한 30cm를 갑자기 미용실 가서 자르고 그 단발머리로 그때부터 엄청나게 공부를 막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 고2 여름방학을 잘 보내면요, 고3 때에 그 고생할 수 있는 거를 좀 덜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혜진님 지금 여름인데도 너무 열심히 독서실에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열정 안 잃어버리셨으면 좋겠고 이대로 쭉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지영미님, 그림 그리고 있어요. 한자세로 있었더니 어깨가 너무 아프네요. 자꾸 풀어줘야 하는데 늘 깜빡하다가 아파야 정신을 차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저 이거 진짜 공감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공감하냐면 저는 그림은 안 그리는데요.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요. 그림은 안 그리는데 요즘에 너튜브 한다 했잖아요. 제가 그 편집을 저도 하거든요. 저 같이 하는 친구도 하는데 저도 하는데 그 편집을 하면은 기본 3시간은 그냥 가더라고요. 시간이. 그거를 한 자세로 하고 있으니까 저도 가끔 모르고 있다가 딱 끝나면은 막 결려요, 어깨가. 그래서 아픈데? 약간 이거 눈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손목도 아픈데? 약간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스트레칭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첫 번째 곡으로는 수민의 신호등, 두 번째 곡으로는 타이 달라 사인의 Ego Death라는 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1부의 마지막 곡으로 사마라 씬의 카타나 이 곡 듣고 2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0: 불안 가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Z세대를 중심으로 스스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려는 셀프케어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가방 안에 손으로 가볍게 만질 수 있는 장난감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로마 오일, 신맛이 나는 사탕, 달콤한 초콜릿 같은 걸 넣어두고 불안이 느껴질 때 긴장을 푸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불안 가방을 두고 자신의 감정을 인지한다는 점, 불안을 참는 대신 스스로 조절한다는 점이 자기 인식과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마음에 불안이 스며들 때 가만가만 다독여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수요일 DJ 미라니 한시라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시작하며 들어본 곡은요. 이승윤의 구겨진 하루를 이었습니다. 이 곡은 4897님께서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사연도 읽어드릴게요. 살다 보면 일이 꼬이는 날이 있잖아요. 새벽 동이 트자 밖에서 상수도 공사한다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잠이 절로 깼어요. 이게 며칠째네요. 그리고 매일 다니는 입구가 막혔더군요. 상수도 공사 여파로 출입이 안 된다고 해서 돌아서 갔어요. 바쁠 때는 1분도 아까운데 말이에요. 저녁엔 음식

준비한다고 고기를 볶는데 냄새가 좀 맛이 없게 느껴졌어요. 양념이 상하려고 하더라고요. 배 아프면 안 되니까 볶다 말고 버리고 다른 고기로 다시 볶았습니다. 아침부터 시끄러운 게 저녁까지 편하지 못하네요. 밖에는 바람이 조금씩 부는데 제 속에서 열기가 올라와 에어컨 빵빵하게 돌리면서 한숨 돌리네요. 이승윤의 구겨진 하루를 신청해 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꽤나 긴 하루를 보내셨나 봐요. 진짜 이런 날 있어요. 뭔가 첫 시작부터 단추가 꼬인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며칠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잘 약속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이렇게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제 인생 처음 교통사고였는데 그러면서 되게 막 그날 하루가 막 꼬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오늘 왜 이럴까 막 너무 내 마음은 되게 급박한데 막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액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4897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액땜이다.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아니면은 더 나쁜 일이 있기 전에 뭔가 내가 대신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또 은근히 기분 좋아집니다. 그래서 4897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속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미라니의 한시라니 게시판에 이야기 많이 남겨주세요. 생방이 아니어도 아무 때나 남길 수 있으니까 모아서 방송해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다시 듣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읽어드릴게요. 곽예림님, 언니 친구들이랑 마음먹고 계곡 가서 평상 대여해서 놀았어요. 바나나 보트 타다가 물에 빠지고 구명조끼 때문에 온몸에 멍이 들었는데요. 신기하게 하나도 안 아프고 사진만 봐도 웃음이 나와요. 물놀이 끝내고 삼겹살 구워 먹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완벽하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박재범 오빠의 썸머 라이드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진짜 부럽다. 아 정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 물개라 있잖아요. 물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예림님 진짜 재밌게 놀고 왔나 보다. 하, 그쵸. 그러니까 그럴 때 있어요. 친구들이랑 갈 때는 막 예쁘고 이런 숙소 가는 것보다 그냥 구명조끼 입고 쌩얼로 가가지고 막 바나나 보트 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이렇게 놀 때가 재밌을 때가 있어요. 진짜 아 저는 이런 걸 안 해본 지 좀 액티비티한 걸 안 해본 지 꽤 된 것 같은데 진짜 우리 예림님 사연 이렇게 보니까 여행통이 옵니다. 진짜 저도 또 놀러 가야겠어요. 다음은요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만 세 곡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이혜진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술안에 서핑해. 그리고 두 번째 곡 0470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B.O.B의 Nothing on You. 세 번째 곡 곽예림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박재범의 Summer Ride까지 세 곡 듣고 올게요.

어떤 푸념도 어떤 고민도 다 들어드립니다. DJ 미라니에게 말해주세요. 힘이 될 거야. 칭얼칭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지은혜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남자친구가 말레이시아에서 5학년 수준이에요. 아까 온라인으로 얼굴 봤는데 또 보고 싶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갈 걸 그랬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으이그 은혜님 지금 자랑하려고 보내신 거죠? 아 진짜 보기 좋다. 얼마나 좋아요. 진짜 저는 이럴 때를 이 감정을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고 싶다라는 이 설레는 마음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모르는데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꽤나 그리운 감정이에요. 되게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나한테 더 이상은. 근데 진짜 누군가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뭔가 막 계속 같이 있고 싶고 이런 마음 진짜 소중합니다. 저는 안 간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런 소중함을 좀 아는 시간이 서로 있으면 저는 더 돈독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님 너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으시다가 좀 시간 되시면 말레이시아에 약간 한 일주일 정도 놀러 가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산이와 레이나가 함께한 노래 한여름밤의 꿀이라는 노래 가져왔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김미나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회사 동료 중에 한 명이 어떨 땐 인사를 하고 어떨 땐 모르는 사람처럼 안 해요. 제 성격이 문제인데 나한테 화가 난 게 있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흑흑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럴 때는 사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내 탓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오히려 더 철판을 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안 받았어. 인사를 안 받았거나 그 사람이 날 봤는데 인사를 안 해 하면은 내가 먼저 진짜 우렁차게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사를 또 안 받아 그러면 눈을 똑바로 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마 하실 거예요. 저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오히려 제가 더 우렁차게 하고 막 더 말 걸고 하니까 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눈치 보지 말고 오히려 부딪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미라니 한시라니 칭얼칭얼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 사연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무료인 고릴라도 이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미스 A의 Bad Girl, Good Girl이라는 노래 가져왔어요. 노래 듣고 올게요.

매주 수요일 새벽 2부에선 미라니가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들을 들려드려요. 미라니의 픽뮤직. 오늘은요, 케렐라라는 아티스트의 곡을 가져왔습니다. 좀 여러분들께서는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케렐라라는 아티스트가 영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예요. 사실 그 여러분 아시려나요? 핑크 팬더레스라는 되게 요즘에 유명한 아티스트 있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케렐라에게 영감을 받았다라고 인터뷰도 한 게 있을 정도로 진짜 음악성이 대단하고 굉장히 멋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앨범을 가져오셔서요. 제가 그 새로운 앨범 곡들로만 가져왔습니다. 먼저 두 곡 들어볼게요. 첫 번째 곡으로 The Bridge,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Link and Be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계속해서 노래 들어볼게요. 첫 번째 곡으로는 Aura Time,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Point Blank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마지막으로 케렐라의 곡 세 곡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아이디어 1,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New Life Forms, 세 번째 곡으로는 Don't Piss Me Off라는 곡입니다. 세 곡 듣고 올게요.

한 주 동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게시판과 애프터클럽 SNS에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내일 이 시간엔 프리토리움의 야간 공작소가 방송됩니다. 끝곡으로 아우리의 Lose Control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0: 경남 진주의 어느 작은 고깃집. 고소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자 가게를 꽉 채운 꼬마 손님들의 표정이 더 환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가게에 초대받은 귀한 손님들이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 초 한 아이의 아빠가 된 고깃집 사장님. 갓 태어난 작은 생명을 보면서 사랑이 필요한 다른 아이들도 떠올리게 됐고,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도 보육원 아이들을 초대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기로 한 거죠. 웃음이 끊이질 않던 즐거운 식사 시간, 한 아이가 정성스럽게 쌈을 만들어 사장님께 건넸는데요. 사장님은 그 작은 쌈 하나가 커다랗게 느껴져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관심과 작은 나눔,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 든든한 사랑 아닐까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심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편한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또는 주류 등은 좋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는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이동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중독이나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업무 공간과 식당 등의 청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0: 일이 풀리지 않을 땐 관악산에 가보세요. 좋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올 초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느 역술인이 한 말인데요. 방송이 나간 뒤로 관악산이 MZ세대의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주말엔 줄을 서서 등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점점 남녀노소 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으면서 등산로가 활기를 띈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타까운 풍경도 볼 수 있었는데요. 산길 곳곳에 버린 쓰레기, 아무렇게나 쏟아버린 라면 국물, 바위에 새겨둔 낙서로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쓰레기를 주우며 산행하는 클린 하이킹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연 속에서 힘을 얻고자 한다면 자연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2: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여러분은 지금 파워스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TMI. 버려지는 현수막이 양심우산이 됐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샤이니의 투명우산입니다. 최근 장마철이라 우산 들고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당장 쨍쨍한 하늘만 믿고 밖에 나갔다가 갑자기 만난 비에 집에 우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산 또 구매한 적 다들 있으시죠? 이럴 때 편의점으로 가잖아요. 가면은 우산 선택지가 3개가 있어요. 접이식이 있고 까만 색깔 장우산 누가 봐도 튼튼해 보이는 게 하나 있고 누가 봐도 석 달 이상 못 쓸 것 같은 흰색의 투명 우산이 있거든요. 근데 다들 흰색 우산 사시죠. 가격 때문에라도. 그래서 집에 흰색 우산이 한 서너 개는 있는 것 같아요. 차에도 몇 개 있고. 아, 참 그런 돈 쓰는 게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주 서귀포 시청에는 갑자기 만난 비나 폭염에 편하게 쓰고 갈 수 있는 양심 우산을 비치해뒀다고 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사용 후 제자리에 반납만 하면 되는데요. 이 양심 우산이 버려진 폐현수막으로 제작됐다더라고요. 서귀포시는 약 17톤의 폐현수막이 매년 발생을 하는데요. 폐현수막은 플라스틱 계열 소재로 제작되어 재활용이 쉽지 않고 소각 과정에서는 수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민한 결과 폐현수막으로 양심 우산을 제작해 생활 속에서 다시 활용하는 성공적인 업사이클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오염도 줄이고 갑자기 비를 만나 곤란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양심이 붙어있잖아요. 이 우산 이름에 꼭 많은 사람들이 반납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취지에 완성까지 가는 것 같아요.

아침 친구들이 지킨 양심은 뭐가 있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축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케어 원해요?
1: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스톱.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안전화.
3: 엉망팔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시작을 했고요. 7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문자들 소개해드릴게요. 5982님, 최근에 동네를 걷다가 자주 보던 길고양이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사람만 보면 도망가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가까이 가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물론 아직 쓰다듬을 수는 없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괜히 반가웠습니다. 언젠가는 먼저 다가와 주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찡디는 길고양이들에게 인기 많은 편이에요? 아, 길고양이들을 많이 보진 못했는데 이 길고양이는 아니죠. 그냥 지방 이런 데 내려가면은 그냥 동네가 키우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주인은 없고 사람 손도 많이 탔던 친구들이라 애교가 많더라고요. 서 있으면은 내 다리 사이를 팔자로 이렇게 걸으면서 본인의 옆구리를 내 바짓단을 이렇게 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참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이 친구들 역시도 쓰다듬는 건 허용하지 않더라고요. 손을 내미니까 그냥 갈 길 가더라고요. 현지원님, 찡디 저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14년간 지금 회사 다니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이나 낳고 많은 걸 이룰 수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 계속 이직에 도전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 출근 날이라 기분이 싱숭생숭하지만 여기서 마무리 잘하고 새로운 곳 가서 제대로 새 출발해볼게요. 응원해주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현주아님. 단순한 이직도 물론 축하드리는 거지만은 무엇보다

무엇보다 내가 바래왔고 또 도전해왔고 원하는 바를 우선 1차적으로 성취하신 것 같아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네요. 새 출발 응원드릴 거고요. 앞으로 더 멀리 높게 높게 잘 나가시죠. 홍의사계 허수아비 듣고 목동 익무새로 돌아올게요.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익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7월 29일 찾아주신 분은 지선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얼마 전 가슴이 찡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 옷을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남편의 바람막이 점퍼 안주머니 속에 아주 작은 속주머니가 있더라고요. 밖에서 만져보니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꺼내봤더니 작게 접혀진 5만원 지폐에 메모지가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들어있더라고요. 자기야, 드디어 찾았네. 이걸로 혼자 맛있는 거 사 먹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소중하고 행복한 선물이었습니다. 결혼 17년 차지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뭉클하고 행복했습니다. 사실 제가 30년째 류마티스의 망막색소 변성증을 앓고 있어요. 아직 많이 불편하지만 잘 보고 잘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요즘이에요. 이런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남편과 펀펀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맙고 사랑해요. 박효신의 숨 부탁드릴게요.

박효신의 숨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지선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야, 이 남편분 정말 이벤트 장인이시네요. 이거를 딱 발견했을 때 이 5만 원이 아니라 이 메모에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셨을지 저도 다 감동이 되네요. 아마 남편분도 사실 저 주변에도 주변에 이제 어머님의 제일 친한 친구분인데 그분이 류마티스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하시거든요. 어디 뭐 잘 다니시도 못하고 집에서도 이 컨디션이 너무 왔다 갔다 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런 힘든 일상에 조금이나마 한 번이라도 피식 웃었으면 하는 마음에 남편분도 이 쪽지를 남기고 이런 작은 이벤트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죠. 진짜. 우리 지선님도 얼른 더 몸 좋아지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행복한 날들 가득하면은 금방 좋아지실 겁니다. 지선님처럼 사랑하는 남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목동 인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마음을 담아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수요일 아침 지금 뭐 하면서 펌펌 듣고 계시나요?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게요. 7361님, 2박 3일로 일본 여행 왔는데 가족들이 다 편하게 쉬는 걸 선호해서 거의 숙소에서만 힐링 중이네요. 찡기는 여행 가면 숙소에서 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좋아요? 저는 웬만하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숙소에는 그렇게 큰 돈을 투자 안 해요. 그냥 샤워만 할 수 있고 좁더라도 침대만 있으면 됩니다.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걷고 보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보내고 있죠. 네. 김은희님, 자대 배치받고 새로운 환경에서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아들에게 힘내라고 찡디가 대신 응원 좀 보내주세요. 우리 아들이 최근에 연락 와서 자기가 사격 제일 잘 쐈다고 하던데 찡디는 군대에 있을 때 사격 성적 좋았나요? 야, 자대 배치 받았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군 생활을 시작을 한 거네요. 예,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예. 그리고 사격이요. 글쎄요, 전역한 남자에게 사격을 물어보신다라. 다 본인이 만발이었고 특등사수였다고 얘기할걸요? 광현 PD도 사격 잘했죠. 유일하게 솔직한 청년이에요. 처음 봤어요. 본인 잘 못했다고. 눈이 안 좋아서. 이런 사람도 있네요. 저는 좋았죠. 네. 자, 노래 두 곡 듣고 돌아올게요. 5659님이 신청한 정현준의 파일럿, 아델의 Easy on Me 듣고 올게요.

정현준의 파일럿, 아델의 이지 언미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친구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게요. 문자 많이 보내셨거든요. 4899님, 오랜만에 휴가 내서 아내 회사까지 운전해서 데려다주고 있어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아내에게 늘 고맙고 미안합니다. 선아야, 늘 사랑해. 내가 앞으로 육아에 더 힘쓰고 너랑 우리 예나 케어도 잘할게. 너무 보기 좋네요. 예. 마음으로는 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남편이나 가장들이. 근데 표현하는 게 서툴고 또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직접 하기 쑥스럽다. 근데 이런 분들은 직접도 잘 하실 것 같긴 한데 우리 펀펀에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조금 덜 쑥스럽죠? 김예은님, 찡디, 몇 년 만에 남편이랑 둘이 여행 가는 길이에요. 이번에 경주로 떠나는데요. 제가 경주 여행은 처음이라 더 설렙니다. 직접 운전해서 가는 건데 안전운전해서 잘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찡디는 경주로 여행 다녀온 적 있으세요? 수학여행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경주로 갔던 거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막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고 그냥 친구들이랑 숙소에서 뭐 베개 싸움하고 떠드는 게 좋았는데 요즘 경주가 그렇게 볼거리가 많대요. 또 관광지로서 또 이것저것 준비를 잘 해놨다고 하니까 아마 예은님도 남편분이랑 이번에 즐거운 시간 보내고자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8623님, 어젯밤에 딸이랑 서로에게 바라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딸이랑 자주 싸워서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딸도 저도 서로 이야기한 내용을 잘 지키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딸이 좋아하는 추어탕 끓여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드는 중이에요. 이야, 이게 좋네요. 예. 사실 막 좀 꿍해 있고 막 됐어 엄마는 몰라 이러고 이제 얘기 안 하는 자식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호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나는 이렇게 양보하고 또 상대는 이렇게 양보하고 맞춰가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맞춤 끝에 일어나자마자 추어탕 한 그릇 먹는다. 이 더위에 보양식을 두 분의 사이가 원기 회복될 겁니다. 네. 서인국의 부른다 이 곡 듣고 잉대카솔로 돌아올게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 솔. 오늘 잉데카 솔이 필요하신 분은 땀쟁이 님입니다. 쟁대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여름이 싫은 땀쟁이입니다. 폭염이면 뜨거운 해 밑에서 땀이 콸콸콸 나고요. 비와서 습하면 습하다고 또 땀이 콸콸콸 납니다. 저는 회사랑 집이 가까운 편이라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운동도 할 겸 걸어다닙니다. 근데 요즘 날씨는 집 밖에 나서면서부터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요. 5분 걸으면 등줄기로 땀이 떨어지고 회사에 도착하면 땀으로 얼굴 세수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갈아입을 옷을 챙겨가야 할 정도더라고요. 회사에 주차 공간도 좁고 대중교통 타기도 애매해서 걸어 다녀야 하는데 땀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 회사에 도착해서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으니까 어머, 밖에 비 와요? 나 방금 전에 도착할 때까진 비 안 왔는데? 다들 비 맞은 줄 알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름 되니까 밥을 먹을 때 어찌나 더운지 제가 밥을 먹는 건지 땀을 먹는 건지 헷갈립니다. 징디 이거 어디서 고칠 수 있는 걸까요? 제 땀들에게 경고 좀 날려주세요. 야, 땀! 너 정신 차리고 그만 흘려라. 아니면 제발 조금만 흘려. 징디, 속상한 제 마음과 땀구멍에 잉데카솔 발라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땀쟁이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사실 요즘 날씨는 땀을 많이 안 흘리는 분들도 땀을 많이 흘리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땀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이게 한번 나면은 그 머리끝에서 얼굴로만 줄줄 흘러요. 그래서 이 땀 때문에 좀 당황스러운 적이 있죠. 뭐 녹화를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어제 사회를 보고 이럴 때 위에가 덥거든요. 항상 정장을 입고 에어컨이 또 잘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 몸은 괜찮은데 위에서 뚝뚝 흐르면서 하니까 또 사회 보거나 이러면은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흰색이 아니에요. 그 약간 화장물 같은 게 조금씩 떨어져요. 그러면은 너무 민망하고 이게 좀 당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땀을 흘렸을 때 당황을 공감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땀쟁이님이 이 땀 때문에 그 남들 앞에서 조금 창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당황하고 불편한 이 감정이 뭔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땀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더 옷 같은 거 잘 챙겨 다니시고 또 땀수건이 따로 있더라고요. 여름철에 조금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아이템들 좀 잘 사용해 보면서 잘 버티셔야죠. 한 10월까지는 그래도 땀이 좀 날 일이 많은데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내 몸이지만은 진짜 내몸 때문에 내가 짜증날 때 홈페이지 인대카술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위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스파이스걸스의 스탑 띄워드립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불 속에서 일어나 기지개 켜듯 아침마다 펀펀투데이도 잊지 말고 켜주세요. 7시까지는 우리만의 시간인 거 아시죠? 친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편하게 남겨주세요. 펀펀투데이를 여러분과 함께 꾸며보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881님, 오늘은 고향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해서 제가 서울 가이드 해줄 예정입니다. 몇 년 전엔 저도 서울 지리를 잘 몰라서 여기저기 헤맸는데 이젠 누군가에게 안내할 정도로 발전했다는 게 신기하고 대견하네요. 대학생활 3년 정도 하고 나니까 서울 지리도 빠삭하게 익힌 것 같아요. 아, 에이, 너무 대견하신데요. 에이. 저도 막 어렸을 때는 수원 살다가 이제 복잡한 데 가고 이러면 막 홍대나 잠실, 뭐 강남,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가면은 너무 무서웠거든요. 막 어렵고 빌딩도 너무 높고 사람도 많고. 근데 어느덧 보니까 이게 좀 적응이 됐고, 그때 이렇게 좀 척척 알아서 잘 데려가고 맛있는 데도 데려가고

이랬던 사람들, 그게 이제 어머니 아니면은 이제 이모였는데 참 대단해 보였거든요, 두 분이. 아마 친구분들도 3881님 의지 많이 하고, 야, 엄마 이거 대단해,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비오네이퍼의 물방울, 메이비의 I Wish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 3부에서는 문안인사로 아침 문 열어보고요. 2부에서는 궁금한 이야기 F, 3부에서는 꽃단장으로 찾아올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이 있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끝곡으로 정국의 세븐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건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1: 너무 예쁘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2: 오늘의 기상송 DJ DOC의 여름 이야기.

DJ DOC의 여름 이야기 오늘의 기상송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이수정님이 신청하셨던 건데요. 문자도 남겨주셨거든요. 따님이 오늘 생일이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 이수정님의 따님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 신기하게 강내복님도 오늘은 저의 배우자 생일입니다. 20대 후반에 만나 35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감사를 이라고 남기셨는데 더불어 강내복님의 배우자님께도 다시 한번 생일 축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생일 축하드려요. 자, 그리고 어제는 12시엔 주현영에서 주디 그리고 현영씨 만나고 온 폴킴 우리 찡디 함께 주셔야 되는데 어제 또 너무 감사드리는 게 12시에 우리 친구분들이 또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 또 든든하게 함께 해주셨어요. 8035님 찡디 어제 12시 방송에선 빛이 났는데 오늘은 새벽이랑 낮이랑 많이 다르긴 하죠? 조금 다르죠. 근데 확실히 느낀 게 야 역시 우리 집이 편하다고 뭔가 순간순간 우리 펀펀의 친구분들이 많이 그리워지더라고요. 3211님 찡디다 어제 12시엔 푹 크크크크크 잘 봤어요. 또 이렇게 놀리면서도 약간 걱정도 해주고 많이 챙겨주시는 게 아, 느껴지더라고요. 0639님도 찡디 어제 주디 방송 저희 펀펀 식구들 우르르 몰려가서 응원했어요. 어제 힘나셨죠? 아 이게 정말로 힘이 났던 게 이제 두 분 다 모르고 그냥 낯도 가리고 그냥 이렇게 다소곳하게 앉아있는데 친구분들 문자 막 오니까 이제 나도 DJ예요. 나도 딴 시간대에 방송 잘하고 있어요를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친구분들이 증명을 해주셔서 뭔가 어깨가 조금은 올라갔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6968님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힘들 때도 많지만 항상 펀펀투데이 들으며 힘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 시간대에 힘내서 하루를 여신 분들과 함께할 때가 저는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6968님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보는 라디오 열어놨습니다. 실시간으로 펀펀투데이 진행하는 제 모습 궁금하신 분들 SBS 고릴 어플 켜시고 파워 FM 클릭 보라 온 버튼 누르시면 되니까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글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궁금한 이야기? 엣. 친구들, 어제 이 시간에는 유난왕 선발대회를 열었잖아요. 아주 쟁쟁한 후보들 가운데 회사에서 자리만 이동했는데 이삿떡 돌렸다 라고 남겨주신 1662님이 유난왕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오늘은 어제와 반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덤덤왕 선발대회. 어제는 유난스러운 친구분들 만나봤다면 오늘은 누가 제일 덤덤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한 감정에 동요하지 않고 덤덤했던 경험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아침에 준비하다가 문지방에 발톱이 꺾여도 소리 하나 안 내고 흰 양말 신은 후에 아무렇지 않게 출근함. 이거 덤덤함을 넘어서 약간 독한 분인 것 같은데. 또 라면에 날파리 들어가 있어도 단백질이라 생각하고 맛있게 먹어줌. 그리고 버스 잡으려고 뛰다가 출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대자로 넘어졌는데 무릎에서 흐르는 피는 나뭇잎으로 닦고 그 다음에 오는 버스 탐. 야, 나뭇잎으로 피를 닦아요? 이런 식으로 덤덤왕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덤덤왕 1등을 뽑아서 호두과자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랜덤으로 비타민 음료도 보내드리니까요. 최고로 덤덤한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든

유료 문자나 무료로 참여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 출발.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 듣고 왔습니다. 우리 친구분들이 최고로 덤덤했던 순간들 공유를 해주셨는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랜덤 추첨을 통해 비타민 음료 보내드리고요. 1등을 하신 분께 호두과자 보내드립니다. 먼저 9403님. 어릴 때 친구들이랑 놀다가 머리에서 피가 났는데 우리 엄마 그냥 머리 감기셨어요. 이거는 9403님이 덤덤했던 순간이라기보다는 어머님이 굉장히 덤덤했던 순간 보내주셨는데 이런 거 좋습니다. 여러분 굳이 내가 아니라도 덤덤함을 목격했든 경험을 했든 이런 순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9403님 어머님 세네요. 7382님 찡디 합숙 맞선 영표 받아도 울지 않고 묵묵하더라고요. 왜 BGM 뭐예요? 저도 덤덤했죠. 이거 어떻게 울 순 없잖아요. 에. 0431님 새로 산 하얀 옷에 떡볶이 국물 떨어뜨려도 놀라지 않고 국물로 장미 같은 그림을

그려요. 원래 있던 그림처럼요. 이게 떡볶이 국물, 김치 국물 안 지워지거든요.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그림을 그린다. 0431님, 아유, 보통 분이 아니시네. 여름 한정 이분도 엄청난 분이에요. 1254님, 모기가 핏발고 있는데 그냥 쳐다보면서 먹게 뒀어요. 너도 살아야지 뭐. 이게 또 외로운 분들은 그래 너라도 내 곁에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야, 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야? 1345님, 간짜장 시켰는데 간짜장 소스는 안 오고 면만 와서 집에 있는 라면에 스프만 꺼내서 라면으로 끓여 먹었어요. 야, 이거는 제 기준에서는 덤덤을 넘어서는 다른 영역의 분이네요. 저였으면 난리를 쳤는데, 4750님. 휴가 갔다 와서 캐리어를 안 풀어서 팬티가 없길래 안 입고 출근함. 이거 솔직히, 이거 지금이에요? 이게 시기도 너무 궁금해지고. 근데 이거는 덤덤과 게으름의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예. 4964님. 일하던 중 쓰레기통에서 불이 피어오르길래 텀블러에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 부어서 끄고 나서 커피 사왔어요. 야, 근데 저도 이런 적 있거든요. SBS에 이제 바깥에 야외에 흡연장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 가끔씩 연기가 피어올라요. 그러면은 있는 거 뭐라도 부어야죠. 3964님, 덤덤하게 대응을 너무 잘하셨다. 4023님. 버스 타고 가다가 잠이 들었는데 L자 코너에서 꺾는데 제가 그만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쪽팔려서 자는 척 했다가 쳐다보는 게 느껴져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일어나서 자리에 다시 앉아서 잤어요. 도착지까지 그냥 갔어요. 이거는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 아픈 신용하면 더 창피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서 그냥 무시하고 자는 거. 우리 4024님, 이건 덤덤하게 대처 너무 잘하셨다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어떠한 동요도 하지 않았던, 무심하고 덤덤했던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로 참여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소미의 덤덤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TBS 춤춰요 덤덤. 전소미의 덤덤 듣고 왔습니다. 친구들이 얼마나 덤덤한지 얼마나 무심한지 최고의 덤덤왕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4931님 1인 자영업자 친구입니다. 한 달 만에 쉬는 날 습관처럼 출근했다가 뒤늦게 깨달았는데 나온 김에 장사했어요. 너 그러니까 이게 회사원이면은 휴가를 썼는데 실수로 나왔다 일했다 이거 덤덤인데 내 사업이면은 야 요것 또한 그쵸 덤덤으로 저희가 봐야죠. 예. 이종렬님 어제 초삼 아들이 수박을 먹다가 퇴하고 뭘 뱉길래 씨를 뱉는 줄 알았는데 흔들리던 이빨이었어요. 야 초삼 아들이요? 저 어렸을 때 그 흔들리는 이빨 빼는 것도 그 난리를 쳤는데 에이 뭐야 퇴 이빨이네 아빠? 야 이 아들 보통 아들 아니에요. 이종렬님 강합니다. 0065님 어머니가 너 입영 영장 나왔다 그러길래 저 군대 다녀오겠습니다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영장 나오면 가야죠. 예,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송문희님 시부모님 모시고 가족 여행 간 날 아이스크림 먹다가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어요. 주말이라 파스 붙이고 일정 소화하고 평일에 병원 갔더니 금이 가 있었었네요. 야 이거는 금감 발목으로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마친 거죠. 이 약 물고. 야 송문희님도 이거 덤덤합니다. 아 멋지세요. 한정희님 주차하다가 차 긁히는 소리가 나도 긁히니까 자동차지 차 외관은 내가 차 안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 이러면서 계속 긁고 다닙니다. 보통은 긁히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녀요가 아니라 계속 긁고 다닙니다. 우리 한정희님. 야. 6424님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왔을 때 슬리퍼 신고 버스에서 내리다 미끄러져서 슬리퍼가 종아리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냥 무릎 보호대인 것처럼 맨발로 덤덤 당당하게 빗물을 헤치고 걸어갔어요. 자 태어나서 비가 오면은 맨발로 걷는다라고 얘기한 분을 두 분 봤거든요. 한 명이 우리 임광현 PD 그리고 6424님 야 또 이 귀한 분을 여기서 만나게 되네요. 3279님 직장 후배가 제 뒷담을 단톡방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덤덤하게 하트 꾹 눌렀어요. 오, 야 멋지다. 이 할 수 있는 가장 덤덤하고 후배에게 가장 강한 임팩트를 주는 거 하트국 야 요거 좋네요. 3279님 덤덤하십니다. 아 멋지세요. 1160님 워터파크 갔는데 글쎄 수영복을 안 챙겨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덤덤하게 바로 옆에 있는 놀이공원 가서 놀이기구 탔어요. 이거 임기응변의 달인이다. 이분도 야 오늘 덤덤한 분들 이 시간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의 덤덤왕 1등을 뽑아봐야죠. 야 쟁쟁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에게 가장 눈길이 가더라고요. 바로 3279님 직장 후배가 뒷담을 단톡방에 보냈는데 덤덤하게 하트 꾹 눌렀습니다. 3279님 축하드립니다. 야 참 이 아까 또 아쉬웠던 분이 그 머리 다쳤는데 엄마 그냥 머리 감겼다는 그분도 굉장히 강했지만은 이 덤덤의 하트국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2부 생방송 얘기를 조금 해드릴까 하는데요. 시원하게 워터밤 특집으로 돌아올 거니까 다음 주 화요일 생방송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주는 꽃단장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물을 아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위해 실내는 적정 온도인 26에서 28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직사광선을 차단해도 좋겠죠. 또 선풍기, 서큘레이터를 함께 활용해서 찬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도 전력 소모를 줄이는 건강한 습관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미치게.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상품은 준비됐는데 쇼핑몰 운영이 막막할 때는
4: 카페24 프로.
3: 1인 브랜드도 대형 기업도
4: 카페24 프로.
3: 판매 맡기면 매출이 저절로 올라간다고?
4: 아, 카페24 프로.
3: 프로가 다 해주는 카페24 프로. 지금 시작하세요.
5: 프로 서비스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SBS 우리말 지킴이.
9: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몸이 웅크러드네요.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웅크러들어요. 몸이나 마음이 잔뜩 오그라들 때 자주 쓰는 웅크러들다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몸이 몹시 오그라져 작아지다 또는 주눅이 들다라는 뜻으로 사용할 때는 움츠러들다가 바른 표현입니다. 흔히 웅크리다와 혼동해서 웅크러들다라고 쓰기 쉽지만 이는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웅크리다는 단순히 몸을 굽히는 동작을 뜻하고 움츠러들다는 수축하거나 기세가 꺾이는 상태에 집중한 단어죠. 움츠러들다의 준말인 움츠들다 역시 발음이 낯설지만 표준어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그의 단점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 단점은 진짜 단점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단점을 사연으로 보냈을 때 이는 나에게로 와서 장점이 되었다. 펌펌만의 새로운 정의법 꽃단장.

영양제를 먹는 걸 볼 때마다 혼자만 오래 살려고? 이럽니다. 솔직히 남편이 안 아프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매일 골골거리는 것보다 튼튼하고 건강한 남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찡기는 이런 제 마음 알죠? 건강을 잘 챙기는 이런 제 모습을 꽃단장 해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유호광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야, 멋지십니다. 나는 저랑 비슷한 분이 계셨네요. 일단 아픈 곳이 없게끔 미리 예방을 최대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확실히 안 아프면은 좋죠. 그 사람이 누가 아프면 챙기면 되고 병원도 잘 가시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건강관리 잘하는 유호광님의 이 모습 지금부터 꽃단장 해주세요. 커피 쿠폰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10cm의 죽겠네 듣고 올게요.

친구들을 멋지고 예쁘게 만들어드리는 꽃 한 장 코너입니다. 오늘 의뢰인은 유호광님이에요. 징디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달려가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수많은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근데 아내는 제가

10cm의 죽겠네 듣고 왔습니다. 꽃단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연의 의뢰는 유호광님이었고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고 영양제 혼자서 잘 챙겨 먹는 모습 꽃단장을 의뢰하셨습니다. 선물로 커피 쿠폰 준비해놨고요. 꽃단장 들어가 볼게요. 먼저 정승원님. 요강님이라고요?

아, 정말. 힘이 쫙 빠진다. 아이, 유호광님입니다. 요강님 아니요. 저 발음이 아까 좀 샜었나요? 어, 그래요? 어, 0202님, 요강 파이어! 여러분, 꽃단장을 부탁드립니다. 어, 이거 사람 이름 가지고 어, 놀리면 안 돼요. 0431님, 안 아파서 아내 호광 시켜주겠네요. 이야, 호광님이 안 아프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아내분을 호광시켜줄 수 있다. 0431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1254님 아까 모기도 먹고 살아야지 라고 한 사람인데요. 맞아요. 병원이랑 약국도 먹고 살아야죠. 어, 덤덤하다. 어, 쿨하다. 어, 덤덤하고 어, 멋지다. 그래요. 호광님 같은 분들 덕분에 병원 약국도 먹고 사는 거죠. 1254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0639님 병원 자주 가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야, 호광님은 오래 살 거다 꽃단장 남겨주셨는데요. 0639님 따끔. 차윤실님이요. 선입견인지 모르겠는데 AB 혈액형들이 건강 챙김이가 많은 것 같음. 어, 지금은 다들 어떻게든 호강님 꽃단장 하려고 있는데 어, 아주 냉철하게 분석을 하시고 혈액형론을 어, 들이밀어 주셨어요. 짜유실리. 호강님 혹시 AB형이에요? 어, 이거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이참에서 우선 차윤실님은 따끔. 은나겸님, 셀프 호광하기 최고다. 이게 아내분이 약간 이게 미워 보이는 순간이 요거 같아요. 혼자만 셀프로만 챙기는 거. 은나겸님 따끔. 이종렬님, 저도 그래요. 아내가 늘 그러죠. 죽어도 썩지도 않을 거라고. 어, 종렬님은 호광님의 이 사연에 어, 전적으로 공감을 하시네요. 예, 죽어도 썩지도 않을 거다. 우리 이종렬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3385님, 챙겨주어도 잘 안 먹는데 혼자 스스로 잘 챙겨 드시니 정말 부지런함이 몸의 배인분이십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누가 챙겨주면 또 잘 안 먹게 돼요. 내가 챙겨야 알아서 잘 먹게 되는 것 같거든요. 3385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래, 호강님 본인 챙기듯이 아내분 것도 좀 세팅 잘해서 챙겨주시면은 아내분도 많이 기뻐하실 겁니다. 자, 꽃단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의뢰인 만나볼게요. 잠깐만, 0202님이요. AB형은 병원 잘 안 가요. O형이 병원 잘 가요. 혈액형론이 왜 지금 펼쳐진 거죠? 근데 0202님 맞는 게 저 O형이에요. 저 병원 잘 가요. 자, 저희는 두 번째 의뢰인 모셔볼게요. 이분은 익명으로 의뢰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찡디. 저는 사람들에게 말을 잘 못 놓겠습니다. 늘 존댓말이 편합니다. 남편에게도 여전히 존댓말을 더 많이 쓰는데요. 문제는 동네 친구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보다 어린 동생들에게도 말을 놓지 못하고 존댓말을 쓰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이사 온 지 7년 차가 되니 절친이 생겼는데요. 저보다 한 살 어린데도 아직 존댓말을 쓰고 있습니다. 동생이 매번 말 놓으라고 할 때마다 다음에 하기만 하고 아직 못 놓고 있네요. 이런 제 모습도 꽃단장이 될까요? 사연 보내주신 익명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기서 잠시만요. 그 꽃단장 첫 번째 의뢰인 유호광님이 모두가 궁금해했던 그 부분에 답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 알아주니 감사하네요. 네, 저 AB형 맞아요. 야, 차윤실님 맞았어요. 우리 어떻게 차윤실님에게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려도 괜찮을까요? 야, 차윤실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유호광님은 AB형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의뢰인이었죠. 이분이 말을 놓는 게 유독 좀 어려운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동생

학생뿐만 아니라 남편이랑도 지금 존댓말을 쓰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좀 이런 식으로 말을 잘 못 놓는 모습을 꽃단장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커피 쿠폰 준비해놨습니다. 참여 많이 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어볼 건데요.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말을 잘 못 놓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분이 꽃단장이 가능할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FX의 뇌 띄워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FX의 뇌피어 듣고 왔습니다. 꽃단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의뢰인은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말을 잘 못 놓는 모습 꽃단장 의뢰하셨고요. 커피 쿠폰 준비해놨습니다. 지금부터 꽃단장 들어가 볼게요. 이동욱님. 정신줄 안 놓는 게 어디예요? 말 안 놓고 사시는 거 잘하시는 거죠. 그래요. 사실 이게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맞는 것 같아요. 말을 함부로 놓고 편해졌을 때 실수가 나오고 뭔가 트러블이 생기지 말 안 놓으면은 문제 생길 일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우리 이동욱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9669님 말 안 놓는 분들 보니까 대부분 엄청 어른스러우시더라고요. 보고 배울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그 뭐 음식점 이런 데 가서 나이가 확실히 어린 또 일하시는 종업원이나 그분들에게 존대로 하는 또 어르신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뭔가 좀 품격 있어 보이고 아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9669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5435님 A형이세요? A형들이 원래 예의가 많아서 쉽게 못 나요. 차윤실님이 쏘아올린 혈액형론 여기서도 계속됩니다. A형들이 예의가 많아서 쉽게 못 논다. 5435님 따끔. 강민재님 익명님 A형 확실. 제 부친이 엄마보다 8살 연상인데 극존칭 사용합니다. 지금 혈액형 맞추는 시간이 아니에요.

꽃 한 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강민재님, 따끔. 6367님, 저 O형인데 존댓말 잘하고 병원은 잘 안 가지만 영양제는 10가지 이상 먹어요. 갑자기 자기소개를 왜 하시는 거예요? 6367님, 자기소개를 지금, 자기소개 시간이 아니에요. 네. 6367님, 따끔. 이게 보통은 MBTI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펌펀투데이 혈액형 우리는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종현님, AB형이 말을 잘 못 놔요. 저도 배우자랑 존댓말 쓰거든요. 특히 다툴 때 차분해지는 장점이 있어요. 다들 지금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 이종현님, 따끔. 서혜영님, 화가 없을 것 같네요. 존중이 온몸에 가득 찬 분인 것 같네요. 이게 딱 와닿는 게 존댓말을 하면서 뭔가 좀 냉정해지고 한번 가라는 것 같아요. 편해지다가 뜨거워지고 사고가 나거든요. 우리 서영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0614님, 한 번은 안 읽어주셔서 삐져서 갑니다. 잘 듣고 갑니다. 혹시 0614님 A형이세요? 아, 오늘 꽃단장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나 좀 단장 받고 싶다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1: Walk it, walk it. 안전화.
13: 레노.
14: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3: 르노.
15: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

0: 뭘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3: 광고 듣고 왔습니다. 9177님. 오늘 펀펀투데이 유사과학 특집이에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혈액형 얘기 본의 아니게 좀 나눠보게 됐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너무 좋았죠? 이상우님. 물병자리랑 처녀자리가 존댓말 잘하지 않아요? 저희 혈액형 넘어서 이제 별자리 나왔고요. 근데 이상우님 천칭자리 빼먹었어요. 천칭자리도 존댓말 잘해요. 최소한님도요. 어제 12시엔 듣고 펀펀 들으러 일찍 일어났는데 재밌네요. 크크크. 앞으로 일찍 일어나야겠다. 아,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더 열심히 한번 이 시간 재밌게 채워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친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글렌체크의 Seek This Carden 들려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메이징 알루브스 마칭 고맙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당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수박 에티켓 잠깐 짚어볼까요? 예전에 손예진 씨가 나왔던 연애시대라는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손예진 씨가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수박을 맛있게 먹은 다음 껍데기를 위로 보이게 해서 살짝 내려놨어요. 그걸 보고 시댁 어르신들이 흐뭇하게 웃으시는 장면 마음에 드신 거죠. 그 이빨 자국 다 보이게 놓는 것보다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게 보기 좋겠죠. 또 실을 뱉을 때 이렇게 너무 막 뱉는 건 좀 별로죠. 여럿이 같이 먹을 때는 휴지에 뱉은 다음에 이렇게 감싸서 내려놓기. 마지막으로 들고 먹다 보면 손이랑 얼굴에 과즙이 줄줄 흐를 수 있죠. 수시로 닦아가면서 먹기, 요것도 기본이겠죠. 자, 저도 요즘 수박을 자주 먹어서 에티켓 한번 같이 짚어봤네요. 기억했다가 깔끔하게 즐겨드시고요. 김영철의 파워FM, 손수건을 들고 다니는 저는 김영철입니다.

FX의 핫 썸머로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험프데이 쳐지지 마시라고요. 이정수님이 저는 처가댁 처음 인사 갔을 때 수박 주셨는데 씨까지 다 씹어 먹었네요. 긴장하면 아, 또 이게 막 뱉어야 되는 그 절차와 아, 어떻게 뱉지 할 것 같으니까 삼키셨군요, 정수님. 이하림님도 저 수박을 네모네모로 이렇게 썰어놓고 먹을 땐 한 손에 포크, 한 손에는 젓가락 이제 한 개를 이렇게 잡고 스테이크 다루듯 씨를 이렇게 발라내고 먹으면 깔끔하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크크크. 맞아 맞아. 수박 제철이니까 워낙 이제 저도 종종 수박 얘기를 많이 하죠 라디오에서. 예. 먹을 때 이제 에티켓 깔끔하게 챙겨주면 좋은데 저도 하림님처럼 깍둑썰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네모네모로 이제 딱 잘라놓고 포크로 이렇게 집어먹는 게 젓가락 한번 이용해봐야겠다. 실을 이렇게 젓가락 저 포크로 톡톡톡 이렇게 털긴 했는데 몇 개는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몇 개 한 두어 개는 다 뱉어낼 수 없으니까 털어낼 수 없으니까 아 그렇죠. 올리브 오일 같은 거 이렇게 먹을 때도 올리브 먹을 때도 딱 먹고 손으로 돌려서 이렇게 빼내고 이렇게 자 오프닝 에티켓 얘기해봤고요. 자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수요일 사부 직장인 탈구생활 너는 나의 에너지 인간 비타민 베이디씨와 직장인 핫뚜렌드 직연서 로맨틱 스토리까지 달달하게 함께 할 거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콜라 무료예요. 오늘 철파에서 드리는 선물은 단백질면 소겐자미 세트 집 와이어 이용권 기능성 크림 있고요. 문화 선물 있네요. 연극 더 컴어펀스 관람 티켓인데요. 현대 청춘의 불안과 세대를 향한 날카로운 풍자를 담은 블랙 코미디라고 하네요. 어두운 유머와 메타적 장치로 현실과 초현실을 넘나든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철가로 들려 문화 선물 게시판을 check it out 확인해 주세요. 고릴라 보이나요? 켜놨습니다. 너튜브는 에라오 채널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보실 수 있고요. 어? 들으실 수도 있고요. 언제나 아침은 김영철 언학임이죠. 광고 듣고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어데리부터 2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6: 고민이 있으신가요? 연희동 강영욱, 데이브레이크 키보디스트 김장원과
7: 성수동 오은영, 싱어송라이터 유승우가 해결해 드릴게요.
8: 그렇다면 철파엠 선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 두 분이 소개해 주실래요?
7: 콜콜! 완전 콜!
6: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7: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6: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7: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6: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7: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6: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7: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6: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7: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6: 스마트 앤 심플 부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 드라이기,
7: 공간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6: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7: 캐나다 건강 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6: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점 NMM,
7: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6: 국민 스파 모두의 스파 자디니에서 바디 선물 세트,
7: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냉감 매트리스를 드립니다.
6: 지금까지 데이브레이크의 키보디스트 김장원,
7: 싱어송라이터 유승우였고요. 일요일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낮은 고에서 만나요.

율마사랑 웨딩 드레스 박주희 할 수 있어.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데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폭염은 특히 어린아이와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

0: 폐합계층에게 더욱 위험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폭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야 하는데요. 우선 샤워를 자주 하고 밝은 색의 헐렁한 옷을 입는 등 몸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또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가려주시고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규칙적으로 충분히 마시기 바랍니다.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하고 숙면도 방해할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하는 게 좋고요.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업장에서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장 가까이에 그늘진 휴식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무더위가 가장 심한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야외 작업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온열 진화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온 환경에 오래 노출되지 않는 거니까요. 폭염 수칙을 꼭꼭꼭 지키자고요. 요거트를 꾸준히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요거트는 유청을 제거했는지에 따라 플레인과 그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유청을 제거해 밀도가 높고 꾸덕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유청을 빼는 과정에서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요. 유당 함량도 적어 유제품을 먹으면 배가 아픈 분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플레인 요거트는 묽고 크리미한 식감이 특징인데요. 유청을 제거하지 않아 칼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성장기 어린이나 고령층처럼 칼슘 보충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하네요. 건강 상태나 목적에 맞게 요거트도 골라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대리였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 폭염 수칙 잘 지키고 저는 그 포인트가 제일 좋아요. 갈증이 날 때 보통 물 드시죠.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보통 이렇게 지금 솔직히 지금 갈증 안 나거든요. 너무 자기적이라 저도 하는데 물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미쳤나봐. 이거 왜 웃기지도 않은데 물을 마시면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홈쇼핑 같은 데서 갑자기 방송 사고 나고 그러나봐요. 아무튼 여러분 막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 같은 거 조금 드셔주세요. 자, 우리 율마사랑님 반갑습니다. 철업디 8월 말에 결혼하는 딸 드레스 고르는 거 보러 오늘 서울에 가요. 드레스 입은 우리 딸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준휘, 혜령 결혼 축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아, 그렇죠. 드레스 자체가 그래서 저는 결혼하는 우리 신부들이 왜 웨딩드레스에 예민하고 너무 꼬리가 길면 안 되고 좀 약간 파줘야 되고 머리도 뭐 해야 되고 있죠. 각자 어떤 자기 로망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딸 위주로 오늘 잘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엄마 괜히 아이디어 던집니다. 이거 어때 저거 어때 꼬민꼬민하게 하지 마시고 축하되고도 전해주세요. 하긴 미리 서둘러야 되죠. 웨딩드레스는. 박주희님은 11살 에어로빅을 하는 우리 딸내미 오늘부터 학예 훈련을 들어가서 짐을 싸서 버스 기다리는 중인데 갑자기 이제 와서 숙소 생활하기 싫다고 막 엄청 징징대네요. 혼자서는 아침 일찍 못 일어나고 머리도 못 먹는다고 유유. 사람들 우리 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외쳐주세요 제발. 우리 그때 빵냥빵냥 연결했던 우리 8살이었네 9살 우리 친구가 그때 그 얘기 꼭 전해줘. 뭐 어때 했더니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하나씩 생겨서 너무 좋대서 울컥했는데 그게 뭐였냐 했더니 머리 감는 거였어. 그래서 이제 머리 감고 이제 우리 11살 딸도 해야 돼. 이제 머리도 묶고 엄마가 또 많이 터덕터덕 안겨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울면서 갈 거예요. 어릴 때 다 울고 헤어지고 막 그러잖아. 우리 주인님 율마사랑님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단면 세트 드리고요. 7시 17분 1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폭염일 텐데 날씨 알아보러 기상 좀 가볼게요. 백혜 백형 리포터.
1: 네,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오늘도 더울 예정.
1: 네, 덥습니다.
0: 날씨 얘기 들어보죠.
1: 네, 덥다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극한 더위입니다.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중으로 덮으면서 뜨거운 열기 속에 갇혔는데요. 오늘은 서울 동남권과 동부권, 부산 동부와 거제는 폭염 경보로 강화되겠고요. 또 창녕과 의령 양산은 폭염 중대 경보로 체감 온도가 4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휴대용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물을 자주 섭취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박기덕님 우리 고등학교 때 내 친구랑 이름 똑같다. 우리 학생회장 기덕이. 우리 박기덕님이 철학디 전후부터 휴가라 변산으로 휴가 가고 있어요. 20개월 아기가 바다 바다 노래 부르는데 물놀이 재밌게 시켜주고 올게요. 아 변산 너무 좋겠다. 기덕님 잘 다녀오시고 지금 노래 나오고 있죠. 휴가 갈 때 딱 듣기 좋은 노래. 아 저도 진짜 제주도 바닷가가 맨날 이 노래 틀고 따르고 있어. 유피에 뿌여 뿌여.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또 빵야빵야 준비해 올게요.

0: 와우 와우
1: 와우 빵야루 트라타나타 트라타나타 트라타나타 헤이야 햄버거를 트라타나타 트라타나타

0: 안 돼. 아침을 여는 찰가루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풀고 햄버거 세트 3개와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드리는 빵야 시간. 오늘 도전할 찰가루는 강석준님인데요. 지난주부터 문경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속한 전농초 축구부가 본선에 진출해서 응원해 주려고 어제부터 문경에 와 있네요. 철업디가 응원해 주시면은 우승할 것 같아서 신청합니다. 아들 강지구 파이팅! 전농초 축구부도 파이팅! 자, 전화 연결이 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강석준님!
1: 네, 안녕하세요. 철업디님.
0: 자, 우리 강석준님. 아, 김광석 씨 노래 한번 가볼까요?
1: 네.
0: 사랑했지만
1: 그대를 사랑했지만
0: 원하 선물 하나 받으면서 석준님 굿모닝.
1: 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0: 지금 이제 문경 경북 문경에서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네요. 그죠?
1: 네, 맞습니다.
0: 일단

0: 우리 전농초 본선 진출 컨그레츄. 와, 지금 그러면 본선 진출이고 우승까지는 몇 경기가 남았어요?
1: 아, 어제 경기하고 그리고 오늘도 경기하고 내일까지 경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다른 팀들의 이제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아직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0: 약간 그 약간 월드컵 본선처럼
1: 구별 순위. 예.
0: 어, 그렇군요. 아, 그래서 오늘 이제 응원이 필요하다고요, 저희 응원이.
1: 네, 맞습니다.
0: 우리 전농초 축구팀 히말라야 슈퍼파워. 아니 근데 지금 직접 네. 응원하러 문경에 내려가셨네요 지금.
1: 어, 예, 맞습니다. 어제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문경에 있습니다.
0: 아, 지금 문경에 있고 지금 네. 아드님 이제 강지구 그랬잖아요. 지구.
1: 네네 맞습니다.
0: 이름이 딱 지구네요. 지구.
1: 네네.
0: 지구 이제 응원을 받고 지금 어디 옆에 있어요 아니면은?
1: 아니요, 지구는 지금 축구부 원들이랑 같이 다른 숙소에 있고. 아, 지금 와이프랑 같이.
0: 아, 그, 지금 새벽에 또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지 않았나요?
1: 어, 이제 슬슬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9시 경기라 가지고 예, 경기 준비하고 있을 듯 합니다.
0: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구는?
1: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0: 4학년이면 지금 오늘 어때요? 그 뭐 우리 전반전에 나가거나 뭐 이제 그 있잖아요. 선발이냐 뭐 또 후발대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1: 예, 지금 이게 경기가 5학년 위주로 들어가야 되는 경기라 가지고 어저께는 후반에 예, 감독님께서 뛰게 해주셔가지고 어제 열심히 뛰었습니다.
0: 아, 뛰었군요. 아니 네. 지구가 또 롤모델이 있나요? 어때요?
1: 아,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 어. 네, 이렇게 있는데 이강인 선수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0: 아, 이강인 선수 좋아하고.
1: 네, 또 등번호가 또 18번이에요. 18일 날 태어나가지고.
0: 아, 그래요?
1: 네네네.
0: 또 번호 또 그렇게 했고. 아, 네네네. 그렇군요. 아니 지구가 축구하기 전하고 후가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1: 어, 아무래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뭐 아침이나 아니면 주말에 같이 런닝을 뛰면서 이렇게 가족끼리 시간을 많이 잘 보내려고
0: 오히려 있습니다. 가족끼리 시간을 더 보내는 날이 많아졌네요 운동하면서.
1: 네네 맞습니다.
0: 어, 그래요 그래요. 우리 전농초 축구부를 딱 한마디로 표현해 준다면 아빠가
1: 정말 잘생긴 윤상균 감독님과 그리고 멋진 전효준 코치님 아래 아이들을 가족 같이 하나하나 소외되는 아이들 없이 챙겨주시는 우리 한 부모님들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찬 전농초 축구부입니다.
0: 아, 좋습니다. 아니 우리 박사원님이 강지구 파이팅 이기고 와 지구 오고 그러면 안 돼. 자, 요 응원 받아서 좋네요. 햄버거 세트 3개 드리고 백상 2만원씩 드리고 제한시간 30초 모르면 바로 패스 갑니다. 우리나라 무술 품새 겨루기 등 있죠. 흰띠부터 네. 검은띠까지
1: 태권도.
0: 그렇지. 속담 매도 땡땡 맞는 놈이 낫다.
1: 먼저.
0: 명언 나는 땡땡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철학. 아, 패스. 사자성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한다. 주경
1: 야독.
0: 산수퀴즈 주사위에 가장 큰 숫자와 가장 작은 숫자를 더하면
1: 7.
0: 넌센스 더러운 사람만 사는 성은 무슨 성일까? 안시성. 그래도 잘해서 8만원 받게 되셨고요.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자, 여기서 찰가루 퀴즈 요건 맞추지 마세요. 네. 눈이 부실 때 쓰는 안경의 종류고요. 검은색, 파란색, 노란색 등 렌즈에 색이 들어가 있죠. 네 글자 샵19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러 무료. 자, 쑥 인절미제스 쏘고요. 우리 강지구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아빠가
1: 지구야 다치지 말고 우리 봄을 언제나 항상 사랑한단다.
0: 아, 방금 보물이라 그래서 보물?
1: 네, 보물입니다.
0: 아, 나의 보물. 지구. 네. 그러니까 다치지 말라고는 꼭 전해주고 나중에 이거 다시 듣기로 한번 들려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자, 석준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비가 이거를 딱 쓰고.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여름철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폭염특보죠. 기상청은 체감 온도에 따라 폭염특보를 발령하는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와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각각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특히 농업 현장은 무더위 영향을 많이 받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엔 작업을 멈추고 온열질환 위험이 큰 어

0: 어르신들은 무리한 작업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1: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0: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치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7월의 바다는 여름을 닮아서 뜨거운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이번 달엔 바다의 상징적인 존재들인 세계 상어 인식 증진의 날과 세계 범고래의 날이 있는데요. 물 환경의 균형을 지켜주는 소중한 생명들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런데 만약 해양 오염으로 이들의 서식지가 줄어들면 바다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오염을 줄이고 바다 생물들이 마음껏 숨쉬는 맑고 푸른 바다를 함께 지켜주세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비즈타임 오늘은 한땡땡님의 사연입니다. 자 오늘도 랜덤 선물 뽑을 텐데 아주 나이스 먼저 이 기분은 뭐야 어떻게 아주 나이스하게 흔들면서 아주 나이스하게 두 번 외치면서 자 오늘 뽑은 거는 아주 나이스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고 뽑은 건 김치 김치 야야 김치 셋 선물 챙겨드리고 한땡땡님께 뭐 하나 물어볼게. 오늘 사연 온게요. 방학이라 엄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항상 오 젠틀하셔서 진상 손님은 옛말이네 싶었어요.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만났어요. 음료를 이것저것 고르더니 안 산다고 과자 칸에 아무 데나 쑤셔넣질 않나 아이스크림을 고른다고 냉장고를 계속 열어두질 않나 내가 화난다. 계산할 때도 카드를 휙 던지는 거 있죠. 나 처음 본 진상이라 너무 놀랬어요. 제국의 아이들의 후유증 들려주세요. 아 한땡땡 이게 진짜 우리 흔히 말하는 PTSD까지는 아니더라도 트라우마. 아니 놀랬죠. 막 그죠. 오히려 다 젠틀하네. 인사 먼저 해주기도 하고. 근데 야 놀랬겠다. 아 진짜. 아니 한땡땡님 우리 철밤 쭉 들어보면 금요일날 그러면 안 돼도 그렇고 진상 연기 여기 장난 뭐 노노랜 모모랜

너 노랜드라 한번 봐봐 진상 어떤 진상인지. 자 그러면 오늘 철학성 공감문제 주제 아 정말로 진상이다 진상이야. 요즘 누가 그런데 내가 만나봤거나 아니면 이제 들었던 최고의 진상 에피소드 있잖아요. 내가 잘 살려볼 테니까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권리는 무려. 첫 번째 철학성 제아 제국의 아이들의 허유 어쩡 뮤직스타즈.

0: 오늘 철학성 주제 기억나시죠?
1: 아유 정말로 503호
0: 눈 아니에요. 그냥
1: 진상이다. 진상.
0: 아유 우리 진짜 김진상 있거든요. 윤상이. 윤상이 제일 친한 친구인데 윤상 진상 진상이 이름이 진상인데 아무튼 우리 진상 에피소드 쭉 볼게요. 강흥천님이 아기 오줌 마렵다고 해서 식당 밥그릇에 소변 보게 한 할머니 본 적이 있어요. 아 이거 무슨 아니 뭐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뭐 할머니도 할머니 옆에서 어머 어머 어머 어떻게 어머 어머 놀랬겠다. 정현수님 오피스텔 쓰레기장에서 자기 봉투 안 사고 그냥 쓰레기만 들고 와서 그 살짝 빈 봉투에 이렇게 쓰레기를 넣는 진상들이 있어요. 아 그거 학교에서 얼마나 부자 되시려고. 아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쓰레기 한 움큼 들고 와서 남의 쓰레기장 열어서 어 여기 좀 피했네 저기 열어봐. 아니 발상이 일단 아 나 진짜 너무 지금 아 나 철판 맘에서 진짜 너무 웃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그거 얼마 한다고. 얼마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생각해서 사야 해요. 그죠? 아니 돈도 중요하죠. 박상호님이 점심시간에 제일 늦게 나타나서

공깃밥을 추가하고 나갈 때 공깃밥값 1,000원만 내고 간 직장 동료가 생각나대요. 하지마. 아, 하지마. 아, 나 영어학원 다닐 때 2003년이에요, 여러분. 2003년, 4년 꽃때인데 나 여자 선생님인데 남편이 놀러 왔어. 수업 끝나고 부부야 둘이 캐나다 캐네디언. 자기가 정말 맥주 딱 그때 맥주 호프 5,000원 할 때였어. 두잔 마셨다고 딱 1,000원 내는데 내가 딱 봤잖아. 너 감자 포테이토 몇개 짚어 먹었어 했더니 안 먹었대. 거짓말 하지마. 그때부터 내가 영어 들었어. 내가 그냥 이겼잖아. 야, 그것만 딱 2잔만 내더라고. 있어 이런 분들. 0162번이 카페 운영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레모네이드 따뜻하게 주문한 분이 있었어요. 에이드는 탄산이라 벌써 웃기지. 차게만 된다고 해도 무조건 따뜻하게 해줘라, 따뜻하게 해줘라. 신랑이 끝에 결국 스팀 피처에 탄산수를 데워서 따뜻한 레모네이드 해드렸답니다. 에휴. 아, 에이드 그래. 우리 자몽 에이드, 레모네이드 이런 거 탄산으로 넣어서 시원하게 먹는 거네 보니까. 왜 그러는 걸까? 3229번님, 예전에 항공사 일할 때 태풍 와서 비행기 결항되는데 나는 태풍이 와도 타고 갈 테니 비행기를 띄우라고 하신 분. 정말 너무해, 너무해. 티티. 아니 저기 그분 정말 이거는 비행 항공사 측에서도 많이 놀라셨죠? 자, 5369번님, 예전 투잡으로 대리운전할 때 차에 동전이 많다며 대리비 100원짜리를 받은 적이 있네요.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듣고 싶어요. 아, 오늘 진상 얘기 쭉 들어봤습니다. 역시 우리 철가루들 재밌어. 모두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두 번째 산업성 뮤직 스타트.

0: 무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곧단 코너죠. 수요일은 그리스 로마 신화 도장 깨기.
1: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2: 네, 알겠습니다.
0: 그리스 로마 신화 연구계 마스터 서울대 인문학 연구원 김원희 김원 교수님 어서 오세요.
3: 예, 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사랑하는 필로미터스 서양 고전학자 김원희입니다.
0: 이보경님이 교수님 곧 오디세이 영화 개봉합니다.
3: 예,
0: 이전에 맞습니다. 오디세이아 다뤄주셨었는데 예. 한 번 더 듣고 싶어요라고 하셨는데 와, 딱 개봉을 앞두고 있죠.
3: 그렇죠. 8월 5일 수요일.

0: 알고 있는데
1: 드디어 드디어 예,
0: 다음 주인가 그렇게 되겠죠. 예. 예.
1: 우리 작년에
0: 네 예, 맞습니다.
1: 작년에 막 이제 내년이겠죠, 내년이겠죠. 근데 이제 와, 이게 다음 주 이제 곧입니다, 그죠?
0: 예. 이 보경 씨가 그 얘기를 다 기억하고 계시나 봐요. 예. 그래서 때마침 개봉을 앞두고 제가 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1: 그러면 그 분위기 바로 이어서 가볼까요?
0: 예, 좋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개봉될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의 원작자 누구냐 하면 이제 호메로스인데, 호메로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자, 교수님도 영화 오디세이를 오매불망 기다리셨잖아요. 이제 드디어 파이널리 개봉을 하네요.
0: 예, 맞습니다. 2004년 그때 브래드 피트가 주연했던 그 트로이 영화이죠. 네. 그거는 호메로스의 대서사시인 일리아스를 기반으로 그 영웅 아킬레우스의 이야기를 담아냈는데, 그로부터 무려 22년 만에 일리아스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오디세이아를 기반으로 하는 영화가 바로 나옵니다. 이 그리스 로마 고전 연구하는 저 고전학자로서는 이게 매우 반갑고 기대되고 정말 떨립니다.
1: 교수님 진짜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이 코너 시작할 때 거의 예. 첫날이 이제 아킬레스 건 그 네, 아킬레스 이걸 설명하면서 네. 시작했는데, 야 이렇게 이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고전 중에 고전이고 불멸의 고전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작품들 아닙니까?
0: 그렇죠. 이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이 두 작품은 서양 문학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작품이고요.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최고 수준의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시인이면서 아주 영향력 있는 출판사의 편집장이기도 한 헤이몬 끄노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문학 작품은 일리아스거나 오디세이아다.
1: 둘 중에 하나군요. 와, 이거 진짜 극찬이죠.
0: 네, 맞습니다.
1: 모든 위대한 작품이 이 두 작품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호메로스가 이 작품을 발표한 이후 서양 문학사는 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그리스의 서사시인, 서정시인 그리고 비극, 희극 작가가 이 호메로스의 표현 그리고 모티브를 답습했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문학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이렇게 교수님도 극찬하고 있는 네. 대단한 작품을 쓴 호메로스 어떤 작가인가요?
0: 예, 이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이 두 개가 모두 트로이아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쓴 사람이잖아요. 일리아스부터 일단 짚어보면은 트로이아 전쟁이 시작되고 10년째 되는 해에 어느 날 아킬레우스가 갑자기 분노하면서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디세이아는 트로이아 전쟁이 끝난 지 10년째 되는 해에 가장 늦게 집으로 돌아간 영웅 오디세우스의 모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야, 호메로스가 이 트로이아 전쟁을 쓴 거 보니까 또 이걸 지은 거 보니까 트로이아 전쟁에 직접 참전한 용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야.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을 거야. 하지만 참전 용사들로부터 직접 전쟁 얘기를 생생하게 들었던 시인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 이야기에 따르면은 기원전 12세기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1: 호메로스가 참전 용사? 뭐 이런 접근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네. 종군 기자가 그렇죠. 전쟁의 현장을 왜 생생하게 전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런 느낌인 네. 것 같은데요.
0: 예, 네, 그 그리스 사람들은 이건 너무 생생해서 이건 보지 않은 사람은 못 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후대의 사람으로 모든 그 평론가들이나 역사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당대에도 그랬었는데요.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은 이 기원전 850년 전후에 호메로스가 활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네. 그때 그리스는 이 페니키아로부터 문자를 받아들여서 그리스 알파벳을 만들고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문자를 이용해서 호메로스가 기원전 850년 전후에 이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이 시를 쓸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1: 와, 참전 용사라면은 기원전 12세기쯤이고
0: 그쵸.
1: 또 다른 의견이 기원전 850년 전후 이게 한 400년 차이가 나는 의견인데 이 차이가 너무 큰데 한 500살까지 사셨나?
0: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죠. 네. 왜냐하면 한 사람의 호메로스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호메로스를 부르면서 그 이야기 전해졌다. 이러면 500살까지 살았다. 이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호메로스에 관한 의견이 그 고대에서부터 분분했죠. 언제 활동했냐, 고향이 어디냐, 어떻게 생겼냐, 출신이 어디냐 이런 거 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도대체 이 호메로스가 누군지 아직도 그 궁금증

0: 등이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제가 본 여러 자료 중에 가장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호메로스는 바로 그가 쓴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의 손자라는 주장입니다.
1: 호메로스가 오디세우스의 손자. 그러면 오디세이아는 손자니까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0: 그렇죠. 자기 조상 얘기 쓴 거다. 자기 할아버지 얘기를 쓴 거다. 이런 얘기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로마의 황자 하드리아누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리스까지 왔었는데 그 아폴론 신전이 있는 델피에 가가지고 도대체 나도 궁금한데 호메로스의 부모가 누구십니까? 아폴론 신이요. 이렇게 그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호메로스의 아버지고 오디세우스와 그 트로이아 전쟁에 참전했던 네스토르 왕의 딸이 그의 어머니라는 신탁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폴리카스테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오디세이아를 읽어보면은 제3권에 보면은 텔레마코스가 아버지 소식을 찾으러 네스토르의 궁전에 가거든요.
1: 네.
0: 아버지 오디세우스의 소식을 찾으러. 근데 거기 갔더니 네스토르 이 왕이 텔레마코스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딸 폴리카스테한테 야, 텔레마코스 먼 길로 왔으니 피곤할 테니까 네가 목욕하는 걸 좀 도와줘라. 뭐 이런 장면이 나오면 폴리카스테가 텔레마코스의 목욕을 돕는 장면이 나오는데 만약 이 기록이 맞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드리아누스와 관련된 기록이 맞다면 호메로스는 자기 부모의 그 첫 만남을 그 작품 속에 집어넣은 거라고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1: 야, 그러니까요. 야, 상상력이 대단한데 어쨌든 모든 걸 다 상상으로 할 수도 없잖아요.
0: 이게 진짜냐 상상이냐 또 말이 많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도 복수 퀴즈로 마무리해볼까요?
0: 예, 문제 드리겠습니다. 영화 오디세이 개봉에 맞춰 작가 호메로스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영화 오디세이의 감독 이름은 무엇일까요?
1: 보기 나갑니다. 1번 크리스토퍼 놀란, 2번 장항준. 영춘아 고마워, 내 이름 언급해줘서. 네. 오디세이 한번 해봐야겠다. 말했을 수도 있겠네요. 샵 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지금까지 서울대 인문학 연구원 김한 교수님이었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0: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4: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7: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대한민국 1등 라디오
8: 107.7 SBS 유라김 유익한 라디오는 어디? 김영철. 김영철의 파워 FM 2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유노경님이 1번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보고 감동받아 놀라지 마세요. 하셨습니다. 다음 주 개봉하죠? 노경님. 4213번님 1번 친구 소개로 철파엠 입문 5일차인데 진짜 다양한 코너들이 있어 재밌네요. 아 재미야 감동 웃음 모두 다 잡아가길. 0682-2562님도 정답 보내셨고 1부 찰그라퀴 정답은 선글라스였습니다. 이승윤님이 선글라스 저는 마기꾼이 아니라 선기꾼입니다. 선글라스 끼면 비남이거든요. 크크크 하셨습니다. 인증샷 보내주세요. 3764 최명희님도 모두 선물 챙겨드리고요. 자 선곡표 확인 한번 주악 해주시기 바라고요. 3부 영철본색 준비하고 있을게요. 어떤 얘기일까요? Stay tuned and don't go anywhere.

0: 산업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안전이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요. 이에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고교 일학습병행 안전문화 조성 추진단을 출범하고 체험형 안전교육 지원,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학교 맞춤형 안전 지원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고교 학습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인력공단이 안전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6: 굿모닝,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아, 늦었네요. 지금 아침부터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배터리...

카페 팔레트는 아주 오래전부터 근처에 있는 국립고등미술학교 학생들이 모이는 아지트였다. 카페에 드나들던 단골 화가가 그렸을 법한 그림들이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다. 큰 거울로 벽면을 채웠는데 거울 뒷면에 도단한 금속 재질의 곰팡이 같은 얼룩들 덕분에 예술적인 효과가 한층 더 부풀어 오르는 것 같다. 폴 세잔, 파블로 피카소, 조르주 브라크 등의 화가와 헤밍웨이, 짐 모리슨 같은 예술가가 이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단다. 주인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가끔 와인을 건넸다. 바게트를 건네고 또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권했을 것이다. 자주 오니까 정이 들었기 때문일 테고 그들은 자주 배고파 보였을 테니 주인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호의였을 것이다. 사람은 얻어먹으면 일단은 고맙고 따뜻함을 느끼겠지만 그게 쌓이면 빚이 된다. 그럴 때 학생들은 이 카페의 주인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선물했다. 가진 것이라곤 그려놓은 그림뿐이었을 테니 이 카페의 주인이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의 좁은 창고에는 그림들이 넘쳐났고 그의 좋은 마음이 그 그림들에게 주문을 걸어 화가들도 세상에 하나 둘씩 알려지곤 했을 것이다. 아직도 창고에서 숨쉬고 있을 재능들에게, 아직 피어나지 못한 청춘의 가슴들에게 이 카페는 넌지시 말해주는 것만 같다. 시간은 당신의 모든 가능성을 숙성시키는 중이라고. 이병률, 좋아서 그래 중에서. 영철 본색, 저게 커서 뭐가 될라나. 답이 없어 보이는 애들도 있었을 텐데 매겨주고 도닥여 주다 보니 걔가 자라서 피카소가 되다니 참 인생은 낭만적이지?

8시엔 응삼시. 매일 아침 8시 아침 난상을 나눠보는 영철분석. 오늘은 오땡땡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대학 때 학교 앞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보면 돈이 부족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이모 외장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사장님은 등짝 한번 두드리며 받아주셨죠. 그게 너무 고마워서 우리는 청소도 해드리고 무거운 물건도 날라드리면서 오바를 했었네요. 제 입학 선물로 받았던 시계를 술값 대신 맡겼던 적도 있었는데 친구가 알바해서 찾아줬던 기억도 나고요. 이모 하고 부르며 왔니 하고 맞아주던 목소리가 제 청춘에 참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친구들과 찾아가서 추억을 안주삼아 술 한잔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도 감사하고 폴 세잔, 아까 뭐 피카소, 와, 이런 학생들이 진짜 이모 제가 돈이 없어서 근데 그림 하나 드리고 갈게요. 아이고, 그리고 나중에 어디다 쓰라고, 어디다 쓰게 지금 나, 야, 어땠을까 진짜. 그 카페 어디인가요? 팔레트? 카페 팔레트 뭐 가보고 싶어지죠, 그죠? 예. 아, 우리 사연 주신 분도 가급적이면 기억날 때 친구들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저도 딱 그 사연 속에 우리 오늘 또 오땡땡이 보내주신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경주에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3학년 때 개그맨이 됐잖아요. 제가 이제 2학년 때 그 진흥관이라고 저희 이제 건물 그 호텔 경영학과 수업을 듣는 딱 그 건물 1층에 이제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아, 나 이모님 어떻게 하면 좋지? 이모님이 그때가 1,400원, 1,500원 할 때였거든. 그 여름 98년도니까 비빔밥, 진흥관 비빔밥은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줄 서서 먹는데 제가 얼마 또 시선을 잡으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저는 지금 그 SBS 구내식당 이모님이 제가 가면 바나나 하나 챙겨줄 때가 있고, 제가 이모님 오늘 반찬 그거 줘, 나 너무 맛있잖아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 말 얼마나 예쁘게 하겠어요. 그때도 저 뭐 그냥 인사하고 이모님 나 지금 너무 맛있는 것 같아 하면 달걀 후라이를 그렇게 저한테 하나 더 주셨어요. 그럼 이제 애들도 어쩔 수 없는, 영철이만 두 개 줘, 이게 아니라 그냥 뭐 약간 그랬어. 그래서 이제 개그맨이 되고 찾아갔죠, 이모님이. 기억한다고, 기억하죠 저를. 저는 학교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2년 반 전에 한번 갔어요, 경주 갔다가. 이모님 했더니 이모님이 갑자기, 이모님이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갑자기 이제 아 이모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TV에서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 씨. 그래서 아 이모님 저 기억나죠, 기억하지요. 이모님 갑자기 저를 너무 어른 대하듯이 해가지고. 아 이모님 건강하시죠. 진짜 한 번 또 경주 내려간다면 얼굴 뵈러 진흥관, 여러분 학교 가면 그 식사로 가셔도 될 거예요. 우리 보통 분들 들어가셔서 드실 수 있으니까 진흥관 비빔밥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주 가면. 아 오땡땡님 추억 이렇게 주셔서 감사해요. 백상 챙겨드리고 영철 어머니 게시판에 다양한 글 많이 올려주시고요. 이제 8시 뉴스 시작할게요.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 뉴스 지금 시각 8시 7분 23초 지나가네요. 정글리 정상욱 기자님 정상 출근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5407번님이 정글리도 기억에 남는 추억의 이모님이 계신가요?
1: 아, 그럼요. 네. 저 고등학교 때 학교 앞에 분식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떡볶이를 먹으면 그 항상 이제 밥을 비벼주시고 거기에 계란 후라이를 크게 얹어주셨거든요. 네. 그것까지 먹으면 정말 한참 먹을 때잖아요. 또
0: 그쵸.
1: 지금도 한참 먹고 있지만 그때 정말 정말 자주 가고 또
0: 정상은 기자님만 유단히 달걀 후라이 복 주셨나요? 어떻게요?
1: 아,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네, 보편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0: 그래요. 자, 우리 5407번님도 선물 챙겨드릴까요? 좋아요. 자, 자, 첫 소식 시작해 볼까요?
1: 네.
0: 자, 어제 주식 시장이 10% 넘게 폭락. 했다고요?
1: 네, 어제 우리 증시가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는 10% 넘게 빠지면서 장중 한때 6천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에 조금 올라가며 겨우 6천선을 지켰습니다. 코스피 종가는 6023.66으로 석 달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 코스닥까지 폭락하면서 개장 직후부터

0: 잇따라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고요. 20분간 거래를 중지하는 서킷브레이커까지 올 들어 세 번째로 동시에 발동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이달 들어서만 28% 넘게 내렸고요. 지난달 기록한 장중 최고치 9,385와 비교하면 35% 이상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3.4%, 14.6%씩 폭락하며 22만 원과 155만 원까지 밀렸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만에 5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중국 국영 기업이 반도체 생산 필수 장비를 국산화했다라는 소식에 이 반도체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고요. 엔비디아와 구글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의 신용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이에 일본의 키옥시아도 어제 18%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16개의 거래 대금이 코스피 전체의 90% 안팎에 달할 만큼 이 비중이 상당한데요. 대책 발표 이후 20% 정도 거래 대금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거래량은 상당합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추가 보완책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일본에서 또 한 번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고요.
0: 네, 어제 오후 일본 남서부 규슈의 이 구마모토현에서 일본 기준으로 최고 단계인 진도 7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약 10km로 비교적 얕았는데요. 일본 기준 진도 7은 이 사람이 서 있거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격렬한 흔들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지진의 여파로 부산과 울산, 경남 등 우리나라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라는 신고가 800건이 넘게 접수가 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집계되지 않았는데요. 이 지진 발생 1시간 반이 지나서 이 구마모토현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고 쇼핑몰 전면이 붕괴가 됐는데요. 이 쇼핑몰 안에 다수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보도된 바로는 이 쇼핑몰에서 두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쿠오카 한국 총영사관은 현재까지 확인된 한국인 피해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만 가구의 전력이 끊겼고요. 구마모토 공항 활주로가 폐쇄가 됐고요. 지역 내 모든 열차의 운행도 중단이 됐습니다. 이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TSMC 구마모토 공장은 가동이 중단됐고 직원들은 모두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구마모토에서는 지난 2016년 역시 최고 진도 7의 강진이 이틀 새 연이어 발생해 270여 명이 숨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요. 그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간 이 최대 진도 7 수준의 지진이 또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 네. 자, 우리 다음은 포항 앞바다에 인도교가 무너져 사람들이 고립됐었다고요.
0: 네, 어제 낮 경북 포항 연안에 있는 해상 인도교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포항 구룡포 인근 육지와 갯바위를 잇는 높이 10m, 길이 170m의 사람이 다니는 다리인데요. 교각과 상판 50m가량이 붕괴가 됐고 이로 인해 보릿돌교 다리 끝에 있던 관광객과 낚시객 등 17명이 한때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붕괴 구간에 지나가던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남성이 다리로 향하다가 눈앞에서 다리가 무너지는 광경을 보고 또 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가 난 다리는 지난 2024년 안전점검에서 보통인 C등급을 받았고요. 이후 일부 보수공사를 거쳐서 통행이 재개가 됐습니다. 경찰과 포항시는 부실 시공 가능성을 비롯한 붕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전해드릴게요. 올여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열대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요?
0: 네, 쉴 틈 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그제까지 전국 하루 평균 기온이 24.2도를 기록했는데요. 같은 기간 중 두 번째로 기온이 높았습니다. 참고로 제일 기온이 높았던 때는 작년이었고요. 네. 세 번째는 재작년이었습니다. 더구나 밤에도 이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열대야일은 7.8일로 지금까지 집계된 기간 중 가장 많았습니다. 문제는 더위의 절정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점인데요. 마치 겹이불처럼 이 북태평양 고기압에 더해 티베트 고기압까지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고온 다습한 공기는 불어오고 한 번 들어온 열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심지어 햇볕까지 강하게 내리쬐는 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특히 오는 주말부터 일주일여 동안 대구의 한낮 기온이 매일 39도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님이었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원필 행운을 빌어줘 듣고 피트랑 영어 공부 이어갈게요.

0: 영국에서 물 건너온 찐 영국인
1: Welcome to England
0: 피터의
1: 진짜 영국식 영어
0: 작가로 박태양님이 의뢰해 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요즘 오빠네 부부가는 떡집에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 오빠랑 언니가 만드는 떡 중에 인기가 제일 많은 떡은 피자떡이랑 초코 인절미떡이에요.
2: 떡 사세요. 떡, 초코떡, 피자떡 사세요. 떡.
0: 근데 여름이라 떡집이 비수기인지 장사가 통 안 되네요. 그래서 제 입에서
2: 아우, 밤을 새워서더라도 말들 테니 날개가 돋칠 듯 팔렸으면 좋겠다.
0: 이 소리가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피드쌤, 그래서 말인데 날개 돋친 듯 팔리다. 영국식으로 재미있는 표현이 있나요? 9072번님이 캐나다에 친구가 살아서 놀러 갔었는데 거기 창문에 방충망이 아예 없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영국도 방충망이 없나요? 피터, how are you today?
1: I'm very well. 저번 편을 이어서 진짜 영국이 얼마나 불편한지 느끼고 있어요. 저번은 대리운전 없다고 했잖아요. 방충망도 이런 단어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없으니까.
0: 그래도 모기가 있다면서 모기가 좀
1: 요즘,
0: 되게
1: 요즘 근데 어릴 때는 모기가 없었으니까 방충망 필요 없죠. 왜냐면 벌레는 많아요. 벌레 파리 뭐 벌 말벌 근데 어릴 때 몇 번 여기서 얘기했는데 그냥 들어와요. 집에 잠깐 머물다가 다시 나가요. 근데 그거는 신경 안 써요. 네, 왜냐면 해를 안 끼치니까 거의. 근데 요즘 모기 때문에 방충망 아마 사업하면 대박날 것 같아요. 요즘 유럽 가서 에어컨하고 방충망 사업하면 100만 장자 될 거예요.
0: 지금 듣고 준비할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작가님들도 언제나 네, 졸업디도 언제나 일 끊길 수 있잖아요.
0: 방충망 네.
1: 미리 기술 배우세요.
0: 약간 스타킹 기법으로 스타킹 쫙 펼치면
1: 좋아요.
0: 그죠?
1: 네. 근데 진짜 효과 짱이잖아요. 벌레 잘 안 들어오잖아요. 영국 가서 진짜 놀라는 거 뭐 온돌 없는 것도 하나지만 벌레가 진짜 많아요.
0: 그래요?
1: 거미도 너무 많아요, 집에.
0: 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참 유난떠나 싶을 정도로
1: 왜냐하면 안 죽어요. 네, 벌레랑 같이 함께 살아서 뭐 나쁠 거는 없어요. 오히려 거미를 안 죽이는 이유 다른 파

0: 자리를 잡아주니까.
1: 네. 그렇지. 네네네. 어떻게 보면 또 실상 거미가 우리에게 또 도움이 돼요.
0: 네네네. 그러네요. 약간 애완동물처럼 키우는데요.
1: 아 피터, 근데 오늘 배워볼 표현은 쉽지가 않은 게 날개 돋친 듯 팔리다.
0: 어 재밌는 표현이네요.
1: 이게 느낌 이해했어요?
0: 그렇죠.
1: 날개가 돋치다가 뭐죠? 날개 돋친 듯.
0: 날개가 그냥 달아 있어서 이제 날아가는 거죠.
1: 날개가
0: 그 제품이.
1: 막 파삭파삭 날으니까 그 정도로. 네.
0: 그렇죠.
1: 많이 팔리다, 잘, 빨리 팔리다.
0: 잘 나가고
1: 움직이고
0: 빨리
1: 하니까.
0: 나가고. 오, 이 표현 너무 좋아요.
1: 어, 날개 돋치다. 날개 돋친 듯 팔리다니까. 일단 팔리다가 it sells.
0: 오케이. 예예. 좋아요.
1: 어, 맞다. it sells. 그다음에 네. 뭐 하는 듯이니까 like.
0: 오.
1: it sells like 뭐 네. 뭔데?
0: 오. 좋아요.
1: it sells like a wing.
0: it sounds like wings. 근데 그렇게 비슷한 표현은 없지만 근데 오늘을 준비 안 했는데 직역하면 선반에서 나갈 뜻을 잘 팔린다. 이런 표현은 있어요. 영어에도.
1: 선반이면 cupboard예요?
0: cupboard 말고 그냥 한 선반 있잖아요. 에? 이 단어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S로 시작해요.
1: shepherd.
0: Oh, nearly.
1: shepherd. ship.
0: shelf.
1: shelf. S-H-E-L-F.
0: 그렇죠. 네. Okay. 하고 이거 복수를 하면 V-S.
1: shelves.
0: shelves. 그래서 날아간다.
1: Flying shelves. It sounds like a flying shelves.
0: 날아다니는 선반. It flies off the shelves.
1: Flies off the shelves.
0: 네, 이런 표현이 있어요.
1: 이 표현이요?
0: 잘 팔릴 때. 근데 제가 가져왔던 표현 아까 거의 다 왔어요. Sell like. 근데 이 핵심 단어는 힌트 주자면 옛날에 이거 단어 언급 안 하고 어떡하죠? 옛날에 팬케이크를 불렸던 단어였어요. 팬케이크 아니고 근데 뜨거운 네
1: hot
0: 오케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1: Hot cake
0: 한번 해보세요.
1: It sells like a hot cake.
0: 오
1: 진짜요?
0: 이 정도는 무조건 오케이 well done.
1: 우와 케이크스라고도 안 했는데 맡겨줬어 오늘.
0: 네 S까지 저 오늘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네
1: 아, 원래 준비한 표현이 뭐예요?
0: Sell like hot cakes.
1: Sell like hot cakes. 아까 eat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sell like a hot cakes.
0: 네, 이 표현 자체. 근데 문장 속에서 만들려면 yeah, it sells like hot cakes. Or the rice cakes sell like hot cake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뭐뭐처럼 잘 팔린다. 맞았어요. Sell like 그 패턴. 근데 hot cake라는 이유는 뭐 지금도 그렇고 갓 구운 거는 더 맛있잖아요.
1: 아 여기서 핫케이크는 갓 구운.
0: 근데 옛날에 진짜 팬케이크를 그렇게 불렀대요. 이렇게 팬에 뜨겁게 해놓고 바로 팔았으니까.
1: 맛있었을 것 같아 그때가.
0: 네, 하고 그때 제일 잘 팔리잖아요. 오래 그냥 남겨 있는 것보다. 그래서 sell like hotcakes 하면 아주 잘 팔린다.
1: 오.
0: 인기 진짜 많은 상품을 이렇게 묘사해요.
1: 이 핫은 의미가 네. 뜨거운 것도 있지만 뭐 우리가 말하는 약간
0: it's hot.
1: 약간 뭐 진짜 인기 거라 뜨거울 때.
0: 그렇죠.
1: 뭐,
0: That film is really hot. BTS are really hot.
1: Hot 스펠링은요?
0: 네. H-O-T. Hot.
1: 이것도, 이거는 또 hot이라고 하는 hot이라고 하네요.
0: 오 발음까지는 아니지만 영국식 영어로 hot. Hot cakes.
1: Sell like hot cakes.
0: Hot cake.
1: 오늘 진영영 박태양님이 우리 해주신 표현이었고요. 날개 돋친 듯 팔린다. 이게 아주 뜨거운 케이크에 비유했는데 피터 어떻게 한다고요?
0: Sell like dang cakes.
1: 땡에 들어갈 단어. H로 시작하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려는 무료.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0: I'm so hot. 나 너무 예뻐.

0: 않길 바싸.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아,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5: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노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con maschinen gamaci.
1: Maschinen chicken maci maci. Gamaci. Gamaci tonda. 봉날에도 gamaci tonda.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번호.
7: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6: 번호.
8: 김영철의 파워 FM 3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진영용에서 내드린 영단어 퀴즈. 날개 돋친 듯 팔리다. Sell like hot cakes. Sell like hot cakes. 자, 오늘 hot 단어도 기억하세요. 사혜숙님이 HOT hot. 저 지금 집에서 냉장고에서는 날개 돋친 듯 아이스크림만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이 냉장고 아이스크림 칸만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9585번입니다. hot. hot cake처럼 팔린다는 표현 재밌네요. 기억하기도 쉽겠어요. 김희애 씨도 핫. 딸이 부산 전포동에 디저트 카페 오픈했거든요. 수플레 전문점인데 날개 돋친 듯 팔리면 좋겠어요. 수아야 잘 될 거야. 모두 집 와이어 연권 쏘고요. 직장인 탐구 생활로 배지 씨랑 들어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요즘 산업현장 화재 사고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안타까운 일 중 하나는 이전에도 화재 경보가 오작동한 경험 때문에 진짜 경보가 울렸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는 대신 또 오작동일 거라고 의심한 작업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어느 정도 불이 번진 후에 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화재 감지기보다 화재의 시작을 감지하고 화재 신호와 비화재 신호까지 구분하는 불꽃 감지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경보 없이 빠르게 작동할 때 진짜 안전이 보장되는 거니까요.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타, 국민 스타 자디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디니 스타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0: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